108선 3건 순이었습니다. 또 비를 피해 충북 지역에서 28명, 충남에선 106명, 중경북에서도 6명 등 주민 모두 147명이 임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충청과 전북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어제 낮 12시 40분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오늘 경부선 부강역에서 서창역 구간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이 구간의 일반 열차 운행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기준 운행이 중지된 열차는 대전에서 서울을 오가는 무궁화호 2대와 새마을호 1대, 대전에서 제천 간 무궁화호 2대, 익산에서 용산 간 무궁화호 1대 등 모두 4대입니다. 한편 KTX는 현재 정상 운행 중입니다. 대한민국 정상으로는 15년 만에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후레이수흐 몽골 대통령과 한몽 정상회담을 합니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담은 한몽관계 황금시대 공동선언을 발표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양국 기업인 등이 모이는 한몽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해 경제협력 확대 필요성 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몽골에서 인수를 펼치며 독립운동을 지원한 이태준 열사 기념관 등을 찾고 몽골 방문 마지막 날인 모레는 몽골의 최대 명절인 나담축제 개막식에 우리 정상으로는 처음 참석합니다. 7월 임시국회가 국민의힘 보이콧으로 사실상 반쪽 국회로 운영 중인 가운데 오늘 본회의가 열릴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별다른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 50여 건을 처리해야 한다며 오늘 본회의 개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원구성에 반발해 상임위 활동을 비롯한 국회 일정에 일절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차 속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가진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가 막판 대화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3개월 만에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7월 세계 경제 수정 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지난 4월 1.9%에서 0.7%포인트 높아진 2.6%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견고한 반도체 대외 수요가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압도하면서 내년 성장률도 4월 전망보다 0.4%포인트 상향된 2.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도체와 AI 하드웨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연율 기준 7.5%를 기록하며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IMF가 발표하는 주요 30개국 중 한국의 올해 성장률 상향 조정폭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재정경제부는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 공모에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거 몰렸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SK하이닉스의 ADR 수요 예측 결과 공모 물량의 7배가 넘는 청약이 몰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공모가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확정될 경우 조달 규모는 약 245억 달러, 우리 돈 37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 알리바바에 이어 외국 기업의 미국 상장 역사상 역대 2위 규모입니다. 미국이 우리 조선업체의 군함 설계와 건조 역량을 처음으로 공식 질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은 최근 미 국방부와 미 해군의 정보 요청에 따라 각사의 전투함이나 급유함 건조 실적, 설계 역량과 연간 건조 가능 규모 등을 회신했습니다. 이런 정보 요청은 통상 미국 정부가 조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장 정보를 미리 파악할 때 밟는 절차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측이 국내 조선사에 함정 역량을 공식 문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이틀 연속 공습을 예고했습니다.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볼로디미르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 자리에서 어젯밤 그들에게 강력한 공격을 가했고 아마도 오늘 밤 다시 강력히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어제

0: 어젯밤 이란의 석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 섬의 일부를 파괴했다며 이란의 발전소와 해수 담수화 시설 등도 공격 표적이 될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해상 봉쇄를 다시 시행할 수도 있다며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항구와 연안을 드나드는 민간 선박 차단 작전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을 이유로 자극을 공습한 미국이 종전 양해각서를 위반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격화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자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런던 ICE 선물 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8.02달러로 전장 대비 5.2%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73.52달러로 4.37% 상승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가련동에 있는 3층짜리 주택 3층 세대 안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초등학생 2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주민 2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실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 공주, 아산, 청양, 계룡과 충북 진천과 증평, 세종, 그리고 전남 영광 나골면에는 호우경보가, 경기도 평택 이천, 강원도 태백 영월 횡성 원주, 충남 논산 부여 예산 태안, 진천과 증평을 제외한 충북 전역과 전북 전역, 전남 담양 함평, 경상북도 상주 문경, 대전과 광주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5.5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1.1mm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돈 되는 소식들만 모아 전해드리는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오픈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로 유튜브 YTN 경제 라디오를 구독하셨다는 인증샷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립니다. 핸드폰 열고 유튜브 들어가서 YTN 경제 라디오 검색한 다음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고 화면을 캡처한 뒤 문자 메시지 보내기로 가서 샵 0945번 입력하고 사진 첨부해서 전송 버튼 누르면 끝. 7월 20일까지 진행되는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영 기자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이었습니다. 다우가 1% 넘게 빠졌고요. S&P 500도 조정을 받았는데 나스닥만 아주 소폭 상승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과 이란이 다시 군사적으로 충돌하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다시 부각된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국제유가도 4, 5%씩 급등했습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남의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또 급락했습니다. 몸값을 더 낮춰서 7,200선까지 후퇴했는데요. 오늘은 장 초반에 코스피가 한 3% 정도 반등을 하면서 7,500선 탈환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틀 동안의 급락세를 고려하자면 조금 아쉽긴 하죠. 서운한 정도입니다. 이런 부진이 이어지다 보니까 근본적인 물음까지 커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반도체 슈퍼사이클 계속 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기업의 펀더멘탈이 훼손된 건 아니라고 하지만 시장의 우려는 커지는 중입니다. 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반대 매매 풀어야 할 숙제도 참 많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흐름이 좋지 않은 건 방산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캐나다 잠수함 수주연의 고배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럼에도 K-방산의 도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떤 조전이 있는지 또 어떤 결실을 기대할 수 있을지 2부에서 진단해보겠습니다. 그럼 조태현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인데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의 개인 일정으로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과 1대1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오늘 우리 증시 장 초반 분위기 괜찮은데요. 간밤에 미국 증시는 혼조 마감이었고 미국 증시를 얘기하기에는 우리 시장이 워낙 난장판이라.
1: 그렇습니다. 예. 근데 뉴욕 증시도 잠깐 얘기하면 그 이게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개별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량이 본주보다 5배가 많다. 뭐 그런 얘기들 나오면서 지금 시장이 엄악한데요.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조금 그 중동 전쟁에 대한 긴장도를 좀 높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제 같은 경우 이제 V자 모양으로 보였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언 이것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에 따라서 중동 전쟁이 길어지게 되면 생각보다 통제를 못하게 된다라면 결국 이번에 또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0: 네.
1: 그러면서 FOMC가 좀 매파적이다. 그러면 결국 금리를 올리게 될 것이고 금리를 올리게 된다라면 빅테크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0: 그렇죠.
1: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려감들이 좀 나타나는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현재 지금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은 중동 문제, 남의 나라 문제고 단순하게 내가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우리 시장에 있어서 특히 삼전 닉스에 대한 변동성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0: 네.
1: 이 정도 메커니즘은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서로가 서로를 흔드는 것 같아요. 삼전 닉스 흔들리니까 미국이 또 이어서 흔들리고 또
1: 그렇습니다.
0: 이게 영향을 주고 막.
1: 이제는 더군다나 삼전 닉스가 흔들리면 이제 오늘 ADR 상장되지 않습니까?
0: 네.
1: ADR이 하이닉스 ADR이 상장이 되고 나면 예탁 증서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뉴욕 증시에도 영향 미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이닉스 ADR이 상장되면 뉴욕 증시의 긍정적인 모멘텀만 받을 걸 생각했습니다만 우리 증시의 변동성이 뉴욕 증시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0: ADR 상장 오늘입니까?
1: 예, 오늘입니다. 뉴욕 증시 시간으로. 금요일이니까 오늘 저녁입니다.
0: 그러면은 우리 시간으로는
1: 내일 모레 내일이네요.
0: 내일이네요. 내일.
1: 죄송합니다. 오늘이 금요일인 줄 알았습니다.
0: 예, 소장님이 틀리셨습니다.
1: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상장됩니다.
0: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전반적인 흐름을 보자면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1: 예.
0: 오늘은 일정 부분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한 5% 조금 안 되게, SK하이닉스가 9% 조금 안 되게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보자면요,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한 실 적을 내고 나서 그날부터 많이 흔들리더란 말이죠.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1: 이게 실적 때문에 흔들린 거냐, 아니면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흔들린 거냐라고 본다라면 저는 후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같이 흔들렸거든요. 그리고 시장도 같이 흔들렸습니다. 특히 이제 앞서 잠깐 지나가듯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대상으로 한 레버리지 ETF의 거래량이 본주 거래량보다 훨씬 많다라는 거죠.
0: 아, 그거 진짜 네.
1: 문제가 되고 있어. 꼬리가 이제 몸통을 흔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만 주가가 흔들리다 보니까 뭐 실적이 90조 이하로 나와서 영업이 89.5조 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90조가 안 나왔으니까 흔들린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 저는 그 문제는 아니다라고
0: 보고요. 저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1: 아닌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 89.9조 원이지만 그 다음날 증권사들이 쏟아낸 리포트를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그 노조의 성과급 충당금을 10조 원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파운드리 쪽에서 한 1조 적자를 잡았기 때문에 100조가 넘어선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이런 것보다는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컸고 그거의 후유증이다라고 좀 보고 싶어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엔비디아가 3% 올라가서 삼성전자가 지금 4% 하이닉스가 8% 올라가지만 결국은 실적 베이스로 결국은 갈 것이다 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의 변동성은 오히려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지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어떤 예측도
1: 그렇습니다.
0: 의미가 없는 것 같은.
1: 예측을 한다라는 게 의미도 없을 뿐더러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뭐 저도 이제 평론을 하고 시장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그 추세가 있을 때는 그 추세라든지 아니면 어떤 뉴스가 반응하는 것들을 보고 그걸 방향을 설정해드리겠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는 구간인 것 같아요.
0: 네네.
1: 역시 증시의 격언이 다시 떠오르는데 수급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 지금 이제 수급이 우선하는데 말 나온 김에 잠깐 수급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 고객 예탁금이 130조까지 갔다가 네. 120조에서 136조로 올라갔다가 지금 110조입니다.
0: 그러면 그거는 개인들이 들어올 여력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0: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받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좀 샀거든요. 그러면 어제 외국인들이 샀으니까 그러면 조금 이게 긍정적인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에서 주도는 누가 하고 있죠?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개인과 ETF 자금 같은 것들.
0: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개인 자금이죠. 네. 개인 자금인데 개인의 고객 이탁금이 빠져나간다라는 것은 개인들이 일부는 차익을 좀 실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시장을 조금 이제는 경계하고 있다. 물론 110조라는 것은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1: 경계할 만하지.
0: 근데 지금은 이제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예의 주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시장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 배경 가운데 하나를 보자면은 사이클 얘기는 잠시 뒤에 하겠고요. 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본주보다 거래량이 훨씬 많다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많은 건데 이게 이제 거래가 시작이 이게 만약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베팅의 영역이죠.
1: 아니, 이거 도박이지 뭐.
0: 도박. 네. 만약에 어제 사신 분들은 오늘 좋죠. 오늘 좋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동안에 이제 계좌가 많이 녹아들었던 분들이 있는 거고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금융당국에서 이것을 좀 출시를 좀 막았어야 되지 않을까. 당국자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해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우리 많은 분들에게 이거 조심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게 참 뭐 저도 부모님 말씀도 안 듣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십시오라고 해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것들이. 뭐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수익률이 99.7% 마이너스, 마이너스 100% 손실률도 있었다 이랬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물타기를 해서 더 산다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괜찮아요 이거?
0: 괜찮지는 않은데 사람이 그렇죠. 예를 들면 극한적인 상황에 몰리면 제가 이제 본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통해서 돈을 잃었어요.
1: 네.
0: 뭘로 만회할 수 있을까요?
1: 단일 종목을.
0: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이제 기자님도 대뜸 이제 떠오르는 게 다른 대안이 없는 거죠.
1: 도박을 잃었으면 도박으로 따야죠.
0: 도박 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심리인데 다른 뭐 결국은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 잃고 나면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근로소득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 상황까지 가기 전에 이게 심리가 사람을 더 몰아서 그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독이고 위험해지는 건데
1: 맞아요.
0: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일부 있을 수 있겠다. 일부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분들도 계실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래서 외신들은 코스피를 향해서 오징어 게임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도입했으면 그건 무능한 거고 알고 그렇죠. 도입했으면 직무유기죠. 이건 정말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그냥 미국장으로 가자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원래 이제 우리가 환율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자금을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게 국내장이 올라갈 때는 좋았죠. 올라갈 때는 좋았는데 변동성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 변동성을 제어하기 어려운 거죠. 예측하기도 어려운 것 같고 하다못해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라리 미국 증시로 가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글쎄요 아직까지 그거는 이제 소수 의견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희망의 트리거를 본다라면 LG전자도 실적이 잘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적에 반응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남겨뒀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홧김에 우리 홧김은 아니겠습니다만 뭐 이거 아니면 뭐 다른 대안을 찾는다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앞서 이제 기자님이 들어오기 전에 이제 질문을 하셨던 것을 지금 여기서 끝내면 저는 만 포인트 간다라고 봅니다. 최소한 만 포인트 그 이상 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장을 버릴 이유는 없겠다. 조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1: 알겠습니다. 만 포인트 보고 나서 버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상황을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까지는 수급과 시장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런데 이 배경을 보자면은 역시 사이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부터는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요. 반도체에서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장에서는 피크아웃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뭐 펀더멘탈이 나빠진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고.
0: 그러니까
1: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0: 저는 그 다양한 의견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 얼마 전에 국내 한 증권사에서 하이닉스를 130만 원짜리 리포트를 낸 적이 있었죠.

0: 아, 네네.
1: 기억하시죠? 한 두어 달 전에인데 그것도 하나의 의견이죠. 하나의 의견인데 그것도 업황은 좋아지는데 단지 성장률이 좀 꺾일 것이다.
0: 네네.
1: 그런 것에 대한 리포트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또 한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목표가를 좀 낮췄어요.
0: 네.
1: 삼성전자 목표가를 39만 원으로 낮췄는데 그것도 보면 사이클이 올 하반기부터 좀 꺾일 것이다라는 물론 이제 애널리스트가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의견이죠. 그런 의견들을 내는 거고 모건 스탠리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도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리포트를 놓고 조금 구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언론에 나온 내용 하다못해 언론에 나온 내용들이라도 보면 업황이 꺾인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업황이 꺾인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0: 업황은 괜찮다.
1: 네, 업황은 괜찮으면 결국 밀고 가야죠. 그러니까 내가 업황을 보고 가치 투자자라면 밀고 가야죠. 단지 내가 모멘텀 투자자라고 본다라면 이 모멘텀을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겠죠.
0: 아, 기울기는 꺾이니까.
1: 기울기가 꺾이니까 네.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무조건 이 얘기에 따라서 겁을 먹을 게 아니라 제가 이 얘기를 요즘은 좀 하고 다니는데 너무 반도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슈를 너무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0: 아니,
1: 언론에서.
0: 이게 사실 그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언론 입장에서는 올라도 이게 너무 급격하게 단기간에 오르다 보니까 좀 언론 입장에서도 불안불안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
1: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다른 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뉴스를 조금 많이 보는데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물론 우려는 해야 되겠죠. 물론 우려를 뭐 전혀 균형 감각상 우려하는 것은 이해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너무 이렇게 좀 우리가 너무 우려감이 큰 거 아닌가.
0: 악재를 너무 부각한다.
1: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그러면 차용재의 그 근거는 뭐냐, 논리적 근거는 뭐냐라는 그 질문을 하신다라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다 공장을 증설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제 그 이 오랫동안 자신들의 이제 미래를 봤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죠 그 옆에 경쟁사들 동향도 다 봤을 텐데 자기네들 캐펙스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클이 꺾인다. 이건 끔찍한 거죠. 더구나
0: 그렇죠.
1: 삼성전자는 2019년에 적자의 트라우마가 있는 기업인데 근데 그들이 그걸 모를까요?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0: 네네.
1: 그들도 최소한 캐펙스 투자를 하고 캐펙스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공장을 증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지금 사이클이
1: 더 길어질 것이다라고 예.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들도 좋긴 하겠습니다만 삼전, 닉스, 마이크론까지 이렇게 공장을 증설하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업황이 쉽게 꺾이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그런데 업황이 꺾이지 않는 건 맞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울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1: 네.
0: 지금 소위 말하는 범용 반도체의 수익률이 뭐 80% 이건 그렇죠. 비정상이니까
1: 그렇죠.
0: 꺾인다고 봤을 때 그러면은 주가는 이만큼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게 그 굉장히 좀 중요하신 질문인데요. 계속해서 저는 50% 이상 수익이 나면 이거는 주가가 꺾인다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0%는 비정상이고 조금 이제 과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 80%에서 70%는 꺾인 거죠. 근데 70%가 못 보는 건가요?
0: 잘 보는 거죠.
1: 어마무시하게 보는 거죠. 정말 이제 공룡이 날아다니는 건데.
0: 삼성이 예전에 잘 나갔을 때 보면 한 30% 나오고 그랬었어요.
1: 잘 나갔을 때 잘 나오고 평상시 한 10% 정도 나오고 그쵸. 10%도 못 나온 적이 있었는데 공룡이 뛰어다니는 걸 떠나서 날아다니는 건데 공룡이 뛰어다니는 정도만 돼도 이거는 저는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겠나. 자꾸 그렇게 조금 저는 오히려 두둔해주고 싶어요.
0: 그래서 8494번 쓰시는 분께서 주식 시작하고 일주일 만에 대장주라고 해서 잃을 거라는 걱정 안 하고 시작한 내가 문제다. 아낀 돈 많이 잃으셨대요.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라고 하시는데 말씀 들으신 대로 조금은 지금은 인내를 가지셔 나쁘진 않은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냥 인내만 가지셔라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그런 게 미국 쪽에서 슬슬 위험 신호 같은 게 조금씩 나온단 말이죠.
1: 그렇죠.
0: 예를 들어서 메타에서 남는 컴퓨팅을 뭐 임대를 하겠다.
1: 네.
0: 간밤에는 메타가 대규모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죠.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1: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잘 질문하셨는데 메타가 데이터 센터를 임대하겠다라는 것은 그때 이제 허재한 성문도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H200과 관련된 거거든요.
0: 그러니까
1: 저사양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는 우려될 건 아니다. 특히 이제 오늘 또 얘기가 나온 게 중국이 미국이 그 H200을 중국에 수출하는데 중국이 지금 그거를 네. 받아들일지 여부를 본다라는 거죠. 그것은 저사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크게 문제될 건 없다. 하지만 그들이 그 작업을 바탕으로 베라나 루빈 같은 새로운 어떤 반도체,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어떤 첨단 쪽에 투자하겠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 투자가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투자는 계속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우려도 있는데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다 좋은데요. 결국에는 뭘 확인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당장은 빅테크 실적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달 말입니까?
1: 이달 말이고요. 예.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미국 같은 이제 금융주 그다음에 21일부터 미국은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가 나오고요.
0: 네.
1: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어닝 시즌입니다. 제가 이제 시장에 있어서 조금 근거를 그 조금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실적들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결국 몇 개씩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는 다시 방향을 턴하는 동력이 될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방향을 턴할 수 있는 동력이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심리적으로 꽤 불안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나마 실적이 잘 나오고 특히 이제 빅테크 실적들이 온기 실적이 잘 나와야죠.
0: 네.
1: 그런 것들이 나오면 시장은 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재난방송 하나 전해드리고요. 계속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우경보 변경에 의한 발표인데요. 2026년 7월 9일 지금이죠. 9시 15분을 기점으로 해서 경기 안성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다는 소식입니다. 기상정보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시는 게 좋겠고요. 속도를 줄여서 운전하고 진짜 운전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으로는 통행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개울가나 하천변, 계곡이나 해안가 같은 곳에는 접근을 자제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재산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생명, 안전이겠죠. 그래서 공사장이나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같은 곳도 접근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농사 같은 작업도 물론 자제하셔야 되겠고요. 지금까지 이 소식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린 소식입니다. 자, 주식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SK하이닉스 ADR 상장이 예. 이제 곧 예정이 돼 있잖아요. 이게 당장으로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많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가는 것 같은데요. 일단 UBS 쪽에서는 한국 주식은 팔고 SK하이닉스 ADR에서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러면 또 국내 증시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1: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0: 예.
1: 개인들이 ADR을 살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톰이라는 투자자와 존슨이라는 투자자.
0: 네.
1: 톰이라는 투자자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ADR, 그러니까 뭐 기존에 하이닉스 사고 싶으면 국내로 이제 계좌 개설하고 달러를 입금해서 원화로 환전했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ADR을 살 수 있으니까 그 톰이라는 투자자가 투자할 금액은 한국에 안 들어오겠죠. 이건 악재입니다.
0: 네네.
1: 반면에 존슨이라는 투자자는 한국과 미국에 다 계좌가 있습니다.
0: 네.
1: 그러면 두 가격계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겠죠.
0: 아.
1: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TSMC 사례를 놓고 보면 ADR 가격이 올라가면서 국내는 본주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왜냐하면 차익이 발생하면 여기 이제 알고리즘 매매가 들어오니까.
0: 아, 네. 네,
1: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존슨이라는 투자자 때문에
0: 예.
1: 저는 국내에 SK하이닉스가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혹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에 상장됐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을 거 아니냐. 물론 이제 뭐 다른 건 이슈는 네.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0: 예, 예, 예.
1: 뭐 그것만 놓고 보면 단순하게. 그래서 하이닉스가 지금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아무래도 조금 미국의 어떤 분위기를 좀 많이 타지 않을까요? 그렇게 놓고 보면 저는 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호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악재는 있어요. 돈이 안 네네. 들어오는 건 악재지만 전체적으로 존슨이라는 투자자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하이닉스가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0: 왜 존슨과 톰인지 모르겠지만
1: 아까 끝으로 비율을 들어드리는 예. 거죠. 그래야 이제 예, 예.
0: 알겠습니다. 끝으로 30초만 하나 여쭤보도록 예. 할게요. 코스닥 시장 800선까지 무너졌습니다. 요거 기대해도 돼요?
1: 코스닥은 좀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0: 아,
1: 제가 항상 하는 것처럼 예. 지금 삼성전자 살래 코스닥 살래에서 코스닥이다라는 단어가 나올 때 예. 나올 때까지는 조금 시장이 어려울지 않을까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좀 냉정한 시선도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재난방송 하나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지금 전국적으로 꽤 많이 내리나 봐요. 특히 중부지방에 많이 오는 것 같은데요. 9시 25분 기준으로 경기 평택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다는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기상상황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도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운전할 때 정말 속도 줄여서 조심하길 바라겠습니다.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 같은 곳은 통행을 자제하시면 좋겠고요. 개울가나 하천변, 계곡, 해안가 같은 곳은 접근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물이 갑자기 불어나서 고립되거나 떠내려가는 경우도 왕왕 생겨요. 공사장이나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같은 곳은 접근을 자제하시고요. 배수로 정비 같은 농사와 관련된 작업은 지금 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소식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린 소식입니다. 자,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퀴즈 대신에 저희가 새로 론칭한 YTN 라디오의 경제 유튜브 채널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오늘부터 라이브를 그쪽에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기술적인 문제로 조금 늦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지금 찾기 어렵다고 문자를 보내주셨던데 죄송합니다. 빨리 조치하도록 할게요. 유튜브 검색창에 YTN 라디오 또는 YTN 경제 라디오를 검색하시면 바로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저희 방송 시간 중에 YTN 경제 라디오 구독 인증샷 보내주시는 분들께 커피 쿠폰이나 프로그램 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우물정의 0945, 샵 0945 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YTN 라디오,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하신 인증 사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질이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의 밀리에서제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탱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 건강식품 쉐비 세븐업, 물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까지 이런 선물에다가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 쿠폰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20일까지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도 진행이 됩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 받으셔서 오전 9시 YTN 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방산조선으로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1: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봅시다.
2: 충성!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3: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4: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네, 화이트앤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순방 중이죠. 나토 일정 마치고 몽골 쪽으로 이동했다는 소식이 오늘 새벽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캐나다 잠수함 수주 실패에서도 드러나긴 했는데 나토와의 관계 설정 참 복잡한 문제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번 나토

0: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군용 함정 건조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게 마스카 프로젝트의 어떤 속도로 연결될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궁금증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십니까.
0: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 종료를 선언하고 추가 공습을 예고한 지 몇 시간 만에 정말 공습을 했더라고요. 이번에도 물러서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번에 공습을 했고 이란 쪽에서도 강경한 대응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본격적인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거 중동 상황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세요?
1: 뭐 일단 이제 뭐 이번에 이제 양국 간의 어떤 공격은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 호르뇨 상선 세척을 이란 혁명 수비대 공격한 게 좀 주요 원인이었죠.
0: 그렇죠.
1: 그리고 이제 이란은 그러니까 뭐 미국은 이제 반달 아바스 지역에 있는 호르뇨 해협을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이란 혁명 수비대의 군사 시설들을 공격했고 호르뇨 해협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군사작전을 했고 또 이란이 또 공격 패턴을 보면 그 뭐 중동에 있는 뭐 미군의 어떤 주둔기지만 네. 공격한 거예요.
0: 네네.
1: 그러니까 산업 인프라는 공격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제 앞으로 전망은 이게 추가적으로 더 확전은 좀 되지 않을 거로 좀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호르뇨 해협의 어떤 통제권을 가지기 위한 그 이란과 미국이 어떤 이제 네. 그 전투로 보여지고요.
0: 신경전 같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1: 아주 강하죠. 예. 네. 그런 성격이 좀 있게 보이고 게다가 이제 그 하메니 장례식 기간 중에 예, 예. 어떤 이제 군사적 대응을 통해서 뭐 이란 내부의 어떤 단결과 미국에 대한 극도적인 긍정시험 불러일으키는 내부 정치적 요소도 있을 거로 좀 보여집니다.
0: 네네.
1: 앞으로 상황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란의 이란이 걸프기의 산업 인프라를 무차별 공격 안 한 이상 뭐 일단은 확전의 가능성 요소 좀 더 낮아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0: 일단은 양쪽 다 약간의 자제하는 흐름이라서 거기다가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가 코앞이라 이제는 뭐 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조선주, 방산주의 주가 흐름이 썩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대표적으로 한화오션을 들어야 되겠어요. 그저께 24% 빠지고요. 어제 9% 넘게 빠졌습니다. 역시 이거는 잠수함 수주 실패랑 직접 연관돼 있다고 봐야겠죠?
1: 네. 그 원인이죠. 그럼 뭐 한화오션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협력업체들 주식도 뭐 30% 이상 뭐 폭락하기도 했었는데요.
0: 네.
1: 근데 좀 이게 6월에 뭐 그때 캐나다 총리를 좀 만나죠. 근데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0: 아.
1: 6월 초 벌써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6월 달부터 수주를의 가능성 점점 낮아졌고요. 뭐 일단 캐나다가 발표하기 전주에는 뭐 산잡으로 이미 탈락 뭐 통보 갔다.
0: 아 이미 그러면 정부 쪽에서는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1: 모르면 안 되죠. 거의 알아야죠. 근데 이상하게 보면은 이제 그 전주에 보면은 뭐 분할 발주 얘기가 나오고 하나오션 내부를 제가 또 물어보니까 오히려 뭐 더 긍정적으로 또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일부 언론과 이제 하나오션 얘기만 듣고 이제 전주의 주식을 구매하신 분들은 상당히 화가 날 일이 좀 벌어진 뭐, 거죠.
0: 그렇죠.
1: 예. 네.
0: 그 전날까지만 해도 하나오션이 6% 넘게 오르면서 11만 3천 원까지 갔었거든요. 그게 지금 8만 2천 원이 됐으니까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은데 이 내용부터 한번 제대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아쉽긴 아쉬운데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요. 그게 아니다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일단은 진 배경은 뭘로 봐야 될까요?
1: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좀 이상했죠. 그러니까 캐나다 총리가 이제 한국에 와서 자동차 공장 지어달라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현대자동차가 이제 막 등장했습니다. 뭐 독일 TKMS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에 가서는 이제 폭스바겐 얘기가 예. 나오는데
0: 여기가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이에요.
1: 예, 맞습니다. 예. TKMS라는 회사인데 근데 이제 그 아니 갑자기 이제 잠수함을 하는데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나? 이게 방산 사업을 하는데 이제 산업 협력을 먼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죠. 원래 이제 현대자동차는 그 캐나다하고 수자동차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캐나다 잠수함과 이제 연결돼 버리면
0: 네.
1: 협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0: 캐나다. 아,
1: 예.
0: 네네.
1: 그리고 독일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그 재무제표를 보니까 이제 작년에 같은 경우는 전기 자동차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그 반토막이 났거든요. 어떻게 그런 회사가 캐나다에 자동차 공장을 지어줄 수 있습니까? 결국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우리가 뭐 기술력은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잠수함 같은 경우는 뒤지지 않는데. 어떤 캐나다가 한국을 좀 레버리지로 쓴 게 아니냐.
0: 독일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을 했다?
1: 예, 더 많이 예. 받아내 한 게 아니냐.

0: 인가. 결국은 이제 캐나다는 얻을 거다 얻었죠. 이게 세이프 프로그램에 해서
1: 네네.
0: 한뭐 유럽의 EU가 만든 이제 220조 원의 이제 초대형 방위 투자 금융에 이제 캐나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마지막이 됐죠. 독일이 마지막에 던진 게 세이프에 캐나다를 참여시켜주겠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을 한 거죠. 따지고
1: 네네.
0: 보면. 그러니까 캐나다 입장에서는 얻을 거다 얻어갔다는 좀 생각이 들고 결국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 기간 와중에 우리가 209 잠수함을 인도네시아 수출을 했지 않습니까?
1: 예.
0: 근데 그걸 우리가 또 인도네시아 또 추가 수주 214급이라고 뭐 209가 더 잠수함 수주도 실패하고 있는 와중인데 우리가 처음 수출한 인도네시아가 프랑스하고 손을 잡고 잠수함 현지에서 건조를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1: 네.
0: 그건 너무 아쉬운 점이 많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폴란드도 우리가 오르카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1: 네.
0: 폴란드 이제 잠수함 사업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EU 국가는 기본적으로 EU 내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은 EU 걸 삽니다. 폴란드 정부가 뭐 보수든 진보든 가리지
1: 예.
0: 않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하나오션 자체가 이번에 너무 기대를 했고 그 어떤 나토와 EU의 상황을 좀 제대로
1: 예.
0: 이해 못했다. 오히려 이제 뭐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에 프랑스가 또 인도네시아 손을 잡은 바람에 우리 잠수함이 이제 수출할 길은 점점 좀 떨어지고 있다. 좀 그런 좀 암울한 좀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경쟁력은 우리가 충분히 갖췄는데 나토라든지 EU의 어떤 카르텔이라고 해야 될까요? 장벽을 우리가 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0: 카르텔이 아니라요. 이게
1: 예.
0: 보면
1: 장벽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
0: 그러니까
1: 예. 카르텔이 좀 이상하다.
0: 블록이죠. 블록. 블록인데 오히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서 EU가 좀더 나토라는 EU가 좀더 공고해졌습니다. 결속력이 또 공고해졌고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유럽에 이제 현지 공장을 만들면 우리도 수출하기 힘들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뭐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블록화가 되고 아니 블록화 아니라 이제 EU끼리 이제 뭉치는 이런 집단 안보 체계가 더 이제 공고해지는 와중이나 보고 있고 결국 우리가 이제 그 EU 안으로 이제 들어가야지 되는 거지 우리가 이제 기술력이 좋다고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EU가 생산할 수 있는 무기 체계들을 우리가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1: 근데 지금까지 우리한테 기회가 왔던 거는 EU의 생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었던 거잖아요.
0: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이제 폴란드가 가지고 있던 무기 체계들을 우크라이나에 공여를 했죠. 그 우크라이나는 독일로부터 무기줄 약속받았는데 실제로 실사단에 가보니까 전차는 있긴 있어요, 창고에. 근데 가동할 수 전차가 없더라. 그러니까 냉전 이후에 그 원래 군비를 축소하다 보니까 전차 가동도 떨어지고 그냥 창고에서 가동할 수 없는 전차들. 한참 이제 창정비를 해야 움직일 수 있는 전차들인데 폴란드가 당황하죠. 지금 뭐 자기가 국경을 막던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고 있는데
1: 당장 난리가 났으니까.
0: 지금
1: 예.
0: 그러니까 결국 한국에 와서 한국이 신속 납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된 거지. 그리고 결국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유럽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좀 신속 납기나 이제 가성비 생산력에서는 좀 EU 국가보다 훨씬 뛰어난 점은 있습니다. 뭐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강세거든요. 그런 점 보면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EU에서 강한 무기체도 있고 없는 무기체도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좀 EU가 만들 수 없는 무기체계들, 강한 무기체계들 중심으로 우리가 유럽의 어떤 시장에 들어가야지 그냥 뭐 지금 당장 급하지 않은 잠수함. 잠수함 당장 급하지 않아요.
1: 그렇죠.
0: 예. 캐나다도 요게 좀 아니 잠수함 사는데 자동차 공장 지어달라는 나라고 있으면 저도 이런 경우를 처음 본것 같은데 결국은 뭐좀뭐 이제 폴란드 오르카 사업의 교훈을 잊지 못한 하나 오션의 어떤 전략적 판단 미스. 결국 안 해도 될걸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일단은 우리는 아직까지는 틈새 시장을 조금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에 가서 K방산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런 K방산 세일즈,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0: 그 방산에서도 유럽 시장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유럽 시장은 유럽과 중동이 우리나라의 이제 주요 시장이 될 거예요. 될건 분명하고.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도 그렇게 좀 움직이고 있죠. 그 나토 표준에 또 들어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뭐 위성락 이제 아무시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거기를 들어가야지 그 15조 정도에 되는 어떤 사업에 좀더할수 있는 기회가 이게 된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더 이제 유럽 국가들 동맹 경쟁 관계가 있는데, 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유럽의 어떤 무시당하는 국가인 게 아닙니다.
1: 아니 뭐
0: 예,
1: 이제는 위상이
0: 이제 위상이
1: 달라졌죠.
0: 달라졌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란 전쟁에서 보여준 이제 LIG DNA가 만든 총투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0: 했지만은 최근에 수주도 했죠. 추가 수주를 했습니다.
1: 예.
0: 이게 언론 엠바고 사항이라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중동 국가입니다.
1: 기다려보겠습니다.
0: 예. 그 중동 국가는 발표하기 전에 우리가 발표하면 이제 계약 위반해서 할 수 없지만 경이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 국민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중동은 보면 아라비아 상인이었지 않습니까? 몇 년간의 협상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1: 네.
0: 과도한 기술을 또 요구하기도 하고 하는 이제 아주 복잡한 과정인데 이게 그 나라가 우리 외교 채널을 통해서 구매 의사를 제의하고 나서 한달 만에 계약 걸렸습니다.
1: 세계 최고의 장사꾼들이
0: 묻지도 따지도 않고.
1: 예.
0: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 오늘 트럼프 대통령도 뉴스에 나왔지만 좀 미국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최근에 한 건데 우크라이나한테 패터드 미사일 기술 줄 테니까 너들이 만들어. 한 거예요,
1: 네네.
0: 지금. 근데 결국은 뭐냐면 우크라이나 지금 패터드 미사일이 없어요.
1: 네.
0: 아무것도 없어, 재고가.
1: 계속 뭐 주네 마네 막 그러고 있었잖아요.
0: 아니, 그러니까
1: 네.
0: 폴란드도 우크라이나에, 그러니까 폴란드에도 미군의 패터드 미사일이 있습니다.
1: 네.
0: 자기 샀거든요.
1: 네.
0: 그걸 이제 우크라이나에 줬는데 그것도 재고가 없어요, 지금.
1: 아, 다 써버렸구나.
0: 예, 그냥
1: 예.
0: 우리가 총구토 같은 경우는 뭐 중동 시장에 추가 수주를 이번에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유럽 시장에도 아직까지는 이제 가능성이 높은 무기체계를 할수 있죠. 뭐 그런 강점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 보면 우리가 뭐 독일의 라인메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콧대가 센 회사죠. 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1: 네.
0: 한 회사인데 그때 당시 구 하나 디펜스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레드백하고 같이 아니 그 라인메탈과 같이 장갑차 만들어보자 했는데 퇴짜를 맞았습니다. 너들이 무슨 기술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레드백 장갑차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도 할수
1: 아,
0: 있어
1: 예.
0: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호주의 그러니까 라인메탈의 뭐 KF41 링스하고 레드백 호주 이제 일단 우리가 수주했지만은 다른 외국 시장 다 연전패를 하고 있죠. 독일이 다
1: 아,
0: 이기고
1: 네네.
0: 있는데 근데 최근에 또 묘한 이제 기류가 바뀝니다. 그 LIG DNA하고 라인메탈이 합작해서 이제 유럽에 만들 겁니다. 그럼 결국 라인메탈이 LIG DNA의 기술을 인정해 준 거거든요.
1: 한독 합작회사가 생긴다는
0: 그렇습니다.
1: 거네요.
0: 유럽에.
1: 예.
0: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미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앞으로 미국의 어떤 이제 내부도 생산력 못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다가 뭐 독일에다가 공장을 만들어서 이제 탄약을 같이 생산하는 그런 이제 합작 공장을 또 만들어질 겁니다. 나중에. 결국 이제 유럽 시장은 앞으로 좀 그렇게 판도 바뀔
1: 예.
0: 거고 뭐 LIG DNA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 유럽에 있는 방산업체에다가 손을 잡고
1: 예.
0: 이제 그렇게 갈 겁니다. 예.
1: 기회가 꽤 있을 것 같은데 중동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토 시장을 계속 두들기고 거기서 시도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나토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0: 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큰
1: 아,
0: 원인이겠죠. 나중에 우크라이나
1: 네네네.
0: 전쟁이 그러니까 나토의 어떤 방산을 얘기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전과 후로 극명히 갈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ESG라고 또 들어보셨죠?
1: 네네.
0: 기업의 어떤 사회적 이제 가치를 강요하는 것 때문에 방산회사들이 투자를 못 받았습니다.
1: 아.
0: 그러니까 방산주는 죄악주입니다.
1: 아니, 뭐,
0: 방산은.
1: 부정하긴
0: 예,
1: 어렵죠.
0: 맞습니다. 방산은
1: 네.
0: 죄악주입니다. 근데 지금 그 라인메탈 같은 경우는 그뭐 냉전 이후에 냉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뭐 독일의 군비가 압축되고 해서 방산주는 죄악주. 그리고 뭐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도 못 받았어요.
1: 네.
0: 라인메탈. 근데 지금은 라인메탈이 투자를 많이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회사 자체가 보면 방산이 안 되니까 뭐 이제 뭐 자동차 부품들 만드는데 이걸 지금 거의 완전히 정리하고 그걸 방산으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1: 거기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0: 예,
1: 거네요.
0: 그렇죠.
1: 예.
0: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 시장이 그런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뭐 앵커님께서도 말씀 잘 해주셨지만 아직 생산력은 금방 복구가 안 됩니다. 미국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방산회사를 모아놓고 독려를 해보지만 방산의 생산 라인을 하루아침에 늘린 거는 거의 어려운 일이거든요.
1: 아니 뭐 전반적으로 미국의 제조업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0: 예, 맞습니다. 예,
1: 예.
0: 그러니까 지금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 1년치 생산량을 2주 만에 다 써버렸는데 이란 전쟁에서. 그럼 보면 미국도 지금 그런 일이 있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허가를
1: 네.
0: 해준 거예요. 예.
1: 그렇게 미국 쪽에서도 제조 어떤 역량 같은 게잘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미국 국방부가 국내 조선소에다가 전투한 능력 밝혀라 이런 그러니까 어떤 절차에 착수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요. 트럼프가 일단은 군함 10척을 건조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던데 소위 말하는 마스카 프로젝트가 본격화될 어떤 조짐이 있는 겁니까?
0: 뭐 그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 취임하고 나서 이제 그 가장 관심 큰 상황이었죠.
1: 네.
0: 그러니까 마스카 프로젝트, 그 한국과 조선이면 가겠다. 그건 가장 큰 이제인데 요쪽 상을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이제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1: 아, 예. 예, 예.
0: 그러니까 법안이 있으니까 그 전통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군함은 해외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잠깐 지난 6월에 이제 국방수권법에서 이제 미상 하원이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1: 아직 이게 법안이 처리가 안 된 거죠?
0: 아니 그 번스 법안은 전혀 이제 그 예.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방수권법이 있거든요.
1: 그러니까
0: 국방수권법에서 이제 상하원이 이제 있는데 상원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자꾸 마스카를 좀 하려고 하니까 그 이제 법안을 개정해서 이제 대통령이 예외적으로 이제 외국에다 함정 건조할 수 없게 하는 그런 대통령 권한을 좀 축소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원에서는 전투함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전략 수송함이라든지 급유함은 외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1: 아, 예. 예
0: 길은 열려 있어요. 예, 예, 예. 2월 달에. 그러니까 아마 지금 척수는 상당히 작습니다. 이제 아마 내년에 두 척, 이제 그 28년에 두 척씩 네 척이 있는데 그것도 뭐 2조 5천억 정도 네네. 예산이 됩니다. 거기서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뭐 우리나라 방산회사 중에서는 이제 하나 오션하고 삼성중공업이 미국에 있는 방산회사와 같이 차세대 뭐 군수함에 대한 개념 설계를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는 설계가 뭐 개념 설계 단계부터 시작되는데
1: 네.
0: 그 과정을 하고 있으니까 아직 길은 좀 열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이런 군수 지원함하고 이제 뭐 군수함들이 또 뭐 방송적 표현이 적절하면 돈이 안 됩니다.
1: 아,
0: 마진이 좀 작아요. 전투함이 네. 좀 이제 영업이 또 기술력이 또 우리가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뭐 지금 MRO 사업을 미국 하고 있는데 제가 조선스럽게 들어보니까 거의 마진이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상당히 까다로워요. 이 조건들이. 우리가 그 배를 만들어도 미국에서 이제 조건을 제시한 게 뭐냐면 미국에서 건조한 대비 싸냐? 저렴하냐? 그것도 물고
1: 건설 인프라도 없으면서 뭘
0: 아니 뭐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법이 있으니까 이제 저 자국의 어떤 이제 함정의 어떤 기술 보호나 이런 이제 산업 보호를 위해서 강력한 법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법이 있는데 또 나중에 보면 그 사본함 건조하기 전까지는 기술 다 이전해라
1: 네네.
0: 미국으로 그 한국 미국의 조선업에 투자해라 그런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조건들을 잘 봐야 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워낙 크니까
1: 네네.
0: 천조입니다. 천조. 천조가 그 예산이니까 우리가 전투함 만드는데 뭐 방법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제품을 한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배라는 게 알지만 블록 모듈식으로 만들거든요.
1: 예.
0: 그 모듈식으로 전투함의 좀 일부를 만들면 좋겠냐. 아시겠죠. 뭐 조선을 가보시지 않고 배는 다 잘라서 나중에 붙이잖아요.
1: 그렇죠.
0: 뭐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이제 전략으로 삼고 미국과 협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조선도 이제 좀 뭐 이번에 캐나다 잠수함 수주 실패를 좀 딛고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될 거고 이 부분에 좀 많이 좀 우리가 좀 관심과 집중을 좀 해야겠죠.
1: 알겠습니다. 네. 계속 두드려보는 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신종호 한국국방안보법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 네, 오늘 선물 0496번, 7696번, 4238번, 9699번 이렇게 네 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3번 쓰시는 분, YTN 경제라디오 찾기 너무 어렵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거 내일부터는 해결되는 거죠? 예, 내일부터는 YTN 경제라디오에서 모든 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96번 쓰시는 분,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학교 다닐 때처럼 배우고 공부하고 있어요 해주셨는데 참 이 공부라는 거는 언제나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항상 공부를 해야지 또 좋은 기회도 발견할 수 있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온다 그러는데 사고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4: 간밤 외신

0: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일어나, 일어나야지. 해가 중천했었어.
0: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경기 평택과 안성, 충청 북부 지역에 비가 더 거세졌습니다. 호우경보로 격상됐고요. 충청과 전북 전역, 이외 경기 남부와 경북 북부, 강원 중남부와 전북 북부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충청 지역은 내일까지 많게는 20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어서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빗길이라 사고 소식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청계요금소 5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계양에서 송내 구간 정체고요.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 방향 포곡 1터널 부근 갓길에도 사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곤지암 분기점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내서 1터널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수습하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평택휴 에서 부근 3차로에서 사고 발생했고요. 여파로 청북나들목에서 평택분기점 구간 4km 정도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행주대교에서 방화대교 구간 3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월드컵대교까지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4: 한꺼번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재난 문자들도 속속 발송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재난 문자 발송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5: 재난 문자 같은 경우는 이제 호우주의보 또 호우경보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긴급 재난 문자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이런 비로 인해서 즉시적인 대피가 필요한 상황들. 그래서 한마디로 긴급 재난 문자로 이런 대피에 관련된 정보들을 받으셨다면 이건 내가 보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받는 즉시 대피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또 이런 것들은 이제 긴급 재난 문자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휴대폰 문자에 이를테면 이런 것들 이제 재난 문자가 오는 것들을 일부 이제 차단해 놓거나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 재난 문자나 위급 재난 문자 같은 경우는 바로 그걸 차단해놔도 울리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급 재난 문자로서 이런
3: 이영주 경희대 소방방재학부 교수입니다.
5: 전달 받는 경우에는 이건 즉시적인 대피가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 그 어르신들 보통 이제 위급한 상황인데도 이제 짐 챙기시다 보면 대피하는 게 늦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특히나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을까요?
5: 예, 기본적으로는 사실 우리 주변에 이제 홍수 대피소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마련이 돼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일부러 찾아보지 않으시면 사실 확인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비가 집중되기 대피 명령이 내려지기 이전에라도 지금이라도 주변에 가까운 대피소 이런 것들은 이제 안전누리 앱이라든지 또 이제 재난안전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대피소에 대한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주거하거나 계시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이런 대피소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대피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멀리 거동하시기 어렵다면 뭐 일단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층으로 이동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해서 침수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막으시면 좋겠는데요. 가장 위험한 건 이제 저지대에 그리고 이제 지하라든지 반지하 주거하시는 분들 같은 거는 사실상 가장 위험이 빠르기 때문에요. 이런 데들은 사실 대피 명령이나 뭐 이런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동을 하셔야 안전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예. 지자체에서도 이런 거주자 대부분 파악을 하고 있을 테니까 이런 식의 먼저 선제적으로 좀 알려드리기도 하고 또 필요하다.

0: 우리가 1년에 내릴 비의 양이 한 1200에서 1300, 406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200mm가 내렸다는 얘기는 뭐 거의 1년에 내릴 비의 한 6분의 1 정도가 하루에 쏟아졌다고 볼수 있는데, 실제로 200mm가 뭐 어느 정도 규모라기보다는 말씀드렸듯이 배수가 잘 어려운, 그러니까 배수가 어려운 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가 곧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비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그런 비가 예전에는 뭐한 30mm 비가 뭐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쭉뭐 이어져도 큰 피해로 이어지지만, 최근에는 막 50mm 또는 70mm 극한호우 형태로 쏟아지기 때문에, 그런 많은 물들을 쏟아 이렇게 잘 빠져나갈 수 있는 배수 시설이 아직 안 갖춰져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피해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저희가 앞서 지금 두 분과 대화 나누기 전에 속보로 수도권에 첫 호우경보 내려졌다는 말씀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0: 네네.
1: 지금 일부 지역들을 중심으로 홍수특보 내려진 곳들도 있고요. 이런 호우경보라든지 아니면 홍수주의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발령 단계라고 해야 될지, 혹은 또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좀 전해주시죠.
0: 그러니까 이제 주의보와 경보로 이제
1: 예.
0: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1: 예.
0: 주의보는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2: 공황재해, YTN
0: 위험한
2: 재난잠은
0: 상황이
2: 위안입니다.
0: 닥칠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해라라는 그런 식의 문자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경보는 이제 위험한 거죠.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
1: 예.
0: 거죠. 그러니까 당장 어디가 무너지거나 또는 뭐 넘치거나 하는 홍수 경보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물이 넘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그 경고를 보낸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주의보보다는 경보가 훨씬 더 강한 메시지라고 보시고요. 그러니까 경보가 내려지면 주위에 정말 뭐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또 내가 어떤 피해를 당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건 좋겠습니다.
3: 네.
1: 예.
3: 자, 피해 상황 좀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 제보 영상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 도심에는 장애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가로수들도 많고. 근데 나무가 쓰러지는 건 어떤 전조 증상이 있다 보니까 반대 방향으로 피한다거나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갑자기 도로가 물에 찬다든지 이런 건 순식간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도로 중간에 있었다면 어떻게 대피하는 게 좋을까요?
4: 일단 기본적으로 주행 중에 물이 차오르는 상황들이 된다면 예의주시를 하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 차가 얼만큼 잠겼는지를 내가 보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3: 예.
4: 앞차라든지 주변 차량을 봐서 앞차의 타이어의 한 절반 이상이 잠겼다라고 한다면, 아, 이건 침수가 상당히 좀 심각하구나, 더 이상 주행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또 이렇게 바퀴 절반 이상이 잠기는 경우에는 차량 운행 자체도 사실은 부력에 의해서 차량 조향 자체가 잘안 되고요. 또 배기구라든지 이런 곳으로 이제 물이 들어가면서 차량의 이제 시동이 꺼지거나 또 엔진이 망가져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는 이렇게 침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빨리 어떻게든 내 차를 몰고 나오면 되지 않겠지
3: 그러니까요. 예.
4: 싶지만, 이러다가 오히려 본인도 사실은 대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차량은 좀더 과감히 좀 포기를 하시는 게 맞겠고요. 또 이를테면 서 있는 상태에서 이미 침수가 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빨리 차 밖으로 나오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사실 어떤 최근에 뭐 과거에는 수압에 의해서 문이 잘안 열리니까 조금 기다리면 안쪽에 물이 찼을 때 압력이 평형이 이루어지면 문이 잘 열린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라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게 기다릴 겨를 자체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침수가 됐다라고 한다면 바깥으로 나오되 문이 안 열리면 창문을 열고라도, 아니면 창문을 깨서라도 일단 바깥으로 나오셔서 침수 지역을 벗어나는 게 가장 좋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차량에서 바깥으로 나왔는데
3: 네.
4: 이미 주변 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침수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헤치고 나오시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바닥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 물살이 생기는 경우에는 본인이 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이 광범위에서 헤치고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차라리 차 위쪽으로 올라가셔서 구조를 기다리시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저희가 지금 제보 영상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이제 주차된 차량들이 침수된 화면들도 있었고, 그 차량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제 가정집에서 나오신 분이 허리까지 물이 찬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이동 중이 아니더라도 혹은 주차된 차량을 점검하기 위해서 나왔을 때 허리까지 물이 차 있다 이랬을 때도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요.
4: 예, 맞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건 같은 맥락인데요. 사실 사람 목숨은 사실 한번 잃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차량은 얼마든지 이를테면 다시 살 수도 있고 또 보험 처리를 통해서 보상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차량을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게 좋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둔치 같은 곳에서 본인 차를 꺼내려다가 혼자 정비하려다 나가신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지하주차장 같은 곳에 나가서 오히려 또 화를 당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침수된 지역에 접근하시는 것들은 자제하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3: 네. 네. 자, 지금 방금 속보가 들어와서요. 전해드리겠습니다. 충북 증평, 반탄교, 그리고 옥천의 산계교에 홍수주의보가 추가 발령됐다는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 지역에 많은

0: 비가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증평 반탄교, 옥천 산계교에 홍수주의보가 추가 발령됐습니다. 자, 하천에 계신 분들 또더 위험할 것 같아요. 이렇게 홍수주의보 내려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겠습니까?
1: 앞서 말씀해 준 대로 주의보라고 한다면 사실은 당장 대피는 하진 않아도 되지만 예의주시하면서 대피할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하천 주변에 계신 분들은 우선 기본적으로는 사실 이제 기상정보 또 강우정보 이런 것들 정확하게 잘 확인하셔야 되고 또 하천의 수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 정보도 수시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있는 지역의 강우정보라든지 수위정보도 중요하지만 이 강의 상류지역에 비가 얼만큼 많이 내리고 있냐 이런 것들도 잘 들여다보셔야 되거든요. 상류지역에 비가 집중되고 또 많이 오면 내가 있는 곳의 수위도 그만큼 더 빨리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요. 본인 지역뿐만 아니라 하천 상부 지역의 어떤 기상 정보도 잘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저지대 이를테면 침수 범람이 됐을 때 빠른 대피가 필요로 하는데 네. 사실 주의보 단계에서라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라든지 노약자가 있는 이런 시설들 이런 데들은 선제적으로 대피를 하실 것을 권고드리거든요. 왜냐면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사실 이동하는 시간들도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또 하천이 범람했을 때는 일반적인 도심 내 이런 침수, 지역적인 침수보다는 광범위하게 굉장히 넓게 침수 지역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원거리로 대피를 하셔야 되는 이런 상황들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예, 일부 지역으로는 산사태 위기 경보도 지금 상향한 상황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산길로도 굉장히 많은 물길이 지금 쏟아내려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산사태를 걱정하시는 분도 많지 않겠습니까? 산사태 전조 증상 같은 것들을 좀 어떻게 감지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1: 네, 뭐 산사태 같은 경우 전조 증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뭐 산의 사면에서 갑자기 물이 솟구쳐 나온다거나 혹은 또 계곡물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또 물이 끊기는 경우 이런 것들도 사실 산사태 징후로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제 나무가 심하게 기울어진다거나 혹은 또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뭇가지가 흔들린다거나 하는 건 또 그리고 최근에는 뭐 땅울림 이런 소리들 우르르 하는 소리들도 들려서 이런 징조들이 사실은 산사태의 징후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근데 일반 분들께서는 사실 산을 뭐 항상 바라보면서 이런 징후들을 계속 예의주시하시긴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징후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포착하시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재난문자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재난방송에서 알려드리는 정보를 통해서 아, 이 지역이 비가 많이 왔고 또 산사태가 상당히 좀 우려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경보 시스템도 지금 산사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위험성도 이 함수율 한마디로 이제 땅의 토양이 얼마나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느냐 그래서 이걸 100으로 했을 때 물이 꽉 찼다라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많이 오면 바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거의 한 80% 이상이면 이제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돼도 아 우리 지역이 위험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의하실 것들은 이미 이제 산불 피해가 발생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산림이 상당 부분 훼손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적은 양의 비가 오더라도 이런 이제 산사태라든지 이런 부분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 우리 주변 지역, 우리 내가 인접한 산에 이런 산불 피해로 인한 임야가 훼손됐다 혹은 또 임의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사실 지형이 변형된 곳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위험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대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0: 네, 그렇다면 지금 하천 지역 그리고 산간 지역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취약 지역에 계신 분들은 급하게 대피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뭐 이것저것 다 챙길 시간이 없잖아요. 대피를 할 때 무조건 이것만큼은 좀 기본적으로 챙겨 나가야 된다. 이런 물품들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1: 예, 일단 챙겨서 나가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스라든지 전기 차단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합선이 된다면 계속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이를테면 복구 과정에서 가스 누출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위험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라든지 그다음에 이 가스 같은 것도 정확히 잠그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대피소로 이동할 때는 뭐 많은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뭐 또 장시간 체류해야 되는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 신분증이나 휴대폰 왜냐하면 연락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 간단한 것만 챙기셔서 빠르게 나가시는 게 좋겠는데요. 다만 이제 나가실 때 급하게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3: 오늘까지 최대 200mm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와 함께 폭우 전망 짚어봤습니다.
4: 우리 집 도어락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행정안전부로부터 온 호우경보 변경에 의한 발표를 전해드립니다. 재해분류는 자연재난, 재해 유형은 호우입니다. 재해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화성시 효행구, 화성시 병점구, 화성시 동탄구입니다. 오늘 10시 경기 화성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됐습니다. 기상상황 자주 확인하시고 주변에 기상상황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줄여 서행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는 통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울가나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는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공사장, 전신조,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3: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외 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외 봅시다.
4: 충성!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외 봅시다.
5: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6: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시원한 수박과 쫀득쫀득한 옥수수, 여름철 대표적인 간식이죠. 선풍기 앞에 둘러앉아 하나씩 나눠 먹다 보면 마음속에 묻어뒀던 이야기도 조금은 편하게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혼자 끙끙 앓게했던 답답한 사연들 저희가 차분하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남편과 식품기업 입사동기였습니다. 입사하자마자 연애를 했죠.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떡볶이 프랜차이즈 가게를 차리게 되면서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고 곧바로 예쁜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출산 직후부터 남편의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결혼 생활이 답답하다, 성격이 안 맞는다며 끊임없이 이혼을 요구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생각해보자고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1년 내내 이혼하자면서 사람을 닥달하고 지치게 만드는데 더는 못 버티겠더라고요. 결국 지난달 협의 이혼 신청을 했고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생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살던 그 신혼집 아파트에서 남편이 어떤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장을 봐서 들어가고 아침에는 같이 출근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다름 아닌 남편 가게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저도 종종 가게에 나가 일을 거들었기 때문에 그 직원도 제가 아내라는 걸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혼을 강요했다는 생각을 하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관리사무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CCTV 영상을 그냥 내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집에 두고 온 공용 태블릿 PC에 남편 구글 계정이 자동 로그인돼 있어서 두 사람의 데이트 사진과 타임라인 기록을 몰래 확인하긴 했는데요. 이걸 재판 증거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혹시 제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직 숙려기간이라서 이혼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CCTV는 협의 이혼을 신청한 이후의 모습뿐인데요. 협의 이혼 신청 전부터, 그러니까 진작부터 두 사람이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를 꼭 잡고 싶은데 합법적인 방법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0: 어디서도 말하지 못했던 당신의 고민 지금 해결해드립니다.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하고 싶어한 이유가 외도였습니다. 기가 막히실 것 같습니다. 신진희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2: 네, 사연자님 입장에서는 화도 나고 어이도 없으실 것 같은데요. 네. 막상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1: 네, 일단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가가지고 이제 CCTV 영상 보고 싶은데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제 안 보여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합법적으로 영상 확보할 방법이 있을까요?
2: 네, CCTV 영상은 보관기간이 매우 짧아 신속한 확보가 필수적이나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이미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CCTV 영상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데요. 네. 이 경우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증거보전 신청이요?
2: 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영상 소지자인 관리사무소에게 자료 제출 명령을 내리게 되고 네. 이를 통해 사연자님도 증거인 영상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CTV 보관 기간이 짧고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도 수일이 소요되므로 신청과 동시에 관리사무소에 법원의 증거보전 신청을 완료했으니 결정에 나올 때까지 영상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일단 그러면은 증거 보존 신청을 빨리 하셔야 되겠네요. 근데 그거 이외에도 지금 사연자분이 집에 있는 공용 태블릿에 이제 자동 로그인된 남편의 계정을 통해서 데이트 사진 그리고 그런 기록을 찾으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증거로 냈다가 아내분이 역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좀 걱정하시거든요.
2: 네. 민사 가사 재판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재판부가 채택해 주시는 경우가 많지만 네. 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과거에는 이미 로그인되어 있던 상태를 단순히 확인한 경우 처벌을 면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배우자나 서비스 제공자의 동의 없이 정당한 권한 없이 계정에 접근해 정보를 탐색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네. 따라서 비록 공동 태블릿 노트북에 자동 로그인되어 있던 상태 라 할지라도 이를 동의 없이 열람하고 증거로 제출하면 배우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그런데 이런 방법 이외에 증거 확보하기 정말 쉽지 않잖아요.
2: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실 이런 방법 외에 다른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도 네.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네. 우선 이런 증거라도 수집은 해두시되 소송에서는 합법적으로 확보한 증거를 먼저 사용하시거나 네. 법원의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추가로 증거를 확보하시고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 사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네. 근데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이제 협의 이혼 신청을 한 이후에 그러니까 혼인이 이미 파탄 난 뒤에 이제 만난 거라고 주장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이 협의 이혼 신청 전부터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증거 어떻게 수집해야 될까요?
2: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 이혼 신청 이후의 외도 사실만으로는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난 이후의 만남이라고 상대방이 오리발을 내밀 수 있으므로 네. 혼인 파탄의 원인이 부정 행위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협의 이혼 신청 이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네. 부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배우자와 상관자의 메시지 등의 증거들이 협의 이혼 신청 전이라면 도움이 될 것이고 이런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배우자와 상관자 사이에

0: 통화 내역, 카카오톡 로그 기록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사 조회를 위해서는 상관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알아야 빠른 신청이 가능하므로 최소한의 인적사항을 먼저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그렇네요.
0: 아무런 기초 증거 없이 법원에 무작정 조회를 신청하면 재판부에서 기각할 확률이 높으므로 지인의 목격담이나 각서 등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최소한의 소명 자료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1: 네. 지금 사연자분이 협의위원 숙려 기간 중입니다. 근데 남편의 외도가 지금 명백해진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이대로 협의위원 진행하는 건좀 억울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이라도 이 협의위원 절차 중단하고 재판상 이혼이나 아니면은 상간료 위자료 청구 소송 이런 쪽으로 방향 바꿀 수 있을까요?
0: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위원 숙려 기간 중이시라면 협의위원 절차상 마지막 확정기일에 출석을 하여야지 협의위원이 마무리가 되실 텐데요.
1: 네.
0: 그 전에 단기 의심으로 그 출석하시는 확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재판상 이혼으로 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우선 아파트 CCTV 영상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증거 보존 신청 바로 진행하셔야 되고요. 또 관리사무소에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영상을 보관해 달라고 이야기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공용 태블릿 남편 계정의 기록을 동의 없이 열람해서 증거로 사용을 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남편이 협의이혼 신청하기 전에 외도했다는 거 지금 입증하셔야 되는데요. 법원을 통한 통화 내역이나 뭐 기지국 조회 등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저희가 안내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여름철, 휴가철을 앞두고 전국 주요 계곡마다 특별 단속반이 뜨고 있습니다. 명당 자리에 불법 형상을 깔아두고 음식을 시키지 않으면 못 앉게 하거나 자리세를 요구하는 이른바 계곡 바가지 관행 때문인데요. 내 땅도 아닌 공공 계곡에서 자리세를 받는 행위,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라의 허가가 없는 계곡 평상 영업은 100% 명백한 범죄입니다. 우리 하천법에 따르면 계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의 재산입니다. 정식 허가 없이 무단으로 평상이나 천막을 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지자체가 강제 철거를 진행하면 그 비용까지 업자가 몽땅 물어내야 하죠. 만약 휴가지에서 돈을 내라는 불법 업자를 만나면 당당히 거부하시면 됩니다. 업자가 험한 말을 하면서 협박한다면 상황을 촬영하거나 녹음해 두세요. 형법상 강요죄나 공갈죄를 묻는 강력한 증거 가 됩니다. 그런 다음 120 콜센터나 11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시원한 계곡은 특정 업자의 소유가 아닌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당당한 권리 행사로 올여름엔 바가지 없는 청정 계곡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러브홀릭의 바람아 멈추어다오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충청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곳곳에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밤까지도 또 많은 비 예보돼 있습니다. 충청, 호남에 큰 비 내리겠고요.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 오전까지 비 내립니다. 산사태 피해 우려되는 곳들도 많죠. 강원, 충청, 호남, 경북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또 영남지방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 내려져 있고요. 경북, 뭐 칠곡, 의성 이런 곳에서는 또 밤사이 열대야주의보도 내려졌다고 합니다. 무더운 날씨입니다. 여러분 비 내리고 덥고 그렇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경기도 광주에서 간호 현장 직장 내 괴롭힘인 태움으로 또 한 명의 간호사가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군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던 20대 방사선사도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 개정했다고 합니다. 2부 알돈노에서 관련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9일 목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Guido del Mare Luce.
1: High quality. High class.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이프.

0: 지역의 리더들을 만나서 각 도시의 비전과 청사진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경기도 포천에서 모셨습니다. 백영현 포천시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또 존경하는 우리 포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포천시장 백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0: 어서 오십시오.
1: 네, 고맙습니다.
0: 시장님께서 한 몇 년 전에 나와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꽤 됐습니다.
1: 네네.
0: 그동안 왜 이렇게 안 나오셨어요?
1: YTN에서 불러주지 않으셔서 못 나왔습니다.
0: 저는 시장님을 처음 뵙는데요. 오늘 뭐 비도 내리고 지역별로 네. 곳곳에 이런데 일단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왜냐하면 지금 한참 또 바쁘신 대로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재선에 성공하시고요.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1: 고맙습니다.
0: 민선 9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1: 네네.
0: 요즘에 얼마나 많이 바쁘게 다니십니까?
1: 아 글쎄요. 이제 뭐 민선 8기에서 그래도 이제 중단 없이 민선 9기로 이어졌는데 저는 뭐 일상처럼 그냥 뭐 민선 8기 민선 9기 바뀌었다는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랬듯이 평상시 일처럼 시민들 챙기고 있습니다.
0: 그래서 취임 첫날에도 정말 취임식은 뒤로 하시고요. 바로 우리 시민들의 일상으로 달려가셨습니다. 특히 수해 현장에 있어가지고 예, 예. 바로 갔다 오셨잖아요.
1: 네, 네.
0: 어떠셨어요?
1: 아 예. 아 이제 임기가 민선 8기도 그렇고 민선 9기도 그렇고 이제 7월 1일 날 시작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민선 8기 2022년 7월 1일도 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임기 시작하는 24시 00시 00분에 재난 상황실에서 시작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작년에 우리 포천에 뭐 폭탄이 투하되듯이 물폭탄이 투하되듯이 수해가 많이 났었거든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이 아직 복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민선국이 시작을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서 수해 복구 사업도 독려하고 또 시민의 안전보다 더 강조할 가치는 없다고 판단해서 시작을 거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0: 네. 첫날 그렇게 수해 현장 가셔서 이제 상황을 보셨을 겁니다.
1: 그러니까
0: 이제 그런 거 보시게 시장님의 행보를 보면 바로 정말 첫 일정은 시민, 시민의 일정으로 꾸리셨다는 게 바로 느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또 시민들의 선택을 받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저도 제가 워낙 뭐 정치를 전업으로 했던 사람은 아니고 경기도청이나 이제 포천시청에서 지방행정을 주로 했었는데 저의 그 시정을 운영하는 철학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 가지고 또 끊임없이 시민들을 찾아서 직접 대화하면서 시민들의 또 뭐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기초 자치단체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 또 그런 가치는 아마 또 시민들의 뭐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 자치단체장의 역할을 또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또 현장을 많이 찾는 행정 해나갈 계획입니다.
0: 네. 그래서 7월에도 바로 현장에서 시작을 하셨고 시장님의 1호 결재 사항도 보니까 현장과 관련한 사안이었네요.
1: 그렇습니다. 이게 뭐 실질적으로 뭐 결재한 사항은 뭐 다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민선 9기에 우리 시민들에게 뭐 시정을 어떻게 해가야 될 것이냐 하는 그 의지의 결재 1호는 현장을 찾아서 수해복구 현장에서 정말 우리 포천 시민이 한 분도 안전사고로부터 이렇게 노출돼서 피해보지 않고 재산 피해도 없게 그래서 제 의지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결제를 1호 결제로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1호 시장님의 1호 결제는 수해복구 현장이었던 거고 네. 오늘은 지금 비가 어느 정도 옵니까? 포천 같은 경우는.
1: 포천도 예보가 됐는데 이제 뭐 태풍이 북상하면서 아마 직접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건 아닌 거로 다 판단이 되는데 그건 모르죠. 근데 우리 포천에도 사실 이제 많은 그 뭐 예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도 오면서도 좀 걱정을 했습니다만 아직 포천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안전한 상태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오늘 포천에서 백영현 포천시장님 오셨는데요. 사실 혼자 오신 건 아니고 지금 시장님 앞에 같이 오신 분이 계시네요.
1: 네,
0: 네.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1: 제가 민선 8기 때 우리 이제 도시 브랜드도 이제 뭐

0: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도시 브랜드도 바뀌고 뭐 그러는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도시 브랜드도 뭐 이제 이렇게 개정을 하면서 우리 포천 시민이 아 정말 이렇게 아 푸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포천 우리라는 합성어를 통해서 만들어낸 포우리라는 캐릭터 아주 귀엽죠?
1: 캐릭터 인형인데요.
0: 네네.
1: 제가 그래서 방송 시작 전에 여쭤봤어요. 이름이 뭔가요? 포우리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설명을 들으니까 바로 알겠는 거예요. 포천과
0: 우리
1: 우리.
0: 예예 예.
1: 네.
0: 그만큼 사랑하자.
1: 그러니까요. 포우리 굉장히 색상도 뭔가 신비로운 색상. 그런데 초록빛이 있어서 굉장히 싱그러우면서 뭔가 친근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포우리 옆에 내 삶이 행복한 인문도시 이렇게 되어 있네요.
0: 네네.
1: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0: 아, 그래서 이제 포우리 색상도 사실 그 포천이라는 도시가 수도권에서는 저는 이제 제일 가는 생태 환경이 아주 우수한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숲과 또 물이 깨끗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막걸리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색상으로 표현해 낸 거고 또 저는 민선 9기의 시정의 초가치를 내 삶이 더 행복한 인문도시 포천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은 사실 앞으로는 좀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인공지능 허구의 생활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근데 그게 행복할 리는 없죠. 그래서 저는 포천만큼이라도 우리 시민, 사람과 사람, 시민과 시민이 서로 또 이렇게 배려하고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이런 걸 우리 포천에서만큼은 만들어 보자 해서 인문도시를 민선 8기에서도 강조를 해서 시정 가치로 이제 녹여내고 있고 민선 9기에서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서 행복감을 높여가자 이런 인문도시를 만들어가는 게 저의 꿈이고 또 시민들의 꿈이기도 할 겁니다.
1: 그렇군요. 우리 시장님 앞에 포우리 싱그러운 초록빛의 어떤 포천의 그 아주 푸르른 어떤 환경이
0: 자연환경
1: 생각나는 자연환경이
0: 그런 네.
1: 생각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포우리가 이렇게 얌전히 앉아 있고요. 포우리 옆에 내 삶이 행복한 인문도시 하트 이런 작은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와주세요,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하시면 지금 시장님과 더불어 포우리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민선 9기 시정 두 축으로 설명하셨더라고요. 생활 정책과 성장 정책 이두 축이 어떻게 맞물리게 되는 건가요?
0: 예, 사실 기초 자치단체장의 역할은 우리 시민들, 주민들의 삶에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 주는 부분 이런 것이 아마 우선시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선 8기에서도 생활 밀착형 정책을 많이 펼쳤었는데 그 예를 들면은 포천이라는 도시는 계획 도시가 아니라 도시계획에 의해서 탄생한 도시가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도시다 보니까 기반 시설이 많이 부족해요. 예를 들어 주차장이 없어서 하루 종일 일상에 일 열심히 하고 퇴근을 했는데 서로 주차장이 없어서 싸움을 하는 이런 공동체가 훼손이 되는 거 아닙니까?
1: 네.
0: 이런 거를 해결해 주지 않고 뭐 어떤 더큰 가치 있는 거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활 밀착형 정책을 우선시하고 그래서 주차장도 아마 지난 30년간 조성했던 것 이상으로 한 3천 면 정도가 민선 8기 4년 동안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상당히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신뢰하기 시작을 했고 또 그러한 생활 밀착형 정책만 펼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의 포천의 발전 방향 이런
1: 그렇죠.
0: 것들도 비전도 제시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우리 포천이란 도시가 지난 70여 년을 군사시설 도시, 뭐 사격장만 해도 3개예요. 승진 사격장, 로드리게스, 뭐또 다락대 과학훈련장 이렇게 3개의 대형 사격장만 해도 여의도 면적의 17배나 되는 거예요.
1: 그래요.
0: 그러니 뭐 군사시설 보호구역 때문에 도시가 균형 잡히게 발전 못한다, 대규모 그뭐 이제 기업도 유치가 힘들다 이렇게 푸념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포천은 오히려 이런 시설들을 역발상을 통해서 활용을 하자. 예를 들어 이제 뭐 드론이 아마 앞으로의 뭐 전장에서도 그 게임 체인저가 되고 일상에서도 드론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군사용으로 드론을

0: 개발하면 그걸 또 테스트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이런 게 대한민국에는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 포천에는 그런 사격장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포천을 군사시설 때문에 피해만 봤다고 푸념했던 도시에서 군사시설 때문에 새로운 방산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새로운 경제도시를 만들어 가자. 그리고 이 포우리의 색상처럼 아주 생태환경이 우수한 포천인데 관광 자원이 넘쳐나는 거예요.
1: 그렇죠.
0: 이런 곳에 평화경제특구, 관광과 농업도 이제 경관농업, 보여지는 농업, 그리고 첨단농업을 이렇게 합성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광시설을 만들자. 이게 이제 평화경제특구 지정되는 목적이고, 이런 모든 것에 근본이 되는 비전, 미래의 희망은 교육에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발전특구 선정을 통해서 현재 많은 교육사업 또 학부모들이 이제 신뢰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러한 방산도시, 관광도시 또 기업 많이 유치해서 경제도시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젊은 층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가는 도시. 이거는 미래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자. 그래서 성장과 현재 생활의 불편상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투트랙 정책을 펼치고 있죠.
1: 생활정책과 성장정책에 대해서 민선 국의 어떤 청사진과 계획을 지금 쭉한 번에 쭉 설명을 해 주시니까 머릿속에 조금씩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의 공약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K AI 첨단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0: 아,
1: 것인가요?
0: 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천에 이제 군사시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했던 정책이 포천에 경기 국방 벤처 센터를 유치하는 거였어요. 그게 다행히 작년도에 유치가 됐고 올해 이제 개소가 됐거든요.
1: 네.
0: 경기 국방 벤처 센터가 입지하는 것은 결국엔 이것을 교두보로 해서 방산 혁신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포천을 방위산업 도시, 국방 도시로 만들어 가자. 그래서 이런 공약을 지금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그 경기도라든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우리 포천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수 이북이 거의 다 그렇거든요. 경기 북부 지역이. 그 포천이 플랫폼이 되고 의정부라든가 양주라든가 동두천 지역 이런 데에 같은 벨트로 형성이 돼서 국방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 가자.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우리 포천에서 찾아내자. 이러한 부분으로 KAI 방산 혁신 클러스터 공약을 저희가 제시하고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1: 최근에 경기 국방벤처센터 앞서 말씀하셨던 포천 유치 성공이 돼서 올해 초 문을 열었고 지금 말씀하신 KAI 첨단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 앞서 먼저 짚어주셨던 포천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사시설들이
0: 그렇습니다.
1: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로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발전의 제약이 됐었는데 그것을 좀 의식을 반전시켜가지고 생각을 반전시켜서 그것을 또 하나의 방위산업, 방산의 어떤 대표적인 도시가 될 수도
0: 그렇습니다.
1: 있겠네요. 지금 그
0: 그렇습니다.
1: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
0: 네.
1: 거군요.
0: 그것만큼 우리 포천을 넘는 경쟁력 있는 지역이 없어요. 그
1: 그렇겠네요.
0: 있으려면은 사격장 하나씩 가져가라 그러세요. 근데
1: 포천엔 3개나 있습니다. 여의도에 17배
0: 17개.
1: 면적입니다. 대단한
0: 네.
1: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0: 역발상을
1: 포천을
0: 통해서
1: 역발상을 통해서 발전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방위산업으로. 그리고 올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셨거든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교육이다. 올해 자체 교육 예산도 2배 증액이 됐네요. 많은 변화 지금 기대하고 계시겠어요.
0: 네. 사실 제가 민선 8기 포천시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고 가장 가슴 아프게 들었던 말씀이 시민들로부터 자녀들 교육 때문에 교육 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다. 이러고선 떠나는 그 학생 수가 연간 600명이 달았었어요.
1: 많이
0: 그러니 인구가 늘어날 수도 없고 또 포천이라는 도시가 희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우선 가치를 두고 민선 8기에서 추진했던 게 교육 지원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예산도 사실 학생 1인당 지원되는 예산이

0: 저희가 이제 추계를 해보니까는 학생 1인당 132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더라고요. 근데
1: 네.
0: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은 약 60만 원 정도 학생
1: 오.
0: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1: 두 배가
0: 두
1: 넘네요,
0: 배가 넘는 거예요. 예.
1: 포천이. 예.
0: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현재로서는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그런 이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이 어떤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이제는 많이 부모들이 신뢰하는 수준에 달했어요. 그래서 우리 포천이라는 도시가 자기주도 학습센터라는 것을 EBS랑 같이 경영을 하면서 교육에 이제 학부모들의 사교육을 아주 획기적으로 줄여주면서 이제 비로소 학부모들이 포천의 교육을 신뢰하면서 인근 지역으로 안 나가도 되겠구나. 오히려 인근 지역에 나갔던 분들이 후회하고 들어올 수 있게
1: 아하,
0: 그렇게
1: 네네.
0: 되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네요.
0: 예산 두 배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그리고 앞서 경제특구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난 3월입니다. 포천시가 그냥 경제특구 아니에요.
0: 그렇구나.
1: 평화경제특구 후보지로 선정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죠.
0: 이제 포천이라는 도시는 이제 수도권에 있으면서 많은 그 대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발전적인 제약이 있거든요. 군사시설보호법도
1: 네.
0: 중첩되는 것 때문에. 근데 다행히 정부에서 수도권에 있으면서도 접경 지역 내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입주하게 되는 기업이라든가 이렇게 세제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3월 달에 다행히 경기도에서 3개 시군을 후보지로 선정이 됐는데 우리 포천과 파주와 연천이 선정이 됐거든요.
1: 네. 네.
0: 근데 이것이 이제 아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9월 정도에 이제 통일부에서 이제 본 확정되는 그런 그 시기가 이제 9월 정도로 보는데 저희 포천은 기존의 한탄강이라는 그런 지역에 근한 3천억 이상을 지금 투자하고 있어서 수도권 제일의 아주 관광지로 지금 커나가고 있거든요.
1: 네.
0: 아마 Y형 출렁다리 또 한탄강 가든페스타 이런 것 때문에 올 봄에도 16만 명의 유료 관광객들이 다녀갔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인프라가 형성돼 있는 인근에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해서 관광시설 또 농업이 많이 우수한데 그뭐 천원평야에 있는 그 우리 냉정리 벌판에
1: 네.
0: 이런 농업 농사 짓는 이런 게 경관 관광으로도 활용되고 또 농업도 이제 첨단 농업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1: 예.
0: 이렇게 관광 시설과 경관 농업과 첨단 농업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광은 아마 이렇게 추진했던 전례가 없는데 우리 포천에서 그걸 추진하고 있고 그게 결국에는 금강산. 지금 이제 강원도 고성을 통해서 금강산을 다녔었는데 우리 포천에서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금강산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평화경제특구가 지정이 되면 우리 특구하고 금강산 관광하고 또 멀게는 원산, 갈마지구까지 이렇게
1: 네.
0: 삼각벨트가 형성되면은 우리 포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더 나가서 아주 글로벌 뭐 관광 벨트로서의 큰 역할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니까요. 포천의 미래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같고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아마도 그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교통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포천 시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옥정 포천 광역철도 공사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30년 개통 목표인 거죠? 뭐 추진 잘 되고 있나요?
0: 아마 이제 우리 YTN 청취자들 잘 모르셨겠습니다만은 수도권에 있는 도시 중에서 31개 시군 중에서 전철이 없는 데가 포천이에요. 근데
1: 그런가요?
0: 이제 다행히
1: 네.
0: 고맙게도 작년도 이제 착공이 됐는데 양주 옥정에서 포천까지 이렇게 셔틀 운행되는 전철 7호선 사업이 착공이 돼서 현재 3개 공구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30년도 말, 2031년도 초에 이제 개통할 그런 계획으로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1: 네.
0: 저희가 양주 옥정하고 포천 지역 17km를 셔틀로 왕복하는 이 기능은 철도로서의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없다는 판단을 가지고
1: 예.
0: 경기도와 이제 중앙정부 승인을 받아내서 옥정에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덕정역까지 3.9km를 더 연장하는 그런 걸 이제 경기도 계획에 담아졌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전철 7호선 사업과 함께 연장 사업도 덕정역까지 개설이 준공이 같이 동시에 되어야만이 전철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 네.
0: 그거에 경기도와 또 중앙정부랑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1: 그러면 GTX 신호선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0: 그게 덕정역까지
1: 거죠?
0: 연장이 됐을 때
1: 예.
0: GTX 신호선을 이용할 수 있어서 강남까지 30분 때문에
1: 갑니다. 보천 시민들이 기대하실 수밖에 없는 굉장히 희망적이고 장기적이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계획이네요.
0: 맞습니다. 네, 네.
1: 그러면 앞으로 포천에 대해서 시장님이 갖고 있는 그 그림이 한 번에 연결되는 느낌도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 포천 시민들에게 시간이 정말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번에 민선 9기 앞으로 내가 이것만큼은 진짜 꼭 약속 지키겠다 하는 거 한 말씀 부탁드려요.
0: 예,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 속의 불편사항은 이거는 뭐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시민들이 편하게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고 또 특히 미래 뭐 포천의 100년을 위해서 우리 교육발전 사업은 이번에 교육혁신지구로 재선정이 돼서 아이들의 미래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도록 교육사업에 대해서 아주 전념을 다해 나갈 거고 또 특히 평화경제특구나 KAI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조성을 통해서 우리 포천에 기업이 많아서 일자리는 많은데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첨단 KAI 방산단지와 또 평화경제특구를 통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젊은 도시, 경제도시로서 포천 다 부러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겁니다.
1: 포천에서 이사 다른 동네로 가셨던 분들 후회하고 돌아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0: 저희 심사를 통해서 받겠습니다.
1: 나갈 땐 편하게 나가셨지만 들어오실 땐 심사 받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 지금까지 백영현 포천시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모든 인쇄 가능한
6: 성원 에드피아.
5: 온라인 주문 간편한
6: 성원 에드피아.
5: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6: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레.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

경기 남부는 시간당 50mm의 비가 오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과 전남 서해안에도 시간당 20에서 40mm의 비가 오고 있습니다. 감속 운전해 주시고 시설물 피해 없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내내 사고 소식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위로 3건의 사고 있습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 방향 운학터널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둔내 갓길에서 사고 수습 중이고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내서 1터널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남상준아들목에서 화선아들목 구간 4km 정도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에서 원효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하남 쪽은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서강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정체고 동작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도 서행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양화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일산 쪽은 동호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혹시 라디오 들으십니까?
2: 아, 네, 왜요?
3: 얼마에 한 번 들으시나요?
2: 평일엔 맨날 듣는데요.
3: 무슨 프로그램 주로 들으세요?
2: 아, YTN 라디오 슬라생이요.
3: 네? 뭐라고요?
2: 아, 평일 오전 10시 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요.
4: 내 이름을 불러 주세요. 단 한 번만이라도.

0: 다시 돌아온 라디오 청취율 조사. 이번에도 슬라생 불러주실 거죠? 라디오는 평일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귀가진이와 함께해 주세요. 단 한 번만이라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여러분 진짜 꼭 단 한 번만이라도 슬라생 불러주실 거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 내 맘속에 들러 준다면 잠깐만이라도 아주 잠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 아침 관계기관 대처상황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조그마한 위험이라도 감지되면 주민대피지원단을 적극 가동해 선제적으로 주민대피를 돕기로 했습니다. 중대부는 특히 청주 옥화 1교, 수하천 등 이미 범람한 지역 주민은 긴급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구조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급류 휩쓸림이나 산사태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선제적인 통제와 대피를 당부했습니다. 오늘도 충청과 호남은 밤까지 최고 20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 오전까지 최고 120에서 150mm가 넘는 큰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강원과 충청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후렐 수후 몽골 대통령과 한몽 정상회담을 합니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담은 한몽 관계 황금시대 공동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양국 기업인 등이 모이는 한몽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해 경제협력 확대 필요성 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강경화 주미대사가 한미 간 외교 통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쿠팡 사태와 관련해 한미 관계에 부담되지 않게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자는 공감대가 양국 정부 간에 형성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사는 현지 시간으로 8일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 측에 우리 정부 입장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설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용지 인쇄 수량 감축의 근거가 된 연구 용역과 관련한 첫 소환 조사에 나섰습니다. 합수부는 오늘 중앙선관위원회 연구 용역 관계자 한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2022년 투표용지 준비 비율의 하한선을 낮출 필요성이 제기되자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 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에 나옵니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7년이 선고됐는데 비상계엄 583일 만에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에 참석할 예정으로 오늘 대법원 상고심에는 출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 수요 예측에 공모 물량의 7배가 넘는 청약이 몰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으로 8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ADR 공모에 글로벌 장기 투자 펀드와 기술 분야 전문 펀드, 국부 펀드, 아시아 전문 글로벌 투자자의 가 수요가 대거 몰렸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청약 대금 기준으로 약 1,715억 달러, 우리 돈 약 26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몰렸다는 의미입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저스틴 비버가 다음 달 19일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에 방탄소년단과 함께 무대에 오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두 팀 외에도 마돈나, 샤키라 등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미국 프로 풋볼 챔피언 결정전인 슈퍼볼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대규모 하프타임 쇼가 월드컵 결승전에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요즘 여수나 속초 같은 항구 도시에 가면 처음 보는 진풍경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커다란 배 한 척이 항구에 들어와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내리는 건데요. 숙박시설이 따로 없어도 한 번에 수천 명씩 실어 나르는 이것 덕분에 그동안 조용하던 지방 도시들이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항에는 올해에만 10년치가 넘는 배가 몰려들었고 충남 서산에는 사상 처음으로 다른 나라 배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손님 대부분은 일본 대신 우리나라로 뱃머리를 돌린 중국인 관광객인데 덕분에 올해 관광객이 200만 명을 넘어설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호텔이라고 불리며 지방 관광의 구세주로 떠오른 이것, 무엇일까요? 1번, 치즈. 2번, 심벌즈. 3번, 비틀즈. 4번, 크루즈. 1번, 치즈. 2번, 심벌즈. 3번, 비틀즈. 4번, 크루즈.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보통 이 여행을 올해 이렇게 세계 여행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쭉 바다를 쭉 도는 이런 여행을 좀 오랜 기간을 잡아서 하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나라에 들어온 금 이거 말고 기본적으로 이 여행이라고 표현하면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 쭉 바다를 돌면서 여행하는 거.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이것을 타고 한국으로 오고 있군요. 여수나 속초 같은 항구 도시에 커다란 배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배 안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바다 위를 떠다니는 호텔이라고 불리는 이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배는 배인데 따로 표현하는 말이 있잖아요. 보통 이것 여행 뭐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 여행 해보신 분들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떤가요? 저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이 여행 궁금하네요. 치즈, 심벌즈, 비틀즈, 크루즈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치즈, 심벌즈, 비틀즈, 크루즈.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저희 준비하고 있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울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요거트 과일 세트,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취향나게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아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유감함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스틱 마스크팩 세트, 독도배라구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 땅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여기에 더하여 라디오 청취율 조사 진행 중입니다.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고 하죠. 모르는 번호라고 하더라도 02 번호면 받아주시고요. 청취율 조사 전화라면 끝까지 들으셨다가 뭐 이것저것 물어본대요. 예, 어느 지역에 사십니까? 뭐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본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로 듣는 방송을 물어볼 텐데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다 마음에 준비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발 전화가 우리 애청자분들께 가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저희 항상 이벤트 진행하죠. 모바일 커피 쿠폰 이벤트 이번에도 함께 진행합니다. 더더군다나 이번에는요. 청취율 조사는 화요일부터 시작됐는데 저희는 월요일부터 하루 전부터 모바일 커피 쿠폰 이벤트 프로그램별로 함께 시작을 했어요. 왜냐? 7월 6일 월요일부터 YTN 라디오가 개편됐거든요. 그래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 거의 다 아시죠? 원래 10시 15분이었는데 10시 반, 10시 30분에 시작을 하고요. 12시까지 진행됩니다. 12시까지. 1시간 반 동안, 90분 동안 함께 하실 수 있어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늦게 시작하지만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애청해 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또 안내해 드릴 거 하나 더 있어요.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있는 거다 아시죠? 그래서 평일에 생방송 프로그램들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보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하실 수가 있거든요. 생방송으로. 그런데 저희가 유튜브에 YTN 경제 라디오 채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가셔서 검색해서 YTN 경제 라디오 치면 바로 채널로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구독하시고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하는 아주 유익한 경제 아이템들, 유익한 정보들 다그 채널에서 모아서 다 보실 수 있는 겁니다.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도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많은 애청 바랍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호텔이라고 불리는
이것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방 관광의 구세주로 떠올랐습니다. 이것을 타고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몰려온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치즈, 2번 심벌즈, 3번 비틀즈, 4번 크루즈.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힌트송 나갑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그냥 장면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머릿속에 윤도현 밴드가 부릅니다.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0: 예, 7523번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시간 연장 아주 잘한 일입니다. 청취율 1위, 국민의 귀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예, 시간 늘어난 만큼 또 개편 이후에도 더 유익한 정보, 즐거운 소식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재난방송 요청이 와서요. 이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조금 전 11시 8분에 요청한 재난방송입니다. 서울시 너부대교 홍수주의보 발령에 대한 내용이고요. 재해 시도 서울 경기입니다. 재해 지역은 서울 구로구, 경기 광명시 시흥시입니다. 오늘 7월 9일 11시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합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목감천 서울시 너부대교 홍수주의보 발령됐습니다.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이 앱을 통해서 홍수와 기상 상황 수시로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홍수가 났을 때 해당 시군 통제에 따라서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길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 낚시객, 하천구역 내에 하천 부속물, 또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길 바라고요.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한강 홍수 통제소 02590-9990번부터 8번까지입니다.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또 11시 10분에 요청한 재난방송입니다. 기상특보 호우경보 변경에 의한 발표 내용인데요. 재해 시도 경기입니다. 재해 지역 경기 시흥시입니다. 오늘 7월 9일 11시 5분 경기 시흥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고요. 속도 줄여서 운전하시고요.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에서 통행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하지 마시고요. 공사장, 전신주, 지하 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 지역에 접근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도 자제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시각처와 함께하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무덥고 습한 여름철 맞이해서 밤잠 설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수면의 질을 개선하거나 스트레스 관리하기 위해서 해외 직구로 건강식품 구매하시는 분들 많죠. 최근에 식약처가 불면증, 우울증, 불안증 치료 효과 내세운 해외 직구식품 검사를 해봤더니요. 일부 제품에는 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더불어서 소비자 주의 당부했는데요.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 남백상 과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이번에 불면증, 우울증, 불안증 이런 거에 치료 효과가 있다. 이런 걸 내세운 해외 직구 식품을 직접 검사를 해보셨네요. 30개 제품인데요. 이 30개 제품은 어떻게 선정하신 건가요?
1: 네, 그 최근에 스트레스 등 여러 이유로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정신건강 문제가 생겨도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는 건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에 몸에 좋은 영양제나 식이보충제로 해결해볼까 하고 해외 직구 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장 동향에 식약처는 주목을 했고요.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불면증, 우울감, 불안증 치료 효과를 내세워 판매 중인 제품들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계획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려가 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제품 30개를 엄선해서 직접 구매해 검사하게 되었습니다.
0: 어떤 검사를 하신 건가요?
1: 네,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꼼꼼하게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잠 잘 오게 해준다는 수면 유도 제품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멜라토닌이나 병원 처방으로만 구입 가능한 졸피뎀 같은 수면 유도제

0: 기본 16종을 검사했고요. 우울증, 불안증에 좋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항우울제나 항불안제 같은 의약 성분 22종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1: 주로 멜라토닌. 이 멜라토닌은 진짜 이게 잠 조절한다고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0: 네네.
1: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 건가요?
0: 예, 실제로 저기 의약품 성분 중에 저희가 30개 제품 중에 수면 유도 11개 제품에서요, 멜라토닌이 검출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1: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멜라토닌이 필요해서 본인이 사 먹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거 말고도 그 외에 다른 성분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겁니까?
0: 네, 우선 그 멜라토닌을 오래 먹게 되면 의존성이 이제 생길 수가 있고요. 오히려 그 두통이나 우울감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 검출된 5 하이드록시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구토나 그 메스꺼움은 물론이고 행동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코바 성분도 검출이 되었는데요. 이 성분은 심한 위장장애나 무기력증을 동반할 수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해외 식후 식품은 의사 처방 없이 무분별하게 먹기 때문에 부작용에 그 무방비로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몸에 이상이 있어서 치료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식품에 의존하기보다는 반드시 병원에서 의사 처방을 받고 약사의 복약 지도에 따라 안전한 의약품을 복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1: 뭐 그러니까 불면증이거나 좀 우울하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런 거를 조금 스스로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건강 기능 식품이니까 또 소비자들은 해외 직구로 그걸 구매해서 드시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런데 그런
0: 그렇습니다.
1: 제품들 안에 이런 의약 성분이 들어가 있다 보니 몸에 어떤 효과 외에도 부작용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의가 필요하다는 건 거죠?
0: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온 그 제품에 대해서는 뭐 식약처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0: 네, 이번에 저희가 확인한 19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더 이상 구매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원천 차단 조치를 했습니다. 우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이 통관되지 않도록 막았고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에는 그 해외 쇼핑몰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국내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도 판매가 중단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1: 이런 해외 직구, 특히 이제 식품, 뭐 먹는 거, 특히 뭐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 구매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겠습니다.
0: 예,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그 해외 직구 식품은 이제 개인이 직접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밀 검사를 거치지 않고 국내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위해 성분으로 피해를 볼 확률이 높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그 현명한 해외 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딱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매하시기 전에 검색창에 해외 직구 식품 올바로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는 것입니다. 해외 직구 식품 올바로 누기집에서는 내가 사려는 제품이 국내 반입 금지 성분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고요. 이미 위험하다고 판명돼서 차단된 4,700여 개의 위해 식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미리 확인하셔도 확실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해외 직구 식품 구매하시려는 분들 해외 직구 식품 올바로 올바로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겠네요.
0: 네, 해외 직구 식품 올바로 이렇게 검색하셔야 합니다.
1: 예, 그렇게 해서 그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반입이 차단된 원료 성분이 포함된 식품인지를 꼭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 식약처에선 관련해서도 뭐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0: 네, 식약처는 앞으로 그 소비자가 안심하고 해외 직구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마약이나 의약 성분 같은 위험 물질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소비자분들께 위해 정보를 계속 제공해 드릴 예정인데요.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미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먼저 예고를 드린다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집중력 향상이나 근육 강화 효과를

0: 기준을 내세운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한 기획 검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다음에 그 기획 검사 하시고도 좀 알려주세요.
0: 네, 알겠습니다.
1: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 남백상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쉼 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 해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6: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7: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고품격 라디오. 정보의 가치를 되찾는 순간. 고품격 교양시대 선두주자. 귀하게 슬기로워지는 여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저는 박규빈입니다.

0: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최근 20대 간호사 방사선사가 괴롭힘을 호소하다가 잇따라 세상을 떠난 사건이 알려졌죠. 사회적 충격이 큽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 고용노동부가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을 새로 개정했는데요. 조사 공정성을 강화했다는 매뉴얼입니다. 그런데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거든요. 자세히 알아보죠. 김효신 노무사 화면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0: 네, 이번에 매뉴얼이 개정이 된 네. 겁니다. 네, 이번에 네. 지금 개정된 이유가 있나요?
1: 사실 지금까지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건수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아져 왔다라는 건데요. 근데 그 이면에서는 이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법적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축적된 사례들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안내문 그러니까 가이드가 필요했던 게 사실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면요. 19년도에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시행됐거든요. 네, 그때 그 이후 노동부에 접수된 사건이 통계를 보면 21년도에 7,700건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요. 16,300건 정도에 거의 두 배가 넘는 그 신고 건수가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법이 조금 너무 넓게 판단하는 이제 조금 잘 정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관된 조사 기준하고 그런 사례들 많은 사례들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발표한 지 한 3년 만에 개정해서 발표했고요. 근데 지금 이제 괴롭힘의 입법 계기가 된 게 태움 문화 근절도 하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워낙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번에 이 발표가 있는 점에 아까 소개해드린 그런 사망 사건들이 있어서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처음에 2019년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이 됐고 그 이후에 계속 관련 사건들의 접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번에 개정을 한 건데 또 하필 공교롭게 네. 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그 안타까운 소식이 좀 전해진 시점이다 보니까 조금 더 그 부분에 이제 주목이 되는 것 같고
1: 네.
0: 좀 자세히 알아보죠. 이번 네. 매뉴얼 개정된 부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셀프조사 금지라고 하는데요. 이건 뭔가요?
1: 이제 셀프 조사 금지는 이제 언론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얘기하시니까 그런 거고요. 매뉴얼에서는요. 사용자가 이제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그다음에 그런 조금 신고된 내용과 연루된 사람들의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매뉴얼에서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회사 대표나 이제 그런 분들이 가해자로 지목되면 조사 권한과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다 배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 회사의 조직도상에서 여전히 관여하고 있더라라는 게 이제 많이 발견돼서 공정성의 충돌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권고하는 매뉴얼에서 이제 권고하는 수준으로 기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인사 담당자들 회사 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하면 결국에는 법에 게재되지 않고 가이드만 있으니까 법적 구속력이 약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조사 자체가 객관성을 공정성을 잃었다. 그건 불공정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요. 사용자의 객관적 조사 의무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요걸 잘 지켜주셔야 된다. 배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조사위원회 이제 특정위원회에 대한 기피 회피 절차도 마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직장 내 괴롭힘에 조사하신 조사자가 있다고 하면 또 회사에서는 그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를 열어서 판단을 하고 또 노동부에서도 그렇게 이중적으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안내해서 이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의 구성이 또 유리한 쪽으로 위원이 좀 설정되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 신고하신 분이 기피나 회피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절차를 마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0: 네. 판단 기준도 더 명확해졌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뭔가요? 실제 네. 뭐 어떤 사례들이 새로 담긴 건가요?
1: 맞습니다. 이제 지난 19년도에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가 입법화되면서 그동안 많은 사례들이 축적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괴롭힘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어렴풋한 거를 이제 많은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그 판단 기준을 이렇게 하라고 가이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유들을 보면 이제 특정인에게만 팀장 회의 참석에 알리지 않아서 배제된 경우, 따돌린 경우 이제 괴롭힘이라고 판단했고요. 상사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특정인을 비하 모욕한 경우라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인에만 구형 컴퓨터를 지급한 경우들이 괴롭힘 인정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소개됐습니다. 전보, 그러니까 어떤 인사 발령이 있어서 출근 거리가 30분 늘어난 경우에는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메신저로 단순히 출근한 행위, 그다음에 인사평정 결과가 최하위라는 사정만으로는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례도 함께 게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 2023년도에 처음에 매뉴얼이 나왔었거든요. 최초 매뉴얼이 나온 이후로 3년 만에 발표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실제 사례들을 또 제시함으로써 조사 단계별이나 판단 요건별, 그다음에 행동 유형별로 정리해서 조금 더 판단에 용이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0: 네. 최근에 있었던 안타까운 그일 관련해 짚어보겠습니다. 20대 간호사가 숨졌잖아요. 직장 내 괴롭힘, 우리가 이른바 이야기하는 태움 문화 때문에 그런 지금 일이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던데요. 이거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가요?
1: 네,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 이제 사건에 대해서 경위를 조금 말씀드리면요. 사실 이제 이분이 작년 4월경에 병원 퇴사하는 과정에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던 모양입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서는 이제 그 행위들 신고된 행위들의 일부 사실을 인정해서 병원 측에 시정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당한 일부 인원에 대해서만 경미한 수준의 징계 조치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가해자로 지목된 3명 중에 1명에 대해서만 괴롭힘으로 인정했고요. 그러면은 법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되면 회사에서는 그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그러니까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조치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될 3명 중에 1명에 대해서는 훈계 수준의 징계를 하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간호사는 이제 억울한 게 있으니까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됐고요. 지금은 이제 그게 불거져서 좀 전담 수사팀을 경찰에서 꾸려서 유족의 일기장, 노트북, 휴대폰 등을 확보해서 지금 수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합니다.
0: 근데 만약에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 뭐 노동청에서는 이제 괴롭힘이다라고 인정을 했다고 하면 그게 실제로 처벌로까지 이어지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1: 맞습니다. 사실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직장 내 괴롭힘에는 사내 해결의 원칙입니다. 대원칙인데 사내 해결의 원칙이어서 아까처럼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 노동청에서 사용자가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돼서 들어온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같이 병행 조사를 해줍니다만은 직장 동료 간의 괴롭힘의 행위에 있어서는 우선 그 사측에 연락을 해서 어쨌든 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 아래서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서 노동청이 감독하는 이런 플로우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객관적 공정성의 시비가 항상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법에서는 그 가해자로 지목되신 분, 그러니까 가해자로 확정되었을 때는 그 사내에서 그 어떤 징계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 그 형사 처벌을 할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해자를 처벌하려면은 별도로 모욕이나 협박, 강요 같은 형법상 별도의 죄명을 구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곧 신고인,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 가해자를 대상으로 다른 경찰서에 고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있어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신고하는 것만 끝난다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경찰이 이제 유품 분석하고 법리 검토 마치는 대로 어떤 정식으로 뭔가 입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속적 폭언은 우리 모욕이나 협박죄에 연결될 수 있을지, 그다음에 강제적 지시가 있었던 강요죄 검토를 하고요. 이게 또 병원이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를 했다. 이렇게 되면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있는지 판단하고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0: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은 경찰이 전담팀 꾸려서 지금 수사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러면
1: 네.
0: 신고가 유족 측에서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에?
1: 아니, 그렇겠죠. 왜냐하면 사실 이게 계속 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연관이 되면서 이 고인이 사망하신 이제 사건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망과 이 사망의 원인이 이제 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연관돼 있다고 봐서 네,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0: 그러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도 수사할 것이고 병원 측에서는 어떻게 대처했는가도 함께 수사를 하겠네요.
1: 맞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불거진 게 정말 왜 노동청에서 이런 그 판단까지 해서 일부 사실에 대한 인정을 했는데 그 저기 병원에서는 3명 중에 한 명에 대해서만 그 가해자로 인정하고 그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도 정말 경미한 수준인 훈계로만 끝났냐, 이게 제대로 된 거냐라는 이제 그런 의심도 받고 있는 겁니다.
0: 만약에 제대로 조사 조치 의무를 하지 않았다, 사용자 측에서 병원 측이,
1: 네.
0: 그러면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법적 그 어떤 조치? 처벌 같은 게
1: 네,
0: 있나요?
1: 맞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객관적 조사 의무의 위반에 해당되겠죠. 결국에는 가해자로 두 명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일부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하면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가 되게 돼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지금
1: 네.
0: 이런 사건

0: 분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이번에 20대 방사선사 그분도 지금 생을 마감하셨잖아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뭐전 직장 동료들의 증언도 나오고 있던데 문화가 뭐 군대 문화 같았다 뭐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네.
0: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이런 일들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뭐 대통령께서도 뭐 태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즉시 해당 병원의 근로감독과 그 의료기관에 대한 무작위 불시 기획감독을 실시하라고 지시한 상태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그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간호인력지원센터 안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활성화해보겠다라고 발표된 상태고요. 그래서 노동부의 노동지청과 연계된 근로감독과 조직문화 컨설팅을 추진해보겠다고 발표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 경기도지사 추미애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요. 그 경기도 의료원에 산하 한 6개 의료원 정도가 있는 모양인데 거기서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전면 조사 를 하도록 지시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대한간호협회 역시도 뭐 위기 고충 상담, 마음 건강 상담이나 노무 상담, 법률 상담 요런 거 SOS 지원 창구를 별도로 열어서 24시간 별도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일어나서, 그러면 고용노동부에 계시는 분들 중에 조사를 실제 하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1: 네.
0: 근데 또 그런 분들도 굉장히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1: 사실 이제 노동 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AI 발달과 노동권의 뭐그 신장이 맞물려서 이제 그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 신고의 폭증은 뭐냐면 누군가의 업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를 다루는 분은 우리 노동청에 계시는 일선 근로감독관들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근로감독관 분들이 이제 과로로 숨지거나,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강원도에 있는 원주지청에 있는 우리 40대 여성 근로감독관 같은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과 임금 체불 사건의, 그러니까 떠맡은 사건의 양이 굉장했다고 하거든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데다가 악성 민원까지 떠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사건을 하다 보면 노동청에 가보면 다들 화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신고인께서는 억울한 피해의 그 심정이 있기 때문에 당했던 게 억울하신 건 맞잖아요. 그 다음에
0: 네.
1: 특히나 이 어쨌든 사업주 측 신고를 당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을 위반한 거에 대한 조금 이제 잘못했다는 그런 인식보다 나를 신고해. 내가 신고 당할 만큼 그렇게 나쁜 놈이야. 막 이런 그 감정에 휩싸이셔서 감정이 벌써 악화된 상태에서 감독관이 조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심한 경우에는 가보면 막 싸우기도 하고 둘이 그 중간에서 이제 감독관이 대면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짜 소위 말해서 난리도 아니거든요.
0: 그래요.
1: 네. 그 더더군다나 이제 결국에는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판단이라는 건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결론은. 근데 이 결론이 누군가는 인정을 못 하겠죠. 근데 그 인정 못 하는 게 악성 민원으로까지 번지게 되는 경우가 요즘에는 특히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 했을 것 같습니다. 감독관의 인원수는 매년 더 충원되고 있는데, 그 신고 사건 수에 비해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0: 그래서 이런 말이 있대요. 어떤 근로감독관 이런 말을 했대네요. 직장 내 괴롭힘법은 감독관 괴롭힘법이다 이라는 프리엄까지 있다고. 얼마나 힘드시면 이런 말이. 이거는 정말 제도적으로 뭔가 개선이 필요하거나 실제 조사하시는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분들은 어차피 그런 업무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니까 좀 그런 것들이 마련돼야 되겠어요. 좀 그게 좀
1: 네.
0: 미흡합니까?
1: 그,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공무원, 이제 그, 여기에 이제 민원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민원을 제기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그 판단에 대해서 그냥 수긍하고 넘어가시는데요. 일부 악성 민원인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업무량에 시달리는 거거든요. 민원이 한번 제기되면 본인한테 마음에 안 든다면 그걸 가지고 끝까지 계속 물고 늘어지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원 체계, 그 다음에 이런 민원,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 담당 공무원을 보호해 줄수 있는 체계 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거냐면 요즘에는 AI가 발달하니까 신고 내용을 AI가 대필했다고 하는 게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AI에 작성된 그 신고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감독관이 그걸 보고 다시 또 해석하는 문제들이 남아 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는 별도로 이걸 빨리 처리할 수 있는 AI를 도입해서 업무량을 예, 그 덜어주겠다. 그다음에 어떤 그 과도한 민원 제기나 이런 부당한 행위를 겪었을 때는 조사 중지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이게 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직장 내 괴롭힘이나 뭐 이런 게 동료 간에 뭐 이렇게 서로 친구 간의 괴롭힘 문화라는 게 일본도 그런 거좀 심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이거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나요?
1: 사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이게 괴롭힘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들 이제 스펙트럼이 좀 넓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0: 네.
1: 우리는 그 괴롭힘에 대해서 금지하는 걸 법에다 그대로 넣어놨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다양한 행위들에 대한 괴롭힘에 대한 인식 범위를 넓히고 있다. 결국에는 우리는 아까 사례로 아까 말씀드린 거 뭐냐면 인사평가,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인사평가를 내가 최하위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하라라고 해서 나의 성장 기회를 뺏는 것, 그러니까 업무량을 최소한으로 조정해서 그 성장 기회를 뺏는 행위를 괴롭힘으로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걸 보면 경력 입사 1년 내 직장인을 대상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13.6%가 화이트하라. 그러니까 나를 너무 배려해서 오히려 성장 기회를 빼앗는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0: 조금 우리랑 보는 시각이 좀 다르긴 한데,
1: 네.
0: 일본 같은 경우도 이런 괴롭힘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거기도 굉장히
1: 네.
0: 좀 복잡한 방식 여건인 것 같은데요, 이야기를
1: 네,
0: 들어보니까.
1: 맞아요. 이제
0: 예.
1: 우리는 사실 이제 태움 문화를 근절해야 된다는 이제 적극적인 가해에 대해서만 괴롭힘으로 인정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일본 같은 거는 이제 특이하게 이제 소극적인 방임 행위, 그러니까 아까처럼 어쨌든 배려하는 것도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을 겪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
0: 네.
1: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0: 네. 괴롭힘 신고제도, 이게 오남용 되는 것도 굉장히 좀, 이것도 짚어봐야 될것 같아요. 기업 실무자들, 뭐,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1: 사실 이제 지난해 언론사 분석 자료들을 보면요, 이제 괴롭힘이 아니다라는 판정이 5배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 위반이 확인된 비율은 한 13%에 불과한데요. 더더군다나 이제 회사가 어떤 그낸 취소 소송 인용률도 22년 17%에서 25년 36%로 늘 만큼 신고와 판정 사이의 간극이 늘어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신고의 유형을 보면 정말 진성으로 괴롭힘을 당해서 신고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그 오남용의 신고 문제도 있다. 좀 과하게 과민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아닌 행위를 본인만 괴롭힘이라는 행위로 인식해서 잘못 신고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매뉴얼에서는요, 결국에는 딱 집어내지는 않았지만 반복적이거나 취지에 맞지 않는 신고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가이드 등을 마련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술뿐만 아니라 메신저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로 이제 사실관계 확인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무료 예방 교육도 실시해주고 있다고 하니까 이 회사 내에서도 1년에 한번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니까 우리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0: 네. 고용노동부가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 최근에 개정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 짚어봤고, 앞서 20대 간호사, 방사선사, 스스로 목숨 끊었다든지 그 부분도 이제 짚어봤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특히 간호사 같은 경우는 태음 문화가 그 요인이 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내용 좀 정리해 주시면서 노무사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 있으면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1: 사실 이제 태음 문화는 근절돼야 되죠. 특히나 우리가 아까도 뭐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뭐냐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됐지만 회사의 징계권이 극히 소극적으로 발휘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훈계 처분에 그쳤다는 건데요. 결국에는 어쨌든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회사 입장에 병원 입장에서는 이런 인력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조금 있지 않았나. 그 다음에 괴롭힘 인정에 조금 인색한 현실이 반영된 것 같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이 신고 제도가 조직 내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어떤 부서 이동을 막거나 상대를 압박하는 무기로 쓰이는 남용인 현실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사례들을 풍부하게 연구를 해서, 그러니까 이 판단 가이드, 이번에 예방 가이드를 충분히 활용해서 이 판단 기준이 정말 제대로 현실에서 작용될 수 있도록 우리 회사 담당자들이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알던노 진행되는 중에도 재난방송 요청이 와서요. 그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비 많이 오는 지역에서 곳곳에서 또 아침부터 피해가 잇따랐다고 하니까 여러분 방송에서 재난방송 이렇게 말씀드릴 때좀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길 바라고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가 조금 전 11시 33분에 요청한 재난방송입니다. 호우경보 변경에 의한 발표 내용이고요. 재해시도 경기입니다. 지역은 경기 오산시입니다. 오늘 11시 30분 경기 오산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속도 줄여서 운전하시고요.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하셔야 되겠습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 접근하지 마시고요.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이렇게 위험 지역 접근 자제하셔야겠습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도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린 내용이고요. 또 행정안전부가 11시 45분에도 재난방송 요청했습니다. 호우경보 변경에 의한 발표 내용입니다. 재해시도 경기고요. 지역은 경기 광명시입니다. 오늘 11시 40분 경기 광명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속도 줄여서 운전하시고요.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됩니다. 또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 지역 접근 자제하셔야 되겠고요.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도 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문자로도 여러분이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3106번님이요. 여기 시흥시인데요. 비가 어마어마하게 퍼부어서 일을 할 수가 없네요. 다들 안전운전 하세요. 보내주셨고요. 3842번님도 비가 무지 많이 내리네요. 호우 피해 없으시기를 전파 요청드립니다라고 우리 청취자분들께 많이 좀 알려달라는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0173번님은요. 저는 용달차입니다. 비 오는 날, 공 치는 날잘 듣고 있어요라고 하셨는데 오늘 같이 비 오는 날은 좀 이렇게 쉬시면서 이렇게 안전하게 좀 오늘 하루는 쉬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SAT 정답은 크루즈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상 상황 계속 참고하시면서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이승기의 정신이 나갔었나 봐 전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박규빈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지는 지역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충청 지역에 발효됐던 경보는 현재 경기 남부와 전북 북부 일부 지역에 내려져 있습니다. 전남 북부 일부 지역에 내려져 있고 경기 남부는 시간당 50mm의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외 서울 서부와 경기, 강원과 충청, 전북과 경북 북부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의도와 강남에서 사고 소식 들어왔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 가는 길 5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청담대교부터 밀리고 서강대교까지 정체 이어집니다. 올림픽대로 한남 방향 여의 상류에서 한강대교 구간 4차로에서 추돌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서강대교부터 밀립니다. 반포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정체 보입니다. 마포와 용산에서도 정체인데요. 강변북로 반포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양방향 밀리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홍지문에서 터널 출구 구간 3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홍제램프부터 정체고 성산대교 방향은 홍지문 터널에서 연희램프까지 천천히 지납니다. 북부간선도로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고 구간 양방향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요즘 퇴근길에 라디오 시사 방송 들어요.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며칠 전엔 집중해서 듣다 버스까지 놓쳤다니까요. 계속 듣게 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도 재밌게 들을 생각하니 벌써 신나요. 평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정오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경북 영주에서 70대 남성이 하천에 휩쓸려 실종돼 소방당국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경북 영주시 풍기읍 남원천에서 7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져 떠내려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하천 주변에서 A씨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김건희 씨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오전 11시 15분에 열린 상고심 재판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해 9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6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 가방 등 주요 증거물을 제출한 점이 참작돼 징역 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장현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안수사권 유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는 당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는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오후 형사소송법 개정 TF 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 보안수사로 경찰 수사에 미진한 점을 확인한 건 맞지만 보안수사권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라면서 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기 전까지 국민 의견을 듣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TF 차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내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회에서 이미 발의된 다른 법안들과 병합해 심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해 검찰 해체와 보안수사권 박탈은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의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언급하며 국민 사이에선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니 범죄자만 존중받는다는 말이 떠돈다며 검찰 해체를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의 다음 수순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명분 없는 국회 파업을 언제까지나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인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끝내 국회 정

0: 대한민국 정상으로는 15년 만에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후레이수 후 몽골 대통령과 한몽 정상회담을 합니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담은 한몽 관계 황금시대 공동선언을 발표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양국 기업인 등이 모이는 한몽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해 경제협력 확대 필요성 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몽골에서 인수를 펼치며 독립운동을 지원한 이태준 열사 기념관 등을 찾고 몽골 방문 마지막 날인 모레는 몽골의 최대 명절인 나담축제 개막식에 우리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의 책임 등을 따져 묻기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회 문체위는 오늘 오전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첫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등 13명을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 공동위원장 등 10명을 채택했습니다. 국부 펀드인 한국투자공사는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5.22%의 투자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일영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오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5월 말 기준 2,441억 달러 규모 자산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 말 대비 투자 수익은 121억 달러라고 말했습니다. 박 사장은 올해 주식과 채권 등 전통 자산 수익률은 6.02%, 최근 10년 연 환산 수익률은 7.14%이고 대체 자산 10년 연 환산 수익률은 8.59%라고 밝혔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또다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신 총재는 오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와 성장세 개선, 금융안정 리스크 증대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은행은 지난해 7월 이후 기준금리를 2.5% 수준에서 유지해왔지만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와 경기, 금융안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중부와 호남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서울에도 호우특보가 발표됐습니다. 경기 화성은 시간당 80mm가 넘는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평택과 안성, 화성으로도 호우경보가 확대됐습니다. 앞으로 충청과 호남에 최대 200mm, 강원 내륙에 최대 150mm 이상, 수도권에도 많게는 120mm 이상이 쏟아지겠습니다. 낮까지 경기 남부 내륙과 충청은 시간당 30에서 50mm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강원과 충청, 호남, 경북은 산사태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산사태와 호우 피해 없도록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YTN 뉴스 FM.
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캐나다가 60조 원대 신규 잠수함 사업자로 한국이 아닌 같은 나토 동맹국인 독일 기업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에도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현지 시간 6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 잠수함 사업인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스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하나오션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는 실패했지만 탈락이 아닌 예비 공급업체 지위를 확보했는데요. 캐나다와 독일 기업 간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국의 한화오션

편이 협상권을 갖게 됩니다. 가장 큰 변수는 캐나다의 단계별 분할 발주 계획입니다. 캐나다 총리는 향후 도입 물량과 시기를 유연하게 가져가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현재 다수의 잠수함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독일 기업이 과연 조기 인도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만약 세부 조건 합의가 지연되거나 무산된다면 우리의 하나오션이 즉각 대체 투입될 수 있는 거죠. 만약 협상이 성사된다고 해도 독일 기업의 추가 수주 여력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그리스,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등 후속 사업에서 우리 기업의 중장기적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K방산의 활약은 어쩌면 지금부터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0: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체포방해 등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받습니다.
1: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583일 만에 첫 번째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신규 기자 나와주시죠.
2: 네, 저희는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조금 뒤 오후에 열릴 예정인데요. 구체적으로 몇 시부터 선고가 진행됩니까?
3: 네, 오늘 오후 2시에 선고 예정돼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83일 만에 나오는 첫 대법원 판단으로 의미가 큽니다. 이번 선고 장면은 YTN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상고심 선고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인데요.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서울고등법원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2: 네, 대법원 분위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정문과 동문 가운데 동문만 개방하는 등 청사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선고가 열릴 1호 법정 앞에서는 일반 시민은 물론 기자들을 상대로도 방청권 유무를 엄격히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법정에는 사건을 맡은 대법원 3부의 이흥구 재판장과 주심인 이수견 대법관 그리고 노경필 대법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3부 소속인 오석준 대법관은 윤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재판 공정성에 대한 오해 우려로 이번 사건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3: 네,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직권남용 등입니다. 지난 비상계엄 수사 당시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자 경호처를 동원해 물리적으로 막아섰다는 내용입니다. 또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한 채로 국무회의를 진행해 다른 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여기에 계엄령 관련 외신 허위 공보와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혐의를 바탕으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요. 이어진 올해 4월 항소심에서는 일부 무죄가 나왔던 혐의가 뒤집히면서 형량이 2년 더 늘었는데 이 징역 7년 판결이 오늘 확정될지 주목됩니다.
2: 네, 당시 체포영장을 막아섰던 경호처 수뇌부는 오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몸으로 막아선 인물들이죠. 경호 인력을 지휘했던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데요. 당시 공수처 수사권과 체포영장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윗선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재판 과정에서 주장해 왔습니다. 내란 특검은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용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이뤄졌죠.
3: 네, 조금 전 대법원은 전 씨와 윤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전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6천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도 있는데요.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면서 특검과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 네,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는 약 2시간 가까이 남았는데요.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앞서 자막으로 한번 전해드린 소식인데요. 이제 대법원이 CJ 대한통운 단체 교섭 의무를 인정했던 판결을 파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CJ 대한통운이 이제 하청 택배 노조와의 어떤 교섭 의무는 없다 이런 취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CJ 대한통운이 2020년에 택배기사 노조와의 단체 교섭 요구를 거부했던 그 행위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는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이제 뒤집힌 건데요. 대법원이 오늘 이제 CJ 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이제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와 증거인멸 의혹을 받아온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담당 팀원 2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했고 경찰은 장윤기 아버지를 조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수사 과정에 여러 의혹이 일었던 강력 팀장이 결국에는 구속이 됐죠?
4: 네, 그렇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어제 저녁 광산경찰서 강력 팀장인 박모경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박경감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경감은 장윤기 여고생 살인사건을 담당했는데요. 장윤기 차량 수색 과정에서 나온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또 압수수색하며 케이블 타이가 찍힌 영상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케이블 타이는 공업용으로 길이만 50cm에 달하는데요. 사람을 결박할 수 있는 만큼 검찰은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범행의 핵심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6일 검찰은 장윤기 아버지 집을 압수수색해 사라졌던 케이블 타이를 확보했습니다.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박경감은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1: 네, 이어서 장윤기 사건 담당 강력 팀장이 구속이 되면서 검찰과 경찰 모두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 거죠?
4: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어제 광산서 강력 팀장인 박모경감의 팀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장윤기 차량에 있던 케이블 타이를 증거에서 빠뜨린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고요. 또 수사팀의 증거인멸 가담 여부나 윗선의 지시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광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특별수사팀도 어제 장윤기 부친 장모경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아들 장윤기의 성인용품 리얼도를 폐기한 경위와 강력팀 형사들과 수차례 통화한 이유를 캤고요. 또 장윤기 차량에서 케이블 타이를 가져간 경위도 조사했습니다. 특별수사팀은 강력팀장 박경감이 케이블 타이를 그대로 놔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과 특별수사팀은 수사 지휘관이 개입했는지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1: 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관련한 추가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이 경찰 수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최신 TF를 구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더욱 엄격한 통제 방안 마련을 위해서 명망 있는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최신 TF를 구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TF는 위원장과 과반수 위원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이 유사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와는 별도로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 수사대를 신설해서 수사 비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해외 체류 중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급히 귀국을 결정했는데 내일 귀국한 직후에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해서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네, 날씨 관련 소식도 들어왔는데요.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기 시흥에서는 안연교차로 양방향 도로가 침수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이제 양방향의 도로가 모두 통제가 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근처를 지나가는 차량은 우회를 해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시흥의 안연교차로 은행에서 매화 양방향 도로가 현재 침수가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저희가 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가련동에 있는 3층짜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집안에 남아있던 초등생 남매가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사회부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송수영 기자, 화재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5: 창문에는 구멍이 뻥 뚫려 있고 빌라벽은 검게 그을렸습니다. 현관문엔 노란색 출입통제선이 쳐 있고 계단에는 화재로 타버린 파편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가련동에 있는 3층짜리 빌라 3층 세대 안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몸을 급히 피했던 주민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6: 3층에서 이렇게 불타서 소방관을 한 5명 정도 갔던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안타까운 인명 피해도 발생했죠.
5: 네, 이불로 집안에 있던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와 1학년 여자아이가 심한 화상을 입고 의식이 없는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남매는 불이 난 세대 안방에서 발견됐는데 해당 빌라에 살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화재 당시 보호자가 외출하고 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 애기들 둘이 심정지전이 됐다고 그래서 그게 좀
8: 막혔어요. 인근 주민입니다.
7: 항상 우리가 옆에 살았잖아요. 꼭 보면 인사하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1: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도 있었다고요?
5: 네, 소방당국은 펑 소리와 함께 연기와 불꽃이 보였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건물 주민 2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 밖에도 9명이 대피했습니다. 50여 분 만에 불을 끈 소방당국은 거실에

0: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1: 이틀 연속 급락했던 국내 증시가 오늘은 반등 출발했지만 코스피는 장중에 상승분을 상당 부분 반납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지만 반도체 고점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증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우동건 기자, 현재 장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2: 네, 현재 코스피는 7,10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31% 오른 7,486.64로 출발했지만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 반전해서 지금 현재 7,12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 1.02% 오른 792.99로 개장해 상승폭은 많이 반납했지만 아직 하락 반전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전 거래보다 5.35% 급락한 7,246.79의 거래를 마치며 7,000선까지 위협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틀 연속 급락하며 지수 전체를 끌어내렸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장 초반 각각 3%, 8%대 급등세를 보였지만 현재 삼성전자는 27만 원, 그리고 하이닉스는 212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반도체주의 반발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올랐고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등 주요 기술주도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국내 증시는 최근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며 반등을 시도하는 흐름입니다. 다만 반도체 고점 논란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어서 장중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다시 커지면서 유가와 환율도 변수인데 외환시장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2: 네, 원달러 환율은 다시 1,5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506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 기준 1,498.5원보다 약 8원 정도 오른 수준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다시 공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커진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국제유가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9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배럴당 78달러 선,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73달러 선까지 상승했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길어질 경우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질 수 있고 이는 다시 물가와 환율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금융시장은 반도체주 반등 지속 여부와 중동 리스크 환율 움직임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오동건입니다.
3: 조금 전 오후 12시 13분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서울시 신대방 1교 홍수주의보 발표 안내입니다. 재해 지역은 서울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입니다. 7월 9일 12시 1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이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도림천 서울시 신대방 1교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랑객,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부속물 및 공사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한강홍수통제소 02590-999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금 전 오후 12시 14분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호우경보 변경에 의한 발표 안내입니다. 재해 지역은 서울, 경기입니다. 7월 9일 12시 10분 경기, 과천, 안산, 수원, 안양, 군포, 의왕, 용인 서북부, 용인 남부, 서울 서남권, 서울 서북권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고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에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4: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남 광주 목포시 김원희 민주당 의원 그리고 국회의원 3선 20대 국회 원내대표로 활약을 했던 김성태 전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김원입니다.
1: 민주당 전당대회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게임의 룰을 놓고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2: 당원 당규를 위반하면서 무엇을 할
1: 정청래
2: 수 있는
1: 민주당
2: 것은
1: 대표입니다.
2: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3: 당대표 선출에 선호투표를 도입하는
1: 문정국
3: 것은
1: 더불어민주당
3: 공개 최고위가
1: 최고위원입니다.
3: 끝나고 다시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원 당규를 개정하면서까지 전당대회를 룰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4: 작년 7월 2일 날 11차 당무위원회에서
1: 송영길 민주당
4: 문정복 의원,
1: 의원입니다.
4: 조승래 의원, 고민정 의원, 소위 친청 친문 의원들이 다 당무위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의결한 게 따르면 후보자가 당대표 3인일 때는 선호투표를 한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5: 아, 선호투표는 문구가 정확히 있습니까?
4: 정확히 있습니다. 그
5: 아,
4: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고민정 의원, 조승래, 문정복 의원 이를 비판하고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 네, 선호투표제, 그러니까 결선투표를 가지 않는 방식의 투표 방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친청계가 당원당규 위반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김원희 의원님 나오셨는데, 이거 당원당규 위반입니까?
6: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헌 당규 위반이 아니고요. 이미 아까 죄송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당무위 의결로 이미 해소가 된
1: 김원희
6: 논란입니다.
1: 민주당 의원 종이를 좀
6: 네.
1: 갖고 오셨는데,
6: 이걸 비춰주시면 이게 뭐냐면 25년 7월 2일자 당무위 의결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25년 8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경선룰을 확정하는 당무위였거든요. 그러니까 8월달 전당대회를 위해서 7월 2일날, 7월 2일날 당무위를 개최해서 의결한 겁니다. 여기 보면 과반수 투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경선 후보자의 수가 3인 이상일 경우 선호투표를 실시한다. 이렇게 딱 빨간색으로 의결되어
1: 네,
6: 있죠.
1: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밑에 선호 투표가 분명히 써져 있긴
6: 네,
1: 하네요.
6: 그리고요. 이때 의결에 참여했던 명단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조승래 전 사무총장님도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정복 의원님, 그리고 고민정 의원님 등등 요즘 또 특히나 우리 전준희 위원장인 이하경 의원님들도 있고 다 계십니다. 그래서
1: 빨간색 동그라미까지 또 해갖고 갖고
6: 이때
1: 오셨네요.
6: 이제 당무위라는 게왜 하게 되냐면 보통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이제 당에 구성이 됩니다. 그 전당대회 위원회에서 경선 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는 사항들을 경선의 룰을 정해서 최고위에 보고를 합니다. 그럼 보고받은 최고위는 거기서 의견을 모아서 그걸 당무위의 안건으로 삼고 당무위의 의결을 통해서 이제 전당대회 룰과 일정과 이런 것들이 이제 세팅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때 25년 8월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경선 룰을 확정한 당무위이기 때문에 후보가 몇 명일지, 누구누구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선 룰을 당무위에서 정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때 후보자가 둘밖에 없어서, 즉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 둘밖에 없어서 선호투표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이미 둘의 경선 룰로 선호투표가 당무위 의결로 확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됐죠? 정청래
1: 송영길 전
6: 당대표가
1: 대표가 된 거죠.
6: 됐고, 이룰 세팅을 하는 과정에서 정청래 후보 측과 박찬대 후보 측에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고, 그래서 당무위에서 84%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당헌 당규 논란은 이 당무위 의결로 이미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1: 그러니까 당원의 결선투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더라도 그것을 이제 수정하는 얘기를 이제 당무위에서 결정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전 대표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6: 자신들이 이미 이 룰로 25년 8월 전당대를 치른 거예요.
1: 이미 당대표가 됐다. 이 룰로.
6: 그렇죠.
1: 그때는 두 명이었기 때문에
6: 때문에
1: 그러나
6: 선호투표가 없었을
1: 선호투표가
6: 뿐이지
1: 없었을
6: 만약에
1: 뿐이다.
6: 다른 후보가 한명더 있었으면 결선투표를 했겠죠. 아니, 결선투표의 한 방식으로 선호투표를 실시했겠죠. 그런데 그때는 후보가 두 명이어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들한테 유리하니까 아무 말안 했다가 이제 와서 이게 당헌 당규상의 문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미 자기들이 그 당무위 의결에 직접 참석을 했든 아니면 위임을 했든 문정복 우리 최고님이나 우리 조승래 전 사무총장님이 이미 거기에 명단이 들어가 있잖아요. 당무위 예. 의결.

0: 사항으로 그렇다면 본인들이 그런 얘기가 가능한 거죠. 유리할 때는 아무 얘기 안 했다가 불리하다고 판단되니까 룰을 건드는 거 아니냐. 그럼 이런 거를 이제 흔히 우리가 전문 용어로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1: 당내에서 내로남불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요. 지금 호우 관련해서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이거 먼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경북 영주에서 70대 남성이 하천에 휩쓸려 실종돼 소방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오늘 오전 10시쯤 경북 영주시 풍계읍 남원천에서 7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져 떠내려가고 있다, 이런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소방당국은 담당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내리고 하천 주변에서 A씨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경북 영주에서 불어난 하천에 70대가 휩쓸려 실종된 상황이고요.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추가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룰의 전쟁이라는 거는 경선 때마다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반발하는 쪽이 좀 내가 지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쪽인가요? 어떻게 봐야
2: 불과
1: 됩니까?
2: 이제 한 20일 전까지만 해도 당대표를 하고 또, 당대표의 임명위에서 사무총장을 했던 그런 분.
3: 김성태 전
2: 그리고
3: 국민의힘
2: 당대표와 함께
3: 의원입니다.
2: 런닝메이트로 실질적으로 친천계 최고위원회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게 선호투표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편리한 측면도 있어요. 일체 과반수가 안 녹으면은 다시 재투표하려면 또 맨날 며칠 기다렸다 해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들고 복잡하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 선호투표제 같은 경우는 이게 계산 방식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이게 일반 국민이 이제 개표 과정을 어떤 직관적으로 이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또 음모론을 또 제기할 수도 있는, 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또 맹점도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정청래 전 대표나 그 정청래 대표 허리만한 친천계 인사들이 저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3인 이상 고민정 의원도 나오고 누구도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5인 6인도 될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 이제 당무위나 이제 이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그쪽에서는 이제 3인 이상이 되면 이제 컷오프 제도를 도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3명 가지고 하는데 그 3명까지 하는 것은 작년에 이제 당무위원회에서 선호투표를 간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정청래 쪽에서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당헌당규까지는 고치지 않았지 않느냐. 바로 그 이야기예요, 핵심.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1: 보시기엔
2: 비중적으로.
1: 논란이 될 만하다고 보세요?
2: 근데 이게 앞에 이제 김인득께서도 말씀했듯이 본인이 작년에 이제 이 선호투표제는 아니었지만 그때는 후보가 두 사람이니까 한 방에 그냥 가반 결과가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또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그쪽에서 당무위원회 결과가 이제 그걸 룰 세팅이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시비하는 그런 정청래 대표 진영이 약간은 이제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질 수가
1: 설득력이
2: 있죠.
1: 떨어집니까? 인정해야 되죠.
2: 다만 당헌당규를 고치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당헌당규가 안 되더라도 선관위의 이런 룰 세팅 이 부분은 당헌당규에 세밀하게 다 들어가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또 논란거리는 아니라고 봐야죠.
0: 그첫 화면에 정청래 전 대표께서 좀뭐 호소하는 얘기가 좀 나왔잖아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왔는데, 정청래 전 대표가 수석 최고위원 이었던 시절 24년 6월에 최초로 이제 선호투표제가 우리 당헌 당규상 들어오는 당무위 의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24년 6월 최고위에서 선호투표제 도입 등이 포함된 내용의 당헌 당규를 우리 당원 84%가 동의해줬다며 굉장히 환영하는 내용의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5년 7월에 이 당무위 의결 선호투표제를 당대표 경선 룰로 확정하는 게 있었고, 8월에 전당대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본인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게
1: 갑자기 나온 게 아니다.
0: 당헌 당규상 이게 좀더 수정이 필요하다. 유권 해석을 우리가 당무위 의결로 유권 해석을 했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걸 당사자들이 알았잖아요. 1년 동안 자기들이 당대표와 사무총장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바꿨어야죠, 당헌 당규를.
2: 근데 요걸 제가 핵심적으로 왜 정청래 대표 쪽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 유력 후보는 세 사람이잖아요.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인데 이 선호 투표제 하면서 한 진영에서 지금 사실상 8.17 민주당 전당대회는 노선 투쟁이에요. 권력 투쟁의 일환이거든, 예. 저게. 근데 여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정청래 당대표, 진정집 당대표랑 실제로 국정 운영하기 힘들더라.
1: 예.
2: 앞으로 집권 2년 차에 내가 이 뭐 호남 반도체도 투자도 하고 메가 프로젝트도 하고 이러는데 여러 가지 이제 당이 뒷받침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힘들다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민석 전 총리를 이제 민원 같지만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영에서 가령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진영 입장에서는 3명 선호 투표는 한 번 김민석 1번 주고
1: 예.
2: 2번 송영길 줘버리면 정청래는 갈 게 없어져요.
1: 어.
2: 그러면은 1차에서 가반수가 안 나오더라도 정청래 몫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1: 네. 네. 정청래 전 대표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2대1. 3대1로 싸우면 흠씩 두들겨 맞습니다.
2: 말은
1: 많이
2: 맞는
1: 아픕니다.
2: 이야기예요. 지금
1: 맞아요?
2: 맞는 이야기.
1: 2대1, 3대1로
2: 2대
1: 맞는
2: 1로
1: 것 같습니다.
2: 이제 싸우는 결과가 예. 되죠. 결과.
1: 예. 그럼 아픈 소리 좀 할 만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0: 그러니까 저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1: 예.
0: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님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그 저분이 갖고 있는 어떤 전투력이라든가
1: 네.
0: 선명성이라든가 되게 존중하고 좋아하는데 지금 현재 저렇게 2대 본인이 전 대표 아니었습니까? 본인이 정말 우리 당원들의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1년 동안 당대표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1년의 결과로 지금 연임에 도전하려고 하시는 상황인데
1: 예.
0: 그러면 그 상황에서 2대 1, 3대 1이 되었다면 여기에는 본인의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의 지난 1년간 당대표로서의 활동에 대한 성과에 대한 냉엄한 평가가 있는 거고 그 2대 1, 3대 1은 그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1: 예.
0: 본인 스스로 자초한 거 아니냐 라는 비판을 스스로 자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억울하시겠죠.
1: 예.
0: 억울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책임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도 전임 당대표로서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의원님 오늘 쓴소리 많이 하시고 정청래 전 대표 좋아한다 그러면 안 믿으실 것 같은데 시청자분.
0: 끝나겠는데요.
1: 네, 친명과 각을 세우던 김어준 씨가 어제 김민석 전 총리를 방송에 출연시켰습니다. 이것을 놓고 정청래 전 대표와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것이냐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3: 요즘 코아는 지지층이
4: 맞습니다.
3: 어머? 하고 팔짱을 낀 거예요. 등까지는 안 돌렸는데 팔짱을 껴버린 거예요. 김민석 왜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어? 감기약 먹고 잤어? 이런 의혹 제기 있잖아요.
4: 네. 네.
3: 간발의 차이로 놓쳤다.
4: 제가 1초 늦었습니다. 딱 앉는 순간 제 옆자리에 네. 계시던 이재명
5: 김민석 전 국무총리입니다.
4: 막 눌렀다고? 저거 국회에서만 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저는 어렵게 구했습니다. 저기 동그라미 있죠? 저렇게 시민들이 저렇게 어수선한 사이에 옆에서 김민석 의원이 저렇게 갑자기 넘어가는 거예요.
6: 당대표결을 못한 것,
7: 예.
6: 뭐, 이 정도 아닌가요?
7: 최민희 민주당 의원입니다.
8: 표결에 나머지... 참여하지 못한 것 팩트 아니냐 이 말씀이신 거죠?
6: 이거 제가 말한 게 다 사실이잖아요. 그냥
8: 예.
6: 그 정도를 뭐 알면 되지. 네, 저는 뭐 그 정도.
1: 네.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헐레벌떡 계엄할 밤에 국회로 뛰어들어오는 김민석 전 총리의 모습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뭐 친청의 네거티브 공약 핵심 포인트였는데 사실상 좀 무력화시켰군요.
2: 제가 공교롭게 예. 며칠 전 YTN 이 방송에 예. 나와가지고 제가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요 며칠 상간을 고립 무원 사면초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이 처지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선거는 초반에 기세에 눌려버리면
1: 예.
2: 결과 보람만 합니다.
1: 예.
2: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초치에 오찬하니까 뭐 친문 인사들도 뭐 다들 대통령의 뜻이 어디 있는지 다 알잖아요. 또 뭐 뭐 가장 본인의 정치인 대표 가장 큰 응원군인 김어준 방송인도.

0: 뭐이 방송하기 전에는 어디가 있었어요? 프랑스 식당 개업한다고 가
1: 예.
0: 있었어요. 식당 개업한다고 갔다 오시더니 사실상 어제 저 부분은 김어준 방송을 통해서 김인석 전 총리의 재작년 비상계엄에 표결 참여하지 못한 그 면제부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김우진 방송이
1: 예.
0: 더 그냥 정리를 해준 그런 그림이에요.
1: 정리를 해준
0: 그런
1: 겁니까?
0: 거죠.
1: 예.
0: 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남은 사람은 이제 유시민 작가인데 요즘 유시민 작가도 뭐 재건축 정책론 이야기 해놓고 이제 한동안 시트마우스하고 입 닫고 있잖아요. 이러면 이제 정청래 당대표는 어려워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 생각은 이런 때는 이런 거예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일을 크게 벌려놨고 또 집권당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될 책임이고
1: 예.
0: 대통령 자신이 아, 이 사람하고는 좀 불편하더라. 그런 입장을 사실상 공론화된 마당이니까 이런 때는 정청래 당대표가 그냥 하늘 한번 이리 쳐다보고
1: 예.
0: 긴 호흡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죠.
1: 불출마하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0: 저는 이제 그런
1: 예.
0: 마지막 고민이 그 대목이 남았으리라고 봅니다.
1: 아직 출마 선언을
0: 네,
1: 공식화하지
0: 그렇죠.
1: 않았기 때문에
0: 그렇죠. 그렇습니다.
1: 막판 고심할 수 있다.
0: 네,
1: 이런
0: 그렇습니다.
1: 얘기시군요. 어쨌든 지금 친청계에서는 표결을 안한건 팩트다. 이렇게 이제 계속 공세를 펴고 있는데 사실 김원희 의원께서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계엄의 밤에 김민석
0: 네.
1: 전 총리 뛰어오는 거 봤다고. 예.
2: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YTN 화면에는 안 나왔는데 뉴스 공장에서 그 김어준 총수가 이성윤에게 이 문제는 됐다. 사과하고 마무리 지어라라고 하는 공고의 말을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1: 예.
2: 그래서 저는 이성윤 최고가 책임 있게 사과하고 이 문제를 좀 일단락 짓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 2시간 동안 뭐 했냐? 결국 투표 안한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논란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조금 좀 거시기하다. 이런 거는 좀, 책임 있는 정치인답게
1: 예.
2: 정리를 해줘야지. 저는 이 사건 보면서 타진요 사건이 생각났어요. 타진요가 입학 증명서, 졸업 증명서 다 보여줬는데 그 뒤로도 그걸 안 믿고 계속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결국 그 사람들 어떻게 됐죠? 책임을 다 물었잖아요. 이성윤 최고께서 이 상황을 계속 이렇게 물고 간다면
1: 예.
2: 결국 당원들로부터 책임을 묻게 될 거다. 그거는 그래서 엄중히 좀이 상황을 봤으면 좋겠고
1: 근데
2: 자신의
1: 표결을
2: 발언
1: 안한건 팩트다. 이런 공세를 펴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예.
2: 그거는 표결에 참여 안한 사람이 제가 확인해 봤는데 한 17명쯤 됩니다. 그때 비상계엄 할 줄을 몰랐으니까
1: 예.
2: 외국에 나가서 의원외교를 하던 분들도 꽤 있었고요. 지방에서 지역 활동하던 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 산자중기위 국회 산자중기위 민주당 간사를 그때 맡고 있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한 분이 지방에 계시다가 결국 새벽 3시에 오셔가지고 표결을 못했습니다. 근데
1: 예.
2: 그분이 그 이후에 벌어진 모든 탄핵 집회부터 시작해서 파면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 멸사헌신적으로 이 윤석열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1: 예.
2: 그분께는 아마 표결을 못한 그 어떤 무거운 책임감 이런 게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한테 만약에 진짜 두려워서 안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김민석 전 총리가 두려워서 그날 도망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고 싶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1: 예.
2: 지금. 그 의심은 깨졌잖아요. 표결은 못했지만. 그러면 감싸 안아줘야죠.
1: 핵심적인 의심은 해소가 된 거다.
2: 그렇죠. 그리고 이제
1: 예.
2: 그 다음 뒷단의 문제는 동지적 관계로서 같이 해소해 나가면 될 일을, 그거를 표결을 참여 안한건 사실 아니냐 이렇게 나온다면 좀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입니다.
1: 네. 당심에는 큰 변수가 안될 거라고 보십니까? 전당대회 과정에서?
2: 아니,
1: 예.
2: 이걸 봄으로써 이제 그 가장 큰,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가장 큰 네거티브였잖아요, 이게.
1: 예.
2: 그 문제가 해결됐으니 김민석 전 총리께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들죠.
1: 김성태 전 의원께서 뭐 고립무원이다 이런 표현까지 써주셨는데 정청래 전 대표가 아직 출마 선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을 어떻게 잡을지 아니면 정말 불출마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그야말로 당내에서 사면 초과에 빠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럴까요? 최근에 장외 집회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에서 비판이 세게 나왔는데요. 들어보시죠.
3: 장동혁 대표의 저급한 막말 정치가 도를 넘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4: 여러분 대통령 호칭도 성도 빼고 싸우자라는 나는 손팻말을 든 이 사람인지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저 화면 한번 보십시오. 고등학생 말고 나라 싸우자. 처분이 제1야당 대표 장동혁 대표입니다. 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5: 요즘 국민들 사이에 이런 말이 돈다고 합니다. 군인이 대통령 되면 군인이 존중받고
3: 장동혁 국민의힘
5: 기업인이
3: 대표입니다.
5: 대통령 되면 기업이 존중받는데 범죄자가 대통령 되니 범죄자만 존중받는다는 겁니다. 검찰 해체와 보안수사권 박탈,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1: 네, 뭐 최근에 장애 집회에 열을 올리고 있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피켓 팻말을 놓고 대통령에 대한 존칭도 없이 뭐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 배재고 사태 관련해서 이런 문구를 든 것을 놓고 좀 격앙된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0: 뭐 저 부분은 좀 이제 그래도 제1야당 공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예. 또 일정 부분 품격과 또 국격을 생각해서라도 막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배재고 야구단 사태가 이제 빌어진 그 문제는 이제 교육적 관점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성찰하고 또 뭐 그런 또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제
1: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방식으로 도입한 선호 투표제를 두고 당권 주자들 간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검찰 해체와 보안수사권 박탈은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로 올렸습니다. 관련 내용과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천?
8: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8: 닥터 캡슐.
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는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11: 글레오?
1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전화.
1: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조금 전 오후 12시 32분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호우경보 변경에 의한 발표 안내입니다. 재해 지역은 경기입니다. 7월 9일 12시 30분 경기 성남 용인 동북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고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7: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어떤 라디오를 자주 듣는지 조사하는 게 뭐지?
9: 라디오 청취율 조사.
8: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몇 번?
9: 02.
8: 요즘 제일 핫한 라디오?
9: YTN 라디오.
8: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자주 듣는 라디오 뭐라고 해야 되지?
9: YTN 라디오.
10: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11: 이번에도 변함없이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우리 둘이 하니까 너무 사건 X파일 같지 않아?
11: 아이,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보라니까.
8: 어떻게 다르게?
11: 아이, 그래도 다르게 해야지.
12: 라디오는 YTN 라디오. 잘 부탁드립니다.
10: 유튜브로도 실시간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13: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는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도 이렇게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냉이 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14: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13: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0: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돌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꿋꿋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릉에 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아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장맛비가 오늘 밤까지 곳곳으로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12시 10분을 기준으로 서울 서남과 서부권, 동남과 동부권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앞으로 내일까지 강원 내륙에는 최대 150mm 이상, 수도권에도 120mm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충청과 호남에서도 오늘까지 많게는 12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 한낮의 기온은 서울 27도, 춘천 2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빗길에 도로 주행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여의 상윤화 대목에서 성수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동호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 4차로의 물고임이 극심합니다. 반대편 김포 쪽으로는 사고 소식도 있는데요. 동호대교에서 산남대교 구간 5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전 잠실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정체 서행입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신월 나들목 3차로의 승용차 간의 추돌사고 때문에 일대가 좀 밀리고 있는데요. 사고 여파로 뒤로 1km 구간 차간격이 매우 좁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장마비구름이 지금 수도권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서울에는 올여름 첫 호우경보가 내려진 것인데요. 경기 평택과 시흥에 1시간에 최대 72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고 있고 서울에도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에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비 상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장하영 기자, 서울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죠?
1: 네, 좁은 지역 강한 비를 뿌리는 정체 전선이 이동하면서 호우경보 또 호우주의보 지역도 이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남부에도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서남권과 서북권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서울 동남권과 동북권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올여름 서울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건 처음입니다. 수도권에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경기 시흥에는 1시간에 72.5mm가 퍼부었고 평택도 3시간 동안

0: 1.5mm가 내려 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현재 비구름 레이더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날씨 상황 전해드렸던 2시간 전보다 비구름이 더 넓어지고 북쪽으로 더 올라온 모습입니다. 가장 강우량이 많은 보라색과 짙은 남색 지역, 시간당 50에서 80mm의 극한호우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인데 현재 경기 북부 파주까지 이게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지역에 비 피해 유의해야겠습니다. 수도권 비의 고비는 오늘 밤부터 새벽 사이가 되겠습니다. 기상청이 조금 전 브리핑을 했는데요. 오후까지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쪽의 건조한 공기가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만나 비구름을 형성하고 있다면 오늘 밤부터는 강하게 압축되면서 더 좁은 지역에 더 강한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 많게는 120mm 이상, 강원 내륙에는 150mm 이상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1: 네, 이번 비는 언제 그칩니까?
0: 네, 내일이면 전국의 장맛비는 일단락 될 걸로 보입니다. 내일 비가 그치면 더위가 전국을 덮겠습니다. 호남과 충청에 폭우가 쏟아지는 어제와 오늘도 경남 지역에는 폭염과 열대야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더위가 물러가지 않았는데요. 이번 비가 끝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욱 북상해서 우리나라를 덮고 그 위쪽 대기 상층에서 티베트 고기압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덮는 이중열돔이 시작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장마가 끝난 건 아닙니다. 북상했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비구름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상청은 다음 주쯤 다시 한번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2: 전해드린 것처럼 수도권 일부 지역은 호우경보가 발령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요. 호우특보가 내려진 충청권 역시 많은 비에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생생한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승훈 기자 어디 나가 있죠?
3: 네, 저는 경기 수원시 영화동 수원천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지금 뭐 그곳에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수원 상황 좀 어떻습니까?
3: 네, 저희 취재진이 오전 9시부터 이곳에 나와 있었는데 그즈음 빗방울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 뒤로 하천 출입기 차단기가 내려간 게 보이실 텐데 수원천 인근 출입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하천이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산책로 인근까지 흙탕물이 차올랐습니다. 이곳 수원에는 오전 9시 50분을 기점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전 11시 반 기준 수원시에는 시간당 17.3mm의 비가 내리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 경기 남부 지역의 비 피해 상황도 전해주시죠.
3: 네, 수원 지역 외에도 경기 과천 안산에도 호우

0: 최근에 많은 비가 예고된 만큼 수시로 날씨 상황을 확인해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 이번에는 충청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김기수 기자는 지금 어디죠?
2: 네, 충북 청주 옥산면 환희교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그곳은 지금 비 상황이 좀 어떻죠?
2: 네, 제 뒤로 하천에서 불어난 물이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하천 수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홍수 경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이곳을 포함해 인근 교량 두 곳도 모두 도로 통행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충청권 전역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는데 경보로 상향됐던 두 지역은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주의보로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충북 청주와 보은에는 13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고 금강 홍수통제소는 세종시 금남면 도암교 지점에 홍수경보를 발령하는 등 총 9곳에 홍수특보를 내렸습니다. 청주에선 무심천 지류인 미평천 장성 2교 일대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한때 홍수경보 심각단계가 내려졌고 청주 달천 옥화 1교 지점에도 홍수경보가 심각단계로 올라가면서 하천범람에 대비하라는 재난안전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1: 이 비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도 발생했다고요?
2: 네, 밤사이 충청권에 내린 비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만 나무 쓰러짐과 배수 등 200여 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충북 괴산에선 나무가 쓰러지면서 도로 일부를 막아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고 옥천에선 배수구에 토사가 쌓이면서 걷어내는 작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보은에선 주택 마당이 침수되면서 집안에 고립된 두 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청주 강내면에선 하천 일부가 범람해 농경지가 침수됐고 인근 주민 2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새벽 시간대 충남 예산 덕산면과 부여 규안면에서는 도로 위로 나무가 쓰러져 소방당국에 출동했습니다. 공주 반포면에선 도로가 침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인근 지역인 동학사 상가 지역에서도 물이 가득 들어차기도 했습니다. 세종시 금남면에 있는 주택이 침수됐고 대전 자운동에서는 도로가 침수돼 운전자가 승용차에 갇혀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구조대원이 고립된 두 명을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대전 봉산동에서도 도로가 침수돼 배수작업을 벌였고 추동과 신탄진동에서도 각각 나무가 쓰러져 안전조치에 나섰습니다. 충청권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지만 다행히 현재까지는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청권에선 이번 장맛비로 주민 300여 명이 사전 대피했고 하상도로와 지하차도 등 160여 곳이 통제됐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비가 내린 데다 내일까지 100mm 안팎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 예, 수도권은 물론 충청까지 비가 많이 내리고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현장에서 최승은, 김기수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밤사이 나무가 넘어지고 도로가 잠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3: 네, 중대본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오늘 오전까지 확인된 피해 상황부터 정리를 좀 해보죠.
3: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요, 오전 11시 기준입니다. 전국에서 시설 피해 215건이 발생한 걸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오전 6시 기준 94건에서 피해 건수가 무려 121건이 더 늘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나무가 쓰러진 경우가 69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싱크홀 14건, 도로 침수 46건, 맨홀 역류 11건, 토사 유출 16건 등이었습니다. 주택과 비닐하우스가 잠기는 등의 개인시설 피해도 28건 확인됐습니다. 농작물 피해 역시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북 성주와 충남 부여, 금산 등에서 지금까지 모두 농지 13.6헥타가 물에 잠긴 걸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많은 양의 비에 놀라서 급히 몸을 피한 주민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224명, 충북 160명, 세종 12명, 경북 27명 등 4개 시도 13개 시군에서 모두 423명이 임시 대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상학교로 바닷길과 철도 역시 일부 구간 운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여객선은 격포에서 위도, 장자에서 말도 등 6개 항로로 가는 6척의 운항이 취소가 됐고요. 경부선 서정리에서 전동역 구간, 충북선 오송역에서 도안역 구간 등 철도 일부 구간 역시 통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낮 12시 40분을 기해서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현재 9개 시도에 5,100여 명이 집중호흡에 대비해서 비상근무 하고 있습니다.

0: 집중호우 등에 따른 피해 우려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긴급회의도 있었죠.
1: 네, 오전 7시에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요, 관계기관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관계부처 담당자 간 협의는요, 기상 상황이 지금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수시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 긴급회의에선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조그만 위험이라도 감지되면 주민 대피 지원단을 적극 가동해서 선제적으로 주민 대피를 돕기로 했습니다. 앞서 중대본은 대청댐 하류에 있는 도암교, 논산천, 아산시 곡교천 등 홍수특보가 발령된 곳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 예찰 활동 그리고 점검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청주에는 옥화일교, 수화천 등 이미 범람한 지역 주민은요, 긴급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돕고 이들에 대한 물자와 장비를 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내일까지 또 많은 비를 예상하고 있는 만큼 급류 휩쓸림 또 산사태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인 통제와 대피를 현장에 파견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YTN 이승훈입니다.
0: 네, BPL로 시민들의 제보도 잇따랐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도로가 흙탕물로 뒤덮여서 차량의 바퀴가 이렇게 잠길 정도입니다. 한쪽에서는 바닥에서 물이 솟구치는 모습도 보이고요. 오늘 오전 9시 50분쯤에 경기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촬영이 된 영상입니다. 제보자는 성인 남성의 발목까지 물이 차올라서 아침 출근길 차량 운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비가 세차게 내리면서 도로 한쪽에 물 웅덩이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생겼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인천 성남동에 있는 도로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제보자는 불과 1분에서 2분 사이에 내린 비로 이 배수로가 막히면서 물이 고였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도로를 따라서 물줄기가 세차게 흐르고 주차가 된 차량들은 보시는 것처럼 물에 이렇게 잠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경기 화성시 만세구에서 촬영한 영상인데요. 제보자는 배수가 되지 않아서 이 도로에 물이 고이자 회사 앞에 주차가 돼 있던 차량 여러 대가 이렇게 물에 잠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쏟아집니다. 오늘 오전 10시쯤에 충북 진천읍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촬영한 모습인데요. 자, 제보자는 지하주차장에 물이 새고 있다라는 연락을 받고 차를 빼러 왔다면서 비가 올 때마다 물이 새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쏟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볼멘 소리를 냈습니다.
2: 장윤기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경찰이 조직 쇄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찰 수사 쇄신 TF를 구성하고 내부 비리 수사대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영 기자, 경찰이 자체적으로 대책을 내놓은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3: 네, 경찰청은 오늘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TF, 이른바 경찰 수사 쇄신 TF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뿐만 아니라 과반수 위원을 외부 인사로 위촉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인데요. TF는 우선 전국 경찰 관서를 대상으로 유사 사건을 전수조사해 수사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에 내부 비리 수사대도 새로 설치해 수사 비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 부친과 수사팀 간 유착, 또 증거 인멸 의혹이 불거진 이후 경찰 조직 전체로 비판이 확산하자 황급히 후속 대응에 나선 모습입니다. 사안이 커지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미국 출장 일정을 조율해 내일 오전 조기 귀국합니다. 유대행은 귀국 직후 경찰 지휘부 화상 회의를 열어서 구체적인 쇄신 방안을 논의하고 지휘부와 일선 경찰관의 동참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다만 뒤늦은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실제 수사 문화와 조직 운영에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2: 장용기 사건으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형소법 개정 TF를 통해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입장을 거듭 확인하자 국민의힘은 존치를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4: 네, 국회입니다.
2: 네, 일단 민주당은 기존의 입장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4: 네, 그렇습니다. 여권이 주도하는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 민주당 자체 TF에서도 당의 폐지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며 가능하면 오늘 안에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에 상정돼 소위에 회부된 기존 개정안과는 별개로 당내 TF가 최종안을 마련한 겁니다. 내일 여권 주도로 열릴 비공개 법사위 소위에서 기존 법안들과 병합돼 본격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TF를 이끄는 김한규 정책수석은 아침 회의에서 경찰 수사를 효율적으로 보완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 형소법 논의를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침 회의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5: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2: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
5: 효율적으로 보완해서
4: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존치론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현직 경찰 간부인 아버지가 아들의 범행 증거를 없앴다면서 검찰의 보안 수사가 없었으면 끝내 묻혔을 거라 지적했습니다. 회의 발언 마찬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6: 검찰 해체와 보안 수사권 박탈,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4: 특히 예정된 한성숙 신임 총리 접견도 취소하고 광주경찰청장을 만나 경찰의 증거 은폐 또 보안수사권 필요성을 힘주어 강조한다는 계획입니다.
2: 네, 월드컵 성적을 놓고 국민 실망감이 높은데요. 국회에서 대한축구협회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범여권 주도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 책임 등을 따져 묻는 현안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오는 22일 오전 10시입니다. 증인은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홍명보 전 감독 등 13명이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채택됐습니다. 축구협회의 거버넌스 문제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등 질의가 이루어질 으로 보이는데요. 원구성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쪽 청문회라고 반발했습니다.
2: 네, 각 당 내부 상황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전대룰을 놓고 지금 시끄러운 상황이죠?
4: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부터 전해드리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 간 이견이 표출된 선호투표제와 관련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오전부터 재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소 길어지는 분위기인데 결론이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주목이 되는데요. 선호투표제란 투표할 때 1순위는 물론 2, 3순위 선호 후보까지 함께 투표해서 별도의 결선 투표 없이도 당락을 가르는 방식입니다. 앞서 김민석 전 총리, 송영길 의원 측은 긍정적인 반응을, 정청래 전 대표 측은 반대하는 등 입장이 갈려서 대리전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간 시끄럽던 징계 국면은 다소 잠잠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정수를 고려해 위원 한 명을 추가 인선했다면서도 선거기간 멈췄던 윤리위 일정을 재개하는 절차일 뿐이라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는데요. 다만 국회 부의장 선거 당시 같은 당 후보 낙선 종용 의혹을 받는 6선 조경태 의원 문제는 여전히 수면 위에 있습니다. 조 의원은 아침 라디오에서 장동혁 대표를 제표를 겨냥한 뒤 지방선거 성적을 근거로 출당 제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2: 네, 잠시 후 2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0: 네, 또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의 핵심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 당시 수사팀장이 구속됐는데요.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 어서 오세요. 네,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이제 대법원 네. 선고가 나오게 되는데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참석을 하지 않는 거죠?
7: 물론 이제 대법원 재판은요. 당사자에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그렇군요. 참석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1심이나 2심이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선고 때는 반드시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대법원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이제 피고인에게 어떤 진술할 기회가 주어진다랄지 뭐 변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법적으로도 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0: 선거는 대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고하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뭐 본인 입장에서는 뭐 참석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1: 1심보다 2심에서 이제 형량이 조금 늘어났는데 대법원 선고에 영향을 미칠 사안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일단 뭐 1심에서 유죄됐던 부분이 또 무죄됐던 부분 중에서 무죄 부분 두 건이 유죄로 변경이 되면서 1심에서 징역 5년 받았다가 징역 7년으로 가중이 됐거든요. 그런데 네. 특검은 이제 10년 구형을 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2심에서 과연 무죄에서 유죄로 변경된 것이 다시 또 무죄로 되느냐 아니면 또 무죄 선고 받았던 것들이 또 유죄로 되느냐에 따라서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 환송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된 것은 지금 국무회의 비상겸 심의권 침해가 이제 전형적으로 1심에서 무죄 받았다가 2심에서 유죄된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해외 공보 비서관을 통해서 해외에 피지라고 그걸 보냈는데 거기에 보면 마치 계엄이 정당한 것처럼 또 국회에다 군인을 뭐 파견하지 않은 것처럼 이런 내용의 허위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1심에서 무죄됐다가 유죄로 됐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오늘 대법원에서 선고를 하면서 일부 사건에 대해서 아마 법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파기 환송을 하겠죠. 예. 그러면 오늘 선고로서 확정이 되는 게 아니고 다시 항소심에 가서 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오늘 이제 대법원에서 과연 파기 환송하느냐 아니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그대로 확정을 하느냐 이제 그 부분만 뭐 관심 있게 보면 됩니다.
2: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주장을 했던 거는 이제 공수처가 수사 권한 없다. 그래서 이제 체포영장 집행도 위법이다 이거잖아요. 이 네. 판단에 대해서는 뭐 뒤집힐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0: 제가 볼 때는 뒤집힐 가능성이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란죄에 대해서 과연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이 있느냐. 그런데 사실 이제 공수처법에 굉장히 애매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수처법에는 내란죄를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단지 어떠한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 직권남용과 관련된 수사였어요. 그러니까 직권남용과 관련된 수사를 하다가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 관련성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공수처의 논리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논리는 이 직권남용은 사실은 부가적인 거고 예. 내란죄와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이미 내란죄가 주요 범죄인데 직권남용이라는 걸 추후에 끼워 넣어가지고 관련성이 있게 보는 것은 위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이 이건 법률적으로 위법이다. 그래서 내가 저항을 한 것이다. 체포를 방해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근데 1심이나 2심에서는 공수처가 내란죄에서 수사할 권한이 있다. 그래서 수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합법이다. 이렇게 1, 2심이 나왔거든요. 아마 그거 자체는 대법원에서도 똑같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1: 네. 윤 전 대통령 서울대 국대 후배입니다. 오석준 대법관이 이제 상고심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데 이게 뭐 이례적인 건가요? 아니면 좀 당연하다고 봐야 되나요?
0: 대법원에서 회피하는 경우는 이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법원의 간 사건이 이제 한정적이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소부 재판은 대법관이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중에 한 분이 이제 오 대법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년 후배고 또 사시 공부를 할 때도 아마 같이 공부도 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예. 그리고 또 근무할 때도 이제 근무지에서 같이 근무한 적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역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저 재판에 들어가면 재판의 공정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본인 입장에서 이제 회피라는 것은 이제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권리는 아니에요. 서면을 하면 심사를 해서 당신이 들어오면 재판이 불공정할 수도 있겠다 하면 이제 회피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본인 자체가 아마 회피 신청하고 법원에서 결정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 네. 오후 2시부터 이제 선고가 있는데 저희 YTN이 실시간 속보를 통해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논란

0: 논란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0: 고 이채원 양의 유족은 믿었던 경찰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과연 경찰은 누구 편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 내용 먼저 잠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 가해자가 경찰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3: 이채원 양 어머니입니다.
2: 조직으로 은폐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엄정하게 수사하고 우리 채원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 감히 경찰을 사칭합니까?
0: 네. 뭐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얼마나 지금 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장윤기 수사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당시 수사팀장이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케이블 타이를 자기는 중요 증거로 보지 못했다, 뭐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받아들여질 리가 없는 거죠.
1: 그 당시에 그 이 범행이 제공된 차량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을 했어요. 근데 영상 촬영 내용에 보면 수사팀이 케이블 타이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케이블 타이 있네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사를 뭐 사실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케이블 타이가 있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납치를 해서 뭔가 결박을 하고 그다음에 뭐 성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하려고 했다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케이블 타이가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됐고 수사팀도 거기서 감탄하는 식으로 케이블 타이가 있어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0: 중요 증거로 봤다는
1: 그렇죠.
0: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러면 이건 당연히 압수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압수하지 못하겠다는 거고 또 영상도 삭제하도록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뭐 증거인멸이라는 것은 꼭 뭘 훼손하고 숨기고 그것도 증거인멸이지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사건 전체를 쭉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경찰이 자기 그 장윤기 아버지에게 주소 알려줬잖아요. 장윤기 자취집 주소 알려주고 리얼돌도 폐기하게 하고 비번까지 다 알려줬고 또 SUV 차량도 사실은 범행에 제공된 차량이고 거기에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고 그다음에 메모리 카드가 있고 그다음에 케이블 타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강간목적에서 중요한 증거인데 아마 초기부터 윗선에서 지시했을 수도 있고 자기들끼리 뭔가 짬짬이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일단은 그냥 우발적 살인, 묻지마 살인식으로 이 사건을 종결을 하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증거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압수수색에서 확보를 하게 되면 그냥 우연한 살인으로 갖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이것을 확보를 안 했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이걸 만약에 증거인멸을 하게 되면 증거인멸죄가 되는 거거든요, 자신들이. 그런데 장윤기 아버지가 하게 되면 증거인멸죄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인멸하라고 교사하고 지시는 안 했을지언정 집주소 알려주잖아요.
0: 힌트는 다 준 거예요.
1: 그렇죠. 그러면 장윤기 아버지는 처벌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처벌받으니까 처벌받지 않는 장윤기 아버지를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계속 이런 행위를 하도록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뭐 그 핸드폰과 관련도 마찬가지죠. 휴대폰을 어디다 버렸다고 했느냐. 첨단대기 밑에다 버렸다고 하더라. 그래서 알려준 거 아닙니까? 그럼 첨단대기 밑에 버렸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 당신은 증거인멸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뭐 묵시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뭐가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없는 상황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4: 증거인멸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장윤기 부친도 또 장윤기의 어떤 큰아버지도 경찰 간부 현직 간부로 알려지면서 이게 어쨌든 뭐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1: 그렇죠. 일단 뭐 수사팀장하고 한 번 정도는 통화할 수 있겠죠. 장윤기 부친하고 우리 아들인데 미안하다. 뭐 그래서 어쨌든 조사라도 좀 잘해달라. 이 정도는 뭐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계속 수십 차례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수사팀장하고 장윤기 아버지하고는 그렇게 인면식이 없대요. 그런데도 선배님 선배님 하면서 지금 수사 정보 다 알려줬잖아요. 그리고 뭐 SUV 차량이랄지 그다음에 집에 뭐 그런 거 다 정보 다 알려주고
4: 통화를 여러 번 했죠.
1: 그렇죠. 그러면 서로는 안면이 없어요. 그런데

0: 어떻게 이렇게 통화를 많이 하고 이 비밀을 다 알려줬을까? 그러면 윗선에서 어떠한 잘해주라랄지 아니면 통화하면서 뭔가 잘 봐주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5월 5일 날 사실은 이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제 다음날 뭐 서장 주재 회의를 했다는 거
1: 예.
0: 아닙니까? 그 회의를 하면서 뭐 장윤기 아버지가 경찰인 것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래갖고 그게 문제가 되면 이제 경찰에서 수사 공정성 이런 게 문제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단순한 살인으로 이 사건을 송치하는 데 있어서 또 장애가 될수 있으니까 이제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네. 정말 뭐 특수관계가 아니고선 이렇게까지 할수 있느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끝으로 이 질문도 좀 드릴게요. 그냥 정보를 흘려준 게 아니라 차량을 부친에게 돌려준 이후에도 이제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보러 가는 계획까지 얘기해 줬다는 거잖아요. 이건 좀
0: 그렇죠.
1: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0: 블랙박스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엄청나게 중요한
1: 예.
0: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블랙박스를 보면 이전에 했던 장윤규의 행동 이런 걸볼 수가 있고 또 내비게이션을 확인해 보면 이제 유치 추적, 그러니까 과거의 유치 추적을 다할수
1: 네.
0: 있잖아요. 그러면 수사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고.
1: 중요 단서는 다 있는 거죠.
0: 그렇죠.
1: 예.
0: 그러면 사실은 차량을 돌려주지 않았어야죠. 계속적으로 차량이 범행 도구였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압수를 해야 할 대상이거든요. 근데 그걸 돌려주고 난 다음에 이제 보러 갈 테니까, 정보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아, 내비게이션이랄지, 뭔가 블랙박스에 자기 아들에 대해서, 장윤기에 대해서 뭔가 불리한 것이 나오면, 그건 굉장히 좋지 않은 거잖아요.
1: 예.
0: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러 갈 테니까, 그걸 당신이 알아서 삭제를 하든지, 없애든지 하라. 뭐, 이렇게 들리지 않겠어요? 뭐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냥 한번 만나자고 할지 차량을 한번 살펴보고 싶다. 뭐이 정도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뭐 블랙박스, 뭐 내비게이션 이걸 지정을 해준 거죠. 그거 알아서 하라. 이렇게 우리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2: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건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미군이 이틀째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대한 공습에 나섰습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쟁 재개는 아니라면서도 이란이 또 선박을 공격하면 더 심하게 당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격 예고에 이어 미군이 호르무즈에서 이틀째 이란 공습에 나섰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거점인 반다르 아바스와 시리크 등 이란 남부와 이란의 핵심 전략 항구인 차바하르에서도 폭발이 잇따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한 보복 조치라면서 또 선박을 공격하면 더 심하게 당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란의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 섬 점령 가능성과 함께 지금까지 공격하지 않았던 이란의 발전소도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4: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들도 필요하다면 제거할 겁니다. 담수화 시설들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파괴할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3: 이란의 돈줄을 쥐기 위한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도 할 수 있다며 거칠게 압박했습니다. 이란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가 끝난 것 같다며 수위를 높였지만 전면전 재개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4: 전쟁이 다시 시작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공격하면 우리도 공격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언어로 말합니다.
3: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면서 후속 협상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협상 데드라인인 8월 16일까지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이란 비핵화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지금으로선 실현이 어려워 보입니다. 국제 유가도 다시 급증세로 돌아서 브렌트유는 5.2%, WTI도 4.37% 급등해 6월 중순 이후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다시 발이 묶이게 됐다며 4개월도 남지 않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궁지에 몰리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귀국길에 구형 신형 전용기를 번갈아서 탑승해서 그 배경을 놓고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저녁 앙카라에서 구형 에어포스 원을 타고 귀국길

0: 네,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영국 밀드놀 공군기지에 도착한 뒤 미리 와 있던 신형 에어포스원을 타고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관련 보안 문제로 새 에어포스원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삶은 매우 위험하다며 이란의 암살 대상 1순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질문이 연이어서 나오자 에어포스원이 영국의 미군 주둔 기지에 들러 군인들이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1: 서울시립교향악단이 내년 체코에서 열리는 프라하봄 국제음악축제에서 비유럽권 국가 최초로 개막 공연을 맡습니다. 시향 정재활 대표이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5월 12일 프라하 시민회관에서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 전곡을 연주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정 대표는 월드컵 개막처럼 영광스럽고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시향의 음악적인 역량이 본격적으로 세계 무대에서 평가받는 기점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 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 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 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 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에 드피아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지금까지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의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해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7: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8: 어제 다이어트 약 일주일 먹어본 썰 푼다. 배고픔이 줄어들고 하늘로 다이어트 효과가
9: 효과 같은 소리 하네. 처방약이라고 막 먹었다가 나 큰일 날 뻔. 난 그런 알약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차단한다.
10: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11: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 팀이 돼 서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관광정보센터에 방문하고 LAFC와 함께한 포스터를 받아보세요. 유튜브 비지서울TV에서는 손흥민 선수 등 LAFC의 대표 스타 선수들이 총출동해 케이스넥에 빠진 선수들의 편의점 먹방 등 특별한 서울이 담긴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에 서울이라는 골을 넣을 때까지 서울관광재단은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12: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13: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14: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13: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14: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13: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14: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15: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6: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원 전원 사직이란 제목의 게시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직원들이 한둘도 아니고 전원 사직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17: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최선을 다해 입주민과 공동체의 이익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동대표들의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더 이상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부득이 관리실 직원 전원이 사직을 하게 됐습니다.
18: 뭐야? 관리실 직원 전원 사직? 갑질이 심했나? 아니, 그런데 전부 다 그만두면 아파트 일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16: 그래서 온라인에선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 하는 반응이 이어졌죠. 보도에 따르면 직원들은 일부 동대표들의 언어폭력과 부당한 업무 지시, 반복적인 보고 요구 등을 사직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는 주장도 전해졌죠. 이후 직원들은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까지 제기했습니다.
17: 아, 그런데 이 사안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18: 네? 아니,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면 도대체 뭔가요?
17: 근로기준법상 입주자 대표 회의를 관리실 직원의 사용자로 보기 어려워서 뭐 그렇습니다.
18: 매일 지시받고 마주치고 눈치도 봤는데 사용자가 아니라뇨. 그게 무슨...
16: 참 이상하죠. 현장에선 분명히 갑처럼 느껴졌는데 법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정이 났다고 하죠. 그나저나 우린 이런 뉴스를 보면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저런 갑질은 안 하지. 이렇게 말이죠.
18: 어머, 경비 선생님,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만난 김에 부탁 좀 드릴게요. 저희 집에 택배가 하나 오기로 했는데 그 시간에 제가 집이 없어서 그것 좀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17: 아, 사모님, 그런데 이걸 어쩌죠? 제가 그 시간에 다른 업무가 있어서...
18: 아, 웬만하면 이런 부탁 안 드렸죠. 그런데 워낙 귀한 물건이라 걱정돼서...
17: 아, 그런데 이걸 어쩌죠? 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18: 아, 네, 그러시구나. 여기서 일 오래 할 생각은 없으신가 봐요.
16: 어쩌면 누군가는 이 정도는 그냥 부탁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뉴스에 나오는 갑질 입주민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혹시 나 역시 그들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을 너무 쉽게 부탁하고 있진 않았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얄 법무법인 김형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9: 네, 안녕하세요. 로얄 법무법인의 김형철 변호사입니다.
16: 오프닝에서 짚어본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관리실 직원이 전원 사직했다. 이게 절대 흔한 일은 아닐 텐데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19: 네,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9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건입니다. 직원들은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공지물을 붙이면서 사직 이유를 9가지나 열거 있는데요. 부당한 책임 전가와 언어폭력, 모욕적 발언과 위협성 과시, 비상식적인 업무 지시, 직원 채용에 대한 부당한 간섭 등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은 밤에 잠을 재우지 말아볼까라는 협박성 발언, 입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면서 면박을 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장기간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를 받은 직원도 있었고 이후 직원들은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까지 제기했다고 합니다.
16: 여기서 관리실 직원과 동대표, 입주자 대표의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관계가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구조로 보면 될까요?
19: 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각 동에서 선출된 대표자가 동대표이고 이 동대표들이 모여서 구성하는 기구가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는 아파트 관리 전반을 감독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법적 고용주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닌 것입니다. 네. 입주자 대표회의가 외부 주택 관리업체와 위탁 관리 계약을 맺고 그 업체가 직원들을 고용하는 구조입니다. 즉 직원들의 법적 사용자는 위탁 관리업체이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업체에게 관리를 맡긴 발주자 격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원들에게 직접 지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구조적인 괴리가 이번 사건의 핵심 문제가 됩니다.
16: 네, 쉽게 말하면은 이제 하청업체의 원청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서는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다 이 부분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에게 먼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외부로 알려진 것은 부당하다라는 입장이에요. 법적으로 의미가 있습니까?
19: 법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한 처유를 받았을 때 어디에 먼저 알려야 된다는 그런 법적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 대표회의에 부당한 간섭이 있을 경우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직접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은 오히려 외부기관에 직접 신고하는 경로를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측의 이러한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직원들이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6: 그런데 보도를 보면요. 직원들이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판정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들으신 분들은 아 이게 갑질이고 괴롭힘이 아니면 뭔가 이해가 안 간다 하실 것 같은데요. 이유가 뭡니까?
19: 일반인의 시각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상 관리실 직원들의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종결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 또는 사용자 사이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법적 사용자는 위탁 관리 업체이지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이 아무리 심한 갑질을 해도 직장 내 괴롭힘 법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16: 현실에서는 동대표나 입대위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직접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긴 했다면 조사를 통해 밝혀져도 이 부분이 전혀 반영이 될 수가 없는 구조인지 그렇다면 법의 사각지대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19: 완전한 사각지대라고 보긴 어렵지만 상당히 불완전한 구조인 것은 맞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 대표회의의 부당한 업무 간섭에 대해서 지자체가 사실조사를 할 수 있고 위법하다고 판단이 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위반해도 형사처벌 규정이 별도로 없다는 겁니다. 지자체 조사와 행정명령 정도가 전부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울산 북구청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반송됐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법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16: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해서 아무 책임도 물을 수 없냐? 그건 아니죠. 실제 폭언이나 뭐 협박성 발언, 공개적으로 모욕을 하는 행위라든지 부당한 업무 지시가 있었다면은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하겠습니까?
19: 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 경로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형사고소입니다. 밤에 잠을 재우지 말아볼까라는 협박성 발언은 협박죄, 입주민들 앞에서 발길질하면서 면박을 준 행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아파트 관리소 직원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한 동대표에게 명예훼손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둘째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법원은 이런 행위를 불법 행위로 보고 위자료 지급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정신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할 지자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 관리사무소 직원을 폭행했다가 벌금형 받은 사례도 실제로 있었죠?
19: 네, 있습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아파트 지하 주차장 물 청소 안내 방송이 시끄럽다면서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욕설을 퍼붓고 직원의 팔과 목을 기둥에 세게 밀친 입주민이 폭행죄로 기소됐는데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관리사무소장이 자신의 요청 상황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한 입주자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고 관리사무소에 수십 차례 전화를 하고 술에 취해 욕설을 퍼문 입주민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를 불문하고 엄연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16: 그런데 우리 자신도 한 번쯤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해주는 분들한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분들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나는 그래도 꽤 친절하게 대한다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하지만 정말 그럴까? 혹시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정말 뭐 별거 아닌 부탁인데? 라면서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을 나 역시 쉽게 부탁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거절했을 때 아 관리비 받으면서 이런 것도 안 해줘? 라고 불편한 마음을 드러낸 적은 혹시 없었는지 이게 당장 법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공동체 안에서 누구나 돌이켜볼 만한 부분이긴 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19: 네,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 등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해서 법령이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간섭의 경계가 현지에서는 굉장히 모호합니다. 예를 들면은 택배를 맡아달라는 부탁, 그 집안 정등 교체 요구 같은 이런 것들은 관리직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관리비는 공용시설의 유지, 보수, 행정업무 처리 등을 위한 비용이지 개인 심부름을 위한 비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관리직원들은 악성민원 제기나 제약 불가 같은 그런 사유로 일자리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상황입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상대방에게 하는 부탁은 아무리 작아 보여도 사실상 강요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16: 네, 여기서 증거 이야기도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냥 참자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여 나중에라도 문제 제기하려면 어떤 자료 남겨놓는 게 좋겠습니까?
19: 네, 나중에 법적 대응을 하려면 증거가 핵심입니다.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일시 내용을 그날그날 메모해두시고 둘째, 카카오톡 문자 같은 메시지는 반드시 보관해두세요. 업무 시간 외에 개인 카카오톡으로 지시가 왔다면 그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폭언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녹음을 해두세요. 그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을 하는 것은 합법적인 영역에 속합니다. 넷째는 CCTV 영상 보존 요청을 가급적 빨리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CCTV는 보통 15일에서 30일 정도 보관이 되는데 그 안에 요청하지 않으면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법원 판결을 보면 CCTV 영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6: 네. 일부 동대표나 입주민들의 부당한 행동으로 관리실 직원들이 그만두고 관리 공백이 생기면 결국 피해는 전체 입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19: 맞습니다. 그 관리 공백의 피해는 결국 전체 입주민에게 돌아옵니다. 입주민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위탁 관리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문제를 일으킨 동대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셋째는 동대표 해임 투표입니다. 실제로 이번 울산 사건에서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입주민들의 해임 투표를 통해서 해임된 바 있습니다.
16: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저스틴 비버의 Off My Face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일어나, 일어나야지. 해가 중천했었어.
1: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3: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i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충청과 호남 이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권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와 서울, 서남과 서부권, 전남과 전북 고창에도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후가 되면서 비구름은 점차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비는 소강상태에 들겠는데요. 하지만 오늘 밤부터 다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서는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취약 시간대인 밤사이 시간당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장맛비로 한강 수위가 5.5m까지 상승하면서 잠수교 보행자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현재 올림픽대로는 하남 방향 여의 하류 나들목에서 여의 상류 나들목 구간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파로 여의 하류 나들목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되는 가운데 동호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 4차로에는 물구입이 급심합니다.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일대 감속해서 안전하게 이용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가는 길 서산 나들목 부근 갓길에서도 화물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빗길에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감속해서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하, 완벽하게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0: 헬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할지 그 부분이
0: 양재민
1: 변호사입니다.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네, 자 선고 공판 시작 시간이라고 알려졌던 2시는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제 대법관들이 입장을 하고 착석을 하게 되면 저희도 생중계로 전해드릴 수 있을 텐데요. 지금 그 전까지는 저희가 변호사 두 분과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겠습니다.
3: 자, 지금 대법원의 화면이 나오고 있고요. 예. 세 명의 대법관들이 자리에 착석을 했습니다. 이흥구 재판장 그리고 주심인 이수견 대법관, 노경필 대법관이 자리에 앉아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3부 소속이었던 지금부터 오석준 대법관은 오늘 재판 공정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번 사건을 회피를 했습니다. 참여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세 명의 대법관이 앉아 있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2: 네, 예상했던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네요.
3: 네, 함께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4: 우선 내란, 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2항에 등에 따른 중개 허가 결정 및 방송사의 추가 중개 신청에 따른 허가 결정에 의하여 오늘 공판기일이 중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 3항 등에 따라 선고 전부를 속기하고 녹음할 것을 명합니다. 그럼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선고할 사건은 2026도 6500호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윤석열, 상고인은 피고인과 특별검사입니다. 이유와 이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재직하였던 피고인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 손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범인 도피 교사 사건입니다. 원심은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특별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각각 상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출입 통제 등으로 인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내란 우두머리죄 사건에 관한 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위법한지, 둘째,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한 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수사 절차의 적법성과 관련하여서는 불소추특권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하여 대통령 재직 중 수사가 가능한지,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죄가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여 공수처가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지가 문제됩니다.

0: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제2의 범죄, 즉 불소추 특권 대상 범죄를
1: 이흥구
0: 범한
1: 대법관입니다.
0: 경우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 제84조의 문은 불소추 특권의 취지 및 본질 등을 고려하면 불소추 특권 대상 범죄에 대한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고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 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령 대통령이 피의자인 사건을 접수하거나 관련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등의 기본적인 수사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이란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 개시 단계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구체적인 관련 범죄의 혐의를 알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범죄 인지서를 작성하는 등 형식적인 사건 수리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직접이라고 함은 중간 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되는 것을 말하고 관련성은 수사의 대상, 수사의 과정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 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하였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공수처법 제2조 3호 감옥이 정한 고위공직자 범죄이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집니다. 이 범죄가 불소추 특권 대상 범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피의자로 한 고발장을 수리하는 것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 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수처가 이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것은 적법합니다. 한편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의 본래의 수사 대상으로 설정한 공수처법의 취지를 우회하여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형식상으로만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과 같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면서 구체적인 관련 범죄의 혐의를 알게 된 경우도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기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내란 우두머리죄 수사를 목적으로 형식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수사를 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되므로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 중간 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서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직접 관련성 또한 인정됩니다. 결국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죄를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상고위로 주장하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는지에 관하여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제1항에서 군사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에서의 압수수색에 관하여 그 장소의 책임자에게 승낙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제2항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압수수색을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요청과 군사상 비밀 보호의 필요성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두 개의 법익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승낙 거부권의 형사 요건과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의 허용 여부가 책임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재량에 따라 좌우되도록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및 체계와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110조 2항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란 국가의

0: 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상의 이익, 헌법적 기본질서의 유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 기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단순한 군사상 편의 등에 따른 추상적인 비공개 필요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나아가 그 장소의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영장 집행으로 인해 위와 같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거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승낙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원심은 해당 장소의 책임자인 대통령 경호처장이 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였더라도 그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또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낙 거부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수색영장의 집행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상고의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 이유와 특별검사의 상고 이유는 피고인이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비상계엄 선포 등에 관한 국무회의를 진행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것인지,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허위의 비상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사용한 뒤 이를 폐기한 것인지, 대통령 비서실 해외 홍보비서관으로 하여금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공보 자료를 작성하여 전파하게 하였는지,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게 군 사령관들의 비아픈 통화 기록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였는지,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 등을 동원하여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하였는지 등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대체로 원심의 사실 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정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유효죄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네, 대법원의 선고를 들으셨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는 주문과 함께 상고심이 마무리가 됐고요.
0: 지금부터
1: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항소심에서
0: 대법원 제3부
1: 판결을 내렸던
0: 판결
1: 윤석열 전
0: 선고를
1: 대통령에 대한
0: 시작하겠습니다.
1: 체포방해 혐의, 징역 7년이
0: 일반인 경우를
1: 확정이
0: 제외한 일반
1: 됐습니다.
0: 촬영과 녹음은
1: 자,
0: 허위 보도와
1: 일단은 저희가 이게 조금 전에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
0: 장애를
1: 중에
0: 이해해
1: 이
0: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수처의 수사권, 이 내란 혐의 수사권과
0: 우선
1: 관련해서
0: 내란
1: 지금
0: 외압
1: 여러
0: 및 반란
1: 구체적으로
0: 범죄 등의
1: 좀
0: 형사적
1: 인정이
0: 위험을 피해법
1: 된다라고 지금 대법원에서도
0: 제11조 2항에
1: 판결을 했어요.
0: 따른
2: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0: 국정원의
2: 다른 재판들, 즉
0: 방송과
2: 지금 진행되고 있는 8개의
0: 시청자들의
2: 재판에 모두 걸려 있는
0: 범죄에
2: 법리였는데,
0: 관하여 네.
2: 오늘 대법원이 그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따라서 더 진행되고 있는 지금 재판들에서 이 쟁점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툴 여지는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이제 대법원 선고를 들으셨겠지만 대법원에서는 공수처는 적법한 수사기관이 맞고, 그리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막은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3: 홍정석
2: 그리고
3: 변호사입니다.
2: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위 내에 이 범죄들이 다 포함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 직후부터 거의 1년 반을 끌어온, 즉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논쟁은 오늘부로 사법적으로는 일단 종결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판단의 이제 범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에만 미치지 않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건에 미칠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 입장에서는 지금 2021년 이래 수사권 범위를 두고 항상 설왕설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그리고 게다가 전직 대통령 사건에서 이를 정면으로 인정을 해줌으로써 공수처는 여기에 대한 이제

0: 시비의 거리는 좀 덜었다 이렇게 평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윤전 대통령 측에서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이 공수처가 내란죄, 그러니까 이 내란죄와 관련한 수사권이 있느냐 이 부분이었고, 사실 공수처법에는 내란죄가 명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연결고리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게 쟁점이었는데,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대법원에서 지금 해결을 한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윤전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라는 전제로 주장을 펼쳤던 모든
3: 연주민
2: 주장들을
3: 변호사입니다.
2: 하기는 힘들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 내란죄 파생됐던 여러 가지 이제 혐의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투면서 모든 증거가 배척돼야 된다 내지는 체포영장 집행도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기로는 우선 고위공직자의 범죄 중에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진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여기에서 수사 과정에서의 인지라는 부분은 수사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해당한다. 그리고 수사 개시라는 것은 고발장이 접수되고 수리된 그 시점부터라고 이 판단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직접 관련성 있는 죄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라고 보면 사실 이 직권남용죄와 내란죄가 함께 기재된 고발장이 접수가 되었고 그 이후에 이 형식적인 사건 수리 절차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또 사실 충족해야 되는 요건이 아니라고 배척을 지금 대법원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3: 네.
2: 이 직권남용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죄에 내란죄, 이 여타 범죄들이 포함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했다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식적인 사건 수리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내란죄의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된 부분이 사실관계가 동일하지만 이 공수처법에 따라서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을 윤전 대통령 측에서는 했었는데 대법원이 판단을 하기로는 내란죄의 경우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각각의 증거들이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이 연관성을 축적을 하기 때문에 이 직접 관련성이 충분히 충족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고 따라서 이러한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출발한 여러 가지 수사라든지 증거물의 수집이라든지 아니면 체포영장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차상의 위법이 없고 법리 오해한 바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3: 네. 자,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했다라는 대법원의 최종 공인이 떨어졌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바로 1, 2심의 결론이 달랐던 부분인데 대법원이 이제 누구의 손을 들어줬냐 예, 문제입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라는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이 달랐잖아요.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한 겁니까?
2: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됐던 부분이
3: 예.
2: 국무위원들의 이제 심의권 침해라는 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보는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이 될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도 하나의 이제 쟁점화가 됐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을 판단함에 있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1심에서는 심의권 침해에 대해서 인정을 했지만 7명, 그러니까 연락을 취한 7명에 대해서는 이 유죄로 연락을 안한 7명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고 2명의 경우에는 연락 받았지만 참석을 안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무죄로 봤었거든요.
3: 네.
2: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2심에서는 9명 모두에 대해서 이 유죄가 판단이 된다. 왜냐하면 이 전화 연락을 통해서 고지를 했는데 이러한 연락 자체가 실질적으로 참석할 수 없는 불가능한 시점에 이러한 연락이 취해졌다라고 한다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항소심의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법원에서 모든 상고의 기각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판단의 전제가 된 것은 항소심이 이렇게 9명의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라고 본 유죄 부분에 대해서 법리 해석이라든지 오인을 한 부분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일단락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1: 네. 그리고 2심에서 뒤집혔던 부분 중에 하나가 외신 허위 공보 부분이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
0: 맞습니다.
1: 부분이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늘어나기도 했는데 이 부분도 대법원에서는 확정을 하게 된 거죠?
0: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심에서는 이제 무죄로 봤거든요. 1심의 이제 주요 논리는 그런 정부의 대외 공보 활동까지 사법 통제 안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취지의 이제 무죄 판결이었는데 반대로 2심에서는 외신 허위 공보 부분을 모두 유죄로 봤었습니다.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대법원에서는 모든 상고를 기각했는데 그 의미는 이런 외신 허위 공보 부분이 결국 유죄가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것이 국가 원수가 대외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도록 지시한 행위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사처벌 대상으로 확정을 한 것이거든요. 이런 유형의 사실 유죄 판단 자체가 사실 전례를 찾기 드뭅니다. 따라서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이런 대외 공보 활동 자체도 사법의 통제 안에 있다는 그런 선례를 남긴 판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지금 말씀 듣는 순간에 이제 속보가 좀 들어왔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고, 자 지금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4: 변호사비체 판결에 어긋나는 원심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봤었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제대로 심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입니다.
5: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4: 그 법률 유보 원칙에 바로 너무 위배되는 판결이어서 어떻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사실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확장적으로 대법원이 해석을 하게 되면 그것이 모두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너무 쉽게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 공수처 수색영장 집행이 적법했다는 그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그 부분은 수색영장에 적시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 대해서 수색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주소가 적시되어 있지 않은 그런 장소에 대한 수색영장을 인정한다? 그것이 적법하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영장주의를 형해야 하는 판결이라고 봅니다.
5: 혹시 재판 소환도 검토하십니까?
4: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6: 오늘 선고 전에 윤 전 대통령이 따로 이야기한 건 없나요?
4: 따로 말씀하신 것은 없고 예,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1: 자, 일단 대법원에서 퇴정을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죠. 유정화 변호사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대체적으로 오늘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유감이다. 라는 소견을 밝혔고요. 제대로 심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고 또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부분을 확정적으로 해석했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3: 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본류 재판도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현재 대법원 선고 공판을 보기 위해서 변호인들이 지금 보기 위해서 잠시 재판이 휴정됐다는 소식도 들어왔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 직후에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한 후에 고개를 끄덕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1: 예, 앞서 그 기자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아까 유정화 변호사에 대해 질문을 했었는데 이번 상고심 이후에 재판 소원의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재판 소원 검토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이제 3심제에서 4심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사안을 헌법재판소에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하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6: 네, 맞습니다.
0: 중요한 그 지적이신데요. 사실 올해 이제 2월 27일부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식적으로 4심제는 아닙니다만 이제 한 가지 절차가 더 생긴 거죠.
1: 예, 예.
0: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그 절차가 우리 1, 2, 3심 즉 대법원 판결 선고와는 좀 다르게 일단 오늘 대법원 선고가 재판 소원 제도가 있다고 해서 유효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즉 선고 즉시 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1: 예.
0: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부로 미결수에서 이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되거든요.
1: 예.
0: 하지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따라서 4심제에 해당하는 재판 소원이 이제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오늘 선고일로부터 이제 90일 이내에 여기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재판 소원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하지만 사실 재판 소원에 대해서는 요건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0: 내용이 성립을 해야 되는데 사실 1심, 2심 그리고 오늘 대법원까지 전직 대통령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과연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절차나 내용이 있었는지는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 소원을 하게 되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그 심사를 통해서 먼저 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 실행한 지가 지금 거의 한네달 정도 됐는데 인용된 건수가 거의 드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재판에 대한 이제 재판 소원에 대한 결과도 일단 그 대상이 될지 여부부터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의 입장을 보니까 그 저희가 앞서 얘기 나누고 있었던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라는 혐의에 대해서 직권남용죄의 개인적 권리로 확대 해석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2: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헌법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는 국무회의를 이제 주재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1: 네.
2: 그 부분에 대한 심의 의결권 침해라는 것이 우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인정을 하는 그러한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을 할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윤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는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거든요.
1: 네.
2: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결국 대법원의 판단은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1심에서는 지금 일부 국무위원에 대한 심의의견권 침해가 이제 인정이 됐지만 그래서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실질적으로 그두 명에 대해서도 연락을 취하긴 했지만 이것은 형식적일 것뿐이고 실제로 참여를 할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연락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두 명에 대한 심의권도 침해했다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항소심의 판단에 대해서 대법원은 법리오인이라든지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한번 다시 확인을 시켜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윤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 공수처의 수사권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법률유보의 원칙,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에 기재된 대로 굉장히 해석을 좁게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대법원이 개입을 해서 하나의 해석을 너무 광범위하게 그러한 범위를 넓힌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심리 자체가 굉장히 미흡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1: 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카드는 사실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 물론 절차상으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재판 소원이라든지 길은 열려 있지만 지금 어떠한 뭐 기본권 침해라든지 헌법적으로 다시 판단해야 되는 헌재에서 판결이 내렸던 판단과 지금 배치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물론 하나의 방어권, 내가 다툴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다퉈볼 수는 있겠으나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이 바뀌거나 다시금 뭐 파기 환송이 된다. 라든지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돼서 헌법적인 부분에 대해까지 쟁점이 개입할 그러한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3: 네, 그러니까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재판 소원과 관련해서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상이 되느냐도 문제고 사실상 지금 다툴 여지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대법원 효력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0: 네.
3: 그러면 지금 윤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재판들도 있고요. 윤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사안과 관련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재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0: 맞습니다.
3: 오늘 대법원의 판결이 엄청난 영향을 끼치겠는데요.
0: 예, 오늘 굉장히 중요한 판결인 게 사실 오늘 선고도 제가 볼 때는 원래 형사 재판은 그러니까 나무로 따지면은 이제 줄기, 즉큰 나무통에 해당하는 이제 재판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줄기가,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본류는 지금 항소심 재판 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지에 해당하는 선고가 먼저 내려졌는데 그 법리에 대해서는 오늘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재판이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재판입니다.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데 오늘 선고가 난 계엄 절차의 위법성도 사실 그 다툼의 요소인데 오늘 판결로 인해서 그 다툼의 여지는 이제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이런 계엄 절차의 위법성보다는 그런 국헌 몰란 목적과 폭동성이라는 부분에 주목을 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1심 선고를 받은 경호처 간부들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오늘 1심

0: 선고가 났는데 이 경호처 관계자들이 모두 다 공무 관계에 있거든요. 해당 사안에 오늘
1: 예.
0: 사안에 그래서 계엄 절차의 위법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사실상 항소심에서 이 법리를 다투는 것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게 두 번째 이제 영향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서 계엄 관련한 국무위원들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1: 예.
0: 보입니다. 국무회의 심의권에 대해서 이제까지 법리가 확정되지 않았었는데 오늘 그 법리가 확정됨으로써 오늘 법리로 오늘 확정된 내용들이 다른 재판에서는 유력한 증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국무위원들은 오늘 확정된 법리에 기반해서 재판 전략을 다시 짜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자, 7년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미결수에서 이제 기결수로 된 거죠.
3: 그렇죠. 우리가
2: 네.
3: 미결수라는 것은 이제 수사라든지 이제 재판 단계에서 이제 구속이 된 그런 상황이고 하지만 형을 확정을 받은 건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결수로 이제 신분이 전환이 되는 것의 그 기준 시점은 이렇게 대법원에서 상고를 했지만 상고 기각을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1심이라든지 2심에서 더 이상 불복하지 않고 이 확정을 받는다라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2: 네.
3: 만약에 불구속된 피고인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선고에 따라서 검찰이 이 영장을 집행하는 절차가 이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윤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어차피 구속이 된 신분입니다. 그래서
2: 네.
3: 계속 구속이 이제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고요. 다만 윤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다른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가지의 재판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대법원 이제 선고에도 물론 출석의 의무가 없지만 본인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을 하느라고 이 변호인단도 늦게 이렇게 오기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자라고 한다면 신분은 이렇게 바뀌기는 했지만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피고인으로서의 신분도 함께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재판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방어권을 행사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른 8개의 재판 상황 중에서 최혜병 수사 외압 사건이라든지 이종섭 전 장관 호주대사 도피 의혹 사건의 경우에는 아직도 1심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2: 네.
3: 물론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뭐 1심이 선고된 경우도 있고 항소심 다투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지만 윤전 대통령의 이러한 대법원으로까지 가서 완전히 확정이 되는 마무리되는 그 재판은 이번 재판이 사실 처음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계속해서 항소심 내지는 상고심에서 윤전 대통령의 선고 관련된 내용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신분이 이제 기결수로 바뀌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적이 돼야 되고 그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도 기결수는 좀 제한이 된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맞습니다. 그 기결수가 되면은 이제 미결수는 사실 이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이제 보장하고 수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접견의 제한이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서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시로 그리고 자주 변호인 접견을 한다는 이제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2: 예.
0: 이제 기결수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과연 그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전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이제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구치소에서 지금 다른 재판을 받는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다면은 사실 변호인 접견은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권리가 보장돼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2: 네.
0: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까지의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본인이 이제 미결수에서 기결수가 된 재판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이제 법률 전문가로서 이제 이 판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할 것이고 그럼 다른 재판에서 오늘 나온 법리들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고민이 될 포인트들이기 때문에 이제 기결수가 된 것은 단순히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본인의 심경이나 변호인의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부분에 더 집중을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상고심 생중계로 전해드렸고요. 대법원이 상고 기각, 징역 7년의 원심을 확정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다시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시내 하천은 모두 출입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1: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정호 기자.
2: 네, 서울 도림천 앞입니다.
1: 네,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2: 네, 조금 전까지 이곳에는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는데요.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천은 이미 꽤 불어난 상태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도림천 산책로는 출입이 통제돼 시민들이 오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곳 도림천은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주변에 있는 신대방역과 신림역, 보라매역 인근에는 침수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곳 도림천뿐만 아니라 목감천 너부대교 지점에도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0: 네, 표 기자가 있는 도림천을 포함해서 서울, 하천이 모두 통제된 상태라고요?
2: 네, 서울시는 현재 시내에 있는 하천 29곳의 출입을 모두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잠실과 뚝섬 등 서울 한강버스 선착장 5곳에 대한 운영도 일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서울 시내의 주요 도로 통제는 없는 걸로 파악됐는데요. 서울소방은 오늘 낮 1시 기준으로 비 피해 신고가 11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대부분 배수 지원을 요청하는 민원 중심이었고 아직 침수나 붕괴 같은 큰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구름 상황에 따라 짧은 시간 강한 비가 다시 쏟아질 수 있으니 하천변과 지하차도 접근을 피하고 기상 상황을 계속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도림천 앞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0: 문경과 상주 등 경북 북서부 지역에도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1: 경북 영주에서는 불어난 물에 휩쓸린 70대 남성이 실종돼서 소방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김근우 기자.
3: 네, 홍수경보가 내린 문경 영강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결국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고요?
3: 그렇습니다. 오늘 장맛비는 이 경북에서는 이곳 문경과 영주, 상주 같은 북서부 지역에 주로 집중이 됐습니다. 지금은 비가 조금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비가 오다 말다 하는 상황이고 1시간쯤 전까지만 해도 정말 세찬 비바람이 불어닥치는 모습을 저희 취재진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순환 사고가 난 곳은 영주시 풍기읍에 있는 남원천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70대 A씨가 물에 빠져 떠내려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A씨는 산책을 나왔다가 발을 헛디뎌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교각마다 방어선을 구축하고 A씨가 유실되지 않도록 수색 중이지만 많은 비로 유속이 빨라져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0: 네, 문경에는 홍수특보가 내려져 있다고요?
3: 그렇습니다. 경북 북서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이곳 문경 김용리 주변에는 홍수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제 뒤로 이제 흙탕물이 세차게 흐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아침 일찍 7시 조금 넘어서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가 계속해서 비가 오면서 유량이 늘어서 홍수경보로 격상이 됐습니다. 오늘 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문경의 강수량은 102.7mm에 달했고 영주에도 69.2mm, 봉화 68.1mm 등이었습니다. 이 영강의 수위는 한때 6.68m까지 올랐다가 비가 조금 잦아들면서 지금은 홍수경보 발령 기준보다 낮은 6.4m까지 내려갔는데요. 이 영강 상류 파크골프장과 농경지 일부가 침수됐고 주변 접근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강물 수위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오전 11시쯤에는 주변 저지대 주민 5명이 마을 회관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제방이 쌓여 있어서 현재까지 범람 우려는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비가 더 내리면서 상황이 바뀔 수 있는 만큼 홍수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하천 등에 가까이 가지 말고 안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문경 영강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0: 네, 많은 비가 내렸던 충청권에서는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1: 네, 새벽부터 강한 빗줄기가 쏟아지면서 하천이 범람해 주민들이 대피했고요. 요양원 인근 옹벽이 무너져서 입소자 10여 명이 몸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
4: 네, 충북 청주 가당면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거기 상황은 어떻습니까?
4: 제 뒤로 경사로에서 무너져 내린 옹벽이 보이실 겁니다. 바닥에는 크고 작은 돌들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고 토사 일부도 같이 쓸려 내려온 모습입니다. 옹벽 주변엔 요양원이 있는데 입소자 1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충청권 전역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가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오후 1시 40분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밤사이 충북 청주와 보은에는 13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는데요. 금강홍수통제소는 세종시 금남면 도암교 지점과 청주 미평천, 달천 옥화일교 지점에 홍수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경보가 내려진 곳 주변엔 하천 범람에 대비하라는 재난안전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0: 네, 비 피해 상황도 정리해 주시죠.
4: 네, 밤부터 충청권에 내린 비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 충북에서만 나무 쓰러짐과 배수 등 모두 300여 건이 접수됐는데요. 충북 괴산에선 나무가 쓰러지면서 도로 일부를 막아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고 옥천에선 배수구에 토사가 쌓이면서 걷어내는 작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보은에선 주택 마당이 침수되면서 집안에 고립된 두 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청주 강내면에선 하천 일부가 범람해 비닐하우스 등 농경지가 침수됐고 인근 주민 2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충남 예산과 부여에선 도로 위로 나무가 쓰러졌고 공주와 세종에선 도로와 상가, 주택이 침수 피해를 봤습니다. 대전 자운동에서는 도로 침수로 운전자가 승용차에 갇혀 있다가 구조됐고 추동과 신탄진동에서도 나무가 쓰러져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충청권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지만 다행히 현재까지는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청권에선 이번 장맛비로 주민 300여 명이 사전 대피했고 하상도로와 지하차도 등 160여 곳이 통제됐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비가 내린 데다 내일까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 가덕면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0: 집중호우가 열차 운행에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코레일, 한국철도공사가 조금 전에 밝힌 내용인데요. 집중호우로 인해서 KTX 26개 열차 그리고 무궁화호를 비롯한 26개 일반 열차, 32개 일반 열차가 지연 운행이 됐다라는 코레일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1: 네,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위해서 지금 일부 구간 운행을 일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KTX 26개 열차, 일반 열차 32개 열차를 지연 운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코레일 KTX 열차에서는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었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지금 비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KTX 열차에도 일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레일 관계자에 따르면 열차 이용객들은 코레일 톡과 홈페이지 등에서 열차 운행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하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확인된 이번 폭우로 인한 전국 피해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5: 네, 중대본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먼저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5: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전 11시 기준 전국에서 시설 피해 215건이 발생한 걸로 잠정 집계하고 있습니다. 오전 6시 기준 94건에 비해서 피해 건수가 무려 121건이 더 늘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나무가 쓰러진 경우가 69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싱크홀 14건, 도로 침수 46건, 맨홀 역류 11건, 토사 유출 16건 등이었습니다. 주택과 비닐하우스가 잠긴 등의 개인시설 피해도 28건 확인이 됐는데요. 논작물 피해 역시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북 성주와 충남 부여, 금산 등에서 지금까지 모두 농지 13.6헥타가 물에 잠긴 걸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많은 양의 비에 놀라서 급히 몸을 피한 주민들 역시 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충남 224명, 충북 160명, 세종 12명, 경북 27명 등 4개 시도 13개 시군에서 모두 423명이 임시 대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상학과로 바닷길과 철도 역시 일부 구간 운행이 지금 제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격포에서 위도, 장지에서 말도 등 6개 항로로 가는 6척의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또 경부선 서정이 전동역 구간, 충북선 오송 도안역 구간 등 철도 일부 구간 역시 통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12시 40분을 기해서요.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현재 9개 시도 5,100여 명을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비상 근무케 하고 있습니다.
0: 네, 이번 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중대본의 대응,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전 7시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처상의 긴급점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관계부처 담당자 간 협의는 기상 상황이 매우 유동적인 만큼 수시로 진행하고 있고요. 또 오후 4시에는 윤호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또 다른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오전 긴급회의에서는 앞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 것만큼 조그만 위험이라도 감지되면 그땐 주민 대피 지원단을 적극 가동해서 선제적으로 주민 대피를 돕기로 했습니다. 또 중대본은 대청댐 하류에 도암교, 논산천, 아산시 곡교천 등 홍수특보가 발령된 곳을 중심으로 현장 예찰과 현장 예찰활동과 점검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청주의 옥화일교, 수하천 등 이미 범람한 지역 주민은 긴급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하고요. 이들에 대한 물자와 장부를 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내일까지 많은 비를 예상하는 만큼 급류 휘슬림, 또 산사태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선제적인 통제와 대피를 현장에 파견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YTN 이승훈입니다.
0: 네, 밤부터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져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1: 현장 상황을 전하는 제보 영상이 저희 YTN에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보 영상으로 현장 상황 알아보면 좋을 텐데요. 이정미 기자, 일단 충남 지역 상황 먼저 볼까요?
6: 네, 충남 천안 지역에서 제보 화면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충남 천안 남동구의 회전 교차로 주변 모습입니다. 가운데 물이 한가득 고여 있고요. 화물차가 물이 가득 찬 도로를 따라 아슬아슬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충남 천안 남동구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제보자는 도로를 달리던 일부 차량이 물에 잠겨 움직이지 못했고 교차로를 이용하지 못한 채 우회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영상도 보시죠. 네, 마을 일대가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나무들은 물에 잠겼고 건물 앞은 발디딜 곳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 충남 공주시 귀산면에 있는 마을 입구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제보자는 마을에 있던 논밭이 물에 잠겨 흔적도 찾아볼 수 없고 자신이 운영하는 비닐하우스도 침수됐다며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습니다. 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오늘 오전 천안 다가동에서 촬영된 도로입니다. 불어난 물에 차량이 아슬아슬 지나고 있고 인도까지 물이 범람해 공유 자전거 바퀴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제보자는 폭우로 인근 원성천이 빠르게 불어났고 도로가 순식간에 물에 잠겼다고 전했습니다.
0: 자, 충남 지역의 상황을 전해주셨고 충북 쪽에도 침수 피해가 이어졌다고요?
6: 네. 충북 쪽에서 들어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하 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고 바닥에는 물이 흥건합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충북 진천읍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제보자가 지하 주차장에 물이 새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차를 빼러 갔다가 목격한 현장이라고 하는데요. 비가 올 때마다 물이 새는 곳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쏟아진 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른 영상 보시죠. 네, 멀리 고층 아파트가 보이는 도심 하천에 하천 수위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 낮 12시쯤 충북 청주시 남일면에 있는 하천 모습입니다. 하천으로 내려가는 계단까지 물이 차올라서 접근이 제한됐고요.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도 물에 잠겼습니다.
1: 네, 뿐만 아니라 많은 비에 토사가 유실되면서 나무가 쓰러지기도 했다고요?
6: 네, 주로 충청권 지역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요, 도로 옆에 나무가 쓰러져 있습니다. 굴착기가 나뭇가지를 들어 올려 치우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오늘 오전 11시 50분쯤엔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인근 청주 방향 국도에서 이렇게 나무가 넘어갔습니다. 제보자는 나무가 쓰러지는 바람에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꼼짝없이 이동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10여 분 정도 지나서 나무를 치우고 나서야 현장을 지나갈 수 있었다고 YTN에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정미입니다.
7: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9: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9: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느낌 그대로
12: 합성목재 예스팀바.
11: 경동산업 주식회사.
13: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5: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14: 건강해.
15: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5: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6: 건강기능식품.
1: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7: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8: 교통안전 1분 터.
19: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20: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빗길 운전 바짝 긴장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안전운행 수칙 저 홍지민이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마모 상태 체크.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공기압도 평소보다 10% 정도 살짝 올려주시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전조등, 후미등, 와이퍼도 체크 체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도는 20% 이상 줄이고 차간 거리는 넉넉하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땐 지하차도는 과감하게 패스 우회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2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돈 되는 소식들만 모아 전해드리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오픈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로 유튜브 YTN 경제라디오를 구독하셨다는 인증샷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립니다. 핸드폰 열고 유튜브 들어가서 YTN 경제라디오 검색한 다음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고 화면을 캡처한 뒤 문자 메시지 보내기로 가서 샵 0945번 입력하고 사진 첨부해서 전송 버튼 누르면 끝! 7월 20일까지 진행되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캐나다가 60조 원대 신규 잠수함 사업자로 한국이 아닌 같은 나토 동맹국인 독일 기업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에도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현지시간 6일 마크카니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 잠수함 사업인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스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하나오션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는 실패했지만 탈락이 아닌 예비 공급업체 지위를 확보했는데요. 캐나다와 독일 기업 간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국의 하나오션이 협상권을 갖게 됩니다. 가장 큰 변수는 캐나다의 단계별 분할 발주 계획입니다. 캐나다 총리는 향후 도입 물량과 시기를 유연하게 가져가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현재 다수의 잠수함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독일 기업이 과연 조기 인도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만약 세부 조건 합의가 지연되거나 무산된다면 우리의 하나오션이 즉각 대체 투입될 수 있는 거죠. 만약 협상이 성사된다고 해도 독일 기업의 추가 수주 여력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그리스,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등 후속 사업에서 우리 기업의 중장기적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K-방산의 활약은 어쩌면 지금부터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3: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4: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후가 되면서 장맛비는 다시 좀 소강상태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 앞으로 내일까지는 강원 내륙에 최대 150mm 이상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에도 120mm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충청과 호남에서는 오늘까지 많게는 120mm의 장맛비가 더 오겠습니다. 전국 산차태 미기경보가 내려진 만큼 피해가 없도록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오늘 한낮의 기온은 서울 27도, 춘천 26도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사고 난 곳이 있습니다. 서산 나들목 갓길에 대형 화물차 관련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빗길에 일대 좀 많이 밀려가고 있습니다. 매송 휴게소에서 용담 터널까지 3km 구간 밀리고 있고 광명역을 지나서 금천 나들목까지 다시 6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 전용 도로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성수 분기점에서 성동교 구간 2차선에서 승용차 관련 부딪힌 사고가 났습니다. 옆으로 일대 좀 밀리고 있고 뒤로는 차량들 시속 30km 안팎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23: 오늘 미쳤다.
24: 미쳤다.
25: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26: 미쳤다. 오, 오.
2: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 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 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7: 살아있는 뉴스 깨어 있는 방송. YTN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인근
2: 주민 두 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9명이 대피했습니다. 50여 분 만에 불을 끈 소방당국은 거실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네,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있었죠.
2: 네, 불이 났던 집 안방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와 1학년 여자아이가 심한 화상을 입고 의식이 없는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화재 당시 보호자는 집을 비웠고 집안에는 아이들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 아기들 둘이 심정지 됐다 그러니까 그게 좀 마음이 아파요.
5: 인근 주민입니다.
4: 항상 우리가 옆에 살았잖아요. 꼭 보면 인사하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2: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숨진 아이들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0: 조금 전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등 직권남용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1: 비상계엄 사태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준수 신규혜 기자 나와주시죠.
2: 네, 대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됐죠. 체포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는데요. 약 13분 만에 끝난 선고,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3: 네, 조금 전 대법원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형을 확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83일 만에 이뤄진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앞서 원심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는 물론 계엄 사후 선포문 작성과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허위 공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대법원은 원심의 이런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2: 네, 대법원의 판단 내용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공수처 수사권은 이번 사건은 물론 내란 우두머리 본류 사건에도 전제가 되는 최대 쟁점이었는데요. 대법원은 1, 2심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 재직 기간 수사까지 할 수 없는 건 아니라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사법부의 판단을 내놨는데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시작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 혐의의 사실관계와 증거가 거의 같은 만큼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봤는데요. 영장 집행 과정과 관련해서도 적법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를 할지라도 책임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강제 수사 여부가 좌우되는 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신 기자,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늘 법원에 불출석했잖아요. 대법원에 불출석했는데 이제 항소심을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선고심 선고를 받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에 오전부터 나와 있었는데요. 오후 재판이 2시부터 재개가 됐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이 있어서 재판부가 이 항소심 재판을 잠시 휴정했습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상고심 선고를 휴대전화로 청취를 했는데요. 상고 기각이 됐다는 소식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웃었고 변호인단은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 방청객들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이후에 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충분한 심리 없이 법리와 원칙에 위배되는 판결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재판 소원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내란특검과 공수처는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짧게 입장을 냈습니다.
2: 네, 오늘 같은 시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경호처 수뇌부의 1심 선고도 있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게 이제 선고를 내렸는데요. 박 전 처장 같은 경우 징역 4년을 받았고 김 전 차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광호 전 경호본부장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는데요. 세 사람 모두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는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이들이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상관의 지시라고 해서 정당 행위가 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호처라는 국가기관의 조직체계를 이용해 영장집행을 장시간 차단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는데요. 가장 큰 형량을 받은 김 전 차장에 대해선 체포영장집행 저지 과정에서 가장 강경한 역할을

0: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특검과 피고인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 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 소식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2: 네, 오늘 상고심 판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양지민 변호사와 조금 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2: 자, 오늘 상고가 모두 기각이 됐고 원심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어떤 의미를 좀 갖고 있을까요?
3: 일단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확인이 있었다라는 예. 점에서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사실 공수처라는 것이 새롭게 이제 등장한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고 수사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수사의 범위를 놓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제 주장을 하기도 했고 이번 이 1년의 재판들을 거치면서 한 번쯤은 좀 정리가 될 필요성이 있는 문제다라는 예. 데에 대한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은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이 되고 절차상의 어떠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함으로써 사실 지금 있었던 1심, 2심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지금 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경호처 일부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비상계엄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이제 혐의들을 다투고 있는 국무위원들이라든지 이런 재판들에 대해서 더 이상 공수처의 수사권 가지고는 다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1년에 다른 이제 재판들이 8개나 함께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예. 이 부분은 항상 문제 삼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오늘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 네, 앞서서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부분들도 법리 오해한 잘못 없다 이렇게 이제 못을 박은 거죠, 대법원이.
3: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의 대법원 판단은 마지막 주문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양측에서 문제를 제기를 했던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해석을 잘못했다. 이 부분은 법리 오해가 있다. 아니면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이 됐던 것들이 아니다. 항소심 원심 판단에서 내놓은 법적인 판단이 모두 맞다라고 확인을 한 것이고요. 상고 기각의 이제 결정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 순간 윤 전 대통령의 원심 판단인 징역 7년의 선고는 확정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 지금 일부에 대해서는 유죄,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로 원심 판단, 그러니까 항소심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1심과 비교를 하자면 유죄 판단 부분이 더 넓어졌다, 더 많이 확장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판단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대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2: 네,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시는 저 유죄 항목들 대법원이 전부 인정을 한 상고심 판결을 내렸고요. 사실 상고심 선고는 그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오늘 대법원에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윤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부터 고법에서 있었던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법원에 이 판결이 있으니까 그 항소심을 잠시 좀 중단을 하고 이 재판을 좀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 윤 전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다라는 속보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3: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상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본인이 느끼고 싶지 않더라도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검사로 활동을 해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2: 예상된 결과에 대한 끄덕이었던 건가요?
3: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파기 환송의 쟁점이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더 강경하게 다퉜을 가능성이 있겠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다면 1, 2심 판단에서 이미 사실 그런 관련 판단들, 쟁점들에 대한 판단이 있었겠죠. 근데 그 1심과 2심에 대한 판단 모두가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윤 전 대통령의 재판뿐만 아니라 다른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아니면 여러 장관들에 대한 판단에서도 수사권 문제가 된 적은 내용은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충분히 해석 가능하고 적법하게 절차가 진행되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본인도 알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에 대해서 상고기각이 아닌 파기환송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할 가능성은 없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측했던 판단이 나왔다라는 끝.

0: 추적임으로 해석이 됩니다.
1: 네. 뭐 개인의 심정은 또 저희가 추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변호인단에서는 굉장히 붕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재판 소환 검토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 현실 가능성 있습니까?
0: 재판 소환이 2026년부터 올해부터 도입된 이제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원래는 이렇게 상고 기각이 나오면 그걸로 확정이고 종결이거든요. 재심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로 다투지 않는 이상 그냥 확정이 되는 것인데
1: 예.
0: 지금 재판 소환이 새로 생기게 되면서 어떤 헌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 이 사법부의 판단에 들어가 있다. 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과거의 헌재에서 나왔던 결정과 배치되는 부분의 법적 해석, 헌법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재판 소원을 통해서 한번더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에서도 지금 재판 소원 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피고인으로서 하나의 방어권으로서 내가 한번더 다퉈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물론 재판 소원을 제기할 수는 있겠다라고 보여. 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2: 네, 권리는 주어지지만 불투명하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서 양지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한두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곳 서울에는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됐는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강 수위도 많이 높아지진 않아서 보행자의 통행이 모두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안심하긴 이릅니다. 밤사이 중북부 일부 지역에는 또다시 호우구름이 유입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호우구름이 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대부분 비가 약화한 상태입니다. 경북 의성과 일부 수도권 지역에만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지나고 있는데요. 충청 이남 지방의 비는 밤부터 점차 그치겠지만 중북부 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으로는 밤사이 다시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 영동에 최고 150mm 이상, 수도권 지역에도 많게는 120mm가 넘는 큰 비가 더 오겠습니다. 이후 비가 그친 뒤 주말부터는 전국적으로 찜통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오늘 중부와 호남, 경북을 중심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1: 폭우는 밤낮을 가리지 않지만 특히 밤에 쏟아지면 대피도 또 구조도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합니다.
2: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장맛비가 밤사이에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3: 한밤중 도심 도로가 거대한 강으로 변했습니다. 2022년 8월 서울 남서부에 시간당 140mm 넘는 폭우가 쏟아진 날입니다. 잠든 사이 들이친 빗물에 반지하 주택에 살던 가족이 변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7월 깊은 밤 충남 서산에는 200년 만에 한 번 올 법한 물폭탄이 터졌습니다. 번개가 2,500번 넘게 치면서 기상청 관측 장비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대피도 구조도 어렵게 만드는 어둠 속 폭우. 탄소 배출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강도는 더욱 세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1도 오르면 대기 중 수증기량은 7% 늘어나고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거대한 비구름이 좁은 지역에 만들어집니다. 낮에도 기습폭우를 뿌릴 수 있지만 밤이 되면 더 문제입니다. 해가 지면 지표면이 식어 하층 제트가 형성되는데 이 제트 기류를 타고 바다의 수증기까지 빠르게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 여파로 2010년 이후 서해와 남해가 이전 평균 상승률인 0.14도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달궈지면서 바다가 뿜어내는 수증기량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4: 전 지구의 해역들의 해수면 온도의 그 온난화 속도를 가지고 봤을 때 우리나라 서해하고 동해가 굉장히 빠르게 그 해수면 온도가 온난화가 되는 해역 중에 하나가 됩니다.
3: 한 번 오면 큰 피해를 부르는 야행성 폭우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피해를 줄이려면

0: 예상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야간 대피 시스템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0: 지금까지 뉴스 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6: 듀엣토의 더 클래식.
7: 7월 9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8: 생상스가 작곡한 동물의 사육제 중에서 백조 마르타 아레이치와 여러 음악가들이 함께 연주합니다.

0: 7월 9일 목요일 듀엣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 유술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생상스가 작곡한 동물의 사육제 중에서 백조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여러 음악가들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2013년 루가노 페스티벌 실황 녹음이었습니다.
0: 이번 주에는 여름과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름 페스티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유럽의 오케스트라와 오페라는 9월에 시작해서 5월 정도의 한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정규 시즌이 끝나면 연주자들은 휴가를 보내기도 하지만 세계 각지의 여름 음악제에 참가하기도 하고요. 루가노 페스티벌, 베르비에 페스티벌, BBC 프롬, 살츠부르크 페스티벌은 모두 여름에 열립니다.
0: 루가노 페스티벌은 스위스 남부의 도시 루가노에서 매년 6월에 열리는 여름 음악 페스티벌입니다. 특히 2002년부터 2016년까지는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르헤리치가 예술감독을 맡아 운영했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 페스티벌을 마르타 아르헤리치 프로젝트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미샤 마이스키나 르노 카푸숑 같이 아르헤리치와 친한 여러 거장들과 막 떠오르기 시작한 젊은 연주자들이 함께 모여 여러 조합으로 다양한 작품을 연주합니다.
1: 이 루가노 페스티벌이 실내악 중심이라면 짤스부르크 페스티벌은 오페라와 오케스트라 공연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짤스부르크는 모차르트가 태어난 도시인데 매년 여름이면 세계 최고의 지휘자와 오케스트라, 성악가들이 모여서 한 달 넘게 오페라와 콘서트를 이어가고요.
0: 짤스부르크 음악제는 단순히 음악회가 많은 축제가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지휘자, 오케스트라, 성악가, 연출가들이 모두 모여 올해 가장 중요한 공연을 선보이는

0: 자리입니다. 그래서 클래식 음악의 깐 영화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1: 2006년 짤츠부르크 음악제에서 있었던 오페라 공연 실황 준비했습니다.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중에서 사랑의 괴로움, 그대는 아는가, 그리고 이제는 날지 못하리, 소프라노 크리스티네 셰퍼, 바리톤 일데브란도 다르칸젤로,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Farfallone amoroso, notte e giorno d'intorno girando.

0: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중에서 사랑의 괴로움 그대는 아는가, 그리고 이제는 알지 못하리, 소프라노 크리스티네 셰퍼, 바리톤 일데브란도 다르칸젤로, 니콜라우스 아르논쿠르가 지휘하는 빈 피라모닉의 연주였습니다. 2006년 잘츠부르크 음악제에서 있었던 오페라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1: 이 우리나라에도 여름 음악제가 있죠. 바로 대관령 음악제입니다.
0: 네, 대관령은 스키장으로 유명한 곳이죠. 여름에도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2004년부터 대관령 음악제가 시작된 거죠. 지금은 아시아 최고의 실내악 페스티벌로 자리 잡았습니다.
1: 이 대관령 음악제에 영감을 준 페스티벌이 바로 베르비에 페스티벌입니다. 베르비에도 스키로 유명한 휴양지인데 여름에 음악 페스티벌을 기획해서 1994년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0: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이 거장들이 모이는 무대라면 스위스 알프스의 베르비에는 거장과 신예 연주자들이 함께 무대에 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세계 각국에서 선발된 젊은 음악가들이 페스티벌 기간 중에 세계적인 거장들에게 레슨을 받고 실내악을 함께하며 공연 무대에 오르게 되죠.
1: 이 베르비에 페스티벌은 한국 연주자들도 자주 참가하고 있습니다. 조성진, 임윤찬, 김봄소리 같은 음악가들이 이 페스티벌에 연주를 했습니다.
0: 베르비에 페스티벌 실황 연주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시죠. 멘데스존의 피아노 협주곡 1번, 유자왕의 피아노, 쿠르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베르비에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금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시원한 수박과 쫀득쫀득한 옥수수, 여름철 대표적인 간식이죠. 선풍기 앞에 둘러앉아 하나씩 나눠 먹다 보면 마음속에 묻어뒀던 이야기도 조금은 편하게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혼자 끙끙 앓게했던 답답한 사연들 저희가 차분하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남편과 식품기업 입사 동기였습니다. 입사하자마자 연애를 했죠.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떡볶이 프랜차이즈 가게를 차리게 되면서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고 곧바로 예쁜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출산 직후부터 남편의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결혼 생활이 답답하다, 성격이 안 맞는다며 끊임없이 이혼을 요구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생각해보자고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1년 내내 이혼하자면서 사람을 닥달하고 지치게 만드는데 더는 못 버티겠더라고요. 결국 지난달 협의 이혼 신청을 했고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생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살던 그 신혼집 아파트에서 남편이 어떤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장을 봐서 들어가고 아침에는 같이 출근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다름 아닌 남편 가게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저도 종종 가게에 나가 일을 거들었기 때문에 그 직원도 제가 아내라는 걸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혼을 강요했다는 생각을 하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관리사무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CCTV 영상을 그냥 내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집에 두고 온 공용 태블릿 PC에 남편 구글 계정이 자동 로그인돼 있어서 두 사람의 데이트 사진과 타임라인 기록을 몰래 확인하긴 했는데요. 이걸 재판 증거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혹시 제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직 숙려 기간이라서 이혼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CCTV는 협의 이혼을 신청한 이후의 모습뿐인데요. 협의 이혼 신청 전부터, 그러니까 진작부터 두 사람이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를 꼭 잡고 싶은데 합법적인 방법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0: 어디서도 말하지 못했던 당신의 고민 지금 해결해드립니다.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하고 싶어한 이유가 외도였습니다. 기가 막히실 것 같습니다. 신진희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2: 네, 사연자님 입장에서는 화도 나고 어이도 없으실 것 같은데요. 네. 막상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1: 네, 일단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가가지고 이제 CCTV 영상 보고 싶은데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제 안 보여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합법적으로 영상 확보할 방법이 있을까요?
2: 네,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매우 짧아 신속한 확보가 필수적이나 관리사무소는 네.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이미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CCTV 영상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데요. 네. 이 경우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증거보전 신청이요?
2: 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영상 소지자인 관리사무소에게 자료 제출 명령을 내리게 되고 네. 이를 통해 사연자님도 증거인 영상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CTV 보관 기간이 짧고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도 수일이 소요되므로 신청과 동시에 관리사무소에 법원의 증거보전 신청을 완료했으니 결정에 나올 때까지 영상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일단 그러면은 증거보전 신청을 빨리 하셔야 되겠네요. 근데 그거 이외에도 지금 사연자분이 집에 있는 공용 태블릿에 이제 자동 로그인된 남편의 계정을 통해서 데이트 사진 그리고 그런 기록을 찾으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증거로 냈다가 아내분이 역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좀 걱정하시거든요.
2: 네. 민사가사 재판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재판부가 채택해 주시는 경우가 많지만 네. 형사처벌의 문제입니다. 네. 과거에는 이미 로그인되어 있던 상태를 단순히 확인한 경우 처벌을 면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배우자나 서비스 제공자의 동의 없이 정당한 권한 없이 계정에 접근해 정보를 탐색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네. 따라서 비록 공동 태블릿 노트북에 자동 로그인되어 있던 상태라 할지 라도 이를 동의 없이 열람하고 증거로 제출하면 배우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그런데 이런 방법 이외에 증거 확보하기 정말 쉽지 않잖아요.
2: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실 이런 방법 외에 다른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도 네.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네. 우선 이런 증거라도 수집은 해두시되 소송에서는 합법적으로 확보한 증거를 먼저 사용하시거나 네. 법원의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추가로 증거를 확보 하시고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 사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네. 근데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이제 협의 이혼 신청을 한 이후에 그러니까 혼인이 이미 파탄 난 뒤에 이제 만난 거라고 주장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이 협의 이혼 신청 전부터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증거 어떻게 수집해야 될까요?
2: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 이혼 신청 이후의 외도 사실만으로는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난 이후의 만남이라고 상대방이 오리발을 내밀 수 있으므로 네. 혼인 파탄의 원인이 부정 행위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협의 이혼 신청 이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네. 부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배우자와 상관자의 메시지 등의 증거들이 협의 이혼 신청 전이라면 도움이 될 것이고 이런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배우자와 상관자 사이의 통화 내역, 카카오톡 로그 기록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사 조회를 위해서는 상관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알아야 빠른 신청이 가능하므로 최소한의 네. 인적사항을 먼저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그렇네요.
2: 아무런 기초 증거 없이 법원에 무작정 조회를 신청하면 재판부에서 기각할 확률이 높으므로 지인의 목격담이나 각서 등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최소한의 소명자료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1: 네. 지금 사연자분이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입니다. 근데 남편의 외도가 지금 명백해진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이대로 협의이혼 진행하는 건 좀 억울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이라도 이 협의이혼 절차 중단하고 재판상 이혼이나 아니면은 상간료 위자료 청구 소송 이런 쪽으로 방향 바꿀 수 있을까요?
2: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위원 숙려기간 중이시라면 협의위원 절차상 마지막 확정기일에 출석을 하여야지 협의위원이 마무리가 되실 텐데요.
1: 네.
2: 그 전에 단계이심으로 그 출석하시는 확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재판상 이혼으로 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우선 아파트 CCTV 영상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증거보존 신청 바로 진행하셔야 되고요. 또 관리사무소에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영상을 보관해달라고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공용 태블릿 남편 계정의 기록을 동의 없이 열람해서 증거로 사용을 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남편이 협의이혼 신청하기 전에 외도했다는 거 지금 입증하셔야 되는데요. 법원을 통한 통화 내역이나 뭐 기지국 조회 등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저희가 안내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여름철 휴가철을 앞두고 전국 주요 계곡마다 특별 단속반이 뜨고 있습니다. 명당 자리에 불법 형상을 깔아두고 음식을 시키지 않으면 못 앉게 하거나 자리세를 요구하는 이른바 계곡 바가지 관행 때문인데요. 내 땅도 아닌 공공 계곡에서 자리세를 받는 행위,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라의 허가가 없는 계곡 평상 영업은 100% 명백한 범죄입니다. 우리 하천법에 따르면 계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의 재산입니다. 정식 허가 없이 무단으로 평상이나 천막을 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지자체가 강제 철거를 진행하면 그 비용까지 업자가 몽땅 물어내야 하죠. 만약 휴가지에서 돈을 내라는 불법 업자를 만나면 당당히 거부하시면 됩니다. 업자가 험한 말을 하면서 협박한다면 상황을 촬영하거나 녹음해두세요. 형법상 강요죄나 공갈죄를 묻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 다음 120 콜센터나 11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시원한 계곡은 특정 업자의 소유가 아닌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당당한 권리 행사로 올여름엔 바가지 없는 청정 계곡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러브홀릭의 바람아 멈추어다오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1: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외 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외 봅시다.
2: 충성!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3: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4: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 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5: YTNSFM. 삼성과 함께하는 마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권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서울 서남 서부권과 전남과 전북 고창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우후가 되면서 비는 소강상태에 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밤부터 다시 수도권과 영서지역에서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취약시간대인 밤사이 시간당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장맛비로 한강 수위가 상승하면서 잠수교 보행자 통행이 전면 통제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방향 두 건의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군자교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간의 충돌 사고가 일어나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상계교 진출로 부근에서 차량 간에 부딪힌 사고가 발생해서 일대에 많이 밀려가고 있는데요. 이 비가 내릴 상태라 노루가 많이 미끄럽습니다. 평소보다 감속해서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올림픽대로 따라 김포 방향 영동대교부터 반포대교 지나 마포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 하남 쪽으로는 여의하류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동호대교 지나 영동대교 남단까지 이제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목요일 뉴스원 시작합니다.
3: 먼저 호우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 내리던 강한 비가 오후 들어 잦아들면서 지금 호우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4: 네, 충청권에는 앞서 극한 호우가 쏟아지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각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3: 네, 먼저 수도권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수원에 많은 비가 내렸다고요?
5: 네, 그렇습니다. 붉은 장대비가 내리다 오후 들어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오전까지 이곳 수원천은 산책로까지 물이 차며 출입이 통제됐는데 지금은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천은 여전히 불어난 상태고 산책로 곳곳에는 흙탕물 웅덩이가 보입니다. 앞서 기상청은 오후 1시쯤 수원의 시간당 최대 40.5mm의 비가 내렸다고 설명했는데 오후 2시를 기해 호우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4: 경기 남부지역 비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5: 네, 평택, 안성 등에 한때 내려졌던 호우경보와 광명, 과천 등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에는 폭우로 인한 피해 신고와 도로 통제가 잇따랐습니다. 경기 남부소방본부는 오후 2시 기준 나무가 쓰러지거나 토사가 유출되는 등 모두 8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산 6곳, 용인 3곳 등 경기 남부지역 17곳에서 하천수위 상승으로 도로가 통제됐다가 오후 3시부터 해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밤부터 다시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는 만큼 기상정보를 계속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네, 이어서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충청권에 오전까지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6: 네, 이곳에는 오후 들어 빗방울이 약해지더니 지금은 비가 모두 그쳤습니다. 제 뒤로는 산에서 흘러나온 토사가 도로 위에 잔뜩 쌓여있는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대전 유성군은 오늘 아침부터 이곳 도로에 진입을 통제한 뒤 굴착기 등을 동원해 현장 수습에 나섰습니다. 현재 충청권에는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고 비도 점차 그쳐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대전에는 최고 19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기습적인 폭우로 물이 불어나 금강홍수통제소는 충북지역 4곳에 대해서만 여전히 홍수특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새벽 시간대 충남 예산 덕산면과 부여 규현면에서는 도로 위로 나무가 쓰러져 소방당국이 출동했습니다. 공주 반포면에서는 도로가 침수돼 배수작업을 벌였고 인근 지역인 동학사에서도 거센 물살과 함께 계곡이 넘쳤습니다. 범람한 물이 계룡산 입구에 있는 상가까지 덮쳐 인근 지역이 모두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세종시 금남면에서는 인근 하천이 넘쳐 주택이 침수됐다는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대전 자운동에서는 도로가 침수돼 운전자가 승용차에 갇혀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구조대원이 2명을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대전 봉산동에서도 도로가 침수돼 배수작업을 벌였고 추동과 신천신동에서도 각각 나무가 쓰러져 안전조치에 나섰습니다. 충남도는 공주와 보령, 예산 등 산사태 위험 지역에 있는 주민 80여 명을 사전 대피시켰습니다. 또 하천 둔치주차장과 지하차도, 야영장 등 65 곳에 대한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릴 경우 하천 수위가 갑자기 불어나고 산사태 발생 위험도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4: 네, 지금까지 최승훈, 오승훈 기자 연결해서 각 지역의 호우 그리고 비 피해 상황 알아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3: 서울 전역의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시내 하천은 모두 출입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4: 네, 천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욱 기자.
7: 네, 서울 도림천 앞입니다.
3: 네, 하천 수위가 여전히 높죠?
7: 네, 오전까지 이곳에는 굵은 빗줄기가 계속 쏟아졌는데요. 지금은 보시다시피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도림천 신대방 1교와 목감천 너부대교 지점은 홍수주의보가 조금 전까지 내려졌다가 오후 3시 10분쯤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이곳 주변인 신대방역과 신림역 그리고 보라매역 인근에는 침수주의보가 발령됐는데 오후 3시 20분쯤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하천 수위는 아직 많이 내려가지 않았는데요. 도림천 산책로는 계속 출입이 통제돼서 시민들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4: 네, 그것 도림천뿐만 아니라 서울의 모든 하천의 출입이 통제된 상태라고요?
7: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이곳 도림천뿐만 아니라 시내 29곳의 하천 모두를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잠실과 뚝섬 등 서울 한강버스 선착장 5곳의 운영도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서울 시내 주요 도로 통제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소방은 오늘 낮 1시 기준으로 비 피해 신고가 11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대부분 대수 지원을 요청하는 민원이었고 아직 침수나 붕괴 같은 큰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구름 상황에 따라 짧은 시간 강한 비가 다시 쏟아질 수 있어 하천변이나 지하차도 접근을 피하고 기상 상황을 계속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도림천 앞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3: 네, 이어서 YTN에 들어온 제보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화면 보여주시죠. 네, 차가 다니는 도로에 들어찬 흙탕물이 인도 위로도 넘쳤습니다. 이렇게 차들은 물을 피해서 조심스럽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쯤 충북 진천군 진천읍 대학로에 있는 아파트 근처에서

0: 산꼬풀이 지금은 흔적만 남았습니다. 사람들 발길이 닿던 둔치도 지금 보이지 않죠. 온통 탕물 아래로 잠겼습니다. 제보자는 쏟아진 비에 물이 불어나면서 하천 수위가 평소에 3배 정도로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1: 네, 물가를 따라 우거졌던 수풀이 지금 흔적만 남아있고 물에 모두 지금 잠겨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던 둔치도 온통 흙탕물로 뒤덮인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보자는 쏟아진 비에 물이 불어나서 하천 수위가 평소에 3배 정도로 높아졌다고 전해왔습니다.
0: 호우가 내린 경북 영주에서 70대 남성이 하천에 휩쓸려 실종돼 소방당국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경북 영주시 풍계읍 남원천에서 7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져 떠내려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은 담당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내리고 하천 주변에서 A씨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번 집중호우의 여파로 KTX 고속열차 26대와 일반 열차 32대가 지연 운행되고 있습니다. 예, 코레일은 안전 확보 차원에서 운행 중지했던 경부선, 충북선 일반 열차 운행을 오전 중 재개했지만 일부 연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속열차 26대는 20분에서 80분, 일반 열차 32대는 30분에서 150분까지 지연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코레일은 새벽 시간대 경부선 부강역에서 서창역 간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이 구간 일반 열차 운행을 조정한 뒤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정상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확인된 이번 폭우로 인한 전국의 피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1: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2: 네, 중대본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상황 정리해 주시죠.
2: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전 11시 기준입니다. 전국에서 시설 피해 215건이 발생한 걸로 잠정 집계하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요, 나무가 쓰러진 경우가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싱크홀 14건, 도로 침수가 46건, 맨홀 역류 1건, 토사 유출 16건 등입니다. 주택과 비닐하우스가 잠기는 등의 개인시설 피해도 28건 확인됐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많았습니다. 경북 성주와 충남 부여, 금산 등에서 농지 13.6헥타가 물에 잠겼습니다. 많은 양의 피해 놀라 급히 몸을 피한 주민도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224명, 충북 160명, 세종 12명, 경북 27명 등 4개 시도 13개 시군에서 모두 423명이 임시 대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상 악화로 바닥길도 일부 묶였습니다. 여객선은 격포에서 위도, 장자에서 말도 등 6개 항로로 가는 6척의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경부선 서정리 전동 구간, 충북선 오송에서 도안역 구간 등 철도 일부 구간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낮 12시 40분을 기해서요,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현재 9개 시도 5,100여 명이 집중호우에 대비해 비상근무 중입니다.
1: 네, 비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인명피해 막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중대본의 대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2: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요, 오전 7시에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관계부처 담당자 간 협의는 기상상황이 매우 유동적인 만큼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잠시 뒤인 오후 4시에는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 대책회의가 예정돼 있는 등 이곳 중대본 주변은 매우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선 오전 긴급회의에선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조그만 위험이라도 감지되면 주민 대피 지원단을 적극 가동해서 선제적으로 주민 대피를 돕기로 했는데 오후에서는 또 어떤 추가 대책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중대본은 대청댐 하류에 있는 도암교, 논산천, 아산시, 곡교천 등 홍수특보가 발령된 곳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 예찰과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청주에 있는 옥화 1교, 수화천 등 이미 범람한 지역 주민은 긴급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돕고요. 이들에 대한 물자와 장비 역시 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내일까지 많은 비를 예상하고 있는 만큼 급류 휩쓸림이나 산사태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인 통제, 신속한 대피를 유도할 수 있게 현장에 파견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YTN 이승훈입니다.
0: 충청 지역에 많은

0: 피해를 줬던 비구름은 수도권을 거쳐 동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1: 네, 하지만 오늘 밤 서해상으로 새로운 비구름이 들어와서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다시 많은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비 상황과 전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수도권 등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일단 모두 해제가 된 거죠?
2: 네,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남부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북쪽 차가운 공기와 남쪽 다량의 수증기가 만나면서 비구름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겠습니다. 어젯밤부터 충청 지역에 오늘 오전에는 수도권에 집중호우를 불러왔던 비구름은 현재 동쪽으로 물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산둥 반도에 머무는 새로운 비구름대가 서해상으로 다시 유입되겠습니다. 기상청은 이 비구름이 오늘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수도권 비의 고비를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을 보면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 많게는 120mm 이상, 강원 내륙에는 150mm 이상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0: 네, 그럼 이번 장맛비는 언제쯤 끝날까요?
2: 네, 내일이면 전국의 장맛비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비가 그치면 더위가 전국을 뒤덮겠습니다. 호남과 충청에 폭우가 쏟아지는 어제와 오늘도 경남 지역에는 폭염과 열대야특보가 내려질 정도의 더위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이번 비가 끝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고 그 위쪽 대기 상층에는 티베트 고기압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덮는 이중 열돔이 시작되겠습니다. 하지만 장마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북상했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비구름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쯤 다시 한번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3: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7: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6: 건강해.
7: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7: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8: 건강기능식품.
9: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 해주세요.
1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2: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3: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6: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13: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14: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13: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14: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13: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15: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1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7: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18: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9: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18: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0: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39.7%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오래 사는 것만큼 안정적인 경제력을 갖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된 건데요. 이 노후는 아직 먼 얘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준비는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 또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죠. 그 순간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게 바로 보험이고, 지금의 소득과 미래의 목표를 연결해주는 게 바로 재무 설계입니다. 보험은 많이 가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준비돼 있는지가 아주 중요한데요. 재무설계 역시 내 수입과 지출, 저축과 투자, 그리고 위험까지 함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요, 통장 잔고만 계속 들여다보면서 확인하지 마시고 내 보험은 충분히 보장이 들어있는지, 내 계좌는 내 노후를 지켜줄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는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그렇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39.7%. 근데 이게 많이 떨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30%대로 노인 빈곤율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래요. 조금 소득 수준이 나아지고 있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수치로 보면 높잖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노후에 대한 준비는 누구나 탄탄히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늘 한 달 한 달 우리 그냥 그렇죠? 가계부 정리해서 쓰고 남는 거 없이 그냥 지출하기 빠듯한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필요한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하지 않은 거에서 소비가 늘어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내 미래의 어떤 자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필요한 건가?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 네,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정기 지출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근데 갑자기 일어나는 경조사들이라든가 비정기 지출 또한 사실 컨트롤이 안 되면 계속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정기 지출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0: 그렇군요.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과 비정기적으로 나가는 비정기 지출 같은 것들을 잘 분석해보고 어떻게 내 계좌 잘 틀어막아서 자산 불려나가며 튼튼한 노후 설계까지 할 수 있는지 오늘도 여러분들의 든든한 재무 설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나도 상담을 받아야겠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되는데 문자 번호 혹시 아시나요?
2: 문자 번호는 샵 0945.
0: 맞습니다. 이재환 팀장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더 전달력이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저보다 더 목소리가 좋으셔서.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오늘도 여러분들 상담 신청을 위한 문자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물정 0945번의 문자 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의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시작합니다.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머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이게 뭐니?
1: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머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입니다. 1772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딱 9개월 된 신혼 부부입니다. 42세, 신랑은 39세에 결혼을 했어요. 저희 둘 다 이른 결혼은 아니라 이런저런 걱정을 많이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긴 했는데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행복한 신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희에게도 작은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혼자였을 때와 다른 신혼 생활에 행복도 하지만 계속되는 가계부 적재 고민이 큽니다. 남들은 혼자 벌다 둘이 벌게 되니 남는 게 더 많을 거다. 저축하는 재미에 신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항상 저희 가계부는 마이너스인 걸까요?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은요. 연상연하 커플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1772번님 결혼하신 지 9개월 된 신혼 부부의 사연인데 다 좋대요. 다 좋은데 근데 이게 너무 크네요. 가계부가 적자다. 분명히 소득을 합쳤으니까 뭔가 벌이가 더 늘어났을 텐데 왜 항상 적자일지 궁금합니다. 근데 실제 현장에서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으시나요? 가계부 적자에 대한 이야기?
1: 정말 많이 받죠. 정말 질리도록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저희 둘 다 직장을 다니는데 돈이 안 모여요. 분명 열심히 버는데 아 통장이 항상 비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정작 얼마를 쓰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 근데 왜 이런 말이 있어요? 연애는 나랑 같이 돈을 쓸 사람을 만나는 거고 결혼은 네. 나랑 같이 돈을 모아갈 사람을 만든 거라는데 이분들은 아직 연애 중이신가 봐요. 이제 돈을 모아나가는 진짜 부부로 거듭나셔야 될 텐데 어쨌든 설명을 들어보니 수입보다 지출 나가는 게 뭔지에 대한 갈피를 못 잡고 계시나 봐요.
2: 네. 사실 바로 그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시작하면서 보험 증권만큼 중요하다고 강조드리는 게 먼저 정기 지출 내역입니다. 돈이 어디서 얼마큼 들어오고 또 어디로 어떻게 나가는지 알아야 처방이 가능하겠죠. 최근에 상담했던 30대 초반의 신혼부부도 정말 똑같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분들의 맞벌이 소득은 합산해서 월 800만 원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수입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계속 드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30대 초반 맞벌이 월소득으로 보면 그렇게 적은 금액이 절대 아니죠. 그래서 가계 분석을 해보니 예상대로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0: 어떤 결과가 의외의 결과였을까요?
2: 네, 우선 돈을 많이 쓰는 부부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작은 지출이 너무 많았어요. 가족들 경조사가 시작이었고요. 배달 음식, 커피, 구독 서비스, 주말 외식, 쇼핑 하나하나는 크지 않았지만 두 분이서 각각 소비하다 보니 같은 소비가 두 번, 세 번씩 반복되고 있었는데요. 신혼부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돈을 각자 관리하거나 이렇게 별 계획 없이 쓰는 작은 돈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가계부를요. 거창하게 쓸 필요는 없지만 소득과 지출을 한 군데 모으고 소비하면서 만드는 행복도 중요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은 부부가 함께 통장을 보면서 얘기하는 시간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혼부부분들에게는 꼭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돈을 아끼는 것보다는 돈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먼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0: 돈의 방향.
1: 네, 그렇죠. 뭐 결혼 전이나 신혼일 때 부부가 정말 아름다운 꿈을 꾸잖아요. 예를 들어 언젠가 우리가 집을 마련하고 부부를 닮은 예쁜 자녀를 몇 명을 낳고 그런데 이렇게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걸 숫자로 바꿔서 1년, 5년, 10년의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조금 더 구체화해서 돈을 모아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5년 안에 주택자금 3억 모으기라고 하면 매달을 얼마를 모아야 할지, 적금만으로 되는지, 투자를 섞어야 하는 건지 이런 방향이 보이게 될 겁니다.
0: 맞습니다. 사실 뭐 재무 계획이라는 게요.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그런 것 자체가 막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전문가에게 재무 점검을 직접 받으면서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사연 들으시면서 신혼부부인 분들이 많이 공감하고 아 나도 비슷한데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먼저 통장 열어보시고요. 그 안에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아보시되 너무 그 풀어야 할 문제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굿모닝 굿나잇으로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의 문자창으로 여러분들 상담 딱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문자 이용료 단문 50원 장문 100원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의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생활경제 문제로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상담해드린 사연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상담 시작에 앞서 오늘도 돌아온 굿머니 굿나이프 청취율 조사 홍보 시간을 짧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응 좀 해주세요. 와!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언제나 잘 들어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도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준비했습니다. 우선은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신 그 번호 015 걸려오는 청취율 조사 전화 받게 되신다면 즐겨 듣는 라디오로 매일 오후 4시 20분 평일 밤 9시 20분에 방송되는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요, 우리 청취자분들 어디에서 무엇 하며 라디오 듣고 계신지 청취 인증사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 번호 상담 신청 번호와 같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이에요. 단문 50원, 사진 문자 또는 장문 100원입니다. 자, 그럼 청취자분들 문자를 기다려보면서 머니 처방전 첫 번째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아니, 오늘 사연은 좀 특별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보험의 주인공 본인이 아니고 장모님 보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인 거죠?
1: 사연을 한번 먼저

0: 읽어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입니다. 2년 전 장모님께서 굿모닝 굿라이프 상담을 통해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더 탄탄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작년에 장모님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다행히 치료를 잘 마치셨고 진단금과 수술비, 치료비까지 약 8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으셨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제 보험도 궁금해서 찾아봤다가 막상 용어도 어렵고 나도 점검 받아봐야지 생각만 하다가 벌써 반년이 지났네요. 그러던 중 저도 최근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이 발견됐는데 보험증권을 살펴보니 갑상선암 진단금은 50만 원뿐이었고 암수술비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보험이 있으니 안심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되니 치료도 치료지만 돈 걱정이 앞섭니다. 저처럼 회사 단체 보험이나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만 믿고 있는 사람은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는지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그렇군요. 근데 대부분이 좀 이런 것 같아요. 가족이 상담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뭐잘 받았겠거니 하지. 내 것까지 이제 꼼꼼하게 잘 들여다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청취자님이신 사위분 연락을 주셔서 다행입니다. 근데 장모님에 이어서 사위까지 이렇게 계속 질병 진단을 크게 받다 보니까 가족들이 다 너무 놀랐겠어요.
2: 네, 맞아요. 그리고 보험을 확인하면서 사실 한번더 놀라셨겠죠. 그러니까 나는 암보험이 있다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모든 암은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막상 갑상선암은 50만 원이네. 이런 사연 정말 많습니다.
0: 그리고 사실 암이라는 게 나에게 혹은 가족에게 생길 수 있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 처음에 가입할 때는 최소한의 보장으로만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암의 뭐 종류에 따라서 치료법에 따라서 치료 비용이 다르게 발생을 하겠지만 유방암 그리고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 췌장암이나 뇌암 등은 1억 이상까지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례자님이 걱정하고 계시는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암 치료비가 평균 최대 1천만 원까지 들기에 한 번에 좀 하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올 수밖에 없는데요. 자, 여기서 깜짝 퀴즈 드립니다. 가입한 암 진단금이 3천만 원일 경우 어떠한 암에 걸려도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이제 이걸 틀리면은 저는 하산을 해야 되는 거죠. 하산이 아니라 하차, 하차. 왜냐하면 가입한 암 진단금이 3천만 원이라고 모든 암에 내가 3천만 원 진단금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일반 암, 소외암 구분이 돼 있는지를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정답은 X. 제가 맞추니까 되게 안타까워하시네요. 틀리길 바라셨나 봐요.
0: 무슨 말씀이에요? 하차하면 안 되잖아요.
1: 정답 X가 맞죠?
0: 맞습니다. 암은 종류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모두 똑같아요 하면은 틀립니다.
1: 그렇죠.
0: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암은 간암, 위암, 폐암, 대장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서 발병률이 높은 암을 보험사가 겁을 내고 줄여놓은 걸 소외암 혹은 유사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장 흔히 걸리는 암은 기, 갑, 경제라고 하죠.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회분처럼 암 진단금이 3천만 원인 줄 알았는데 갑상선암은 50만 원밖에 안 주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1: 그렇군요. 그래서 소외암으로 분류된 이 발병률 높은 암들 여러분들 나도 혹시 내 보장 안에 이렇게 분리돼서 빠져 있는 건 아닌지 반드시 건강할 때 점검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프고 나서 진단 다 받고 나서 점검 받아봐야 이미 이 보험 진단금은 다 지나가고 난 이야기가 될 테니까 이 상담과 점검에 대한 타이밍도 꼭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문자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참 보험의 배신을 느끼죠. 근데 사실 배신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게 내가 직접 다 서명하고 사인했으니까 내가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될 텐데 이제라도 사위분 보험이 좀 제대로 될수 있게끔 점검을 해드려야 될 거거든요. 일단 기존 보험 가입은 어떻게 돼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2: 네, 사위분 보험은 2016년도에 가입한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이셨습니다. 매일 16만 원씩 납입 중이었고요. 그리고 단체 보험으로 실손 의료비가 가입이 되어 있으셨어요.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55세 납이라 33년을 납입을 해야 되는 보험이었습니다.
1: 와.
2: 꽤 길죠. 그리고 보장으로는 사망보험금 1억, 암진단금 3천만 원, 소외감은 50만 원, 뇌출혈진단금 3천, 급성신경세 3천만 원이 있었고요. 여기서 이상한 건 16만 원씩 33년을 납입한다 했죠. 그러면 6,3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근데 혹시 암진단금 제가 방금 얼마 나온다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1: 3천만 원이라고 하셨죠. 근데 너무 이상해요. 왜 납입금액이 더 큰 거죠?
2: 네.
0: 네, 예상하셨던 것처럼 사망보험금 때문입니다. 물론 1억은 언젠가는 받죠. 하지만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제대로 된 보장을 받는 게 목적이라면 보장의 크기부터 봐야 현명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2: 네, 그리고 너무 다행인 거 있어요. 사위분이 현재 문제가 생기기 전이라는 점이죠. 추적 검사가 필요할 뿐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보험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봐야 됩니다. 생기기 전에 문제를 발견했다는 게 너무나 큰 다행이죠.
1: 그래서 우리 사위분, 청취자님, 네. 어떻게 머리 처방 전에 좀 써드렸을까요?
0: 저희가 이제 의견을 좀 많이 나누는 편입니다. 그 의뢰자분하고. 근데 우리 청취자님은 보장을 좀 넉넉하게 넣고 싶어 하셨어요. 우선 기존에 있던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다행히도 수익이 꽤 올라있기 때문에 손해 없이 해지가 가능했습니다. 납입한 금액 2천만 원 대부분 그대로 수령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보험을 전체적으로 다시 재구성을 도와드렸습니다. 총 두 가지 보험으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종합보험은 암진단금 3천만 원, 유사암 진단금 600만 원,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 1천만 원에 수술비 3천만 원씩, 그리고 N대 수술비, 1호종 수술비는 없던 뭐 이런 것들은 없던 담보를 가득 넣어드렸어요. 아시죠? 5종, 1종 이런 수술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왜 중요한 거죠?
0: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적은 금액으로 좀 큰 위기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1: 보험료가 비싸지 않는데 보장을 좀 쏠쏠히 받을 수 있다 이런
0: 그렇죠.
1: 설명이시군요.
0: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1종 같은 경우에는 뭐 대장 용종을 제거해도 나오기도 하고요. 5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개두, 개흉, 개복 이런 좀 어려운 수술들 이런 걸 할 때도 뭐 상당히 많은 수술비가 나오긴 합니다.
1: 그래서 적은 보험료 납입으로 두루 이 수술에 대한 비용을 다 내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1호종 수술비 반드시 특약 안에 채워 넣어라 설명해 주셨고요. 네.
0: 네. 그리고 뭐 사위분 같은 경우에는 장모님과 좀 동일하게 5종 수술비를 2천만 원 구성을 원하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런 수술비를 좀 넉넉하게 준비하고 싶어 하셨고요. 다빈치 로봇 수술까지 같이 넣었습니다. 일단 종합보험에서만 갑상선 암이 걸리시고 뭐 진단을 받고 수술하시게 된다면 진단금 600만 원 그리고 수술비 3천만 원으로 3,600만 원이 지급이 될 겁니다.
2: 네, 맞아요. 왜 50만 원에서 3,600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보험을 추가해드렸던 건 암주요 치료비 유명하죠. 이 담보입니다. 여기서도 갑상선암은 600만 원 지급받으실 수 있게 넣었고요. 사실 진단금은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방사선 약물 치료비입니다. 각각 5천만 원씩 받으실 수 있게 보장을 구성을 해드렸고요. 갑상선암 진단 시 첫 번째 종합보험에서 3,600만 원, 두 번째 보험에서 5,600만 원. 그럼 총 9,200만 원이 갑상선암만 진단받고 수술해도 나올 수 있고요. 방사선 약물을 한 번에 두 가지 모두 받으셨더라면 5천 원 또 추가될 거예요. 그럼 총 1억 4,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1: 그러니까 요즘은 참 이 보험에 대한 설계 자체가 진단금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 이외에도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은 것 같아요. 치료비도 그렇고 수술비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전문가의 디테일한 이 설계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매번 사연을 보면서 느낍니다. 청취자님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되게 만족해하셨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제 막연하게 내 보험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에서 이제 좀 든든하게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상담을 마치고 가려는데 청취자님이 정말 감사하다고 그리고 아울러서 가족분의 상담도 좀 요청을 주셨어요. 당일에는 좀 시간이 좀 안 돼서 저 오늘 방송 끝나고 아내분과 자녀분들의 보험도 상담을 하러 갈 예정입니다.
1: 네. 그러면 방송 마치고 또 이 사연자의 가족들을 또 만나시는 거네요.
0: 그렇죠.
2: 네. 맞아요. 청취자님이 그러셨잖아요. 왜 나는 보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보험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라고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처음 가입한 채로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 정말 많아요. 보험을 가지고 있다고 모든 보장이 되는 건 아니죠. 나에게 맞는 보장이 잘 되어 있는지 부족한 보장은 없는지 사실은 꼭 점검은 한 번씩 필요합니다.
1: 저도 뭐 이렇게 이 사연을 보면서 진짜 하나 정말 깊이 공감이 되는 게, 만약에 장모님이 상담을 받지 않으셨더라면 이 사위분도 보험 점검 안

0: 하셨을 거잖아요. 아, 장모님한테 두고두고 이거 은혜 갚으셔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믿을 수 있는 전문가 찾고 계시다면요, 굿모닝 굿나이프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저희가 전문가 관련 도움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문자 번호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휴대폰 여시고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 번호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1: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2: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0: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가정경제 주치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머니 처방전 사연, 이번에는 김소미 팀장님 읽어주신다고요.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전 보험 설계사로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출판사에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보험 일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제 보험만큼은 잘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10년 넘게 그대 로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갱신 안내장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갱신형 보험의 보험료가 예상보다 너무 많이 오른 겁니다. 그제서야 비갱신형 보험 장점을 실감을 했고요. 아직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예전 동기에게 상담을 받아봤어요. 하지만 새로운 특약 상품, 처음 듣는 용어들 때문에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전에 보험을 했던 저도 어렵게 느껴질 정도였는데 혹시 제 보험 점검 요청드려도 괜찮을까요?
0: 그렇죠. 일단은 요청 드려도 되죠. 그쵸. 괜찮죠.
4: 너무 괜찮죠.
0: 네. 아니 매달 매달 이런 게 다 바뀐다면서요.
4: 그렇죠.
0: 보장안도 바뀌고 상품도 네. 바뀌고 다 보니까 전문가분들도 이거 매달 매달 공부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따라가기 힘드실 것 같아요.
4: 그렇죠. 사실 뭐 매달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매주 바뀌기도 합니다.
0: 매주 맞아요. 바뀌어요.
3: 놓치면 안 됩니다.
0: 아,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에 설계사 일을 하셨던 분이라면 지금 바뀌어도 완전히 바뀐, 세상이 달라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굿모닝 굿라이프로 상담 신청 잘 하셨습니다. 자, 보험 일을 했던 분도 점검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필요하다라고 답을 해주셨죠.
4: 그렇죠. 필요합니다. 오히려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예전 지식으로 지금의 보험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0: 네.
4: 예,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나는 상품은 아니죠. 오히려 제도가 바뀌고 보장도 바뀌는 그런 금융상품이거든요.
3: 네, 치료법도 사실 새로 발생되는 것들, 의료기술이 발달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처럼요. 자, 오늘도 찾아온 체크리스트 제가 잠깐 가져왔고요. 오늘은 오래된 보험 점검 체크리스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항목에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청취자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보험료가 최근 크게 인상되지는 않으셨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갱신형 비중이 과도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 지금 필요한 보장이 빠져있지는 않은가요? 네 번째, 오래된 특약이 현재 의료 환경에 맞을까요? 다섯 번째입니다. 가족 구성이나 소득 변화가 반영되어 있을까요? 사실 보험은 오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된 보험을 방치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거든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든 보험도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0: 그러겠네요. 네 보험 아프냐? 내 보험도 아프다. 검진하듯이 한 번씩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보험료 최근에 크게 오르진 않았는지, 갱신형 많은 건 아닌지, 보장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요즘 치료법들에 대한 대비가 내 보험이 돼 있는지 체크하셔야 된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죠. 청취자님은 그럼 어떤 보험을 갖고 계셨을까요?
4: 우리 청취자님의 보험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생각보다 좀 많으셨어요. 가입 현황을 좀 체크해보면 뭐 이제 여러 보험사에 한 6가지 정도 되는 그런 보험을 갖고 계셨는데요. 실손이 포함된 종합보험 15만원, 종신보험 30만원, 간병인보험 4만원, 운전자보험 3만원, 화재보험 만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보험 5만원, 이렇게 해서 보험료만 한 달에 59만원 정도였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이 전부가 모두 갱신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이에요.
0: 이 모든 게요?
4: 그렇죠.
3: 맞아요.
4: 그 참 이게 참 너무 안타깝죠.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0: 그러게 근데 설계사 일을 10년 전에 하셨으면 사실 뭐 다른 특약들은 새롭게 바뀔 수 있지만 갱신형 보험료는 평생 내야 된다는 건 10년 전에도 불변이었잖아요. 근데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가입을 하셨을까요?
4: 그렇게요. 그래서 왜

0: 이렇게 갱신형으로 구성을 하셨냐라고 여쭤보니까
1: 네.
0: 저렴한 금액으로 큰 보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갱신형으로 모두 설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1: 네,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올라간 보험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암보험이 다음 달이면 5만 원에서 8만 6천 원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2015년도 암보험은 놀라지 마세요. 갑상선암이 일반암입니다. 이게 너무 좋아요. 근데 그만큼 생각보다 많이 올라 걱정이 많으시다고 하셨고요. 사실 양수진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갱신형 보험료가 저렴해서 너무 좋고 또 젊었을 때 필요한 거지 보험이라는 건 나이 들어서 아프면 그냥 나는 치료 안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당시에는요. 당시에는 사실 당시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지금은 건강한데 20년 뒤 일까지 미리 걱정해야 되나? 그리고 지금 돈을 벌때 아프면 정말 큰일이니 제대로 된 보장을 지금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2: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 원래 그래요. 건강할 때랑 아플 때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위험 대비를 위한 보장성 보험만큼은 건강할 때잘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면 아프고 나서 보험 챙기려고 하면요, 되게 아쉬워요.
1: 맞아요.
0: 맞아요.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2: 없죠,
0: 없다고
2: 없죠.
0: 생각해요.
2: 네.
0: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대비가 되어 있었어야 되겠죠.
2: 그렇죠.
0: 그래야 지킬 수 있죠. 뭐든지요. 뭐 예를 들면 자산을 지킬 수도 있고 가족을 지킬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갱신형 보험이 무조건 나쁘다기보다는 절대 오래오래 가져갈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건강하다면 좀 오랫동안 가져가실 수 있는 비갱신형 보험으로 바꾸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2: 그렇죠.
0: 생각합니다.
2: 맞습니다. 보험이 병을 막아주지는 못해요. 하지만 병 때문에 무너지는 내 삶을 막아줄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청취자분께 어떤 머리 처방전을 써주셨을까요?
1: 네, 우선 너무 안타깝지만 살릴 수 있는 보험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갱신이 될걸 예상하면 걱정이 너무 앞서신다고 저는 모두 비갱신형으로 변경하길 원해요. 라고 해주셨어요. 종합보험 안에 암보험, 뇌, 심장, 간병인 수술비 보험까지 모두 채웠고요. 21만 원으로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손의료비 3만 8천 원, 화재보험 만 원, 운전자 만원 해서 총 원래 이분 59만 원 내고 계셨거든요. 26만 8천 원, 매월 32만 원씩 절약되고요. 이 모든 게 또한 비갱신형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2: 정리를 해보자면 가지고 계셨던 갱신형 보험은 안타깝지만 모두 정리를 하시고 새롭게 구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7만 원 수준으로 비갱신형으로 갖출 수 있는 모든 보장을 갖추게 되었다. 이로써 매달 30만 원 이상을 절약하면서도 이제는 진짜 필요한 보장,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탄탄한 대비 이런 걸 이제 하실 수 있게 된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이상도 정말 큰 돈을 줄이게 된 건데, 일단 그냥 단순히 20년 낸다고 생각하면 7,200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59만 원이지만 또 다른 10년 뒤에는 59만 원이 얼마로 오를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 갱신형 보험은 이제 슬픈 부분이 뭐냐면 얼마가 언제 어떻게 오를지 모른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본이 좀잘 되어 있고 거기에 추가로 얻는 거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면은 이미 난 기본이 돼 있으니까 추가적인 거는 그때 가서 너무 비싸니 해지하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근데 지금 기본이 아닌 게다 이제 갱신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상담을 좀 마치고 난 다음에 청취자님이 하신 말씀이 좀 기억이 납니다. 10년 전에 보험 설계사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잘 가입해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을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험도 휴대폰이나 자동차처럼 시간이 지나면 좀 정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 이번에 점검하길 정말 잘한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2: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늦지 않게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들의 상담 받고 싶은 분들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창이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샵 0945번으로 상담 문자는 계속 받고요.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3: 안녕하세요.

0: 비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5: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보험이 하나도 없이 맞이한 내 노후. 노후 대비도 하나도 없이 맞이한 내 인생. 괜찮지 않습니다. 이런 고민 누구나 가질 수 있는데요. 전문가에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내 고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보험 점검 재무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솔라의 블루벌드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0: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후가 되면서 장맛비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 다시 수도권과 영서지역에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취약시간대인 밤사이 시간당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기 쉽고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만큼 평소보다 속도 충분히 줄이시고 우회전할 때 는 반드시 정지한 뒤 보행자 유무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강을 따라 강변북 구리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다시 한남대교 지나 성수대교까지도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 동호대교부터 한강대교, 마포대교 지나 가양대교까지도 긴 정체가 이어져 있습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 신갈 방향 수원 나들목 4, 5차로에서도 화물차 관련 추돌 사고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빗길에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여파로 신갈 분기점에서 수원 신갈 나들목까지 5km 구간 늘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3: FM 94.5 메가헤르츠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스 정면승부 이동형입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정면승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요일 정치 클리어링 코너가 첫선을 보입니다.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 모시고 벤치 클리어링급 정치대담 가져보고요. 이어서 3부 이슈 인터뷰에서는 이정현 전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호남 반도체 투자에 관한 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2026년 7월 9일 목요일 뉴스 정면승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0: 네, 오늘 목요일 여야 스피커들 세 분 모셨습니다. 벤츠 클리어링보다 더 무서운 정치 클리어링 김주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이 정치 클리어링보다는 정치 용역 철거 주식회사가 어떨까?
1: 용역?
2: 우리 저기 장해찬 부원장님이나 저는 여야의
0: 용역입니다.
2: 용역. 우리 김철근 전 사무총장님은 철거 이재명으로.
1: 철거?
2: 양 당에서 철거 당하신.
0: 근데 용역이라면 누군가에게 용역을 받아야 되잖아요.
2: 그래서 이동영 작가 같은 경우는 용역 하청이다.
3: 그래요.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유시민 작가를 저격하면서 시작해도 되는 겁니까?
2: 그래서 네. 지금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7년을 받았는데 네. 네. 우리 국민의힘의 원청이 참 이게 참 험난한 길을 가고 네. 있다.
0: 뭐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도 뭐 멸칭 쓰지 말자 운동이 있다고 하니까 뭐 용역 평론가 뭐 촉법 평론가 다 멸칭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촉법 평론가는 뭐 몇 살까지가 촉법이냐?
3: 근데 저는
0: 장해찬 대변인은 촉법이에요.
2: 촉법의 원조죠.
3: 39인데 촉법 대장이고요.
1: 촉법 대장이지.
3: 근데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그 이야기를 우리 김주호 대변인이 꺼낸 김에 제가 유시민 작가 보면서 반성을 많이 했어요.
2: 예.
3: 아 국민의힘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더 잘 까시는구나. 우리가 유시민보다도 못한 야당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굉장히 신랄하게 막 그 내부 분열을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0: 최근에 뭐 관련된 여론조사도 있던데 그 유시민 작가의 그 발언에 대해 공감하느냐 공감하지 않느냐. 근데 공감하지 않는다가 더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민주당 내에서는 그것이 갈라치기 하지 말자고 했는데 그것이 갈라치기의 씨앗이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으니까 뭐 다음에 그런 이야기 할 시간 있으면 따로 하기로 하고요. 자 우리 장해찬 전 최고는 저랑 오랜만에 지금 뵙는 것 같은데
1: 맞아요.
0: 훨씬 뭐 살도 빠지고 얼굴도 더 젊어진 것 같아요.
3: 그런 댓글이 너무 많아서
0: 예. 그 네. 이제 뭐 출마 같은 거 하지 말고 저랑 이거나 해요. 출마하면 또 싸워야 되고 뭐 얼굴 인상 찡그려야 되고.
3: 그치 옛날 기사 사진은 최고위원 때 사진을 보면 저도 추해서 못 보거든요. 그래서 역시 사람이 좀 힘들어 보고 많은 걸 좀 잃어보고 해야 네. 된다. 제가 앞으로 이동영 작가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방송으로 돈 좀 많이 벌어보겠습니다.
0: 그 어때요? 그 예전에 자기 모습 보면 좀 얼굴에 도끼가 좀 있나요? 그때는?
3: 그 독두껍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정말 요새 정치권에서 폐악질 부리는 분들에게 제가 무소속 출마도 권유드리고 싶고요. 한 번씩 공천 탈락도 해봐야 사람이 된다. 예, 많은 걸 또 배우고 있습니다.
0: 예. 그래도 뭐 장해찬 최고는 어쨌든 출마하지 않았나요?
3: 했죠. 완주했죠. 또.
0: 우리 김주호 최고는 컷오프 당하는 바람에 출마한 거
2: 같아요. 제가 그래도 경선을 한번 해봤습니다.
3: 어디 여기에 지금 낄 그게 아니시네.
2: 한 2년 사이에 컷오프만 3번 당하다 예. 보니까 사실 많이 겸손해졌습니다.
4: 예. 벽보를 못 붙였구나.
2: 네. 못 붙여봤습니다.
0: 컷오프 3번 당하고 한 번은 부활해서 경선까지 한번
2: 예,
0: 해봤고.
2: 경선까지 해봤습니다. 예.
4: 그래도 그게 좋아. 벽보 4번씩 붙이고 뺏지 못하는 게 더 힘든 거야.
0: 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자, 김주호 전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났는데 이거 뭐 다른 건 아니고 체포방해 혐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 확정 징역 7년이 나왔고 다른 건에 대해서는 뭐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기징역도 있고 30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 체포방해 건에 대해서는 7년 확정이 됐다.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4: 이게 지금 7년 확정인데 이게 헌법 해석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헌법 예. 84조에 보면 대통령은

0: 애란 거 외환에 제가 아니고는 소추되지 않는다고 돼
1: 예.
0: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추라는 범위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그러면 현직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었는데 수사가 적법하냐. 막 이런 논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결국은 헌법소원을 하겠다는 건데 어찌됐건 합의부가 아닌 소부에서
1: 예.
0: 그 84조에 대한 기본적인 그 대부분 해석이 1차적으로 나왔다는 지점이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1: 예.
0: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이제 2심의 그 7년형이 그대로
1: 예.
0: 확정이 돼서 대법 확정이 이게 최초로 되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게 지금 업무방해 뭐 이런 거가 있는데 이게 의원들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 예.
0: 의원들이 쭉 관저 앞에
1: 도열에
0: 서서
1: 있었죠, 예.
0: 해서 이제 그 체포를 못 하도록
1: 예.
0: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1: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재판 소원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
0: 맞습니다.
1: 같은데 그 지금 뭐 1심에 5년, 2심에 7년, 대법원 7년 확정인데 1심, 2심 그 선고하면서 재판장이 당시 체포 적법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선고를 한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이제

0: 생각하고요. 오늘 김성훈 경호처장, 박종등 경호처장도 예. 1심 판결이 있었는데 각각 5년, 4년형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 관련해서는 사법부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 지금 뭐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권영진 의원들이 지금 입건이 됐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실제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방해를 했는지 한번 따져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아무래도 뭐 정치적으로 더 중요한 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에 대한 재판일 거잖아요. 뭐
2: 그렇겠죠.
1: 근데 이게 전례가 있었던 사례는 아니잖아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나 체포영장 청구 등이. 그러니까 이 의원들이 이게 불법임을 인지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또 이동영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 외에 그 앞에 서 있으면서 실제 막 물리력을 행사하고 예. 막 이런 부분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판결은 조금 다를 수 있다. 뭐 그렇게 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공식 입장은 내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과거 의총에서 여러 가지 과거는 과거로 국민의힘 현재와 미래 야당의 역할을 잘하자라는 총의를 모았었기 때문에 뭐 재판이 또 이것뿐만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부분이 예. 있기 때문에 네.
2: 그러니까 뭐 오늘 체포방해 혐의에 7년 확정 판결 났다. 처음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 났으니까 아마 상징성으로 지금 오늘 뉴스에서 많이 다룬 것 같은데 그 내란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3: 그렇죠.
2: 2심에서도 그러면 무기징역 밑으로 나올 거냐? 그건 좀 어렵다고 보고 그러면 뭐 이랬든 저랬든 아마 감옥에서 아마 평생 있어야 될 텐데 이번 7년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체포 과정이 불법했느냐 그걸 계속 윤석열 측에서 주장하니까 이제 대법원까지 그건 아니었다 적법했다 이렇게 판결해 준 게 의미가 있다고
1: 근데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이 수사까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니다라고 단서를 달았거든요. 네. 그거는 앞으로 뭐 현재와 미래의 많은 대통령들에 대해서도 예.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를 굉장히 또 정치적 격랑에 빠뜨릴 수 있는 단서도 하나 달았다. 이 조항이 꼭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예. 적용될 것은 아니다라는 단서도 붙이고 싶네요.
2: 네. 그리고 피습 자작극 혐의로 구속된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개혁신당을 탈당을 했고 그 개혁신당에서는 아마 지도부에서도 사과도 한 것 같은데 잘못 공천했다.
3: 네. 이준석 대표도 부산시민과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죠. 그런데 제가 그 오늘 아침 언론을 좀 보니까 네. 언론에 그 지방선거 전에 경찰의 그 수사를 받으면서 시인을 했다고 예. 그런 기사가 났던데 시인을 했으면 당연히 출마를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 예.
3: 그럼 난 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경찰도 그걸 시인하고 그런 정도의 수사가 됐다면 지방선거 전에 충분히 입건을 하고 뭔가 수사 속도를 낼 수 있었을 텐데 왜 지방선거 이후에 지금까지 시간을 끌다가 이렇게 됐는 건지 혹시 경찰이 정무적 판단을 한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2: 그러니까 예. 지방선거 전에 만일 했으면은 선거에 영향 끼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공격을 할 수도 있잖아요.
3: 아니 왜냐하면 그게 확실하니까.
2: 본인이 시인을 했으니까.
3: 예, 당사자가 이미 시인을 했기 때문에 이건 뭐 지방선거 전이라도 정리할 예.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굳이 3자 대결 구도를 예. 유지시켜줄 이유가 있었나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2: 근데 그 지금 개혁신당 뭐 지도부에서 사과는 했습니다만 뭐 공천에 책임이 있으니까 당연히 사과는 해야겠죠. 그런데 네. 후보자가 이렇게 마음 놓고 이렇게 하면 속이고 하면 그걸 어떻게 걸러낼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3: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특히 뭐 정당이 큰 정당이 아니고 네. 그다음에 정의한 후보가 국회의원 비서관도 했고 총리실에 또 5급인가요? 그 근무도 했어요. 네. 직전까지.
2: 네.
3: 그래서 이제 공직을 좀 했던 분이니까 이런 생각도 좀 있었고 두 번째는 이분이 개명을 했어요.
2: 음흠.
3: 그 개명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 야당에서 그 스크린을 하면 언론 스크린을 많이 하잖아요.
2: 예?
3: 그러면 예전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개명한 지조차도 몰랐어요. 저희는. 뭐 이런 지점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저희 당이 뭐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니까.
2: 장희찬 전 최고는 어떻게 봐요? 왜 이런 행동을 벌였을까? 이게 좀 어처구니없는 일인데.
1: 그러니까 굉장히 주목을 받고 싶어 했겠죠. 그리고 제3당 후보가 주목받기는 쉽지 않고 하다못해 조응천 후보처럼 인지도가 있는 분도 아니었으니까 네. 조바심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사실 제3당의 문제점이죠. 과거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요. 후보들을 보면 그때 비례대표 돌풍, 호남 돌풍은 있었지만 양당에서 공천 탈락한 사람들 다 갖다 썼거든요.

0: 그러니까 인재풀이 부족할 때는 후보를 안 내는 선택도 해야 되는데 일단 후보하겠다고 손들면 내고 보자라는 게 제3당의 현실적 선택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 성적표가 좀 많이 안 좋지 않았습니까? 저는 방송에서 논평할 때 개혁신당 칭찬도 많이 하는 편인데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고 이런 성적표라면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보수 대통합이나 정계 개편 국면에서 어떤 노선을 취해야 될지 이제는 좀 현실적인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숙제가 개혁신당에도 주어진 것 같습니다.
1: 이게 잘못 가면 청년 정치인 전체를 싸잡아서 또 비판할 수가 있잖아요.
0: 그렇죠. 네.
1: 네,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일이었네요. 하여튼 구속이 됐다고 하고 오늘 주간 경향 단독 보도는 개혁신당의 부산 출마자들 10명 중 8명이 그린 닥터스 경력이 있다. 이 그린 닥터스 대표가 정의한 씨 부친이었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정의한 씨 부친이 부산에서 꽤 영향력이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0: 네, 뭐 굉장히 유명한 대형 병원장으로 알고 있고 또뭐 어마어마한 재력가로 유명하죠. 본인도 과거에 정치를 하려고 했었던 분이고요.
1: 그 선거 때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고 합니다만 저도 참 오랜만에 좀 특이한 일을 봐서 실수를 금할 수 없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순방 얘기도 좀 해보죠. 나토 방문 이후 몽골로 갔는데 이명박 정부 이후 15년 만이라고 합니다. 나토에서는 K방산 세일즈에 직접 나서서 연 15조 원 규모의 나토 공동 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던데 아마 이번에 그 캐나다에서 잠수함 60조 그거 뭐 기술이든 뭐든 우리가 앞선다. 근데 아마 나토하고 어떤 정치적인 여러 가지 것들, 국방 이런 것들 때문에 캐나다가 독일을 아마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캐나다 총리가 이례적으로 그 독일산 잠수함 선정하면서 대한민국을 언급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도 했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금 미안한 짓을 처음 마사지하는 모습도
2: 아니,
1: 보이는데.
2: 그렇죠. 사실은 이번 입찰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방위산업을 캐나다가 많이 좀 이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정치권에서 이 캐나다 관련 이권에 대해서는 좀 어필을 하는 게 좋다. 사실 이번 잠수함은 판매를 못했어도 조금 그러니까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또 대사관 쪽에서 저희 정서가 본국에 들어가면은 또 다른 제품들을 많이 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아쉽긴 하죠. 근데 이제 캐나다 기자분들이나 그쪽 정치권에서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만약에 캐나다에서 전쟁이 나면 나토처럼 한국군이 파병 올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사실은 국방 관련된 이런 방위산업 제품들이 그 제품 질도 중요하지만 그런 군사적인 안보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 국내 언론도 과연 독일산을 선택하는 게 맞았느냐 비판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데 지금 안보 문제, 나토하고 협력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캐나다가 독일산을 선택한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나토를 방문해서 K방산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아마 그 부분을 파고들려고.
2: 그렇죠. 저희가 지금 폴란드하고 스페인 뭐 여기까지는 이제 진출을 했는데 프랑스나 독일 스위스까지 방공 무기 등 여러 가지 방위산업 제품들을 수출할 수 있는데 그 보이지 않게 그런 제도적인 담을 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가서 뭐 노르웨이나 또 루마니아 같은데 K2 전차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3: 아, 근데 실제로 나토하고 대한민국의 그 방위 체제가 군사 그 무기 체제가요 호환이 돼요. 그리고 우리 기술력이 엄청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 러시아나 북한이나 중국하고는 호환이 잘안 돼요. 그래서 그쪽으로 수출할 수는 없는데 우리 기술력이 엄청나게 좋고 가성비가 좋아요. 그래서 싼 물건에 기술 좋은 물건을 팔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때 제가 우크라이나를 갔다 와본 적도 있는데 갔다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K2 자주포 있잖아요. 자주포. 그게 엄청나게 인기예요. 왜냐하면 모든 전쟁에서 포를 쏘면 원점 타격을 하잖아요. 그 원점을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게 자주포 K9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방산 기술이 굉장히 좋은 상태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를 통해서 그 길을 열었다는 지점에 대해서는 뭐 좋은 일입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만의 지적은 아니다. 예. 말씀드린 거.
1: 뭐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텐데 뭐 이번에 하나오션에서 했던 잠수함도 결국은 태평양 그 긴 거리를 건너서 캐나다까지 가서 우리 기술력 일단 선보였잖아요. 그게 그렇죠.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야겠죠. 그리고 지금 방금 김철근 사무총장이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이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 는 뭐냐라고 물으니까 외교 경제를 많이 꼽았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되고 지금 계속해서 순방을 하고 있고 경제는 아마 주식시장이 좋은 것, 그다음에 반도체 호황, 또 무역 수지 이 좋은 것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뭐 7,291 오늘은 약보합으로 끝이 났습니다만은 9,000을 돌파했던 지수가 이제 7,300 정도로 내려왔는데. 오늘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 증시 급락은 이재명 정부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뭐 정당한 지적이라고 보십니까?
0: 근데 일단 저는 증시가 많이 오른 것 자체는 부정할 수 없고 예. 다만 최근에 변동폭이 너무 크거든요.
1: 예.
0: 뭐 계속 뭐 매도 뭐 매수
1: 사이드카가
0: 예. 진짜 일주일에 한두 번씩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1: 예.
0: 근데 여기서 이재명 정부가 이 증시 많이 끌어올린 걸 치적으로 삼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김용범 정책실장 같은 분은 이제 바꾸거나 어디 인터뷰 못하게 해야 된다. 이분이 사실상 단일 종목 레버리지 필요하다고 말을 했다가
1: 예?
0: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생긴 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급등 급락한다는 건
1: 예?
0: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잖아요.
1: 네?
0: 그리고 주식시장이나 이런 경제 관련해서 본인은 성과를 홍보하려고 하지만 김어준 씨 방송 등에 나가서 여러 가지 국민 심기를 거스르는 발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방선거도 끝났고 이맘때쯤이면 1기 청와대의 주요 인사들을 한 번 정도는 교체하면서
1: 예?
0: 네, 변화한다는 사인을 줘야 좀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도 막을 수 있고
1: 예?
0: 긍정적인 신호를 국민들에게 줄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야당이라서 그냥 막 이재명 대통령을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순수하게 저도 정권을 운영해본 위치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드리는 조언인데 양김이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1: 양김이면?
0: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1: 네?
0: 스피커 중에서는 김어준. 이 두 분들의 발언이 자꾸 국민들 심기를 거스르게 만들고 야당이 공격할 만한 소재를 계속 주거든요.
1: 장해찬 전 최고가 말한 것처럼 김용범 수석이 방송에 나가서 국민 심기를 건드린다. 그 월요일 날 YTN 이동현 뉴스정보에서 나왔거든요. 여기 나와서는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0: 네, 진행자 차이가 좀 있겠죠.
1: 자, 김주호 대변인. 물론 윤석열 정부 말기에 뭐 2,400 가던 게 이재명 정부 9,000까지 갔다가 지금 뭐 7,300 오니까 뭐 너무 오른 건 맞죠, 잘하고. 근데 방금 장해찬 전 최고가 지적했던 것처럼 이게 레버리지 ETF를 갑작스럽게 만들면서 그 보완책을 안 만들고 이걸 그냥 던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마치 정말 도박판처럼 출렁출렁되는 거 아니야. 그 문제는 정부 책임 있다 이런 주장 같아요.
2: 근데 이제 뭐 주식시장 자체가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은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원래 돈을 많이 벌면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고
1: 예.
2: 그만큼 또 주가 지수도 조정을 받는 게 그 주가 주식 시장의 생리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 중에서 400% 500% 수익을 낸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주식 시장의 어떤 조정 국면은 당연한 것인데 워낙 과거보다 진폭이 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지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금감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뭐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이제 그런 지적들이 공개적으로 되다 보니까 좀 혼선을 빚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이 사안 관련해서 좀 정리는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이런 것 자체가 주식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좀 단일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 예.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치우다가 오늘은 개인이 좀 팔던데 조금 더 주가 추이를 좀 지켜보시죠. 일단은 뭐 우리가 뭐 무역 수지 수출 다 좋기 때문에 아까 삼성전자 얘기됐습니다만 역대급 성적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지켜보기로 하고 아까 장해찬 전 최고가 뭐 양기미 문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김어준 씨 방송에서 이 보안수사권 이야기하면서 그 장윤기 사건 이런 게 처음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개씩 일어나는데 지금 언론이 장용기권을 너무 크게 부풀린다. 그래서 보안수사권을 유지시키려고 보수 언론이 일부러 이렇게 크게 키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 그게 이제 키운다고 키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더군다나 이제 보안수사권의 허점이라고 그러니까 보안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피해가 누구한테 가느냐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특히 아버지가 경찰관이고 경찰관이 수사하는 사람들하고 다 짜갖고 증거 없애고 결국은 계획적인 살인이었는데 일반적인 살인으로 그다음에 실제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던 걸 다 드러내고 그래서 결국은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비일비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건데 이런 것을 다 보고 있으면서도 굳이 왜 검찰에 보안수사권을 인정을 않고 또 어느 정도 조정할 생각을 않고 전면 폐지를 계속 걸고 있고 그걸 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지금 10월 달 되면은 검찰청이 없어지잖아요. 공소청이 생기고 이름은 또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형사소송법을 지금 개정안을 내놨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말 전문가들이 보면은 그 개정된 형사소송법대로 만약 이 나라의 사법체계가 돌아간다면 완전히 난리가 난다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단 극렬한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걸 가지고 어떤 전당대회 소재로 또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 어떤 정치적인 게임의 룰이랄까 또 유불리를 따져서 그렇게 밀어붙이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한테 가는 게 아닌가.
1: 그러면 국민의힘이 좀 국회 안으로 들어와서 맞대응하면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3: 싸워서 숫자가 돼야죠.
1: 아, 뭐 어쨌든. 근데 지금
3: 아, 계속 밀어붙여서 하잖아요.
0: 아니, 그래서 오늘
1: 상임위도 안 들어온다는 거죠 지금.
0: 일단 상임위 그 배범 문제와는 별개로 장동혁 대표가 광주를 방문했는데 광주 경찰청장이 다른 일정을 핑계로 야당 대표의 방문에도 응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장기 사건은 국민들이 엄청 공감하고 분노하는 사건이잖아요.
1: 예, 그렇죠.
0: 근데 이런 사건들이 참 안타깝지만 또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로 보안 사건이 사라져서 이런 경찰과 뭐 지연 뭐 인맥으로 엮인 어떤 수사 부실이나 이런 게 드러나면 그 화살은 결국 정부한테 나가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저는 아시겠지만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성호 장관을 좋아할 리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이 최소한의 보안수사권은 남겨놔야 한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사건이 두 번 세 번 터져서 정부 탓을 하게 되면 지지율 더 떨어지게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때 가서는 아 그거 그때 정청래 대표가 반대해서라는 건 변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뭐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도 우리가 하겠지만 무슨 적통 논란이나 과거 논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안수사권 이 장윤기 사건 같은 폐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면 대안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어쨌든 집권여당 전당대회 아젠다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김주호 대변인 말씀을 좀 해주셔야겠는데요.
2: 전 대변인입니다. 네. 지금 전당대회 주자들도 그렇고 저희 당에서 검찰 개혁을 세게 이야기 주장하시는 분들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검찰 개혁의 상징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이 목소리 내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뭐 홍기현 의원님 같은 경우는 보안수사권 한번 숙의해보고 우리가 민생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면 이거 정말 우리가 토론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막 정치 의제화가 돼 있고 또 전당대회에서
1: 그러면 또 문자 폭탄 받는 거 아니에요?
2: 받으시겠죠. 그건 뭐 자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이 검찰 수사권 남용으로 정말 많은 피해를 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수사권, 검찰 보안수사권 관련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혹시라도 이 보안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국민들 그리고 피해보는 분들이 생길까 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당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냥 정치 의제화할 게 아니라 좀 수기를 가지고 야당의 의견도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3: 사법체계와 수사에 관련된 기관들을 개혁하고 새로 만들고 이럴 때는 정말로 여야의 그 긴밀한 토론과 그리고 추진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적어도 고개를 끄덕일 정도의 사안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에 계속 밀어붙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과의 정반대 상황이 됐다.

0: 됐다. 보수 진영이 정권 잡고 보수 진영이 국회에 다수석이 됐어요. 그럼 이 상황을 그대로 두겠어요? 다 뒤집을 수 있어요. 왜? 다 반대했기 때문에. 합의를 안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그 국가의 큰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상당히 숙의하고 논의하고 서로 협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1: 예. 알겠습니다.
2: 근데 저는 진짜 한 가지만 덧붙이면 예. 어쨌든 집권 1년차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이 유지 필요성을 말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뒤엎은 사람이 당대표랑 김어준 씨거든요. 아니 집권 1년차 대통령이 이거 여러 가지 부작용을 생각해서 하겠다는데 그러면 당이 마음에 안 들어도 당이 대통령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당청 관계고 여당의 메커니즘인데 그 여당 이제 전직이지만 여당 대표랑 이 여권 내 최고 스피커가 일어나서 대통령을 때려서 이걸 강성 지지층 등에 얹고 뒤집었다? 이게 보안수사권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이 되면 결국에는 잘 되면 자기들이 잘한 거고 안 되면 결국 다 정부 탓되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작용한 방식이라고 평가합니다. 이건.
3: 대통령에 줄 서지 않는 민주당.
4: 근데 그 이제 검찰도 수사권을 남용할 수 있는데 예, 경찰도 수사권을 남용할 당연하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경찰 수사권 남용이 안 당해 보신 건가? 저 사실 실제로 그 김혜경 여사가 옛날에 그 HK08 해경군 김씨 사건으로 경찰 그것도 경기 남부청에 뭐 공개 소환까지 당하고
3: 그렇죠.
4: 그리고 아무 증거도 없고 개연성도 없는데 예.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버렸어요 검찰에. 예. 지금 생각해도 제가 굉장히 억울한 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수사 강제력이 관련된 건 관련해서는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3: 권력 기관끼리는 견제를 해야 되고 보안 수사권 폐지 민주당에서 개정한 당론 발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보안수사권을 완전 폐지했을 때 그 국민적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보완할 방법은 좀 마련해놓고 폐지를 해야 되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4: 근데 이제 뭐 어떤 분은 뭐 그것을 검사들이 언론에 알리면 된다. 피해자들이
3: 그건 말이 안 되고요.
4: 수사 관련돼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그러한 창구를 만들면 된다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수사 과정에서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3: 아니. 피해자가 피해 입었는데 생계 내팽개치고 계속 경찰에게 매달리란 말입니까? 그것도 역시 말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1부 수사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로 돌아올 텐데 오늘 우리 댓글은 장해찬 씨 외모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너무 멋있었다고. 그래서 2부에서는 우리 김지호 대변인하고 자리를 바꿔서 단독 샷을 주기로. 네, 1부 수사 마칩니다.
5: 경기 도민은 자동 가입. 경기 기후 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 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 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6: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7: 김나입니다.
6: 나이 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7: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0: 어떤 라디오를 자주 듣는지 조사하는 게 뭐지?
2: 라디오 청취율 조사.
0: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몇 번?
2: 02.
0: 요즘 제일 핫한 라디오?
2: YTN 라디오.
0: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자주 듣는 라디오 뭐라고 해야 되지?
2: YTN 라디오.
0: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3: 이번에도 변함없이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우리 둘이 하니까 너무 사건 X파일 같지 않아?
2: 아이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보라니까.
0: 어떻게 다르게?
2: 아이 그래도 다르게 해야지.
1: 라디오는 YTN 라디오 잘 부탁드립니다.
0: 유튜브로도 실시간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4: 와이티엔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성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방금 CM에서 들으셨겠지만 지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샵 0945번.

0: 자, 샵 0945번으로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아, 혹시 02로 시작된 전화가 오면 스팸 처리하지 마시고 받으셨다가 요즘에 무슨 라디오 듣냐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네, YTN 이동의 뉴스 정보에서 듣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복귀하고 유튜브 실시간 시청자 수는 저녁 시간에 제가 계속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청취율 조사 결과로도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자, 세 분과 계속해서 2부 순서 이어가겠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 그 유시민 작가의 ABC론 그리고 중축, 재건축론 이런 주장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여론조사 있었습니다. 뉴스토마토에서 한 조사인데 전체적으로는 도움 되지 않는다가 45.5, 도움 된다가 25.7인데 이제 뭐 야당 지지자들도 응답했을 테니까 이게 뭐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 다만 호남만 국한해서 결과를 보면 동의하지 않는다가 55.8, 동의한다가 23.2. 여기는 더 벌어집니다. 더 벌어지고 전 연령대에서 아마 다 동의하지 않는다가 더 많은 것 같다. 김주호 전 대변인 이런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 민주진영에서는 진보진영이죠. 진보진영에서는 유시민 작가가 한마디 하면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고 다 지지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정반대로 이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1: 그렇죠. 근데 이제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한 뭐 중축 재건축론 그리고 촉법평론가 용역평론가는 이제 두 가지 면이 있잖아요. 이러한 어떤 민주 진영의 코어 지지층을 깨트리는 데 있어서 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서 촉법 용역평론가를 동원해서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0: 그렇게 뉘앙스로 얘기했죠.
1: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시민 작가를 보고 꿈을 키워온 정치 후배들에게 씻을 수 없는 그런 멸칭을 쓰셨다고 봐요. 모욕을 하셨다고 보는데, 진영에 있는 진보 진영의 어른이 왜 1년뿐이 안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심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후배들에게 야박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솔직히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것인지, 뭐 진짜 본인이 왜 그런 생각을 갖는지 좀 솔직히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뭐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사실은 많은 후배들이나 평론가들이 굉장히 좀 붕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토론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0: 근데 아까 장해찬 전 최고 말한 것처럼 1년 차, 집권 1년 차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2: 네.
0: 그런데 외곽에서 이렇게 들어받은 일이 있었나? 여야 막론하고.
2: 전 처음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보다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 슬근슬근 당에서 딴소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국정 지지율과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같이 떨어져서 지금은 좀 비슷해졌습니다만 1년 내내 일관되게 국정 지지율이 높았어요.
0: 예?
2: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에 대한 선호,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치권에서는 지지율이 깡패잖아요.
0: 예.
2: 높은 사람 말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뭐 김어준이나 유시민 같은 스피커들이 필두가 되어서 조국 혁신당 합당 논란에서부터 친명계나 이재명 정부 청와대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제가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은 집권 여당 내부의 갈등에 아주 민감합니다. 야당 계파 갈등은 사실 뉴스거리가 아니죠. 그건 정치 관심 있는 분들이나 챙겨보는 거고. 근데 정부 여당의 계파 갈등은 국정이 불안정해지는 거니까 저희도 그 윤한 갈등으로 망해봐서 잘 알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원래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의 한동훈이 되고 있다. 급속도로. 요새 좀 생긴 것도 닮아 보이는 것 같은데.
1: 장동훈 대표 아닙니까?
2: 아니죠. 장동훈 대표는 대통령이랑 싸운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빨라도 너무 빠르고 뭔가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정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을 이긴 다음에 이런 현상이 나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레임덕이라고. 한때는 그 대통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한20% 높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고 이게 일부 지지층이나 뭐 딴지일보 이런 데 호응을 얻는다는 게좀 기형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저는 안 좋아합니다. 당연히 비판 많이 하고요. 근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보다 진영 내에서 내 파워나 내 영향력이 더 위다라고 과신하는 인물들. 김어준이나 유시민 같은 이런 분들의 지나치

0: 자신감이 민주당 내 어떤 불안이나 이런 균열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근데 이게 뭐 꼭 여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뭐 야권에서도 뭐 고성국 씨나 전환기 씨 등 장애 스피커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어쨌든 영향을 미치는 건 확실한 거고 좋은 영향을 미칠 때도 있고 나쁜 영향을 미칠 때도 있겠죠. 물론 뭐 저도 마이크 지상파 마이크 잡기 전에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면 이거를 나쁜 영향을 미칠 때 어떻게 끌어낼까? 결국은 정치권도 거기에 대해서 나름 도움이 되니까 손 내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2: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과 보수정당은 약간 정치 문화가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보수정당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수직 계열화 딱 됩니다. 대통령 중심으로. 그런데 민주당 계열은 지금 민주당의 주축이 586 운동권 출신들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정신 세계는 20대부터 권력 가진 사람한테 들이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쉽지 않은 구조가 있고요. 그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김근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계급장 떼고 한번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있었던 예. 걸로 보면 예. 민주당 계열의 정치 문화라는 게 예.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다 뭉쳐서 갑니다. 근데 대통령이 딱 되고 나면 그다음 누가 하지 하고 다 각자 도생으로. 그 각자 그 내부에서 싸우는 그런 문화가 좀 있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이해찬 전 총리의 부재를 좀 꼽을 수 있는데 사실 이해찬 전 총리가 민주당에서는 숨어 있는 그 조율자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그다음에 수많은 정치인들이 이해찬 전 총리가 얘기하면 어느 정도 고개를 숙이고 예? 조정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음흠. 이해찬 총리가 돌아가신 이후에 예.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각자가 전부 본인 얘기를 다 하기 시작합니다. 대통령이 새벽에 막 X에 글 올리고 이해찬 총리 살아있을 땐 그런 일 별로 없었거든요. 그 이후에 있는 일이고 김어준 씨 막 얘기하고 유시민 씨 막 얘기하고 제가 봤을 때 어찌 보면 이해찬 전 총리의 그 숨어있는 조율자 역할을 좀 해보려고 하는 다툼도 있지 않나 예.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1: 지금 예. 김철근 전 사무총장께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DNA가 좀 다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김주하 전 대변인 그 문재인 대통령 때는 그 김어준 씨나 유시민 씨가 이렇게 들이받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는 어용 지식인 되겠다고 하면서 적극 방어를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안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주류가 아니니까 비주류 출신이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분석도 있어요.
3: 뭐 그런 정서도 사실 좀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그때는 뭐 그냥 지지층끼리 하는 말로 인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해.
1: 뭐 그래서
3: 다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재명 대통령 집권하고 나서 뭐 갑자기 뭐 5기 민주 정권을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다음 총선 때는 뭐 국회 3분의 2석을 차지하기 때문에 코어 지지층을 단단히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사실 지방선거 직전 뭐 지방선거 기간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아니 지금 선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미리 저희끼리 김칫국 마시고 대통령 뽑은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도 들고 아까 이제 장혜찬 부원장도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집권 1년 차에 어떤 여당에서 그런 분위기를 보이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거는 민주당이나 저는 뭐 국민의힘이나 별반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그래도 유능하게 일도 하고 있고 경제 개혁, 사회 대개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뭐 공정에 보니까 뭐 엊그저께는 뭐 유가 단합, 그다음에 전분당 단합, 설탕 단합 다 잡아내고 있더라고요. 잘하고 있는데 우리 지지층에서 왜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나 좀 저도 많이 답답합니다.
1: 예. 어쨌든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창입니다만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는 아마 누구 편 해서 좀 더 시끄러울 것 같고요. 좀 지켜보기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언급드린 뉴스토마토 조사는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ARS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민주당 당권 경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어제까지 어떤 선출 방식을 할 것인가 결정 못했다가 오늘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선호투표제를 하겠다고 했을 때 모든 후보들이 반대를 하지 않았는데 어제 오후 늦게 정청래 의원 측에서 안 된다. 당헌당 위반이다.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도 못 받아들인다고 이유를 제기했습니다만은 선호투표제로 결정난 것 같아요.
3: 아니 근데 뭐 정청래 전 대표 지금 출마도 안 하셨잖아요 아직.
1: 공식 출마는 아직 얘기 안 했죠.
3: 출마도 안 하셨고.
0: 근데 이거 최고의 의결 사항 아니에요?
3: 최고의 내일 이제 의결해야 되는데.
0: 안 해주면 또 빠꾸 되는 거 아닙니까?
3: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준위에서 만약에 내일 최고에서 의결 안 하면 전준 위원장이 중대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전당대 10개월 전에 전당대에서 선호투표제 하기로 전준위에서 결정을 했어요. 예. 그리고 당원이나 이런 데 보면은 결선 투표제 등이 있으니까 네. 선호투표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도입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걸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정청래 전 대표 측이 바로 직전 당대표고 이번 전준위를 승인하고 구성한 네. 그런 당권파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전준위 결정에 대해서 비판하고 당원당규 위반이라고 어떤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예. 저는 좀 매우 당인 한 면으로서 유감스럽습니다.
1: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선호투표제가 당원당규의 결선 투표 등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선호투표제가 결선 투표의 효과가 있긴 있거든요. 그럼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아마 이제 논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정청래 의원 측에서 선호투표제를 반대한 거는 선호투표제를 들어가면 나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지지하는 사람이 2순위로 정청래 후보 지지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죠.
1: 없으니까 송영길 나겠죠. 네.
0: 송영길 전 대표를 1순위로 지지하는 사람은 2순위로 김민석을 뽑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게 자동 반영되는 선호투표제가 정청래 전 대표에게 불리하다라는 주장은 전 또 나름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선호투표제라는 제도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뭐 당무 개입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김민석 찍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윤석열 정부 때 최고위원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정권 초에는 대통령이랑 여당이 합을 맞춰서 당청이 정말 한 몸이 되어서 당청 일체, 당정 일체가 되어서 국정을 운영하고 그러다 실패하면 선거에서 깨지면 같이 책임지는 거지. 이게 여당과 청와대, 여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건 가장 큰 지지율 하락 요소입니다. 윤석열 정부 가장 큰 패인 딱 하나만 꼽으라면 윤한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정청래 전 대표가 본의 아니게 민주당의 한동훈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선호투표제든 결선투표제든 그냥 원샷으로 끝내든 무슨 제도가 됐든 간에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공항에 김민석 총리만 한번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찍은 사람한테 맡겨주고 못하면 동반 책임으로 같이 사퇴하고 퇴장하는 게 정치의 도의라고 생각을 해요.
1: 예. 어쨌든 뭐 선거에 들어가면 당원들이 그건 뭐 선택할 테고 지금 당원 70, 일반 여론조사 30이니까 그 선호투표제를 이게 사실 뭐 처음 한 건 아니에요. 지난 국회의장 선거 때도 했었고 몇 번 했었는데 김민석 의원 측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순환 투표할 때 지역 순환 예전에는 제주도부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시작도 충청도 끝도 충청도 이상하지만 나는 받아들였다. 그런데 왜 이 선호투표제는 안 받아들이냐 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일정은 어찌 보면 정청래 전 대표한테 조금 유리하게
1: 정청래 대표 고향이 충청이니까
2: 충청도니까 네. 충청에서 시작해서 대전에서 끝나는 이런 일정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당헌당규 해석을 가지고 뭐 그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다 이게 의견이 개입돼 있는 거죠.
1: 그렇겠죠.
2: 개입돼 네. 있는 거고 네.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이 전당대회 참전한 상태잖아요. 참전한 상태고 대통령이 선호투표제에 대한 또 그 좋아한다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1: 본인 SNS 썼었죠.
2: 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의 구도에서 보면 정청래 대표 1인데 그다음에 김민석, 송영길, 더군다나 고민정까지 이렇게 뭐 거의 3대 1 구조 상황이 되니까 정청래 네. 전 대표 입장에서는 여기서 문제 제기라도 좀 해놓고 가야 그 전당대회 그 판에서 자기가 이른바 그 뭐랄까 그 밴드 애군의 반대로.

0: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청래 대표가 나 굉장히 힘듭니다. 관리당원들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3대 1로 저 싸우고 있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더군다나 결선 투표도 안 하고 선호 투표로 해갖고 이렇게 간다는데 이렇게 주장을 하고 호소함으로 내서 아까 우리 장해찬 전 최고가 얘기했듯이 뭐 1순위 김민석을 찍은 사람이 2순위 뭐 송영길 이렇게 일체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교차 투표를 상당히 유도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1: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전 대표가 본인의 SNS에 3대 1로 싸워서 맞고 있어서 아프다. 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 3대 1이 그러면은 김민석, 송영길, 고민정을 3으로 그렇죠. 얘기하는 것 같고 본인이 1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2: 김민석, 송영길, 이재명 말하는 거 아니에요?
1: 뭐
2: 속내는?
1: 정청래 대표 속내야 그렇듯 아마 뭐 겉으로 그렇게 말 못할 테니까. 그 만약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민석, 송영길, 고민정이라고 하니까. 근데 김지호 전 대변인 이해가 안 되는 게 고민정 의원은 누가 봐도 정통 친문 라인이잖아요. 그런데 정청래 의원은 그 문재인, 유시민, 또 김어준 이 친문 라인과 손잡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조국까지?
3: 그래서 사실은 당내에서는 한 달 전까지만 네. 해도 우리 당의 686, 친문 그리고 뭐 김어준 씨나 유시민 작가가 정청래 대표를 확실히 밀고 있다. 네. 그런 시각이 많았는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고 예. 그리고 나서 고민정 전 최고위원이 굉장히 그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는 어허. 또 여기 YTN이었던 것 같아요. 어허. 비판하는 인터뷰를 하시고 최고위원도 아니고 당대표를 출마하다 보니까 뭐 물론 본인은 우리 당의 꼰대 정치 2030 정치 살리겠다 꼰대 정치 타파하겠다 이렇게 출마변을 이야기했지만 당내에서 해석은 사실 우리 당이 또 당대표는 3인 컷오프가 전통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4인이 출마를 하면 고민정 후보가 제일 먼저 컷오프 될 가능성도 높고 근데 왜 출마를 했을까 보면 뭔가 정청래 전 대표가 친문을 대표한다는 그러한 시각이나 인식에 대해서 뭐 좀 반기를 드는 게 아닌가 그런 해석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2: 그러니까 야당의 시각으로 보면은 그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이에 딜이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친문에 대해서도 섭섭하지 않게 하겠다. 다음 총선 때 무조건 친문이라고 다 안 자르겠다. 그러니까 친문 진영이 나서서 막 이 개판의 진영 내 갈등을 좀 확산시키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은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숨결까지 알아듣는 사이다 하는 예? 평가가 정치권에서 있었잖아요. 예?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고. 그럼 컷오프가 되더라도 나와서 이렇게 정청래 대표를 때려주는 것 자체가 소위 말하는 친문 진영의 결집을 좀 와해시키는 굉장히 뼈아픈 카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어준 씨 방송에 오늘 제가 김어준 씨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얼마 전 김민석 총리가 출연을 했고
1: 예?
2: 그 자리에서 그 계엄 당시 국회에 출입하는 CCTV가 공개된 것도 일종의 좀 약속 대령 같다. 어느 정도 화해 MOU가 맺어진 거 아니냐.
1: 선 내밀었다.
2: 뭐 정황이 좀 지금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고 정청래 대표는 이렇게 친문 진영이나 이런 데까지도 약간씩 결집이 약해지면 그야말로 사면 초과가 되는 거죠. 예.
1: 전현직 대통령끼리 딜이 있었다. 이건 뭐 추측의 영역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로 잠깐 시간이 없으니까 좀 넘어가 봅시다.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가 오늘 예정된 한성숙 국무총리와 접견을 취소하고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을 항의하기 위해 광주경찰청을 방문했다고. 아까 잠깐 우리끼리 얘기했습니다만 이건 못 만났다고 해요. 못 만났는데 뭐 항의 방문 당연히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긴 한데 그 한성숙 국무총리 접견하는 날 굳이 이걸 취소하고 내려갔어야 됐을까? 뭐 이런 생각 드는데.
0: 저는 그 제1야당 대표로서 좀 결례라고 봅니다.
1: 예.
0: 애초에 약속을 하지 말든지
1: 예.
0: 약속이 돼 있었으면 일단 그건 진행을 하고 예. 그 이후에 가도 되는 건데
1: 예.
0: 굳이 취소까지 해가면서 광주경찰청을 방문했다는데 결국 만나지도 못한 예. 상황이 됐잖아요. 뭐 이런 지점들이 그 완급을 좀 조절하고 그다음에 그 선택과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뭐 어느 날은 그 올림픽 공원에 예. 갔다가 뭐 또 어느 날은 예정된 약속을 취소하고 광주로 튀었다가 그 장동익 대표의 어떤 정치 행보가 이렇게 막 오락가락하고 여기저기 지방을 다니는 게 사실은 당내 여러 그 내분이랄까요? 아니면 징계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복잡하잖아요.
1: 예.
0: 그래서 더군다나 또 윤리위가 독립적이냐, 뒤에서 조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들어 막 얘기를 하니까 자꾸 지방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는 제1야당 대표답게 좀 점잖게 하셔도 된다라고 보여져요.
2: 근데 요거는 같은 야당 입장에서 좀 서운한 게 지금 개혁신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가장 먼저 연대해야 될 문제는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라고 그렇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윤기 사건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안수사권 관련된 핵심이 돼버렸잖아요. 예. 경찰들이 자기들끼리 짜고 치고 막 증거 없애주고 막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물론 총리와의 기존의 면담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건 막 시급을 다투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보안수사권 문제 여론을 환기시키지 않으면 이거 한번 폐지해버리면 돌아오기까지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개혁신당이든 또는 민주당 내에서도 정성호 장관 말처럼 보안수사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당파를 떠나서 이런 움직임이나 보안수사권을 조금은 남겨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움직임에는 좀 공감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3: 아니,
2: 봅니다.
3: 아니 근데 이거는 저는 좀 정무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판단을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차지하고 아니 한성순 국무총리 앞에서 보안수사권 이렇게 더 세게 얘기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더 화제가 됐을 텐데.
1: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옵니다.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카멜로 카멜로
1: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0: 장갑은 카멜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날씨 전해 듣고 3부로 돌아옵니다.
6: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7: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8: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9: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8: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9: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0: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1: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2: YTN is FM.
1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강원과 호남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요. 밤부터는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 이상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고요. 내일 오전에는 대부분 비가 잦아들겠지만 오후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내일 서울이 29도, 대전 31도, 광주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올라 가서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간선도로 몇 군데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강동대교와 암사대교 사이 4차로 쪽에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는 강남 면허시험장 부근 3차로 쪽에 사고가 났습니다. 내부순환도 위로는 고장차입니다. 홍지문 부근 3차로 쪽에 고장차 때문에 앞뒤로 해서 많이 밀리는데요. 연희램프 이전부터는 차량도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는 마장 램프에서 월곡램프까지 속도 줄입니다. 고속도로 이동량도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통해서 서울 쪽으로 들어가는 길 지금 기흥에서 수원, 양재에서 반포까지 막히고요. 안성휴게소 부근에 고장차 있고 외곽으로는 죽전에서 수원까지 더딥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YTN 라디오 이동경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2부에서 청취율 조사기간이라고 많은 응원 부탁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왔네요. 네, 223님 이동경 정면승부 100만 돌파 가자 화이팅 해주셨는데 네, 어느덧 구독자가 89만 명이 됐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0만 명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 바라고요. 7388님도 이동현 작가님 다시 만나서 너무 좋고 들을 만한 방송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4년 전에 있었던 코너 이동현의 촉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팬이셨군요. 예, 고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초대 손님은요. 31년 동안 8차례 선거에 도전했고 6차례 낙선했지만 광주 전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에 응원하면서 여전히 호남을 지키고 있는 보수정당 정치인입니다. 국민의힘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그 메가 프로젝트에 관해서 노벨 평화상을 주고 싶다. 극찬을 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정치적으로 뭔가 의도가 있지 않느냐. 지역 역차별이다. 뭐 심지어는 민주당 전당대회용이다. 이렇게 평화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수정당 소속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노벨 평화상을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어떤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이런저런 다양한 견해를 갖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 예. 다양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하고 SK가 광주 전남의 반도체 그 공장 을 그쪽에다가 이게 우리나라 반대체로 말하자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3단계를 광주 전남에다 짓겠다. 이걸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많은 의미를 좀 부여를 하고 싶어요. 예. 가장 큰 것은 사실 호남 사람들은 이 산업에 관한은 많이 아팠습니다. 음흠. 70년도에 여수 여천에 석유화학단지 들어온 것하고 80년도에 광양제철 들어온 걸 제외하고는 그 이후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지금 이재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보수 정권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정권에서 광주 전남에 거의 대기업들이 들어온 적이 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대기업들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발표만 남으로 인해 가지고도 많은 그런 호남 사람들의 소외감이나 아픔이나 이런 부분들의 위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보다 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기업들이 그것은 평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했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예. 지금 수도권 과밀이 인구의 52%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예. 지방은 소멸돼 가고 있다. 그래서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 두 가지가 합해서 다 국가의 재앙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자리가 없어서 다 이렇게 떠나고 소멸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대기업들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가장 큰 재앙 중에 하나인 이러한 지역 소멸,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을 해결이 가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어쨌든 그 우리는 남북 간에 대치하고 있고 북한의 장사정포가 뭐 한 5천 문 이상 된다고 하는데 그 사정 거리가 평택까지 떨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 있는 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인 삼성과 SK의 거의 모든 반도체 공장들이 다 중부권에 가 있어요. 예. 평택 이북에가 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보 차원에서도 분산시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서도 국토를 넓게 쓴다고 하는 것 아주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저는 정말 노벨의 평화상과 경제학상을 추천한다고 한다면 기꺼이 좀 하고 싶다.
0: 그 정도로?
1: 그럴 예. 정도로 저는 많은 의미를 좀 부여하고 예. 싶습니다.
0: 그 방금 이정현 위원장 말씀처럼 일제시대 때나 그 이후에서 영호남 인구 차이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영호남 인구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는 게 호남에서는 아무래도 직장도 없고 먹고 살 게 없다 보니까 수도권으로 많이 이주를 하셨죠. 근데 영남은 뭐 부산, 뭐 울산, 구미, 대구 뭐 굉장히 많은 단지들이 일자리가 생겼으니까 발전도 했고 그래서 소외됐었다 지금까지는. 아마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이정현 위원장도 그 말에 공감하셔서 지금 한것 같아요. 지금 거의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호남에.
1: 800조가 아니라 80조가 아니라 8조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투자한다는 8천억에 대한 얘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0: 없었다.
1: 그리고 예. 실질적으로 그건 뭐 정부 투자가 아니니까 그건 예. 기업 투자고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얘기고
0: 그렇죠.
1: 일자리가 있게 된다면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떠난 청년들이 돌아올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의 월급을 받아서 쓰게 된다고 하면 지역 경제가 살 수가 있고
0: 예.
1: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기업들이 오게 돼 가지고 어쨌든 광주 전남에도 많은 일자리가 생기게 된다고 한다면 어쨌든 국토의 균형 발전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충청권은 충청대로 영남은 영남대로 그리고 호남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예. 오고 사람들이 오고 청년들이 머물고 그러면 그 자체가 국토 전체적으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게 바로 말하자면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삼성과 SK에 대해서 정말 그 프랭카드를 하나 걸고 싶어요
0: 예.
1: 개인적으로.
0: 예.
1: 정말 하나님 삼성과 SK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프랭카드를 하나 예. 걸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0: 그런데 뭐 우리가 인구 5천만 중에 절반 이상이 지금 수도권에 살고 있고 그래서 수도권 인구 집중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정권에서 국토 균형 발전을 제1의 정책으로 내세웠고 이거 당연한 건데. 그런데 뭐 충청도 있고 영남도 있고 강원도 있는데 왜 하필 호남이냐라고 야당에서는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1: 예.
0: 그게
1: 뭐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예.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안 했던 지역으로 가니까 일단 불안감도 있을 것이고 또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을 그냥 그걸 뺏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지역의 유권자들이 있어서 어느 지역은 이렇게 투자하는데 우리는 뭐하냐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선거 치를 사람들한테는 부담도 되고 그래서 뭐 정치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0: 실질적으로 바다에 바다 해상 풍력을 가장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까 15m에서 25m밖에 되지 않는 말하자면 저기 신안에서부터 해남 완도 진도 부안 저기 군산에 이르기까지 해상 풍력도 가능하고 또 영광의 원전도 가능하고 태양광도 가능하지만 곡성하고 구례에는 양수 발전이 있고 여수와 여천 그리고 광양 이쪽에서는 LNG하고 수소가 지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하필이면 그쪽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점들 때문에서도 기업들이 그동안에 그냥 거기는 가서는 안 될 지역 갈 거라고 생각도 않은 지역에 생각을 해보고 한번 따져봤더니 에너지도 있고 물도 있고 예. 땅도 있고 인재들도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이 말하자면 간다 안 간다라고 하는 이 얘기 자체가 호남의 재발견. 호남의 잠재력을 재발견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저는 예. 그것만으로도 호남 사람들은 눈물 날 예. 일이죠.
1: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가 광주 군공항으로 결정됐는데 이게 그렇게 넓다면서요 땅이.
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군공항, 그러니까 민간공항이 있고 군공항이 있고 탄약고 자리가 한 61만 평이 있는데 이 탄약고를 원래 또 그 옆으로 옮기려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또 탄약고 이전 부지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비행기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말하자면 저 아파트나 뭔가 들어서지 못해갖고 말하자면 완전히 요 그 공항 부지로만 하면 한 256만 평. 실질적으로 개발 가능한 게 한 500만 네. 평 정도가 그 광주 송정역에서 2분 거리, 광주 한 도심인 상무지구에서 10분 거리 안에 이렇게 평평하고 예. 사나운 물 필요도 없는 예. 땅이 가득 있는 거예요.
1: 그러니까는 평평하니까는 공사하기도 쉽고 그리고 방금 말하신 것처럼 또 도심하고 가까우니까는 정주 여건도 좋고 거기다가 물류 접근성도 좋고.
0: 물류 접근성이 아주 예. 좋죠. 예.
1: 그래서 이제 여기가 또 뭐 준비된 곳인 것 같다. 기업들도 좋아한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서 대통령도 이제 속도전을 좀 해야 되겠다. 속도전을 내세운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어쨌든 정부에서 전남, 광주 전남 메가 프로젝트를 했고 그 호남분들 여기에 대해서는 기대가 많이 있겠죠?
0: 그런데요. 그런데 기대도 많고 환영도 하고 너무 좋아하지만 한편으로 호남 사람들이 또 우려하고 예. 염려하고 있는 예. 또 정치권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을 해야 될 사안들이 있습니다.
1: 어떤 걸까요?
0: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공항만 하더라도 공항을 이전을 해야 돼 들어설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겠죠.
0: 그런데 지금까지 20년 동안을 무안에다 공항을 만들어 놓고도 이전을 못했어요. 이게 광주 전남 정치인들의 추진력이에요. 다른 데는 지금 똑같은 게 수원도 있고 대구도 있지만 아직 공항 부지도 정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여기는 20년 전에 공항을 만들어 놓고도 그 서로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가지고 두 공항을 같이 쓰면서 두 공항이 다 어려워진 지경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걸 옮긴다 하더라도 과연 지역민들이 수용을 하겠는가라는 거하고 진짜 큰 문제는 이 군공항이에요. 군공항에 탄약고가 있고 탄약고에는 굉장한 아마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전해서 옮기려고 한다 그러면 신탄약고 부지를 포함한 군공항 지역 정하기도 어렵고 주민들 설득하기도 어렵지만 그 공사가 거의 8년에서 10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이걸 다 결정돼갖고 그다음에 옮겨서 다 간 뒤에 이제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10년 15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전기도 현재 신재생 에너지 갖고는 부족하니까 원전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갈 수가 없다라고 예. 얘기를 해요. 그런데 원전을 하나 만드는데 15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언제 부지 선정하고 원전을 한다고 짓는다고 결정을 내려갖고 공사만 15년이 걸린다면 그것도 언제 끝나느냐는 거죠. 이렇게 적지 않은 문제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1: 뭐 용두 3위로 끝날지 모른다 이런 걱정도 하시는 겁니까?
0: 실질적으로 그쪽 지역 사람들이 네. 많이 걱정해 그겁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의과대학 제주도도 있는 의과대학 하나를 전라남도에 못 갖다 놓고 25년 동안 의과대학 탈행만 하면서 안 돼요. 그러니까 늘 해왔었던 광주 전남의 이 추진력으로는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갖고도 또 만약에 머뭇머뭇하다가 그래서 또 우리를 희망고문하는 거 아니냐 나는 우려도 있고 또 이런 우려는 실질적으로 그냥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하나하나를 점검을 해나가면서 아까 이 말하자면 그쪽에 기업들이 이전에 올 수 있도록 기반을 빨리 조성하고 까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1: 근데 이재명 정부가 사흘을 걸고 추진하겠다고 계속했고 그 호남의 지방정부 단체장은 다 민주당 소속이고 국회의원들도 민주당 소속인데 이게 잘못되면 다 민주당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0: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민주당 책임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0: 지금까지 민주당이 그쪽에 아까 공항하고 제가 저 의대 얘기를 했었죠. 그것 말고도 혁신도시 만들어 놓고도 아직도 굉장히 비어 있는 집이 많고, 그다음에 도청 이전해 놓고 그쪽에다 남학 신도시 만들어 놓고도 빈 곳이 많고, 그 외에 뭐 무슨 한예종을 이전한다 그래 놓고 지지부진하고 있고, 또 이번에는 또 육사 뭐 삼사 통합한다 한다 그랬다 또그 뒤로 흐지부지 이렇게 돼가고 있고, 너무 그런 일을 많이 겪고 있고, 새만금 같은 경우는 거의 40여 년 동안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1: 예.
0: 그것이 바로 호남의 민주당의 한계인 것입니다. 경쟁도 없고
1: 예.
0: 눈치도 안 보고
1: 예.
0: 전혀 말하자면 국민들이 저 지역민들이 선택할 기회도 안 주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일 별로 일을 안 해도 그다음에 무조건 공천만 받아오면 100% 당선이
1: 예.
0: 되니까, 그런 추진력을 갖고 지금 이렇게 좋은 기회도 과연 제대로 하겠냐. 그리고 우리나라 뻔히 알지만 대통령 단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면 이제 내 힘덕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사활을 건다고 말은 한다 손치더라도 사활을 어떻게 겁니까? 그거 진찰을 안 하면 중간에
1: 예.
0: 그만두겠어요? 이렇게 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치밀하게 이것은요 정말 국가 사업으로 국가 프로젝트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한 가지만
1: 예,
0: 좀
1: 하세요.
0: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역대 정권들이 특정 지역들에다가 국가의 미래를 심어오는 작업들을 해왔어요. 예를 들어 울산 같은 거는 자동차나 그 저기 조선을 했지만 울산만 먹고 산 게는 대한민국이 다 먹고 살았어요. 구미에다 전자단지, 창원에다 중공업단지, 그다음에 뭐 인천에다 공항, 그다음에 대덕연구단, 과학연구단지 같이 사방천지에다가 그런 식으로 국가 미래에 그러한 산업들을 심어서 비록 그 위치는 그쪽에 있지만 그거 가지고 전 국민들이 다 함께 같이 국가가 성장하고 먹고 살았듯이, 이번에 반도체 그리고 또그 반도체 전에 광주 전남대 얘기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데이터 센터하고 AI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광주 전남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먹고 살 문제고 대한민국의 미래고 대한민국의 생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국가의 프로젝트로 거머쥐고 광주 전남에도 한번 정도는 좀 그런 미래를 심어봐라. 그런 말씀을
1: 예.
0: 좀 드리고 싶어요.
1: 저는 뭐, 이정현 위원장님 당연히 뭐 염려가 되겠지만 전잘 때리라고 보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동의하는 게, 어떤 특정 지역에 한 정당이 지속해서 뭐 정권을 잡게 되면 시민들 눈치 안 보죠. 나한테 공천 주는 사람만 눈치 보면
0: 그렇습니다.
1: 되니까. 그래서 호남도 마찬가지고 영남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일이 안 돌아간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뭐이 위원장님도 직접 출마하셨습니다마는, 그 대구 같은 경우에는 김부겸 전 총리는 아깝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한번 이제 영남에서도 민주당이 한번 당선되고 호남에서도 뭐 국민의힘 당선되고 뭐 위원장님께서 예전에 한번 당선되셨습니다마는, 그런 게좀 자주 일어나면 좀 바뀔까요? 많이?
0: 아, 저는 제가 해보니까
1: 아,
0: 그래갖고는 안 바뀌어요.
1: 쉽진
0: 제가
1: 않다고. 예.
0: 광주에서 39.7%를 얻고 또 떨어져 본 적이 있고, 순천에서는 두 번이나 당선돼 본 적도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1: 한두 명 당선 갖고는 안 된다.
0: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1: 예.
0: 그러니까 어쨌든 예를 들어 선거제도 같은 게 중선거구제로 이렇게 지방에 한해서라도 좀 바뀐다든지 이렇게 근본적인 좀 바뀐 것도 있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국민의힘 탓이에요. 우리 국민의힘이 호남에 대해서 사실은 국회의원 선거는 88년부터 지금 38년째 싹쓸이를 당하고 있거든요. 기초단체장의 경우 같은 경우는 31년, 또 시의원, 도의원 같은 경우는 35년을 지금 싹쓸이를 당하고 있는데, 제가 당한다는 표현을 써요. 누구들이 왜 당하느냐? 그러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노력을 해봤느냐? 경선 때 빼놓고 내려와가지고 지역에 와서 한 번이라도 지역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고 그렇게 가서 살펴보고 살펴본 것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게 그걸 완성을 시키고 지원을 해주고 밀어주려고 해서 지역민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한 번이라도 해봤느냐? 없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말하자면 이렇게 계속 싹쓸이 당하는 원인 중에 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김부겸 그분도 지난번에 당선됐잖아요.
1: 예.
0: 이정현이가 당선됐을 때저 그냥 됐겠습니까? 매일 내려갈 때마다 마을에 가서 자고 자전거 타고 골목 누비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하고, 비만 왔다 간다면 새벽에 가장 먼저 내려가고 군의원 도의원들보다 먼저 도착해서 현장 살피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감동해갖고 표를 줘요. 그러면 혼자 이래갖고 하면 되겠느냐? 중앙당 차원에서 그리고 그 지역에 공천한 모든 사람들이 좀 그렇게 나가서 가지고 올코트 프레싱을 하면은 지역민들이 감동해갖고 경쟁을 시키는데, 자기들도 포기하고 포기하려면 포기해라. 우리도 표 안 준다. 이게 30년을 넘게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정말 정치가 너무 많이 왜곡이 되고 지역은 지역들대로 경쟁 없는 정치를 하다가 보니까 지역민들이 주인으로서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완전히 민졸의 취급을 받게 되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더라고요. 이것은요 우선은 각 당이 그쪽에서 표가 안 나왔다 싹쓸이 당했다라고 한다 그러나 먼저 반성을 먼저 예. 해봐야 돼요.
1: 그 뭐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사람이 그 5.18 묘지 참배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잊을만 하면은 또 지도부에서 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5.18 폄훼하고 망언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최근에도 이 배재고 사태 봤습니다만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5.18을 성역하면 안 된다라든가 또 배재고에 한을 보낸다든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들이 더 그 호남에서 외면당하는 발단이 되는 게 아닌가.
0: 그러니까 제가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느낀 건데 제가 많은 준비가 돼 있어서 호소를 하고 제 연설을 듣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움직여요. 근데 저녁에 8시 뉴스보가 9시 뉴스 되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가면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려요. 사실은 이제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 같으면 국가의 미래라든가 청년들의 미래라든가 제대로 좀 일 같은 일들에 좀 매달리고 정말 말장난 말싸움 이런 것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좀 스스로가 좀 탈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치꾼이라는 소리 듣지 말고 정치인 정치가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면 진짜 국민들이 봤을 때 일 같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일들에 좀 몰두를 해야지 그 새치 입혀가지고 가지고 말이야 국회의원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자리를 차지를 하고 앉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국회의원으로 대한 국민들의 기대 이것을 부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진짜 그런 건 좀 좀 예. 달라지고 변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1: 근데 뭐 저도 고향이 TK이긴 합니다만 그 TK 분들이 민주당에 이야기하는 게 제대로 된 후보를 내려보내면 우리가 왜 안 찍냐 이런 얘기도 좀 자주 하시거든요. 아마 호남도 그럴 거예요.
0: 아, 당연한 예. 말 나오죠.
1: 이정현 위원장 좀 되는 사람이 내려와야지. 뭐 속된 말로 오중이 또중이 내려보내서 그냥 뭐 흉내만 내고 가면 당연히 안 찍어준다 뭐 이러는데 당 입장에서도 당연히 지는 거 아무도 안 가려고 하니까 못 보낸다 또 이 당 입장은 또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0: 그 당 입장은 선거에 임박해갖고 고르라니까. 평상시에 예를 들어 집권을 했다. 예. 그러면 장관도 시키고 차관도 시키고 굉장한 자리에서 훈련도 시켰다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선거철 때 내려보내서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 다시 당선시켜 보내면 또 우리 중앙당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중용을 하겠다. 이렇게 기대감을 줘야 되는데 가만히 놀고 있다가 선거에 딱 임박해갖고 며칠 남겨놓고 몇 달 남겨놓고 고르니 그게 제대로 된 그런 그 평을 들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1: 예. 그 오늘 장동혁 대표가 그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와 회동이 예정돼 있었는데 취소하고 그 광주 경찰청으로 내려갔어요. 아마 예, 광주 경찰청장을 만나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사건에서 항의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뭐 결국 못 만났다고 합니다만은 그 굳이 오늘 약속을 취소하고 갈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 장 대표의 정무적 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뭐 제가 장 대표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치가 좀 국민 전체 또 국가 전체를 좀 바라보고 하는 그런 경쟁들을 양쪽 다 좀 했으면 좋겠어요.
1: 그 여야가 최근 들어서 더욱 극하게 싸우고 치닫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좀 낭만이라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0: 제가 며칠 전에 한화갑 대표님하고 저녁을 먹었었어요. 네. 옛날 얘기 많이 했는데 진짜 옛날에 선배 정치인들 뭐 선배 정치인들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그래도 과거에는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막 치고받고 있는 대로 다 비평을 하지만은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국민에 도움된다면 하면은 거기다 몰두를 하고 거기다 집중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야가 어디 한 군데도 뭐 거기가 낫고 여기가 뭐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정치가 좀 많이 제가 정치권 오래 있으면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 국민의힘을 이제 저는 그 당대표 박근혜 그때 대통령 시절에 이제 당대표로 중간에 물러나서 한 10년 동안 사실은 좀 침묵하고 있다가 지난번에 공관위원장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정치에 제대로 다시 복귀를 했는데 지금 제가 딱

0: 보고 해법을 내라. 그러면 저는 판갈이에요. 물갈이 갖고 되질 않아요. 국그릇 속에 건더기가 상해 갖고 있는데 그 물을 국물을 갖다가 80% 간고 다시 물 국물 부은다 그래서 배탈이 안 나겠냐는 거예요. 지금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이 정도의 정치라고 한다 그런다면요. 판을 한번 갈아야 돼요. 판을. 판을 한번 갈 때가 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승만 대통령이 12년 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그 앞에 세력들을 싹 갈고 새로운 주체 세력을 형성을 해서 그 시대에 맞는 국가 의제를 갖고 말하자면 18년을 해요. 그런데 또 그 다음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그 18년을 싹 사람들을 몰아내고 또 새로운 주체 세력을 형성해놓고 예. 그 시대에 맞는 것을 해요. 김영삼 대통령까지가 그렇게 했어요. 예. 그 이후로부터는 자꾸 외부에서 스타 잠깐 반짝반짝 하는 스타 데려다가 반짝 써먹으려고 들어와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정치를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뭘 하냐면 세를 형성을 하는데 뭘 형성하냐. 완전히 캠프로 구성을 해. 그래 캠프 정치를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보다 또 지지율이 낮은 사람은 그 사람들대로 또 캠프를 구성을 하고 캠프 캠프 캠프가 서로 캠프 간에 싸워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보이지도 않아. 국가도 보이지 않아. 이 캠프 싸움으로 해갖고 이 잔챙이 정치로 이렇게 계속해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정치권 너무 안타깝게 지금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한 번 정도는 이 세대에 맞게 이 시대에 맞게 세대와 시대를 한번 확 판을 갈아야 된다. 그때 비로소 정치는 저절로 교체가 될 것이다. 바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국민의힘이 뭐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정현 위원장님 비대위원장 하셨으면 좋겠네.
0: 아이고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 그 얘기 좀 들먹이지 마십시오. 제가 하고 나서 10년 이후로 제 뒤로요 26명이 바뀌었습니다. 당 대표 비대위원장 권한 대행 혁신위원장이었고 26명 반년 만에 한 번씩 갈아치웠어요. 도대체가 이래 가지고 어떻게 정말 국민들에게 마음을 살 수 있는 지지자들 마음도 못 사죠.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천?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글레오?
10: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9: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0: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9: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전화.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0: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오늘 준비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5시 정각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피 조심하세요.
2: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위군계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3: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4: 교통안전 1분 턱.
5: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빗길 운전, 바짝 긴장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안전운행 수칙, 저 홍지민이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마모상태 체크.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공기압도 평소보다 10% 정도 살짝 올려주시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전조등, 후미등, 와이퍼도 체크 체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도는 20% 이상 줄이고 차간 거리는 넉넉하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땐 지하차도는 과감하게 패스 우회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6: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7: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YTN 뉴스 FM 저녁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의 본질을 고려하면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며 대통령 직무 수행이나 국가 원수로서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내란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사실관계가 중첩되는 만큼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도 인정되고 이에 따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징역 7년 확정 판결에 내란특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내란특검 수사팀장인 장준호 성남지청장은 오늘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앞으로 남은 내란 외환사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도 비상계엄 사태의 최고 책임자와 관련한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내려진 대법원 확정 판결이라며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친청계 등 당 일각의 반발을 산 당대표 선거 선호 투표제와 관련해 당헌 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현희 전준희 대변인은 오늘 비공개 전체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기획분과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내일 최고위원회의가 예정된 만큼 해당 안건을 최종 의결하는 게 목표인데 그때까지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주말에 비상 최고위를 소집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항의하기 위해 광주경찰청을 찾았지만 책임자를 만나지 못하고 대치한 끝에 철수했습니다. 장 대표와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오늘 광주경찰청을 방문해 김영근 광주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청장이 자리에 없다며 면담에 응하지 않았고 장 대표 등은 1시간가량 항의하다 철수했습니다. 장 대표는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던 경찰이 저렇게 떳떳하고 당당하다며 이게 대한민국 경찰의 민낯이자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40여 년 전 방위병 복무 당시 군무 이탈 의혹을 가릴 병적 기록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SNS에서 안 장관은 당시 예정일보다 8개월 뒤에 소집 해제됐다면서 해괴망측한 의혹도 해소하지 못하면서 3사 졸속 통합을 밀어붙이는 장관을 국민이 신뢰하긴 어려울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도 SNS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군 통수권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면서 안 장관의 탈영 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병적 기록부를 빨리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4.6도, 습도는 84%입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3: 나비엔.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한국일보 제휴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6: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 팀이 돼 서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관광정보센터에 방문하고 LAFC와 함께한 포스터를 받아보세요. 유튜브 비지서울TV에서는 손흥민 선수 등 LAFC의 대표 스타 선수들이 총출동해 케이슨에게 빠진 선수들의 편의점 먹방 등 특별한 서울이 담긴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에 서울이라는 고를 넣을 때까지 서울관광재단은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7: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8: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는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도 이렇게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냉이 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7: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8: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두루다니면서 활동하셨다.
9: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닐 돌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꿋꿋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냉이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7: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1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1: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원 전원 사직이란 제목의 게시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직원들이 한둘도 아니고 전원 사직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12: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최선을 다해 입주민과 공동체의 이익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동대표들의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더 이상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부득이 관리실 직원 전원이 사직을 하게 됐습니다.
13: 뭐야? 관리실 직원 전원 사직? 갑자기 심했나? 아니 그런데 전부 다 그만두면 아파트 일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11: 그래서 온라인에선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 하는 반응이 이어졌죠. 보도에 따르면 직원들은 일부 동대표들의 언어폭력과 부당한 업무 지시, 반복적인 보고 요구 등을 사직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는 주장도 전해졌죠. 이후 직원들은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까지 제기했습니다.
12: 아, 그런데 이 사안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13: 네? 아니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면 도대체 뭔가요?
12: 근로기준법상 입주자 대표 회의를 관리시 직원의 사용자로 보기 어려워서 뭐 그렇습니다.
13: 매일 지시받고 마주치고 눈치도 봤는데 사용자가 아니라뇨. 그게 무슨...
11: 참 이상하죠. 현장에선 분명히 갑처럼 느껴졌는데 법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정이 났다고 하죠. 그나저나 우린 이런 뉴스를 보면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저런 갑질은 안 하지. 이렇게 말이죠.
13: 어머 경비 선생님,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만난 김에 부탁 좀 드릴게요. 저희 집에 택배가 하나 오기로 했는데 그 시간에 제가 집이 없어서 그것 좀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12: 아, 사모님, 그런데 이걸 어쩌죠? 제가 그 시간에 다른 업무가 있어서...
13: 웬만하면 이런 부탁 안 드렸죠. 그런데 워낙 귀한 물건이라 걱정돼서...
12: 아, 그런데 이걸 어쩌죠? 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13: 아, 네, 그러시구나. 여기서 일 오래 할 생각은 없으신가 봐요.
11: 어쩌면 누군가는 이 정도는 그냥 부탁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뉴스에 나오는 갑질 입주민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혹시 나 역시 그들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을 너무 쉽게 부탁하고 있진 않았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얄 법무법인 김형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14: 네, 안녕하세요. 로얄 법무법인의 김형철 변호사입니다.
11: 오프닝에서 짚어본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관리실 직원이 전원 사직했다. 이게 절대 흔한 일은 아닐 텐데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14: 네,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9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건입니다. 직원들은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공지문을 붙이면서 사직 이유를 9가지나 열거 있는데요. 부당한 책임 전가와 언어폭력, 모욕적 발언과 위협성 과시, 비상식적인 업무 지시, 직원 채용에 대한 부당한 간섭 등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은 밤에 잠을 재우지 말아볼까라는 협박성 발언, 입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면서 면박을 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장기간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를 받은 직원도 있었고 이후 직원들은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까지 제기했다고 합니다.
11: 여기서 관리실 직원과 동대표, 입주자 대표의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관계가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구조로 보면 될까요?
14: 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각 동에서 선출된 대표자가 동대표이고 이 동대표들이 모여서 구성하는 기구가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 전반을 감독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법적 고용주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닌 것입니다. 네. 입주자 대표회의가 외부 주택 관리업체와 위탁관리 계약을 맺고 그 업체가 직원들을 고용하는 구조입니다. 즉 직원들의 법적 사용자는 위탁관리업체이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업체에게 관리를 맡긴 발주자 격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원들에게 직접 지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구조적인 괴리가 이번 사건의 핵심 문제가 됩니다.
11: 네, 쉽게 말하면은 이제 하청업체의 원청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서는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다. 이 부분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에게 먼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외부로 알려진 것은 부당하다라는 입장이에요. 법적으로 의미가 있습니까?
14: 법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한 처유를 받았을 때 어디에 먼저 알려야 된다는 그런 법적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 대표회의에 부당한 간섭이 있을 경우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직접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은 오히려 외부기관에 직접 신고하는 경로를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측의 이러한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직원들이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1: 그런데 보도를 보면요. 직원들이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판정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들으신 분들은 아 이게 갑질이고 괴롭힘이 아니면 뭔가 이해가 안 간다 하실 것 같은데요. 이유가 뭡니까?
14: 일반인의 시각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상 관리실 직원들의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종결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 또는 사용자 사이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법적 사용자는 위탁관리업체이지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이 아무리 심한 갑질을 해도 직장 내 괴롭힘 법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11: 현실에서는 동대표나 입대위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직접 고용한 뭐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긴 했다면 조사를 통해 밝혀져도 이 부분이 전혀 반영이 될 수가 없는 구조인지 그렇다면 법의 사각지대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14: 완전한 사각지대라고 보긴 어렵지만 상당히 불완전한 구조인 것은 맞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 대표회의의 부당한 업무 간섭에 대해서 지자체가 사실조사를 할 수 있고 위법하다고 판단이 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위반해도 형사처벌 규정이 별도로 없다는 겁니다. 지자체 조사와 행정명령 정도가 전부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울산 북구청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반송됐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법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1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해서 아무 책임도 물을 수 없냐? 그건 아니죠. 실제 폭언이나 뭐 협박성 발언, 공개적으로 모욕을 하는 행위라든지 부당한 업무 지시가 있었다면은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하겠습니까?
14: 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 경로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형사고소입니다. 밤에 잠을 재우지 말아볼까라는 협박성 발언은 협박죄, 입주민들 앞에서 발길질하면서 면박을 준 행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아파트 관리소 직원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한 동대표에게 명예훼손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둘째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법원은 이런 행위를 불법 행위로 보고 위자료 지급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정신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할 지자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 관리사무소 직원을 폭행했다가 벌금형 받은 사례도 실제로 있었죠?
14: 네, 있습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아파트 지하 주차장 물 청소 안내 방송이 시끄럽다면서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욕설을 퍼붓고 직원의 팔과 목을 기둥에 세게 밀친 입주민이 폭행죄로 기소됐는데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관리사무소장이 자신의 요청 상황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한 입주자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고 관리사무소에 수십 차례 전화를 하고 술에 취해 욕설을 퍼문 입주민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를 불문하고 엄연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11: 그런데 우리 자신도 한 번쯤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해주는 분들한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분들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나는 그래도 꽤 친절하게 대한다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하지만 정말 그럴까? 혹시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정말 뭐 별거 아닌 부탁인데 라면서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을 나 역시 쉽게 부탁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거절했을 때 아 관리비 받으면서 이런 것도 안 해줘? 라고 불편한 마음을 드러낸 적은 혹시 없었는지 이게 당장 법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공동체 안에서 누구나 돌이켜볼 만한 부분이긴 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14: 네,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 등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해서 법령이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간섭의 경계가 현실에서는 굉장히 모호합니다. 예를 들면은 택배를 맡아달라는 부탁, 그 집안 정등 교체 요구 같은 이런 것들은 관리직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관리비는 공용시설의 유지, 보수, 행정업무 처리 등을 위한 비용이지 개인 심부름을 위한 비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관리직원들은 악성민원 제기나 제약 불가 같은 그런 사유로 일자리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상황입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상대방에게 하는 부탁은 아무리 작아 보여도 사실상 강요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11: 네, 여기서 증거 이야기도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냥 참자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여 나중에라도 문제 제기하려면 어떤 자료 남겨놓는 게 좋겠습니까?
14: 네, 나중에 법적 대응을 하려면 증거가 핵심입니다.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일시 내용을 그날그날 메모해 두시고, 둘째, 카카오톡 문자 같은 메시지는 반드시 보관해 두세요. 업무 시간 외에 개인 카카오톡으로 지시가 왔다면 그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폭언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녹음을 해 두세요. 그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을 하는 것은 합법적인 영역에 속합니다. 넷째는 CCTV 영상 보존 요청을 가급적 빨리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CCTV는 보통 15일에서 30일 정도 보관이 되는데 그 안에 요청하지 않으면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법원 판결을 보면 CCTV 영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1: 네. 일부 동대표나 입주민들의 부당한 행동으로 관리실 직원들이 그만두고 관리 공백이 생기면 결국 피해는 전체 입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14: 맞습니다. 그 관리 공백의 피해는 결국 전체 입주민에게 돌아옵니다. 입주민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0: 위탁관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문제를 일으킨 동대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셋째는 동대표 해임 투표입니다. 실제로 이번 울산 사건에서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입주민들의 해임 투표를 통해서 해임된 바 있습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저스틴 비버의 Off My Face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0: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4: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비는 그쳐가고 있고요. 내일 출근길에는 시간당 20에서 5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곳이 있어서 나당이 많이 약해져 있는데요. 축대 주변 지역은 최대한 피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중부지방의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가겠고요. 비가 그친 뒤 습도가 높아서 밤낮 없이 찜통더위가 이어집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대전 31도, 광주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는 이제 조금씩 정체 구간이 짧아져 가는데요. 강변북로는 일산 들어가는 길 마포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밀리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서강대교 이전부터 가양대교까지 밀립니다. 동호대교는 북단 쪽으로 차량이 좀 늘면서 속도가 떨어지고요. 반포대교와 청담대교는 남단 쪽으로 정상 속도를 못 냅니다. 현재 내부순환도 따라가는 길 많이 좋아졌는데요. 그래도 성산램프에서 연희램프까지는 속도 떨어져 있고요. 성산 쪽으로는 마장에서 월곡램프까지 가다서다 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기흥에서 수원, 양재에서 반포까지 더딥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6: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7: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All About News, YTN News FM.
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귀국길에 구형과 신형 전용기를 번갈아 탑승해 이 배경을 놓고 여러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저녁 앙카라에서 구형 에어포스1을 타고 귀국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에 영국 밀드널 공군기지에 도착한 뒤 미리 와 있던 신형 에어포스1을 타고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관련 보안 문제로 새 에어포스1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삶은 매우 위험하다며 나는 이란의 암살 대상 1순위라고 말했습니다.
2: 미 의회에 이어 백악관까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가운데 강경화 주미대사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강 대사는 양국 정부는 쿠팡 문제가 한미 관계에 부담되지 않도록 관리하자는 데 공감대가 있다며 미국 측과 계속 협의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강경화 주미대사가 최근 한미 간 외교 통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쿠팡 사태와 관련해 양국 정부 간에는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문제가 한미 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자는 데 공감대가 있다는 겁니다.
4: 양국 정부 간에는 이러한 현안들이 한미 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3: 강 대사는 미국 측에 우리 정부 입장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계속 설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미 하원에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한다는 보고서가 나온 데 이어 백악관도 우려를 내놓으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외교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백악관의 입장 표명은 상당히 의외라며 놀랐다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적에 따라 기업을 차별 대우하지 않으며 미 법사위 보고서는 쿠팡 측 주장만 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 거론된 한국 행정부 기관들의 입장을 취합해 미 법사위에 전달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대사는 원자력과 핵잠수함 부문 한미 정상 간 합의 사항을 위한 차기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 지난 G7에 이어서 나토에서의 양국 정상 간 나눈 대화로서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또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와 관련해서도 미국 측이 기존 한미 관세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 수요 예측에 공모 물량의 7배가 넘는 청약이 몰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8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ADR 공모에 글로벌 장기 투자 펀드와 기술 분야 전문 펀드, 국부 펀드, 아시아 전문 글로벌 투자자 등의 수요가 대거 몰렸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청약 대금 기준으로 약 1,715억 달러, 26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몰렸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공모가가 8일 하이닉스 종가인 207만 6천 원 기준으로 정해지면 조달 규모는 245억 달러로 외국 기업의 미국 상장 역대 2위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최근 우리 주식시장이 겪고 있는 이 극심한 변동성을 두고 해외 언론과 월가의 진단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초기성이 짙은 오징어 게임에 비유하는가 하면 한국의 기형적인 파생상품 구조가 미국 증시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우리 증시를 든든하게 바치던 외국인 자본이 빠르게 이탈하며 코스피가 연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외국인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 증시의 가장 큰 문제는 기초 세력이 아닌 비정상적인 변동성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재 한국 증시를 벼랑 끝에선 오징어 게임에 비유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AI 산업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탄탄하다며 최근 글로벌 매도세의 원인으로 한국 시장의 기형적인 파생 상품을 지목했습니다.
6: 한국 증시에 특정 기술적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수익과 손실을 크게 증폭시키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라는 게 있습니다. 애널라스번 미국 투자자문사 대표입니다.
5: 실제로 이 ETF들이 연달아 코스피 서킷 브레이커를 촉발했고 그 충격파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까지 전염됐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투자자들의 순환매까지 겹치며 한국 증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올 상반기 기술주로 큰 수익을 낸 글로벌 투자자들이 차익을 실현하고 다른 업종으로 자금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환경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욱 고착화합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한국 본토 주식을 공매도하고 미국에 상장된 SK 하이닉스 주식을 사라고 노골적으로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주가 수익 비율 기준 금융위기 수준의 극심한 저평가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기업 가치에 비해 낙폭이 과도하다는 뜻이지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기형적인 시장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2: 태풍이 몰고 온 비구름에 물난리가 난 중국 남부에서는 39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또 양돈 농가에서 돼지 16,000여 마리가 떠내려가고 뱀 사육장에 독사 900마리가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7: 마치 인형 뽑기를 하듯 집게 달린 중장비가 물에 떠내려오는 돼지를 건져 올립니다.
8: 뽀지 뽀지 뽀지.
9: 천천히 천천히 바로 지금이야. 이 녀석은 좋게 600근은 되겠어. 홍수 피해 마을 주민입니다.
7: 중국 남부 광시 좌족 자치구에 제10호 태풍 마이삭이 상륙하면서 양돈 농가에도 홍수가 덮쳤습니다. 휩쓸려간 돼지 16,000마리 가운데 일부라도 되찾기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 구조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110억 원 넘는 손실을 메우기엔 역부족입니다. 중국 최대 뱀 사육 지역인 광시 한 양식장에선 코브라 같은 독사 900마리가 풀려났습니다. 주민 여럿이 뱀에 물렸는데 여성 한 명은 침수로 고립된 탓에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9: 코브라에 물렸습니다. 길이는 길었고 색깔은 검고 머리는 납작했습니다.
7: 길가에 난데없이 등장한 얼룩말 한 마리. 근처 동물원에서 기르던 새끼 벤 암컷이었습니다. 이 밖에 사슴, 알파카, 낙타, 타조 등 20종, 100마리 넘게 동물원에서 사라졌습니다. 사자 3마리를 비롯해 곰, 늑대 등 맹수류는 우리에 갇혀 익사했습니다.
9: 곧바로 맹수우리를 다 잠가버렸습니다. 풀려나는 순간 사람을 해칠 수 있지 않습니까?
7: 동물도 예외 없는 대자연의 위력에 인명피해도 늘어서 광시 난닝에서만 39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0: 여야 원내대표의 요구한 겁니다. 본회의를 열어달란 민주당 요청도 일단은 유보했습니다.
1: 조기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빠르게 협의하다라고 촉구를 하셨고요. 재원절 전까지 원구성을
2: 정연주
1: 완료할 수 있도록
2: 국민의힘 공보수석입니다.
0: 조 의장의 간곡한 입소에도 불구 여야는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의 허송 세월은 없다. 국민의힘을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3: 국민의힘이 지금 허송 세월 하는 이
2: 한병도
3: 시간은
2: 더불어민주당
3: 5천만
2: 원내대표입니다.
3: 국민의 천금 같은 시간입니다. 인내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기겠습니다.
0: 공언대로 이딴 단독 상임위를 연대 이어 특검까지 전선을 넓히고 있습니다. 24일 종합특검 시한 만료를 앞두고 3차 연장 법안을 발의했고,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을 명시한 선관위 특검법도 제출했습니다. 야당 요구 특검을 외치는 국민의힘 요구는 일축했습니다.
4: 당연한 원칙을 명분도 없이
2: 선준호
4: 정쟁화하며
2: 더불어민주당
4: 시간을
2: 원내
4: 끌고 있습니다.
2: 운영수석 부대표입니다.
4: 장동혁 대표의 지령을 받아 부정선거론에 부합하는 결과를 유도하려는 것 아닙니까?
0: 국민의힘은 정녕 역사의 독재 정권으로 기록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면 원구성을 원점에서 재협상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5: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2: 정점식 국민의힘
5: 합리적인
2: 원내대표입니다.
5: 토론의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강행하겠다는 뜻입니다.
0: 노답 종합특검을 연장하겠다는 건 한 톨의 먼지를 태산으로 만들겠다는 미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6: 오죽하면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2: 장동혁
6: 수사
2: 국민의힘
6: 대상
2: 대표입니다.
6: 확대, 인력 증원 모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노답 특검이라는 겁니다.
0: 다만 국민의힘에선 보이콧이 장기화하면서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점점 힘을 받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2: 앞서 장현주 수석의 직함을 잘못 전해드렸습니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으로 정정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0: 비구름이 벗어나며 서울 전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1: 다만 밤새 다시 강한 비가 예고돼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표정우 기자.
2: 네, 서울 도림천입니다.
0: 네, 자 이제 이 하천 출입은 가능한 상태입니까?
2: 네, 조금 전까지 통제됐던 이곳 도림천은 청소 작업을 진행하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출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불어났던 하천 수위는 낮아졌고 산책로에는 주민들이 오가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곳 도림천 신대방 1교와 목감천 너부대교 지점은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다가 오후 3시 10분쯤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이곳 주변인 신대방역과 신림역, 보라매역 인근에는 침수주의보가 내려졌다가 오후 3시 20분쯤 해제됐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시내 하천 29곳을 모두 통제했는데 수위가 낮아진 곳부터 순차적으로 통제를 해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 주요 도로 통제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1: 네, 앞으로 비 피해 상황과 예보 어떻습니까?
2: 네, 오늘 서울에서는 관악구와 금천구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하루 관악구가 75.5mm, 금천구가 72.5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배수 지원과 같은 민원 사항 14건이 접수됐지만 침수나 붕괴 등 큰 피해는 접수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서울 지역에 2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다시 내릴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비구름 상황에 따라 짧은 시간 강한 비가 다시 쏟아질 수 있는 만큼 하천변과 지하차도 접근을 피하고 기상 상황을 계속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도림천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0: 장마전설은 수도권에도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1: YTN 제보 영상에 담긴 수도권의 비 피해 현장을 김혜린

0: 최진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 하수구에서 흙탕물이 솟구칩니다. 바퀴가 모두 잠긴 승용차 한 대가 오도 가도 못하고 멈춰서 있습니다. 오전 9시 50분쯤 경기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도로가 빗물에 온통 뒤덮인 모습입니다.
2: 하필 또 거기가 또 초등학교 근처예요. 성인 남성으로 따지면은 이제 발목보다 좀더 차게.
1: 한때 자전거 도로였던 곳이 하천에 잠겼습니다. 나무 밑동은 거의 잠긴 채 거센 물살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정오쯤 경기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목감천 너부대교 아래를 지나는 자전거 도로가 홍수로 통제됐습니다.
3: 평소에 제가 자전거 타고 많이 지나다니는데 지금 높이가 한 2m 이상 정도 찬것 같아요.
1: 소방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차량 바퀴 절반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꼼짝없이 고립됐습니다. 오전 11시쯤 경기 시흥시 안현동 일대에서 차량에 물이 차오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석대에 타고 있던 4명을 구조했습니다. 오전 10시 반쯤엔 인천 운현동 창고 앞 도로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소방당국이 무릎까지 올라온 흙탕물을 헤치고 출동해 창고 안에 갇혀 있던 60대 여성 1명과 70대 남성 1명을 구조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4: 중부와 경북 북부를 덮친 물폭탄에 경북 영주에서 산책하던 70대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0: 수백 명의 주민이 집을 버리고 대피했고 시설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5: 하천에 누런 황토물이 세차게 흘러내려갑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 쏟아진 장맛비에 하천 수위는 삽시간에 올랐고 생활 지도사와 산책에 나섰던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실종된 남성을 찾으려고 소방과 경찰은 하천 주변을 수색하고 있고 아래쪽에는 유실 방지망도 설치했습니다. 소방은 유속이 느려지면 물가에 진입하는 등 수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6: 다리에서 현재 육안 수색을 진행하고 있고 또 거점별로 유실 방지망을
7: 모범식
6: 설치를
7: 경북
6: 해서
7: 영주
6: 계속
7: 소방서장입니다.
6: 추가적인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또 유속이 느려지면 저희들이 이제 강변까지 내려가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변 수색을 할 예정입니다.
5: 교각 윗부분까지 흙탕물이 차올랐습니다. 다리에는 출입을 막는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경북 문경과 충북 청주, 세종에선 불어난 물에 하천이 범람 위기에 놓여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 수백 명이 마을 회관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8: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 많이 왔어요. 영강천이 진짜 범람 수위까지 이렇게 올 정도로 지금 엄청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5: 사람이 고립되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대전에선 도로가 잠기면서 차 안에서 고립된 두 명이 구조됐고, 충북 보은에선 주택이 침수되면서 고립된 두 명이 구조대에 업혀 탈출했습니다. 폭탄처럼 쏟아진 장맛비에 충청과 경북 북부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4: 충청권에 쏟아진 극한호우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0: 산비탈에서는 흙탕물이 쏟아져 인근 상가와 도로를 덮쳤고 하천이 넘치면서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9: 산비탈에서 흙탕물이 무서운 기세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도로는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고 산 아래 상가들에도 토사와 빗물이 밀려들었습니다. 시간당 70mm에 육박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충남 계룡산 동학사 입구 일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10: 너무 참 당황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놀래가지고. 여기 길에 나가들 못했어요. 물이 무릎까지 와가지고. 물하고 흙하고 이렇게 막 범벅이 돼서.
9: 가게 바닥은 온통 진흙범벅이 됐고 집기들도 성한 게 없습니다. 중장비와 소방호수를 동원해 도로에 밀려든 토사를 치워보지만 끝이 없습니다.
11: 물가가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 고객이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거의 주말 장사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렇게 돼서 주말에 손님이 안 오면 저희는 앞으로 걱정이 돼요.
9: 흙탕물이 거센 물살을 이루며 흘러가고 시민들이 오가던 하천 옆 산책로는 물에 잠겨 모습을 감췄습니다. 불어난 하천물에 비닐하우스 주변과 농경지는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12: 한번 농경지에
7: 다 물이 잔뜩 차 있어요.
12: 조남기 이장단 협의 회장입니다.
7: 고립되니까 아무래도 무섭죠.
9: 하천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 수십 대도 침수 피해를 받고 청주 지역 학교 세 곳은 건물 누수와 운동장 침수 등으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충청권에 쏟아진 많은 비로 하천 수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곳곳에서 홍수특보도 잇따랐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4: 충청권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옹벽이 무너지고 토사가 도로를 덮치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0: 충북 청주에서는 요양원 인근 옹벽이 무너지면서 입소자들이 긴급 대피했고 대전에서는 산에서 흘러내린 토사로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보도에 이성호 기자입니다.
13: 비탈면 아래로 무너져 내린 옹벽 잔해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크고 작은 돌덩이와 토사가 뒤엉켰고 무너진 경사면을 따라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옹벽 바로 아래에는 요양원이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 갑작스러운 붕괴에 입소자 10여 명이 다른 시설로 긴급 대피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14: 대포 터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서 와봤더니 이쪽에 이렇게 다 무너져 있었다고 관계자입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이제 하루 종일 비가 엄청 많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걱정은 했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게 생긴 거죠.
13: 토사 유출도 잇따랐습니다. 대전 송강동에서는 산비탈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도로 위로 쏟아져 내려 주차돼 있던 차량 한 대가 파묻혔습니다. 도로 한쪽은 진흙과 나뭇가지, 돌멩이로 뒤덮였고 산 위에서는 끊임없이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구 장비가 투입돼 토사를 걷어냈지만 산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도로를 막으면서 한때 양방향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15: 비가 와가지고 밖에 나와보니까 이런 난리가 생겨서 아마 나뭇가지나 이런 게 막 떠내려서 하수도에 맥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물이 못 빠져서 물이 넘어서 이런 난리가 난 것 같은데.
13: 충북 청주 현도면 하석지구에서도 낙석 우려와 토사 유출로 차량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또 대전과 청주 등 충청권 곳곳에서 도로와 인도 주변 나무가 쓰러지는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계속된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옹벽과 비탈면, 산사태 취약 지역의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도로 통제와 응급 복구를 이어가는 한편 지역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와 위험 지역 우회를 당부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4: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곳곳에서 호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0: 중북부 지역에는 오늘 밤사이에 또다시 집중호우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수현 캐스터.
16: 네, 기상센터입니다.
4: 네, 오늘 밤사이에 다시 비가 강해진다고요?
16: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호남을 중심으로만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남부지방은 밤까지 이렇게 약하게 비가 오다가 그치겠지만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특히 수도권과 영서지방에는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밤사이 시간당 20에서 5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어제부터 지금까지 충남 천안에 260mm 이상, 그 밖에 충청과 경기, 강원 곳곳에도 200mm 안팎의 큰 비가 왔고 서울에도 많은 곳은 10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영서 중북부에 200mm 이상의 폭우가 더 쏟아지겠고 서울 등 그 밖에 중북부 지역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강원과 경기, 충청과 남부 곳곳에는 산사태 위기 경보가 경계, 서울과 경남은 주의 단계까지 올라 있고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남과 경북 북부 곳곳에는 산사태 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대비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비에도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비가 그친 뒤에 더위도 더욱 강해진다고요?
16: 네, 그렇습니다. 우선 경북 경산에 이어 포항과 경주, 제주 동부에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서울 기온이 24도, 광주 25도, 대구 24도 이상을 유지하겠고 체감온도는 이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열대야나 열대야에 버금가는 더위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서울 29도, 대전 31도, 포항 35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에서 무더위가 나타나겠고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영남을 중심으로는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후 더위가 점점 더 강해지면서 전국적으로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에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0: 12.3 비상계엄

0: 선포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1: 시작하겠습니다.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8개 형사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확정 판결입니다.
2: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3: 이홍구 대법관입니다.
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대법원은 공수처 1차, 2차 체포영장 집행방해, 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등 제기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무죄가 나왔던 외신 상대 허위 공보 혐의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일부 혐의까지 유죄로 뒤집어 징역 7년을 내렸습니다. 다만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간부들도 같은 시각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비롯해 남아있는 7개 형사재판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4: 체포방해 사건 대법원 선고가 진행되던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내란 본류 재판 출석차 서울고등법원 법정에 나와 있었습니다.
0: 대법원 선고는 직접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잠시 휴정이 이뤄지면서 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휴대전화로 시청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당시 법정 분위기를 보도합니다.
5: 대법원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가 시작되던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른 재판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상고심 대신 내란 우두머리, 본류 사건 2심 재판에 출석한 겁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오후 재판 시작과 동시에 휴정을 요청했습니다. 대법원 선고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달란 취지였는데 재판부는 변호인의 관련 의견서 제출은 없었다면서도 이를 받아들여 휴정했습니다. 이에 오후 재판 시작 6분 만에 재판부는 퇴정했고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전자기기로 선고 생중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 공판의 생중계가 이루어진 건 사상 처음입니다. 이에 더해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이유까지 설명하며 법정에는 한동안 생중계 소리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시 13분쯤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지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인 뒤 옅은 미소를 지었고 변호인단 일부는 격양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법 선고 직후 내란 특검팀과 공수처는 판단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고
6: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요. 정준호 내란 특검 수사팀장입니다. 남은 내란 외환 사건들의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소원을 예고했습니다.
7: 법률 유보 원칙에 윤석열 전 대통령 바로 너무 위배되는 판결이어서 어떻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사실.
5: 체포방해 사건이 대법 확정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 징역 7년이 확정되자 당연한 귀결이라면서도 특검이 구형한 10년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부승찬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정당한 영장 집행과 수사를 가로막은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제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이 남았다며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국민의 염원에 걸맞은 엄정한 사법적 판단이 나오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의 책임 등을 따져묻기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회 문체위는 오늘 오전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첫 전체 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증인으로는 정봉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등 13명을,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

0: 축구혁신위 공동위원장과 손흥민, 황희찬 등 10명을 채택했습니다.
1: 월드컵 귀국 이틀 만에 미국으로 출국한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국회 청문회 의결이 있자마자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0: 월드컵 결과에 대한 사과와 함께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2: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고 귀국한 지 이틀 만에 미국으로 출국한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은 출국장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3: 제가 할 얘기는 있는데 언젠가는 이게 다
4: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3: 잘 나올 거예요.
2: 출국 일주일 만에 홍 전 감독이 침묵을 깨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홍 감독은 먼저 월드컵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감독인 자신에게 있으며 많은 분께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면서 사과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사실인 양 알려지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까지 더해졌다면서 침묵을 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에 머물게 된 것도 피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협박으로 신변 안전 위험에 놓인 가족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청문회가 열린다면 그 자리에 서야 할 사람도 본인이라고 강조하면서 어떠한 질문도 피하지 않고 알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출국할 때만 해도 즉답을 피했지만 청문회 일정이 결정되자마자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겁니다.
5: 청문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때 뭐 하게 되면 맞춰서 귀국을 하시는 건지
3: 모르겠어요. 지금 제 귀국 날짜는 언제
4: 될지 모르겠습니다.
2: 축구협회도 국회의 청문회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용수 부회장과 김승희 전무이사 등 현직은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드컵 성적에 대한 비판 속 홍 전 감독과 협회 관계자들의 입에 다시 한번 국민적인 시선이 쏠릴 예정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1: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된 경찰들을 소환했습니다.
0: 수사 내용이 장윤기 아버지에게 유출돼 증거가 인멸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건데요. 장윤기의 큰아버지도 다른 지역에서 경찰 중간 간부로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나 연관성이 있는지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6: 증거 인멸 혐의로 경찰 특별수사팀에 구속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 법원은 증거를 없애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7: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6: 강력팀장을 포함한 수사팀은 공무상 비밀 누설,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장윤기 사건 담당 경찰관들을 피의자로 불러 대면 조사에 나섰습니다. 장윤기 성범죄 목적 범행을 입증할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은 이유를 캐고 있고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관련 수사 내용이 장윤기 아버지에게 흘러들어간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윤기 자취방에 있던 성인용품 리얼돌이 폐기된 경위도 검찰 수사 대상입니다. 참고인 신분인 동료 경찰관들도 이틀째 조사했는데 긴급체포나 피의자 전화는 없었습니다. 특히 장윤기 큰아버지도 중간 간부급 경찰관인 것으로 드러나 장윤기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과 전에 같이 근무했거나 개인적 친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TF를 가동해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0: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와 이에 따른 보안책에 대한 당의 입장이 정리된 셈인데요.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총출동해 입법 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8: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원 등이 참가한 TF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사실상 당의 공식 개정안으로 핵심 내용은 검찰 보안수사권의 완전 폐지입니다.
9: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전체에 거쳐서 검사가 수사의 주체자로 되어 있는 조항들을 정리했습니다.
8: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우려들은 시정조치권과 보안수사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을 강화해 막기로 했습니다. 보안수사 요구기한을 1개월로 명시해 수사가 무한정 늘어지지 않도록 하고 공소청장에게 담당 수사관 교체나 직무 배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견

0: 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기존 개정안들과 병합해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할 방침입니다.
1: 저희 법안 일소위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이상 개최하여서 심사를 집중적으로
2: 더불어민주당 간사입니다.
1: 진행할 예정이고요.
0: 하지만 국민의힘은 최근 벌어진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연일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한성숙 총리 접견 일정까지 취소하고 장윤기 사건을 따져묻기 위해 광주경찰청으로 달려갔습니다. 청장 면담은 불발됐지만 보안수사권마저 없으면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만 더 커질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3: 이제 어떤 지위도
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3: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0: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 편이냐며 파상 공세도 이어가고 있는데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속 효과적인 대응책은 찾지 못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4: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2: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강행하겠다는 뜻입니다.
0: 오는 10월 공소청, 중수청 출범에 대비해 서둘러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여당과 이에 맞서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는 야당 사이 대립은 더욱 거칠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5: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부실 수사와 유착 논란이 커지자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TF를 구성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 위원을 외부 인사로 위촉하고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유사 사건 전수조사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 수사대도 신설해 수사 비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치권에선 안규배 국방장관의 과거 군무이탈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6: 국방부는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소명했다고 일축했지만 보수 야권은 병적기록 공개를 요구하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7: 안규배 장관의 군무 이탈 의혹은 1년 전 국회 인사청문회 때 처음 불거졌습니다. 1983년 14개월 단기 사병으로 소집됐던 안 장관이 22개월 만에 제대한 것을 두고 복무 중 근무지를 벗어났다가 영창에 갔다 온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겁니다. 당시 안 장관은 행정착오로 병적이 잘못됐다며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기록 공개는 거부했습니다.
8: 85년 1월 4일 날 소집 해제가 돼서
2: 국방부 장관입니다.
8: 이렇게 복학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6개월간 지금 22개월이란 것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게 산입된 겁니다. 복무 기간이
7: 가라앉았던 의혹은 최근 한 예비역 장교가 안 장관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재조명됐습니다. 병적 자료에 30일 구금 처분이 기재됐다는 여권 관계자의 전언을 들었다며 안 장관의 청문회 위증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한 겁니다.
9: 제가 공개적으로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이나 무고 등으로 제발 고소를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7: 국민의힘은 이를 계기로 다시 병적 공개를 요구하며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10: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병적 기록 한 장 공개하면 끝날 일입니다.
7: 안 장관이 해외 출장 중인 가운데 국방부는 청문회 때 충분히 소명한 의혹이라며 장관이 정상적으로 복무를 마쳤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야권의 공세가 방첩사 해체나 사관학교 통합 같은 국방개혁 동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지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5: 한밤중 서울 가련동에 있는 빌라에서 불이 나 초등학생 남매가 숨졌습니다.
6: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파악을 위해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한밤중 좁은 골목길로 소방차가 여러 대 들어오고 소방대원들이 줄지어 이동합니다. 빌라 맨 꼭대기집 안쪽에 빨간 불길이 보이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밤 11시쯤 서울 가련동에 있는 빌라 3층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2: 3층에서 이렇게 불이 나서 소방차는 한 10명 정도 갔고요. 대략 5개, 6개 정도 갔고
13: 그 전에 이제 그 저기 경찰이었어요.

0: 불은 50분 만에 꺼졌지만 그 사이 집안 내부는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1: 불이 난 집 창문 곳곳이 검게 그을렸고 바닥에는 깨진 창문 조각과 재가 가득합니다.
0: 화재 당시 집안에 있던 초등학교 2학년 남아와 1학년 여아는 심한 화상을 입은 채 의식이 없이 구조됐습니다. 남매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빌라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9명이 대피했습니다. 화재 당시 보호자인 아버지는 외출 중이었고 집안에는 아이들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감식을 벌였습니다.
2: 저희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지금 국가에서 증거물 분석 중입니다.
0: 경찰은 거실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3: 네, 초등학생 남매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늦은 밤 단둘이 있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4: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난 불로 아이들이 숨지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혜리 기자입니다.
5: 서울 가련동 빌라 화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남매는 초등학교 2학년 오빠와 한 살 터울 나는 여동생입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아버지가 외출해 늦은 밤 아이들만 집에 있던 사이 불이 나며 참변을 당했습니다. 펑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된 건 8일 밤 10시 57분쯤. 소방과 구급대원들이 신고 접수 5분 만에 출동해 방 안에 있던 남매를 구조했을 땐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매는 인근 병원으로 분산 이송된 뒤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불은 거실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안방에서 잠들어 있던 남매는 불이 난 걸 알지 못해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웃 주민들은 남매가 평소 아빠와 사이가 좋았고 인사성이 밝았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6: 꼭 애들 데리고 차 태워서 놀러 가고 그랬어요. 애들이 그렇게 밝아요. 우리들 보고 꼭 인사하고 웃고 막 깔깔대고 웃고 그러고 둘이 다니고 그랬는데 그거 참 안타깝네요.
5: 지난해 6월과 7월 부산에서도 어린 자매들이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나 숨지는 등 보호자가 없는 집에서 난 화재로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4: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 97건에 대한 불복 절차, 이른바 선거 소청을 심사 중인 서울시 선관위원들이 무더기로 사의를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서울시 선관위원 7명 가운데 3명이 최근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선관위원은 최근 선거 소청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침이 담긴 자료를 선관위 측에서 받았다며 사임계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수백억 원대의 보험 사기 혐의를 받는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자생한방병원과 자생의료재단의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4개 보험사는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진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해 보험금 수백억 원을 편취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자생한방병원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환자 개인별 처방전의 근거에 한약을 조제하고 있다며 과거에도 유사한 고소 고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혐의 없음 또는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틀 연속 급락했던 코스피가 장중 큰 변동성을 보인 끝에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들이 지수를 떠받쳤지만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커지며 항공주는 약세를 보였고 환율도 하루 만에 다시 1,5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7: 하루 종일 오르내리던 코스피는 결국 소폭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45.12포인트, 0.62% 오른 7,291.9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3% 넘게 급등하며 장중 한때 7,543선까지 치솟았지만 오후 들어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고 한때 하락 전환하게 됐습니다. 결국 등락을 거듭한 끝에 간신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이 1조 2,879억 원, 외국인이 1,400

0: 61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반면 개인은 1조 3,307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보다 9포인트 오른 794로 장을 마쳤습니다. 불안한 장세 속에서 증시를 떠받친 건 반도체 투톱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날 급락세를 딛고 장 초반부터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5.3% 오른 218만 6천 원, 삼성전자는 0.18% 오른 27만 8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1: ADR 상장을 앞두고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이 전반적으로 반도체주 반등을 이끌어내면서 오늘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높은 속에서도 오름세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하지만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시장의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뛰었고 연료비 부담 우려가 커진 항공주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대한항공이 5.15% 급락한 것을 비롯해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 진에어 등 주요 항공주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환시장도 불안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중동 긴장감이 겹치며 하루 만에 다시 1,500원 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6원 오른 1,506.1원에 거래됐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이틀째 순매수했고 외환당국의 미세 조정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도 작용하면서 추가 상승폭은 제한됐습니다. YTN 오동권입니다.
2: 네,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후렐 수후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 결과를 공동으로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3: 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4: 후렐 수후 대통령님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15년 만에 몽골에 국빈 방문했습니다. 몽골은 우리의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주요 파트너이고 한국은 몽골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파트너라는 이 메시지가 양국 국민들께 잘 전달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 양국 정상이 한몽관계의 황금 시대를 함께 열어간다는 공동의 비전을 확인하고 한몽관계 발전의 지향점을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번 공동선언은 한몽 양국이 30여 년간 쌓아온 우정과 신뢰 위에 앞으로의 시간을 한몽관계의 황금시대로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한몽 양국이 이번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양국 국민의 민생과 영내 평화 발전에 기여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회담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양국은 정치 외교적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과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며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경제, 통상, 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과 핵심 강물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의 원칙적 타결을 계기로 2030년까지 한몽 교역 규모 10억 달러 달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또한 AI와 디지털 전환, 첨단 과학기술, 물류 인프라, 농업 축산, 보건 의료, 개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의 폭도 넓혀갈 것입니다. 특히 보건 의료 협력은 양국 국민께서 가장 직접적으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제2국립암센터 건립 사업을 비롯한 관련 협력을 통해 몽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양국 우호정서의 토대인 문화.
2: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3: 네, 주요

0: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예. 자,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윤전 대통령에 대해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온 건데, 일단은 이 선고 장면 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4: 이흥구 대법관입니다.
3: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고,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정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네, 선고 장면 보고 오셨습니다. 마지막, 뭐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그러니까 징역 7년이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개괄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2: 일단 뭐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을 하고 나서 이제 현재까지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이제 확정이 된 재판이라는 그 자체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번 사건 상고심 같은 경우에는 뭐 양형을 따지는 그런 절차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윤 전 대통령의 주장들이 모두 배척이 되면서 7년이라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절대 가볍다라고 볼 수 없는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1: 예.
2: 그만큼 이제 사법부에서는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엄중하게 인식을 했다, 그 책임을 물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 사법부가 발부를 했던 그 영장 집행을 행정부의 수반이 방해를 했다라는 그런 혐의입니다. 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내용 자체가 뭐 사법부 입장에서는 뭐 사실 매우 좀 심각한 범죄 혐의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정한 책임을 물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심보다 2심에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2년 더 늘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유지하는 이런 판단을 내린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2: 일단 1심에서 2심으로 갔을 때 선고 형량이 2년 는 것은 결국 일부 이제 혐의들에 대해서 무죄였던 내용들이 유죄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형식적으로는 그러한 이유에서 2년형이 선고가 더 늘었다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개인적으로는 이 사안 전체적으로 더욱더 엄중하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형이 추가가 되지 않았나라고 뭐 생각을 했는데, 일단 대법원에서는 지금 뭐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이상 형을 따지는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에는 2심까지의 그런 판단에 법리적인 오해가 있는지 혹은 뭐 증거를 수집하는 그런 절차, 증거를 판단하는 절차에 있어서 위협한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이 대법원에서 는 결국 항소심에서 이 법리를 오해한 그런 내용이 없다, 각종 법칙을 오해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2심에서의 선고 내용 그대로 확정이 된 겁니다.
1: 예, 일단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지금까지는 이제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서 이 공수처 수사권 논란 일단은 종지부가 지킬 것으로 보이시죠?
2: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 내란 사건뿐만 아니라 내란 재판뿐만 아니라 이번 재판에서도 계속 주장을 해왔던 것이 공수처에는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1: 예.
2: 지금 이런 체포 방해 혐의에서도 주장을 한 이유가 결국 당시에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발부받은 게 영장, 체포영장이었고, 그래서 위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논리였죠. 그런데
1: 예.
2: 이런 주장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관련계 법령을 봤을 때, 법률을 봤을 때 공수처는 고위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관련한 인지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가 있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뭐 수사 개시와 동시에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인지를 했다.
4: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주요 쟁점을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5: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6: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6: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7: 경동 나비엔.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전?
10: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밥맛 나는 세상 황정.

0: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한 몽골 회담 결과 공동 언론 발표는 지연 중계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3: 나른함이 팡팡, 멍 때리는 재미, 스트레스, 긴장감, 젤리로 확 날려버려.
4: 젤리 같은 소리 하네. 내 중독의 시작은 이거였어. 난 그런 젤리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상담한다.
3: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5: 돈 되는 소식들만 모아 전해드리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오픈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로 유튜브 YTN 경제라디오를 구독하셨다는 인증샷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립니다. 핸드폰 열고 유튜브 들어가서 YTN 경제라디오 검색한 다음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고 화면을 캡처한 뒤 문자 메시지 보내기로 가서 샵 0945번 입력하고 사진 첨부해서 전송 버튼 누르면 끝! 7월 20일까지 진행되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6: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빠져나가면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오늘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시간당 2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한 차례 더 쏟아지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취약 시간대인 밤사이 내리는 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방심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미 많은 비가 내린 곳은 땅이 많이 약해져 있는 만큼 그리고 산사태 위기경보도 경계 단계로 올라간 만큼 산비탈이나 축대 주변은 최대한 피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한낮에는 서울이 29도, 대전 31도, 광주 32도로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서울 시내는 눈에 띄게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도로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현재 강변북로는 양방향으로 정체 없이 통과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역시 공항으로 들어가는 길 크게 무리 없습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는 영동대교에서 청담대교 사이로만 짧게 지체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올림픽대로 방금 전에 사고가 났는데요. 한강대교와 동작대교 사이 7시 57분경 사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재 사고 처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동작대교 부근 4차로는 조심히 가셔야겠고요.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쪽으로 창동교와 상계교 사이로 짧은 지체만 살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연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정상으로는 15년 만에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4: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열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몽골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정상회담 결과 정리해 주시죠.
5: 네, 이재명 대통령은 몽골 국빈 방문 첫날인 오늘 오후나 후렐스 후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조금 전 회담 결과를 언론에 함께 발표했는데요. 두 정상은 우선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담은 한몽 관계 황금시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적 상호 보완성과 역사적 유대에 기반해 실질 협력을 확대하는 데 뜻을 모은 겁니다. 구체적인 회담 성과도 도출됐습니다.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의 원칙적 타결을 계기로 오는 2030년까지 한몽 교육 규모를 10억 달러로 늘리기 위해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양국 정부 사이의 양해각서, MOU를 포함한 21건의 협력 문건도 체결됐습니다. 몽골 제2 국립암센터 건립 등 보건의료와 기후변화, 사막화 대응, 그리고 에너지 전환 등 여러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1년 미만 단기 체류자가 상대국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적 교류 확대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히토르 등 자원부국인 몽골과 공급망, 핵심광물 분야 협력 또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도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몽골 측에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설명했고 후렐스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적극 공감했습니다. 한국 정상의 몽골 국빈 방문은 15년 만인데요. 몽골 측은 이 대통령을 위해 예포와 의장대 등 성대한 공식 환영식을 준비했습니다.
3: 네, 이 대통령 다른 몽골 일정도 있었죠?
5: 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엔 후렐스 대통령과 한몽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양국 정부와 기업인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요.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축사를 통해 양국 간 상생협력 모델 확대와 핵심 광물, 인프라 등 협력 확대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이틀째인 내일은 몽골 국회의장과 총리를 각각 접견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 몽골에서 의술을 펼치며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이태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하고 우리 교민들과 오찬 간담회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울란바타르에서 YTN 홍익입니다.
3: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는 17일까지 원 구성을 완료해달라고 여야에 최종 통보했습니다.
4: 후반기 첫 본회의조차 아직 열지 못하고 있는데 특검 전국을 타고 여야 신경전은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6: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1명을 단독 선출한 이후 원구성 협상에 공전을 거듭하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적어도 다음 주 금요일 17일 제헌절까지는 원구성을 마무리 지어달라 여야 원내대표에 요구한 겁니다. 본회의를 열어달란 민주당 요청도 일단은 유보했습니다.
7: 조기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빠르게 협의하다라고 촉구하셨고요. 제헌절 전까지 원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6: 조 의장의 간곡한 입소에도 불구 여야는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의 허송세월

0: 결은 없다. 국민의힘을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1: 국민의힘이 지금 허송세월 하는 이 시간은
2: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1: 천금 같은 시간입니다. 인내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기겠습니다.
0: 공언대로 이딴 단독 상임위를 연대 이어 특검까지 전선을 넓히고 있습니다. 24일 종합특검 시한 만료를 앞두고 3차 연장 법안을 발의했고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을 명시한 선관위 특검법도 제출했습니다. 야당 요구 특검을 외치는 국민의힘 요구는 일축했습니다.
3: 당연한 원칙을 명분도 없이 정쟁화하며
2: 전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입니다.
3: 장동혁 대표의 지령을 받아 부정선거론에 부합하는 결과를 유도하려는 것 아닙니까?
0: 국민의힘은 정녕 역사의 독재 정권으로 기록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면 원구성을 원점에서 재협상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4: 힘도 있는 논의를 거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2: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4: 합리적인 토론의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강행하겠다는 뜻입니다.
0: 노답 종합특검을 연장하겠다는 건 한 톨의 먼지를 태산으로 만들겠다는 미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5: 오죽하면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수사 대상 확대, 인력 증원 모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노답 특검이라는 겁니다.
0: 다만 국민의힘에선 보이콧이 장기화하면서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점점 힘을 받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6: 미군이 이란의 호르무즈협 상선 공격에 대응해 이란 군사시설을 겨냥한 추가 공습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X에 이란 해안선을 따라 방공시스템과 해안감시자산, 미사일 드론 저장고 등 약 90개의 이란 군사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은 지난 7일 이란의 군사목표물 80여 곳을 타격한 데 이어 이틀째 단행됐습니다.
7: 미국의 연이은 공습에 맞서 이란이 쿠웨이트와 바레인, 카타르 내 주요 미군 기지와 군사시설을 겨냥해서 대규모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란군은 대규모 자폭 드론을 동원해서 쿠웨이트의 패트리어트 요격망, 카타르의 조기 경보 시스템, 바레인의 연료 저장소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미국이 이란을 치면 똑같이 타격받을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은 오직 이란의 통제 하에서만 재개방될 거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6: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 뒤 미국으로 돌아가는 귀국길에 비행기를 갈아타 그 배경을 놓고 여러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7: 이란과의 교전이 재개되면서 암살을 우려한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 트럼프는 자신이 이란의 암살 1순위라고 말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8: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형 전용기에서 내립니다. 잠시 마중 나온 군인들과 인사하더니 곧바로 활주로를 걸어가 옆에 대기 중이던 신형 전용기에 올라갑니다. 휴리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를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저녁 구형 에어포스 1을 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2시간 만에 영국 밀드롤 공군기지에 내려 미리 와 있던 신형 에어포스 1을 타고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례적인 상황에 당장 이란의 암살을 걱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실제 전용기 안에서도 비행 내내 창문을 내리고 경계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 평소와 달리 왜 창문을 내리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건 우리가 상대하는 비열한 놈들 탓에 위험한 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8: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관련 보안 문제로 새 전용기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이란의 암살 대상 1순위라며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9: 대통령은 매우 위험한 직업입니다. 저는 이란에서 암살 대상 1순위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8: 하지만 같은 질문이 연이어 나오자 신형 전용기를 영국으로 보낸 건 군 장병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둘러댔습니다. 지난해 카타르가 선물한 새 전용기는 항공기 가격만 4억 달러, 우리 돈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즈는 백악관 비밀 경호국의 요청에 따라 전용기를 갈아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카타르로부터 선물받은 항공기를 급히 대통령

0: 이어서 충남 계룡산 동학사 입구 일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1: 너무 참 당황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놀래가지고 여기 길에 나가들 못했어요. 물이 무릎까지 와가지고 물하고 흙하고 이렇게 막 범벅이 돼서.
0: 가게 바닥은 온통 진흙 범벅이 됐고 집기들도 성한 게 없습니다. 중장비와 소방호수를 동원해 도로에 밀려든 토사를 치워보지만 끝이 없습니다.
2: 물가가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 고객이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거의 주말 장사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렇게 돼서 주말에 손님이 안 오면 저희는 앞으로 걱정이죠.
0: 흙탕물이 거센 물살을 이루며 흘러가고 시민들이 오가던 하천 옆 산책로는 물에 잠겨 모습을 감췄습니다. 불어난 하천물에 비닐하우스 주변과 농경지는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3: 한번 농경지에 다 물이 잔뜩 차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못 빠져나 고립되니까 아무래도 무섭죠.
0: 하천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 수십 대도 침수 피해를 받고 청주 지역 학교 세 곳은 건물 누수와 운동장 침수 등으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충청권에 쏟아진 많은 비로 하천 수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곳곳에서 홍수특보도 잇따랐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4: 충청 지역에 내린 폭우로 나무를 키우는 농원 축대가 무너지며 농사를 망쳤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5: 도로가 잠기면서 교통이 통제됐고 곳곳에서 차량 침수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6: 비닐하우스 옆으로 아찔한 절벽이 만들어졌습니다. 밤새 비가 내린 충남 공주에서 농장 아래에 쌓았던 5m 높이의 축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7: 옹벽이 뒤에 공터로 다 밀려버렸더라고요. 나무를 그 화분에다 심어가지고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는데 다 쓸려 내려가 버렸어요. 가서 보니까 황망하죠.
6: 비닐하우스까지도 내려앉을 수 있는 상황. 농장 옆에는 주유소가 있어서 기름 유출까지 우려됩니다. 비탈에 있던 농장들은 형편이 비슷합니다. 충남 천안에선 참깨와 들깨를 심었던 밭이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건물 안까지 물이 들어찬 곳도 있습니다. 흙탕물이 휩쓸고 간 집안은 바닥이며 가재도구가 모두 엉망이 됐습니다. 차들은 바퀴 절반이 잠긴 채 도로를 달리고 하천 옆에 주차돼 있던 차량은 아예 물에 잠겨 윗면만 가까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청주에선 사람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주차된 자동차 대여섯 대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물살은 터널까지 집어삼켰습니다. 자동차 한 대가 물살을 가르며 아슬아슬하게 주행합니다. 충남 공주 마티 터널을 포함해 도로가 침수되며 곳곳에서 오전 한때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4: 네, 호우 관련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 영상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도로 위에 서 있는 차량 바퀴가 반쯤 물에 잠겼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경기 시흥시 안영동에 있는 도로에서 차량 안에 사람이 있는데 물이 차오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침수된 차량 3대 안에 고립됐던 4명을 구조했습니다.
5: 물가를 따라서 우거졌던 수풀이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사람들 발길이 닿던 분치도 온통 흙탕물 아래 잠겼는데요. 제보자는 쏟아진 비에 물이 불어나서 하천 수위가 평소에 3배 정도로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4: 주방 천장이 무너져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오전 10시쯤 경기 화성시 만세구에 있는 산업용품 제조공장에서 폭우로 천장이 무너지면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가 떨어지면서 빗물이 샜다며 현장에서 가스 차단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5: 주렁주렁 달린 멜론 사이로 물 웅덩이가 고여 있고 비닐하우스 안팎에 물이 들어차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40분쯤 전남 광주 담양군 담양읍에 있는 멜론밭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제보자는 해마다 장마철에 밭이 침수된다면서 오늘도 새벽부터 비가 쏟아졌는데 나무 뿌리가 썩을까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4: 충청권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주민 600여 명이 대피했고 경북 영주에서는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0: 이와 함께 일부 도로가 침수되는 등 시설 피해도 250여 건에 달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전국 호우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1: 네, 오늘 불거진 빗줄기만큼 전국에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부터 오늘 오후 5시까지 호우로 인한 시설 피해가 25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나무가 쓰러지거나 도로가 침수되는 등 공공시설 피해가 225건에 달했고요. 집이 물에 잠기거나 파손되는 사유시설 피해도 3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작물 피해의 경우 충남 부여와 경북 성주 등을 중심으로 모두 13.4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때문에 427세대 662명이 일시 대피했고 이 가운데 621명이 마을회관 등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종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경북 영주시 풍기읍 남원천에서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과 경찰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전국의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되고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다만 내일 새벽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지방에 시간당 30mm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산사태 위기경보와 함께 홍수특보가 발령돼 있는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은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이브에서 YTN 박견입니다.
2: 오늘날 수도권에 호우가 쏟아지면서 서울에 올여름 첫 호우경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전국 대부분 비가 그치고 소강 상태입니다.
0: 네, 하지만 장맛비가 완전히 그친 건 아닙니다. 오늘 밤 사이에 경기와 강원 북부에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수도권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는데 지금 비 오는 곳 없습니까?
3: 네, 낮에는 올 여름 들어 처음으로 서울에 호우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강한 비가 쏟아졌었죠. 오후 3시 전으로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는데요. 저녁 시간이 되면서 다시 조금씩 비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살펴보면 서해안 쪽으로 비구름이 생기는 모습 보입니다.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으로 조금씩 비구름 면적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사이 중국 산둥반도에 머물던 새로운 비구름대가 서해상으로 유입되면서 경기와 강원 북부에 특히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현재까지는 충남에 많은 비가 쏟아졌죠. 누적 강수량을 보면 천안에 267mm, 계룡 258mm, 세종은 244mm, 대전 240mm 등 모두 200mm를 훌쩍 넘겼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이 충남의 첫 번째 고비였다면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이 두 번째 고비로 예상되는데 이번에는 수도권 북부를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 자정부터 내일 새벽 6시 사이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또 인천에 호우 예비 특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많게는 200mm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강원 남부는 20에서 80mm, 다른 지역은 50mm 미만입니다.
2: 네, 그럼 이번 장맛비 언제 끝날까요?
3: 네, 내일 오전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그리고 정체 전선은 북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던 경남 지역, 그동안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채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밤에는 경북 경산에 이어서 포항과 경주, 제주에 무더운 밤이 예상돼 열대야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이번 장맛비가 끝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고 그 위쪽 대기 상층에는 티베트 고기압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덮는 이중 열돔이 시작되겠습니다. 따라서 무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또 이번 장마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북상했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비구름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상청은 다음 주 중반쯤 다시 한번 장맛비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합성 목재 예스틴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8: 합성 목재 예스틴바. 경동

0: 산업 주식회사.
1: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3: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0: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듀엣토의 더 클래식.
3: 7월 9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4: 생상스가 작곡한 동물의 사육제 중에서 백조 마르타 아레이치와 여러 음악가들이 함께 연주합니다.

0: 7월 9일 목요일 듀엣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의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생상스가 작곡한 동물의 사육제 중에서 백조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여러 음악가들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2013년 루가노 페스티벌 실황 녹음이었습니다.
0: 이번 주에는 여름과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름 페스티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유럽의 오케스트라와 오페라는 9월에 시작해서 5월 정도의 한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정규 시즌이 끝나면 연주자들은 휴가를 보내기도 하지만 세계 각지의 여름 음악제에 참가하기도 하고요. 루가노 페스티벌, 베르비에 페스티벌, BBC 프롬,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모두 여름에 열립니다.
0: 루가노 페스티벌은 스위스 남부의 도시 루가노에서 매년 6월에 열리는 여름 음악 페스티벌입니다. 특히 2002년부터 2016년까지는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르헤리치가 예술감독을 맡아 운영했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 페스티벌을 마르타 아르헤리치 프로젝트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미샤 마이스키나 르노 카푸숀 같이 아르헤리치와 친한 여러 거장들과 막 떠오르기 시작한 젊은 연주자들이 함께 모여 여러 조합으로 다양한 작품을 연주합니다.
1: 이 루가노 페스티벌이 실내악 중심이라면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오페라와 오케스트라 공연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츠부르크는 모차르트가 태어난 도시인데 매년 여름이면 세계 최고의 지휘자와 오케스트라, 성악가들이 모여서 한 달 넘게 오페라와 콘서트를 이어가고요.
0: 잘츠부르크 음악제는 단순히 음악회가 많은 축제가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지휘자, 오케스트라, 성악가, 연출가들이 모두 모여 올해 가장 중요한 공연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클래식 음악의 깐 영화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1: 2006년 잘츠부르크 음악제에서 있었던 오페라 공연 실황 준비했습니다.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중에서 사랑의 괴로움, 그대는 아는가, 그리고 이제는 날지 못하리, 소프라노 크리스티네 셰퍼, 바리톤 일데브란도 다르칸젤로,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중에서 사랑의 괴로움 그대는 아는가, 그리고 이제는 알지 못하리, 소프라노 크리스티네 셰퍼, 바리톤 일데 브란도 다르칸젤로, 니콜라우스

0: 아르논코르가 지휘하는 빈 피라모닉의 연주였습니다. 2006년 짤츠부르크 음악제에서 있었던 오페라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1: 이 우리나라에도 여름 음악제가 있죠. 바로 대관령 음악제입니다.
0: 네, 대관령은 스키장으로 유명한 곳이죠. 여름에도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2004년부터 대관령 음악제가 시작된 거죠. 지금은 아시아 최고의 실내악 페스티벌로 자리 잡았습니다.
1: 이 대관령 음악제에 영감을 준 페스티벌이 바로 베르비에 페스티벌입니다. 베르비에도 스키로 유명한 휴양지인데 여름에 음악 페스티벌을 기획해서 1994년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0: 짤츠부르크 페스티벌이 거장들이 모이는 무대라면 스위스 알프스의 베르비에는 거장과 신예 연주자들이 함께 무대에 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세계 각국에서 선발된 젊은 음악가들이 페스티벌 기간 중에 세계적인 거장들에게 레슨을 받고 실내악을 함께하며 공연 무대에 오르게 되죠.
1: 이 베르비에 페스티벌은 한국 연주자들도 자주 참가하고 있습니다. 조성진, 임윤찬, 김봄소리 같은 음악가들이 이 페스티벌에 연주를 했습니다.
0: 베르비에 페스티벌 실황 연주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시죠. 멘델스존의 피아노 협주곡 1번, 유자왕의 피아노, 쿠르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베르비에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금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시원한 수박과 쫀득쫀득한 옥수수, 여름철 대표적인 간식이죠. 선풍기 앞에 둘러앉아 하나씩 나눠 먹다 보면 마음속에 묻어뒀던 이야기도 조금은 편하게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혼자 끙끙 앓게했던 답답한 사연들 저희가 차분하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남편과 식품기업 입사동기였습니다. 입사하자마자 연애를 했죠.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떡볶이 프랜차이즈 가게를 차리게 되면서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고 곧바로 예쁜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출산 직후부터 남편의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결혼 생활이 답답하다, 성격이 안 맞는다며 끊임없이 이혼을 요구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생각해보자고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1년 내내 이혼하자면서 사람을 닥달하고 지치게 만드는데 더는 못 버티겠더라고요. 결국 지난달 협의 이혼 신청을 했고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생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살던 그 신혼집 아파트에서 남편이 어떤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장을 봐서 들어가고 아침에는 같이 출근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다름 아닌 남편 가게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저도 종종 가게에 나가 일을 거들었기 때문에 그 직원도 제가 아내라는 걸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혼을 강요했다는 생각을 하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관리사무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CCTV 영상을 그냥 내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집에 두고 온 공용 태블릿 PC에 남편 구글 계정이 자동 로그인돼 있어서 두 사람의 데이트 사진과 타임라인 기록을 몰래 확인하긴 했는데요. 이걸 재판 증거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혹시 제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직 숙려기간이라서 이혼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CCTV는 협의 이혼을 신청한 이후의 모습뿐인데요. 협의 이혼 신청 전부터, 그러니까 진작부터 두 사람이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를 꼭 잡고 싶은데 합법적인 방법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0: 어디서도 말하지 못했던 당신의 고민 지금 해결해드립니다.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하고 싶어한 이유가 외도였습니다. 기가 막히실 것 같습니다. 신진희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2: 네, 사연자님 입장에서는 화도 나고 어이도 없으실 것 같은데요. 네. 막상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1: 네, 일단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가가지고 이제 CCTV 영상 보고 싶은데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제 안 보여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합법적으로 영상 확보할 방법이 있을까요?
2: 네,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매우 짧아 신속한 확보가 필수적이나 관리 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이미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CCTV 영상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데요. 네. 이 경우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증거 보전 신청이요? 네.
2: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영상 소지자인 관리사무소에게 자료 제출 명령을 내리게 되고 네. 이를 통해 사연자님도 증거인 영상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CTV 보관 기간이 짧고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또 수일이 소요되므로 신청과 동시에 관리사무소에 법원의 증거 보전 신청을 완료했으니 결정에 나올 때까지 영상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일단 그러면은 증거 보존 신청을 빨리 하셔야 되겠네요. 근데 그거 이외에도 지금 사연자분이 집에 있는 공용 태블릿에 이제 자동 로그인된 남편의 계정을 통해서 데이트 사진 그리고 그런 기록을 찾으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증거로 냈다가 아내분이 역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좀 걱정하시거든요.
2: 네. 민사 가사 재판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재판부가 채택해 주시는 경우가 많지만 네. 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과거에는 이미 로그인되어 있던 상태를 단순히 확인한 경우 처벌을 면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배우자나 서비스 제공자의 동의 없이 정당한 권한 없이 계정에 접근해 정보를 탐색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네. 따라서 비록 공동 태블릿 노트북에 자동 로그인되어 있던 상태 라 할지라도 이를 동의 없이 열람하고 증거로 제출하면 배우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그런데 이런 방법 이외에 증거 확보하기 정말 쉽지 않잖아요.
2: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실 이런 방법 외에 다른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도 네.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네. 우선 이런 증거라도 수집은 해두시되 소송에서는 합법적으로 확보한 증거를 먼저 사용하시거나 네. 법원의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추가로 증거를 확보하시고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 사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네. 근데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이제 협의 이혼 신청을 한 이후에 그러니까 혼인이 이미 파탄 난 뒤에 이제 만난 거라고 주장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이 협의 이혼 신청 전부터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증거 어떻게 수집해야 될까요?
2: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 이혼 신청 이후의 외도 사실만으로는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난 이후의 만남이라고 상대방이 오리발을 내밀 수 있으므로 네. 혼인 파탄의 원인이 부정 행위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협의 이혼 신청 이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네. 부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배우자와 상관자의 메시지 등의 증거들이 협의 이혼 신청 전이라면 도움이 될 것이고 이런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배우자와 상관자 사이의 통화 내역, 카카오톡 로그 기록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사 조회를 위해서는 상관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알아야 빠른 신청이 가능하므로 최소한의 네. 인적사항을 먼저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그렇네요.
2: 아무런 기초 증거 없이 법원에 무작정 조회를 신청하면 재판부에서 기각할 확률이 높으므로 지인의 목격담이나 각서 등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최소한의 소명자료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1: 네. 지금 사연자분이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입니다. 근데 남편의 외도가 지금 명백해진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이대로 협의혼 진행하는 건 좀 억울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이라도 이 협의혼 절차 중단하고 재판상 이혼이나 아니면은 상간료 위자료 청구 소송 이런 쪽으로 방향 바꿀 수 있을까요?
2: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

0: 대통령 숙려 기간 중이시라면 협의위원 절차상 마지막 확정기일에 출석을 하여야지 협의위원이 마무리가 되실 텐데요.
1: 네.
0: 그 전에 단기이심으로 그 출석하시는 확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재판상 이혼으로 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우선 아파트 CCTV 영상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증거 보존 신청 바로 진행하셔야 되고요. 또 관리사무소에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영상을 보관해달라고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공용 태블릿 남편 계정의 기록을 동의 없이 열람해서 증거로 사용을 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남편이 협의이혼 신청하기 전에 외도했다는 거 지금 입증하셔야 되는데요. 법원을 통한 통화 내역이나 뭐 기지국 조회 등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저희가 안내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여름철, 휴가철을 앞두고 전국 주요 계곡마다 특별 단속반이 뜨고 있습니다. 명당 자리에 불법 평상을 깔아두고 음식을 시키지 않으면 못 앉게 하거나 자리세를 요구하는 이른바 계곡 바가지 관행 때문인데요. 내 땅도 아닌 공공 계곡에서 자리세를 받는 행위,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라의 허가가 없는 계곡 평상 영업은 100% 명백한 범죄입니다. 우리 하천법에 따르면 계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의 재산입니다. 정식 허가 없이 무단으로 평상이나 천막을 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지자체가 강제 철거를 진행하면 그 비용까지 업자가 몽땅 물어내야 하죠. 만약 휴가지에서 돈을 내라는 불법 업자를 만나면 당당히 거부하시면 됩니다. 업자가 험한 말을 하면서 협박한다면 상황을 촬영하거나 녹음해두세요. 형법상 강요죄나 공갈죄를 묻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 다음 120 콜센터나 11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시원한 계곡은 특정 업자의 소유가 아닌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당당한 권리 행사로 올여름엔 바가지 없는 청정 계곡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러브홀릭의 바람아 멈추어다오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빠져나가면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에 수도권과 강원도에 시간당 2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한 차례 더 쏟아지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내일 오후부터는 다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 곳곳에 최대 60mm의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은 내일 29도, 그리고 대전은 31도, 광주는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흐름 좋습니다.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모두 원활하게 가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만 반포대교와 동작대교 사이 짧게 지체되고 있고요. 잠실대교와 청담대교 사이 1차로 쪽에서는 긴급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월계일교와 녹천 교 사이로 짧은 지체가 나타나는데 여기 한 4분 정도 지체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주요 고속도로 노면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북천안 부근 진출로와 1차로에 걸쳐서 사고 발생했기 때문에 부근 유의해서 가셔야겠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2: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중부와 경북 북부를 덮친 물폭탄에 경북 영주에서 산책하던 70대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2: 수백 명의 주민이 집을 버리고 대피했고 시설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3: 하천에 누런 황토물이 세차게 흘러내려갑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 쏟아진 장맛비에 하천 수위는 삽시간에 올랐고 생활 지도사와 산책에 나섰던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실종된 남성을 찾으려고 소방과 경찰은 하천 주변을 수색하고 있고 아래쪽에는 유실 방지망도 설치했습니다. 소방은 유속이 느려지면 물가에 진입하는 등 수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4: 다리에서 현재 유관 수색을 진행하고 있고 또
0: 건설별로 경북 영주 소방서장입니다.
4: 설치를 해서 계속 추가적인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유속이 느려지면 저희들이 이제 강변까지 내려가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변 수색을 할 예정입니다.
3: 교각 윗부분까지 흙탕물이 차올랐습니다.

0: 다리에는 출입을 막는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경북 문경과 충북 청주, 세종에선 불어난 물에 하천이 범람 위기에 놓여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 수백 명이 마을 회관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1: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 많이 왔어요. 영강천이 진짜 범람 수위까지 이렇게 올 정도로 지금 엄청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0: 사람이 고립되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대전에선 도로가 잠기면서 차 안에서 고립된 두 명이 구조됐고, 충북 보은에선 주택이 침수되면서 고립된 두 명이 구조대에 엎혀 탈출했습니다. 폭탄처럼 쏟아진 장맛비에 충청과 경북 북부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2: 충청권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옹벽이 무너지거나 토사가 도로를 덮치는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3: 충북 청주에서는 요양원 인근 옹벽이 무너지면서 입소자들이 긴급 대피했고, 대전에서는 산에서 흘러내린 토사로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4: 비탈면 아래로 무너져 내린 옹벽 잔해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크고 작은 돌덩이와 토사가 뒤엉켰고, 무너진 경사면을 따라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옹벽 바로 아래에는 요양원이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 갑작스러운 붕괴에 입소자 10여 명이 다른 시설로 긴급 대피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5: 대포 터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서 와봤더니 이쪽에 이렇게 다 무너져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이제 하루 종일 비가 엄청 많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걱정은 했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게 생긴 거죠.
4: 토사 유출도 잇따랐습니다. 대전 송강동에서는 산비탈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도로 위로 쏟아져 내려 주차돼 있던 차량 한 대가 파묻혔습니다. 도로 한쪽은 진흙과 나뭇가지, 돌멩이로 뒤덮였고, 산 위에서는 끊임없이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구 장비가 투입돼 토사를 걷어냈지만 산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도로를 막으면서 한때 양방향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6: 비가 와가지고 밖에 나와보니까 이런 난리가 생겨서 아마 나뭇가지나 이런 게 막 떠내려서 하수도에 맥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물이 못 빠져서 물이 넘어서 이런 난리가 난 것 같은데.
4: 충북 청주 현도면 하석 지구에서도 낙석 우려와 토사 유출로 차량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또 대전과 청주 등 충청권 곳곳에서 도로와 인도 주변 나무가 쓰러지는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계속된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옹벽과 비탈면, 산사태 취약 지역의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도로 통제와 응급 복구를 이어가는 한편 지역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와 위험 지역 우회를 당부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2: 다시 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사이 중북부를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네, 날씨 상황과 전망을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수현 캐스터.
7: 네, 기상센터입니다.
2: 네,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군요.
7: 네, 그렇습니다. 현재 중서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화면에 붉은색으로 보이는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에는 조금씩 비가 강해지면서 시간당 10mm 이상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남부지방은 비가 완전히 그쳐가겠지만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특히 수도권과 영서지방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50mm 안팎의 매우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어제부터 충남 천안에 266.6mm, 그 밖에 충청에도 200mm 안팎의 큰 비가 내렸고, 서울에도 10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내린 곳이 있는데요. 내일까지 서울 등 중서부와 충남 북부에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폭우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3: 예,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7: 네, 그렇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기와 강원, 충청 이남에는 산사태 위기 경보가 경계, 서울과 경남에도 주의 단계가 내려졌고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경북 북부에는 산사태 특보가 발효된 곳도 있는데요. 만약 산사태가 발생한다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한 뒤에 대피를 하고 옆집을 확인한 뒤에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과 고압전선 인근을 피해 대피하고, 대피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장 높은 층, 산과 먼 곳에서 움츠린 뒤에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더위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우선 경북 일부와 제주 동부에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사이 열대야나 열대야에 버금가는 더위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

0: 내일 낮에는 서울이 29도, 대전 31도, 광주 32도, 대구 32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에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의 책임 등을 따져묻기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2: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3: 홍명보 전 감독이 축구 국가대표팀 지휘봉을 다시 잡은 건 지난 2024년 7월입니다. 성적 부진으로 물러났던 사령탑의 10년만 복귀에 여론은 들끓었고 축구계 인사들 역시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 입을 모았습니다.
4: 절차대로 밟아서 감독을 선임해야겠다라는 약속 자체가
5: 박지성 K축구혁신위 공동위원장입니다.
6: 공정성, 투명성 이런 게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3: 그러나 정몽규 전 회장이 이끌던 축구협회는 끝내 뜻을 꺾지 않았고 2년 뒤 돌아온 건 겪어보지 못한 32강 탈락이었습니다.
7: 오늘 저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
5: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3: 참사 이후 다급하게 옷을 벗었던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을 국회가 청문회 증언대 위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감독 선임 절차를 포함한 축구협회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정상화 방안까지 모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8: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입니다.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청문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
3: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뿐 아니라 감독 선임 절차에 깊숙이 개입한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 역시 13인의 증인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또 박지성, 박주호, 손흥민 등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와 축구계 관계자 10명이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핵심 증인 홍명보 전 감독은 가족이 머무는 미국으로 출국했는데 청문회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원구성에 반발해 문체위 회의는 물론 청문회까지 보이콧할 가능성이 커 반쪽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1: 월드컵 귀국 이틀 만에 미국으로 출국한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국회 청문회 의결이 있자마자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2: 월드컵 결과에 대한 사과와 함께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9: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고 귀국한 지 이틀 만에 미국으로 출국한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은 출국장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10: 제가 할 얘기는 있는데 언젠가는 이게 다 얘기가

0: 또 피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협박으로 신변 안전 위험에 놓인 가족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청문회가 열린다면 그 자리에 서야 할 사람도 본인이라고 강조하면서 어떠한 질문도 피하지 않고 알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출국할 때만 해도 즉답을 피했지만 청문회 일정이 결정되자마자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겁니다.
1: 청문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때 뭐 하게 되면 맞춰서 귀국을 하시는 건지
2: 모르겠어요. 지금 제 귀국 날짜는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3: 김명보 전 감독입니다.
0: 축구협회도 국회의 청문회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용수 부회장과 김승희 전무이사 등 현직은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드컵 성적에 대한 비판 속 홍 전 감독과 협회 관계자들의 입에 다시 한번 국민적인 시선이 쏠릴 예정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서서히 본 궤도에 오르면서 당권 주자들이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을 찾는 빈도는 더 늘고 있습니다.
5: 당대표 선출 방식을 둘러싼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6: 호남을 이틀째 누빈 김민석 전 총리는 전남 순천 당원들과 만나 내란 세력 비판만 하는 당대표는 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강성 발언을 이어간 정청래 전 대표를 직격한 건데 다음 총선 승리를 위해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7: 내란 세력이 욕만 하면 뭐예요?
3: 김민석 전 국무총리입니다.
7: 이게 얼마나 망신입니까? 제 모든 걸 다 걸고 다음 총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내겠습니다.
6: 당대표 출사표를 던진 송영길 의원도 출마 선언 다음 날 호남을 찾았습니다.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이재명 정부의 가장 든든한 힘이 돼야 할 여당이 그러지 못했다며 정청래 지도부를 다시 겨냥했습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은 죽을 힘을 다해
3: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8: 그 모든 노력에도 돌아온 현실은 대통령 지지율 데드 크로스를
6: 정청래 전 대표는 출마 시점을 고심 중인데 이재명 대통령 순방 이후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SNS 메시지는 끊임없이 발신하고 있습니다. 당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남 탓이라며 네거티브는 하지 않겠다면서도 정당 방위는 가끔 하겠다고 했고 2대1, 3대1로 두들겨 맞아 아프다는 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순위부터 3순위까지 후보를 적는 선호투표제를 놓고 친청계는 당의 근간인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거듭 반발했지만 김 전 총리는 문제없는 룰을 갖고 자꾸 시비를 거는 거야말로 집단적 자기 정치라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선호투표제를 의결했던 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도 당헌당규 위반이 아니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9: 전준이 내에서는
3: 이현희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대변인입니다.
9: 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6: 다만 전준이가 의결한 안건이 확정되기 위해선 최고위와 당무위를 거쳐야 합니다. 민주당은 최고위에서 선호투표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데 전준이 결정이 뒤집힐 경우 계파 갈등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거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4: 정치권에서는 안규백 국방장관의 과거 군무 이탈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5: 국방부는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소명했다고 일축했지만 보수 야권은 병적 기록 공개를 요구하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10: 안규백 장관의 군무 이탈 의혹은 1년 전 국회 인사청문회 때 처음 불거졌습니다. 1983년 14개월 단기 사병으로 소집됐던 안 장관이 22개월 만에 제대한 것을 두고 복무 중 근무지를 벗어났다가 영창에 갔다 온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겁니다. 당시 안 장관은 행정착오로 병적이 잘못됐다며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기록 공개는 거부했습니다.
11: 85년 1월 4일날 소집 해제가 돼서
3: 장관입니다.
11: 1학기에 복학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6개월간 지금 22개월이란 것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게 산입된 겁니다. 복무 기간이
10: 가라앉았던 의혹은 최근 한 예비역 장교가 안 장관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재조명됐습니다. 병적 자료에 30일 구금 처분이 기재됐다는 여권 관계자의 전언을 들었다며 안 장관의 청문회 위증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한 겁니다.
12: 제가 공개적으로 주장한 내용이 사실

0: 아니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이나 무고 등으로 제발 고소를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1: 국민의힘은 이를 계기로 다시 병적 공개를 요구하며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2: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병적 기록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끝날 일입니다.
1: 안 장관이 해외 출장 중인 가운데 국방부는 청문회 때 충분히 소명한 의혹이라며 장관이 정상적으로 복무를 마쳤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야권의 공세가 방첩사 해체나 사관학교 통합 같은 국방개혁 동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지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YTN9입니다.
3: 800조 원이 투입되는 반도체 산업단지 사업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부지와 그 일대를 정부가 2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최근 산단 조성계획 발표 이후 토지와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자 거래를 선제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4: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단이 들어설 광주 군공항 부지. 부가 국공유지 외 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동구와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와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 등 약 364km제곱미터로 면적별로 보면 광주 광산구가 약 124km제곱미터로 가장 넓고 나주시, 광주 남구 등 순입니다. 효력은 오는 14일부터 발효되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정부가 산단 입지로 군공항 부지를 확정한 이후 4일 만에 나왔으며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선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사고팔 때 관할 지자체 허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주거용은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고 상업용은 실제 자기 사업을 해야 허가받을 수 있는 만큼 투기 목적의 거래는 사실상 차단됩니다. 실제 전남 광주 지역은 반도체 투자 검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지난달에 분양 및 입주권 거래가 반등하긴 했지만 실제 집값이 들썩이는 흐름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 상황. 하락폭이 다소 줄긴 했어도 이번 주 광주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2%가 떨어졌습니다.
5: 광주 서구 공인중개사입니다.
6: 물건이 잠기고 다른 데는 뭐 그닥 그렇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4: 국토부는 이번에 지정된 토허구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나 투기 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7: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9: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0: 어떤 라디오를 자주 듣는지 조사하는 게 뭐지?
11: 라디오 청취율 조사.
10: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몇 번?
11: 02.
10: 요즘 제일 핫한 라디오?
11: YTN 라디오.
10: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자주 듣는 라디오 뭐라고 해야 되지?
11: YTN 라디오.
8: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11: 이번에도 변함없이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우리 둘이 하니까 너무 사건 X파일 같지 않아?
11: 아이,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보라니까.
10: 어떻게 다르게?
11: 아이, 그래도 다르게 해야지. 라디오는 YTN 라디오. 잘 부탁드립니다.
12: 유튜브로도 실시간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13: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39.7%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오래 사는 것만큼 안정적인 경제력을 갖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된 건데요. 이 노후는 아직 먼 얘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준비는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 또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죠. 그 순간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게 바로 보험이고, 지금의 소득과 미래의 목표를 연결해주는 게 바로 재무 설계입니다. 보험은 많이 가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준비돼 있는지가 아주 중요한데요. 재무설계 역시 내 수입과 지출, 저축과 투자, 그리고 위험까지 함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요, 통장 잔고만 계속 들여다보면서 확인하지 마시고, 내 보험은 충분히 보장이 들어있는지, 내 계좌는 내 노후를 지켜줄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는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그렇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39.7%. 근데 이게 많이 떨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30%대로 노인 빈곤율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래요. 조금 소득 수준이 나아지고 있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수치로 보면 높잖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노후에 대한 준비는 누구나 탄탄히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늘 한 달 한 달 우리 그냥 그렇죠? 가계부 정리해서 쓰고 남는 거 없이 그냥 지출하기 빠듯한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필요한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하지 않은 거에서 소비가 늘어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내 미래의 어떤 자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필요한 건가?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 네,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정기 지출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근데 갑자기 일어나는 경조사들이라던가 비정기 지출 또한 사실 컨트롤이 안 되면 계속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정기 지출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0: 그렇군요.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과 비정기적으로 나가는 비정기 지출 같은 것들을 잘 분석해보고 어떻게 내 계좌 잘 틀어막아서 자산 불려나가며 튼튼한 노후 설계까지 할 수 있는지 오늘도 여러분들의 든든한 재무 설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나도 상담을 받아야겠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되는데 문자 번호 혹시 아시나요?
2: 문자 번호는 샵 0945.
0: 맞습니다. 아, 이재환 팀장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은 더 전달력이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저보다 더 목소리가 좋으셔서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오늘도 여러분들 상담 신청을 위한 문자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물정 0945번의 문자 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의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시작합니다.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머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머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입니다. 1772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딱 9개월 된 신혼 부부입니다. 42세, 신랑은 39세에 결혼을 했어요. 저희 둘 다 이른 결혼은 아니라 이런저런 걱정을 많이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긴 했는데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행복한 신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희에게도 작은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혼자였을 때와 다른 신혼 생활에 행복도 하지만 계속되는 가계부 적재 고민이 큽니다. 남들은 혼자 벌다 둘이 벌게 되니 남는 게 더 많을 거다. 저축하는 재미에 신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항상 저희 가계부는 마이너스인 걸까요?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은요. 연상연하 커플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1772번님 결혼하신 지 9개월 된 신혼 부부의 사연인데 다 좋대요. 다 좋은데 근데 이게 너무 크네요. 가계부가 적자다. 분명히 소득을 합쳤으니까 뭔가 벌이가 더 늘어났을 텐데 왜 항상 적자일지 궁금합니다. 근데 실제 현장에서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으시나요? 가계부 적자에 대한 이야기?
2: 정말 많이 받죠. 정말 질리도록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둘 다 직장을 다니는데 돈이 안 모여요. 분명 열심히 버는데 통장이 항상 비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정작 얼마를 쓰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 근데 왜 이런 말이 있어요? 연애는 나랑 같이 돈을 쓸 사람을 만나는 거고 결혼은 나랑 같이 돈을 모아갈 사람을 만든 거라는데 이분들은 아직 연애 중이신가 봐요. 이제 돈을 모아나가는 진짜 부부로 거듭나셔야 될 텐데 어쨌든 설명을 들어보니 수입보다 지출 나가는 게 뭔지에 대한 갈피를 못 잡고 계시나 봐요.
1: 네. 사실 바로 그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시작하면서 보험 증권만큼 중요하다고 강조드리는 게 먼저 정기 지출 내역입니다. 돈이 어디서 얼마큼 들어오고 또 어디로 어떻게 나가는지 알아야 처방이 가능하겠죠. 최근에 상담했던 30대 초반의 신혼부부도 정말 똑같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분들의 맞벌이 소득은 합산해서 월 800만 원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수입이 부족한 같다라는 느낌이 계속 드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30대 초반 맞벌이 월 소득으로 보면 그렇게 적은 금액이 절대 아니죠. 그래서 가계 분석을 해보니 예상대로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0: 어떤 결과가 의외의 결과였을까요?
1: 네, 우선 돈을 많이 쓰는 부부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작은 지출이 너무 많았어요. 가족들 경조사가 시작이었고요. 배달 음식, 커피, 구독 서비스, 주말 외식, 쇼핑 하나하나는 크지 않았지만 두 분이서 각각 소비하다 보니 같은 소비가 두 번, 세 번씩 반복되고 있었는데요. 신혼부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돈을 각자 관리하거나 이렇게 별 계획 없이 쓰는 작은 돈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가계부를요. 거창하게 쓸 필요는 없지만 소득과 지출을 한 군데 모으고 소비하면서 만드는 행복도 중요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은 부부가 함께 통장을 보면서 얘기하는 시간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혼부부분들에게는 꼭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돈을 아끼는 것보다는 돈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먼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0: 돈의 방향.
2: 네, 그렇죠. 결혼 전이나 신혼일 때 부부가 정말 아름다운 꿈을 꾸잖아요. 예를 들어 언젠가 우리가 집을 마련하고 부부를 닮은 예쁜 자녀를 몇 명을 낳고 그런데 이렇게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걸 숫자로 바꿔서 1년, 5년, 10년의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조금 더 구체화해서 돈을 모아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5년 안에 주택자금 3억 모으기라고 하면 매달을 얼마를 모아야 할지, 적금만으로 되는지, 투자를 섞어야 하는 건지 이런 방향이 보이게 될 겁니다.
0: 맞습니다. 사실 재무 계획이라는 게요.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그런 것 자체가 막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전문가에게 재무 점검을 직접 받으면서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사연 들으시면서 신혼부부인 분들이 많이 공감하고 아 나도 비슷한데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먼저 통장 열어보시고요. 그 안에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아보시되 너무 그 풀어야 할 문제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굿모닝 굿나잇으로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의 문자창으로 여러분들 상

상담 딱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문자 이용료 단문 50원, 장문 100원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의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생활경제 문제로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상담해드린 사연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상담 시작에 앞서 오늘도 돌아온 굿모닝 굿나이프 청취율 조사 홍보 시간을 짧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응 좀 해주세요. 와!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언제나 잘 들어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도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준비했습니다. 우선은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신 그 번호 015 걸려오는 청취율 조사 전화 받게 되신다면 즐겨 듣는 라디오로 매일 오후 4시 20분 평일 밤 9시 20분에 방송되는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요, 우리 청취자분들 어디에서 무엇 하며 라디오 듣고 계신지 청취 인증사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 번호 상담 신청 번호와 같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이에요. 단문 50원, 사진 문자 또는 장문 100원입니다. 자, 그럼 청취자분들 문자를 기다려보면서 머니 처방전 첫 번째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아니, 오늘 사연은 좀 특별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보험의 주인공 본인이 아니고 장모님 보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인 거죠?
1: 사연을 한번 먼저 읽어드리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입니다. 2년 전 장모님께서 굿머니 굿라이프 상담을 통해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더 탄탄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작년에 장모님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다행히 치료를 잘 마치셨고 진단금과 수술비, 치료비까지 약 8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으셨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제 보험도 궁금해서 찾아봤다가 막상 용어도 어렵고 나도 점검 받아봐야지 생각만 하다가 벌써 반년이 지났네요. 그러던 중 저도 최근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이 발견됐는데 보험증권을 살펴보니 갑상선암 진단금은 50만 원뿐이었고 암수술비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보험이 있으니 안심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되니 치료도 치료지만 돈 걱정이 앞섭니다. 저처럼 회사 단체 보험이나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만 믿고 있는 사람은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는지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0: 그렇군요. 근데 대부분이 좀 이런 것 같아요. 가족이 상담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뭐 잘 받았겠거니 하지 내 것까지 이제 꼼꼼하게 잘 들여다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청취자님이신 사위분 연락을 주셔서 다행입니다. 근데 장모님에 이어서 사위까지 이렇게 계속 질병 진단을 크게 받다 보니까 가족들이 다 너무 놀랐겠어요.
2: 네, 맞아요. 그리고 보험을 확인하면서 사실 한 번 더 놀라셨겠죠. 그러니까 나는 암보험이 있다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모든 암은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막상 갑상선암은 50만 원이네. 이런 사연 정말 많습니다.
1: 그리고 사실 암이라는 게 나에게 혹은 가족에게 생길 수 있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0: 그렇죠.
1: 그러니 처음에 가입할 때는 최소한의 보장으로만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암의 뭐 종류에 따라서 치료법에 따라서 치료 비용이 다르게 발생을 하겠지만 유방암 그리고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 췌장암이나 뇌암 등은 1억 이상까지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례자님이 걱정하고 계시는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암 치료비가 평균 최대 1천만 원까지 들기에 한 번에 좀 하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올 수밖에 없는데요. 자, 여기서 깜짝 퀴즈 드립니다. 가입한 암 진단금이 3천만 원일 경우 어떠한 암에 걸려도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이제 이걸 틀리면은 저는 하산을 해야 되는 거죠. 하산이 아니라 하차. 왜냐하면 가입한 암 진단금이 3천만 원이라고 모든 암에 내가 3천만 원 진단금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0: 면안 되고 이게 일반 암, 소외감 구분이 돼 있는지를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정답은 X. 제가 맞추니까 되게 안타까워하시네요. 틀리길 바라셨나 봐요.
1: 무슨 말씀이에요? 하차하면 안 되잖아요.
0: 정답 X가 맞죠?
1: 맞습니다. 암은 종류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모두 똑같아요 하면은 틀립니다.
0: 그렇죠.
1: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암은 간암, 위암, 폐암, 대장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서 발병률이 높은 암을 보험사가 겁을 내고 줄여놓은 걸 소외감 혹은 유사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장 흔히 걸리는 암은 기, 갑, 경제라고 하죠.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회분처럼 암진단금이 3천만 원인 줄 알았는데 갑상선암은 50만 원밖에 안 주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0: 그렇군요. 그래서 소외감으로 분류된 이 발병률 높은 암들 여러분들 나도 혹시 내 보장 안에 이렇게 분리돼서 빠져있는 건 아닌지 반드시 건강할 때 점검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프고 나서 진단 다 받고 나서 점검 받아봐야 이미 이 보험 진단금은 다 지나가고 난 이야기가 될 테니까 이 상담과 점검에 대한 타이밍도 꼭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문자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참 보험의 배신을 느끼죠. 근데 사실 배신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게 내가 직접 다 서명하고 사인했으니까 내가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될 텐데 이제라도 사위분 보험이 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점검을 해드려야 될 거거든요. 일단 기존 보험 가입은 어떻게 돼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2: 네. 사위분 보험은 2016년도에 가입한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이셨습니다. 매일 16만 원씩 납입 중이었고요. 그리고 단체 보험으로 실손의료비가 가입이 되어 있으셨어요.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은 55세 납이라 33년을 납입을 해야 되는 보험이었습니다. 꽤 길죠. 그리고 보장으로는 사망보험금 1억, 암진단금 3천만 원, 소외감은 50만 원, 뇌출혈 진단금 3천, 급성신경세 3천만 원이 있었고요. 여기서 이상한 건 16만 원씩 33년을 납입한다 했죠. 그러면 6,3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근데 혹시 암진단금 제가 방금 얼마 나온다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0: 3천만 원이라고 하셨죠. 근데 너무 이상해요. 왜 납입금액이 더 큰 거죠?
1: 네, 예상하셨던 것처럼 사망보험금 때문입니다. 물론 1억은 언젠가는 받죠. 하지만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제대로 된 보장을 받는 게 목적이라면 보장의 크기부터 봐야 현명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2: 네, 그리고 너무 다행인 거 있어요. 사위분이 현재 문제가 생기기 전이라는 점이죠. 추적 검사가 필요할 뿐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보험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봐야 됩니다. 생기기 전에 문제를 발견했다는 게 너무나 큰 다행이죠.
0: 그래서 우리 사위분, 청취자님, 네. 어떻게 머니 처방전을 좀 써드렸을까요?
1: 저희가 이제 의견을 좀 많이 나누는 편입니다. 그 의뢰자분하고. 근데 우리 청취자님은 보장을 좀 넉넉하게 넣고 싶어 하셨어요. 우선 기존에 있던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다행히도 수익이 꽤 올라있기 때문에 손해 없이 해지가 가능했습니다. 납입한 금액 2천만 원 대부분 그대로 수령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보험을 전체적으로 다시 재구성을 도와드렸습니다. 총 두 가지 보험으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종합보험은 암진단금 3천만 원, 유사암 진단금 600만 원,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 1천만 원에 수술비 3천만 원씩, 그리고 엔대 수술비, 1호종 수술비는 없던 뭐 이런 것들은 없던 담보를 가득 넣어드렸어요. 아시죠? 5종, 1종 이런 수술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0: 왜 중요한 거죠?
1: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적은 금액으로 좀 큰 위기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0: 보험료가 비싸지 않는데 보장을 좀 쏠쏠히 받을 수 있다 이런
1: 그렇죠.
0: 설명이시군요.
1: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1종 같은 경우에는 뭐 대장 용종을 제거해도 나오기도 하고요. 5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개두, 개흉, 개복 이런 좀 어려운 수술들 이런 걸 할 때도 뭐 상당히 많은 수술비가 나오긴 합니다.
0: 그래서 적은 보험료 납입으로 두루 이 수술에 대한 비용을 다 내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1호종 수술비 반드시 특약 안에 채워 넣어라 설명해 주셨고요. 네.
1: 네. 그리고 뭐 사위분 같은 경우에는 장모님과 좀 동일하게 5종 수술비를 2천만 원 구성을 원하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런 수술비를 좀 넉넉하게 준비하고 싶어 하셨고요. 다빈치 로봇 수술까지 같이 넣었습니다. 일단 종합보험에서만 갑상선 암이 걸리시고 뭐 진단을 받고 수술하시게 되면

0: 낸다면 진단금 600만 원, 그리고 수술비 3천만 원으로 3,600만 원이 지급이 될 겁니다.
1: 네, 맞아요. 왜 500만 원에서 3,600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보험을 추가해드렸던 건 암주 치료비 유명하죠. 이 담보입니다. 여기서도 갑상선하면 600만 원 지급받으실 수 있게 넣었고요. 사실 진단금은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방사선 약물 치료비입니다. 각각 5천만 원씩 받으실 수 있게 보장을 구성을 해드렸고요. 갑상선암 진단 시첫 번째 종합보험에서 3,600만 원, 두 번째 보험에서 5,600만 원. 그럼 총 9,200만 원이 갑상선 암만 진단받고 수술해도 나올 수 있고요. 방사선 약물을 한 번에 두 가지 모두 받으셨더라면 5천 원또 추가될 거예요. 그럼 총 1억 4,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 요즘은 참 이 보험에 대한 설계 자체가 진단금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 이외에도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은 것 같아요. 치료비도 그렇고 수술비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전문가의 디테일한 이 설계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매번 사연을 보면서 느낍니다. 청취자님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되게 만족해하셨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제 막연하게 내 보험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에서 이제 좀 든든하게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상담을 마치고 가려는데 청취자님이 정말 감사하다고 그리고 아울러서 가족분의 상담도 좀 요청을 주셨어요. 당일에는 좀 시간이 좀 안 돼서 저 오늘 방송 끝나고 아내분과 자녀분들의 보험도 상담을 하러 갈 예정입니다.
2: 네. 그러면 방송 마치고 또 이 사연자의 가족들을 또 만나시는 거네요.
0: 그렇죠.
1: 네. 맞아요. 청취자님이 그러셨잖아요. 왜 나는 보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보험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라고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처음 가입한 채로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 정말 많아요. 보험을 가지고 있다고 모든 보장이 되는 건 아니죠. 나에게 맞는 보장이 잘 되어 있는지 부족한 보장은 없는지 사실은 꼭 점검은 한 번씩 필요합니다.
2: 저도 뭐 이렇게 이 사연을 보면서 진짜 하나 정말 깊이 공감이 되는 게 만약에 장모님이 상담을 받지 않으셨더라면 이 사위분도 보험 점검 안 하셨을 거잖아요. 아 장모님한테 두고두고 이거 은혜 갚으셔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믿을 수 있는 전문가 찾고 계시다면요. 굿모닝 굿나이프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저희가 전문가 관련 도움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문자 번호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휴대폰 여시고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 번호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3: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4: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2: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머니 굿라이프 가정경제 주치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머니 처방전 사연 이번에는 김소미 팀장님 읽어주신다고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전 보험 설계사로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출판사에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보험 일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제 보험만큼은 잘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10년 넘게 그대로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갱신 안내장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갱신형 보험의 보험료가 예상보다 너무 많이 오른 겁니다. 그제서야 비갱신형 보험 장점을 실감을 했고요. 아직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예전 동기에게 상담을 받아봤어요. 하지만 새로운 특약 상품, 처음 듣는 용어들 때문에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전에 보험을 했던 저도 어렵게 느껴질 정도였는데 혹시 제 보험 점검 요청드려도 괜찮을까요?
2: 그렇죠. 일단은 요청 드려도 되죠. 그쵸. 괜찮죠.
0: 너무 괜찮죠.
2: 네. 아니 매달 이런 게 다 바뀐다면서요.
0: 그렇죠.
2: 보장안도 바뀌고 상품도 네. 바뀌고다 보니까 전문가분들도 이거 매달 공부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따라가기 힘드실 것 같아요.
0: 그렇죠. 사실 뭐 매달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매주 바뀌기도 합니다.
2: 매주 바뀌어
1: 놓치면 안 됩니다.
2: 아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에 설계사 일을 하셨던 분이라면 지금 바뀌어도 완전히 바뀐 세상이 달라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굿모닝 굿라이프로 상담 신청 잘 하셨습니다. 자 보험 일을 했던 분도 점검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필요하다라고 답을 해주셨죠.
0: 그렇죠. 필요합니다. 오히려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예전 지식으로 지금의 보험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 네.
0: 예,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나는 상품은 아니죠. 오히려 제도가 바뀌고 보장도 바뀌는 그런 금융상품이거든요.
1: 네, 치료법도 사실 새로 발생되는 것들, 의료기술이 발달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처럼요. 자, 오늘도 찾아온 체크리스트 제가 잠깐 가져왔고요. 오늘은 오래된 보험 점검 체크리스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항목에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청취자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보험료가 최근 크게 인상되지는 않으셨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갱신형 비중이 과도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 지금 필요한 보장이 빠져있지는 않은가요? 네 번째, 오래된 특약이 현재 의료 환경에 맞을까요? 다섯 번째입니다. 가족 구성이나 소득 변화가 반영되어 있을까요? 사실 보험은 오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된 보험을 방치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거든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듯 보험도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2: 그러겠네요. 네 보험 아프냐? 내 보험도 아프다. 검진하듯이 한 번씩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보험료 최근에 크게 오르진 않았는지, 갱신형 많은 건 아닌지, 보장 빠져있는 건 아닌지, 요즘 치료법들에 대한 대비가 내 보험이 돼 있는지 체크하셔야 된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죠. 청취자님은 그럼 어떤 보험을 갖고 계셨을까요?
0: 우리 청취자님의 보험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생각보다 좀 많으셨어요. 가입 현황을 좀 체크해보면 뭐 이제 여러 보험사에 한 6가지 정도 되는 그런 보험을 갖고 계셨는데요. 실손이 포함된 종합보험 15만 원, 종신보험 30만 원, 간병인보험 4만 원, 운전자보험 3만 원, 화재보험 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보험 5만 원 이렇게 해서 보험료만 한 달에 59만 원 정도였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이 전부가 모두 갱신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이에요.
2: 이 모든 게요?
0: 그렇죠.
1: 맞아요.
0: 그 참 이게 참 너무 안타깝죠.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2: 그러게. 근데 설계사 일을 10년 전에 하셨으면 사실 뭐 다른 특약들은 새롭게 바뀔 수 있지만 갱신형 보험료는 평생 내야 된다는 건 10년 전에도 불변이었잖아요. 근데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가입을 하셨을까요?
0: 그렇게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갱신형으로 구성을 하셨냐라고 여쭤보니까 네. 저렴한 금액으로 큰 보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갱신형으로 모두 설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1: 네,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올라간 보험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암보험이 다음 달이면 5만 원에서 8만 6천 원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2015년도 암보험은 놀라지 마세요. 갑상선암이 일반암입니다. 이게 너무 좋아요. 근데 그만큼 생각보다 많이 올라 걱정이 많으시다고 하셨고요. 사실 양수진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갱신형 보험료가 저렴해서 너무 좋고 또 젊었을 때 필요한 것이 보험이라는 건 나이 들어서 아프면 그냥 나는 치료 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당시에는요. 당시에는. 사실 당시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지금은 건강한데 20년 뒤 일까지 미리 걱정해야 되나? 그리고 지금 돈을 벌 때 아프면 정말 큰일이니 제대로 된 보장을 지금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2: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 원래 그래요. 건강할 때랑 아플 때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위험 대비를 위한 보장성 보험만큼은 건강할 때 잘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프고 나서 보험 챙기려고 하면요 되게 아쉬워요.
1: 맞아요.
0: 맞아요.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없다고 없죠. 예, 생각해요. 네.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대비가 되어 있었어야 되겠죠.
2: 그렇죠.
0: 그래야 지킬 수 있죠. 뭐든지요. 뭐 예를 들면 자산을 지킬 수도 있고 가족을 지킬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갱신형 보험이 무조건 나쁘다기보다는 절대 오래오래 가져갈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건강하다면 좀 오랫동안 가져가실 수 있는 비갱신형 보험으로 바꾸시는 건 어떨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2: 맞습니다. 보험이 병을 막아주지는 못해요. 하지만 병 때문에 무너지는 내 삶을 막아줄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청취자분께 어떤 머리 처방전을 써주셨을까요?
1: 네, 우선 너무 안타깝지만 살릴 수 있는 보험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갱신이 될 걸 예상하면 걱정이 너무 앞서신다고 저는 모두 비갱신형으로 변경하길 원해요. 라고 해주셨어요. 종합보험 안에 암보험, 뇌, 심장, 간병인 수술비 보험까지 모두 채웠고요. 21만 원으로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손의료비 3만 8천 원, 화재보험 만 원, 운전자 만 원 해서 총 원래 이분 59만 원 내고 계셨거든요. 26만 8천 원, 매월 32만 원씩 절약되고요. 이 모든 게 또한 비갱신형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2: 정리를 해보자면 가지고 계셨던 갱신형 보험은 안타깝지만 모두

0: 정리를 하시고 새롭게 구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7만 원 수준으로 비갱신형으로 갖출 수 있는 모든 보장을 갖추게 되었다. 이로써 매달 30만 원 이상을 절약하면서도 이제는 진짜 필요한 보장,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탄탄한 대비 이런 걸 이제 하실 수 있게 된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이상도 정말 큰 돈을 줄이게 된 건데, 일단 그냥 단순히 20년 낸다고 생각하면 7,200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59만 원이지만 또 다른 10년 뒤에는 59만 원이 얼마로 오를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 갱신형 보험은 이제 슬픈 부분이 뭐냐면 얼마가 언제, 어떻게 오를지 모른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본이 좀잘 되어 있고 거기에 추가로 얻는 거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면은 이미 난 기본이 돼 있으니까 추가적인 거는 그때 가서 너무 비싸니 해지하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근데 지금 기본이 아닌 게다 이제 갱신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상담을 좀 마치고 난 다음에 청취자님이 하신 말씀이 좀 기억이 납니다. 10년 전에 보험 설계사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잘 가입해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을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험도 휴대폰이나 자동차처럼 시간이 지나면 좀 정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 이번에 점검하길 정말 잘한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0: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늦지 않게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들의 상담 받고 싶은 분들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창이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샵 0945번으로 상담 문자는 계속 받고요.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0: 보험이 하나도 없이 맞이한 내 노후. 노후 대비도 하나도 없이 맞이한 내 인생. 괜찮지 않습니다. 이런 고민 누구나 가질 수 있는데요. 전문가에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내 고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보험 점검 재무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솔라의 블루벌드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3: 일어나, 일어나야지. 해가 중출했었어.
2: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Good morning.
4: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FM.
5: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잠시 주춤했던 장맛비가 수도권과 충청을 중심으로 다시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와 충청 강원이 강한 비구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시간당 30에서 50mm가량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 또다시 취약 시간대인 밤새에도 호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대 200mm, 서울과 충남 북부에는 최대 150mm, 중부 내륙에는 최대 80mm 가량이 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24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9도까지 오릅니다. 고속도로는 곳곳으로 빗길이고 돌발 구간이 좀 많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포승분기점 부근에 고장차 있고요. 서평택 분기점 부근에도 고장차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따라 서울 쪽으로 오는 길 빗길이다 보니까 노면이 많이 미끄럽고요. 외곽으로는 신탄진 부근에 타이어가 떨어져 있어서 현재 타이어 치우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 대체로 여유가 있지만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청담대교 부근 긴급 보수공사로 1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2: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완벽하게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목요일 뉴스 나이트 시작합니다.
7: 네, 오늘 충청권과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먼저 충청 지역 피해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8: 하천이 넘치면서 침수 피해도 잇따랐고 산비탈에서는 흙탕물이 쏟아지며 인근 상가와 도로를 덮치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상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9: 산비탈에서 흙탕물이 무서운 기세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도로는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고 산 아래 상가들에도 토사와 빗물이 밀려들었습니다. 시간당 70mm에 육박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충남 계룡산 동학사 입구 일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10: 너무 참 당황하고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놀래가지고 여기 길에 나가들 못했어요. 물이 무릎까지 와가지고 물하고 흙하고 이렇게 막 범벅이 돼서.
9: 가게 바닥은 온통 진흙범벅이 됐고 집기들도 성한 게 없습니다. 중장비와 소방호수를 동원해 도로에 밀려든 토사를 치워보지만 끝이 없습니다.
11: 물가가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 고객이 많이 오는 곳이고 있거든요. 거의 주말 장사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렇게 돼서 주말에 손님이 안 오면 저희는 앞으로 걱정이죠.
9: 흙탕물이 거센 물살을 이루며 흘러가고 시민들이 오가던 하천 옆 산책로는 물에 잠겨 모습을 감췄습니다. 불어난 하천물에 비닐하우스 주변과 농경지는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12: 그러면 농경지에 다 물이 잔뜩 차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못 빠져나가 고립되니까 아무래도 무섭죠.
9: 하천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 수십 대도 침수 피해를 받고 청주 지역 학교 세 곳은 건물 누수와 운동장 침수 등으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충청권에 쏟아진 많은 비로 하천 수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곳곳에서 홍수특보도 잇따랐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7: 뿐만 아니라 폭우로 나무를 키우는 농원 축대가 무너지면서 농사를 망쳤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8: 도로가 잠기며 교통이 통제됐고 곳곳에서 차량 침수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정미 기자입니다.
13: 비닐하우스 옆으로 아찔한 절벽이 만들어졌습니다. 밤새 비가 내린 충남 공주에서 농장 아래에 쌓았던 5m 높이의 축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14: 옹벽이 뒤에 공터로 다 밀려버렸더라고요. 나무를 그 화분에다 심어가지고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는데 다 쓸려 내려가 버렸어요. 가서 보니까 황망하죠.
13: 비닐하우스까지도 내려앉을 수 있는 상황. 농장 옆에는 주유소가 있어서 기름 유출까지 우려됩니다. 비탈에 있던 농장들은 형편이 비슷합니다. 충남 천안에선 참깨와 들깨를 심었던 밭이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건물 안까지 물이 들어찬 곳도 있습니다. 흙탕물이 휩쓸고 간 집안은 바닥이며 가재도구가 모두 엉망이 됐습니다. 차들은 바퀴 절반이 잠긴 채 도로를 달리고 하천 옆에 주차돼 있던 차량은 아예 물에 잠겨 윗면만 가까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청주에선 사람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주차된 자동차 대여섯 대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물살은 터널까지 집어삼켰습니다. 자동차 한 대가 물살을 가르며 아슬아슬하게 주행합니다. 충남 공주 마티 터널을 포함해 도로가 침수되며 곳곳에서 오전 한때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7: 장마전선은 수도권에도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8: YTN 제보 영상에 담긴 수도권 비 피해 현장을 김혜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5: 하수구에서 흙탕물이 솟구칩니다. 바퀴가 모두 잠긴 승용차 한 대가 5도 가도 못하고 멈춰서 있습니다. 오전 9시 50분쯤 경기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도로가 빗물에 온통 뒤덮인 모습입니다.
16: 하필 또 거기가 또 초등학교 근처예요. 성인 남성으로 따지면은 이제 발목보다 좀 더 차게.
15: 한때 자전거 도로였던 곳이 하천에 잠겼습니다. 나무 밑동은 거의 잠긴 채 거센 물살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정오쯤 경기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목감천 너부대교 아래를 지나는 자전거 도로가 홍수로 통제됐습니다.
17: 평소에 제가 자전거 타고 많이 지나다니는데

0: 높이가 한 2m 이상 정도 찬 것 같아요.
1: 소방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차량 바퀴 절반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꼼짝없이 고립됐습니다. 오전 11시쯤 경기 시흥시 안현동 일대에서 차량에 물이 차오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석 대에 타고 있던 4명을 구조했습니다. 오전 10시 반쯤엔 인천 운현동 창고 앞 도로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소방당국이 무릎까지 올라온 흙탕물을 헤치고 출동해 창고 안에 갇혀 있던 60대 여성 1명과 70대 남성 1명을 구조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2: 이렇게 충청권 등을 중심으로 집중 호우가 이어지면서 주민 600여 명이 대피했고, 경북 영주에서는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3: 이와 함께 일부 도로가 침수되는 등 시설 피해도 250여 건에 달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기원 기자, 전국 호우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4: 네, 어제부터 충청권을 중심으로 내린 강한 비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부터 오늘 오후 5시까지 호우로 인한 시설 피해가 25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나무가 쓰러지거나 도로가 침수되는 등 공공시설 피해가 225건에 달했고요. 집이 물에 잠기거나 파손되는 등 사유시설 피해도 3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작물 피해의 경우 충남 부여와 경북 성주 등을 중심으로 모두 13.4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427세대 662명이 거주지를 떠나 일시 대피했고, 이 가운데 621명이 마을회관 등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종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경북 영주시 풍기읍 남원천에서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소방과 경찰이 실종자를 찾기 위해 야간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는 전국의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고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다만 내일 새벽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지방에 시간당 30mm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전국 곳곳에 산사태 위기경보와 함께 홍수특보가 발령되어 있는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은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경입니다.
2: 네, 이미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중부지방에는 밤 사이에 또다시 집중호우가 쏟아진다는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3: 취약 시간대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이번에는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비 상황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수현 캐스터.
5: 네, 기상센터입니다.
2: 예, 지금도 비가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습니까?
5: 네, 현재 경기 남부와 영서,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화면에 붉은색으로 보이는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평택과 용인에는 시간당 20mm 정도로 꽤 강하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앞으로 빗줄기가 더 굵어지면서 수도권과 영서, 충남 북부에는 시간당 20에서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또 어제부터 충남 천안에 267.1mm, 그 밖에 충청 곳곳에도 200mm 안팎의 큰 비가 내렸고 서울에도 10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내린 곳이 있는데요.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20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에 수도권과 영서 중부, 충남 북부에도 최고 150mm의 폭우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여기에 돌풍과 벼락도 동반되겠습니다. 저지대가 침수되거나 하천에 물이 넘칠 수 있는 만큼 위험 지역의 출입을 자제하고 시설 명의 관리와 안전 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네, 비가 그친 뒤에는 더위가 더 심해진다고요?
5: 네, 그렇습니다. 우선 경북 경산과 포항, 경주와 제주 동부에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서울 기온이 24도, 광주 25도, 대구 24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열대야나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내일 낮에는 서울 기온이 29도, 대전 31도, 포항 35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무더워지는 가운데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영남을 중심으로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외에는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열대야와 찌는 듯한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2: 네,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방해 직권

0: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무죄가 나왔던 외신 상대 허위 공보 혐의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일부 혐의까지 유죄로 뒤집어 징역 7년을 내렸습니다. 다만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간부들도 같은 시각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비롯해 남아있는 7개 형사재판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 오늘 체포방해 사건 대법원 선고가 진행되던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본류 재판 출석차 서울 고등법원 법정에 나와 있었습니다. 대법원 선고는 직접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잠시 휴정이 이루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휴대전화로 시청했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2: 시작하겠습니다. 대법원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가 시작되던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른 재판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상고심 대신 내란 우두머리 본류 사건 2심 재판에 출석한 겁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오후 재판 시작과 동시에 휴정을 요청했습니다. 대법원 선고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달란 취지였는데 재판부는 변호인의 관련 의견서 제출은 없었다면서도 이를 받아들여 휴정했습니다. 이에 오후 재판 시작 6분 만에 재판부는 퇴정했고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전자기기로 선고 생중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 공판의 생중계가 이루어진 건 사상 처음입니다. 이에 더해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이유까지 설명하며 법정에는 한동안 생중계 소리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시 13분쯤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지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인 뒤 옅은 미소를 지었고 변호인단 일부는 격양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법 선고 직후 내란 특검팀과 공수처는 판단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고
3: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요. 앞으로도 내란 남은 내란 사건들의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소원을 예고했습니다.
4: 법률 유보 원칙에 바로
5: 유정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입니다.
4: 위배되는 판결이어서 어떻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사실
2: 체포방해 사건이 대법 확정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6: 장윤기 사건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된 경찰들을 소환했습니다. 수사 내용이 장윤기의 아버지에 유출되고 증거가 인멸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건데요. 또 장윤기의 큰아버지도 다른 지역에서 경찰 중간 간부로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나며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나현호 기자입니다.
7: 증거 인멸 혐의로 경찰 특별수사팀에 구속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 법원은 증거를 없애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8: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7: 강력팀장을 포함한 수사팀은 공무상 비밀 누설,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장윤기 사건 담당 경찰관들을 피의자로 불러 대면 조사에 나섰습니다. 장윤기 성범죄 목적 범행을 입증할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은 이유를 캐고 있고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관련 수사 내용이 장윤기 아버지에게 흘러들어간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윤기 자취방에 있던 성인용품 리얼돌이 폐기된 경위도 검찰 수사 대상입니다. 참고인 신분인 동료 경찰관들도 이틀째 조사했는데 긴급체포나 피의자 전화는 없었습니다. 특히 장윤기 큰아버지도 중간 간부급 경찰관인 것으로 드러나 장윤기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과 전에 같이 근무했거나 개인적 친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6: 미국 출장 중이던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일정을 앞당겨 내일 새벽 조기 귀국합니다. 유 대행은 장윤기 부친과 수사팀 사이 유착 의혹과 증거인멸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어 조직 쇄신 방안

0: 구체화하고 일선의 동참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부실 수사 논란 이후 특별수사팀 운영과 관련자 인사 조처, 경찰 수사 쇄신 TF 구성, 내부 비리 수사대 신설 등 후속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 책임 등을 따져묻기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1: 홍명보 전 감독이 축구 국가대표팀 지휘봉을 다시 잡은 건 지난 2024년 7월입니다. 성적 부진으로 물러났던 사령탑의 10년만 복귀에 여론은 들끓었고 축구계 인사들 역시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 입을 모았습니다.
2: 절차대로 밟아서 감독을 선임해야겠다라는 약속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3: 박재성 K축구혁신위 공동위원장
4: 이런 게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3: 박주호 혁신위원입니다.
1: 그러나 정문규 전 회장이 이끌던 축구협회는 끝내 뜻을 꺾지 않았고 2년 뒤 돌아온 건 겪어보지 못한 32강 탈락이었습니다.
5: 오늘 저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3: 홍명보 전 감독입니다.
1: 참사 이후 다급하게 옷을 벗었던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을 국회가 청문회 증언대 위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감독 선임 절차를 포함한 축구협회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정상화 방안까지 모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6: 국회법 제65조에
3: 이재정
6: 따라
3: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입니다.
6: 수요일 오전 10시에 청문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
1: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뿐 아니라 감독 선임 절차에 깊숙이 개입한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 역시 13인의 증인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또 박지성, 박주호, 손흥민 등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와 축구계 관계자 10명이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핵심 증인 홍명보 전 감독은 가족이 머무는 미국으로 출국했는데 청문회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원구성에 반발해 문체위 회의는 물론 청문회까지 보이콧할 가능성이 커 반쪽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0: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에 대해 재차 사과하며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감독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응원에 보답하지 못하고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고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또 청문회가 열린다면 월드컵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 앞에서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리며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0: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오늘도 호남을 찾아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김민석 전 총리와 송영길 의원은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1: 지금 이 시점에 제가 다음 총선을 준비할 수 있는
2: 김민석 전 국무총리입니다.
1: 아마 있어서 뛸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대단히 여러분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세력들 욕만 하면 뭐예요? 정당 지지율에서 밀리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망신입니까? 제 모든 걸 다 걸고 다음 총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내겠습니다.
3: 이번 이 정청래 체제로 인한 이
2: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3: 이분이 이제 출마를 안 한다면 모르지만 잘했다고 출마한 거잖아요. 홍명보 감독을 그대로 놔둬서 제2의 월드컵을 또 패배하게 생겼다는 그런 절박한 생각이 든 겁니다. 이런 평가가 우리 민주당의 주류가 되면 민주당은 총선에 정말 레드카드를 받을 수 있다.
0: 네, 김민석 의원은 순천에서 송영길 의원은 이제 광주에서 해당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공통된 메시지는 정청래 전 대표의 연임은 안 된다 이거죠.
4: 그렇죠. 근데 이 두 분은 네. 도전자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청래 대표가 1년 동안 지금 지도부를 이끄셨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보면 현직, 물론 사퇴를 하고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현직이라는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두 번째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영상을 봤던 두 분 이외에 고민정 의원, 고민정
2: 후보까지 해서
4: 세 분은 당연히

0: 지금까지 현직이었던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1: 예. 정청래 전 대표는 오늘 SNS에 이런 얘기를 올렸습니다. 당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남탓이고 또 네거티브다. 때리면 맞겠다. 가끔 정당 방해를 하겠다고 했고요. 어제는 2대 1, 3대 1로 싸우면 흠씬 두들겨 맞습니다. 아픕니다. 라고 올렸는데 2대 1, 3대 1 구도가 맞습니까?
2: 오늘 고민정 의원이 YTN에 출연해서 3대 1 구도가 맞다고 인증해줬죠. 질문을 받고 답을 하면서 정청래 전 대표는 맷집이 좋다. 2대 1, 3대 1, 10대 1도 거뜬히 버틸 수
3: 정영훈
2: 있는
3: 전
2: 겁니다.
3: 국민의힘
2: 이런 이야기를
3: 대변인입니다.
2: 했습니다. 그러면은 3대 1 구도가 맞다고.

0: 3대1이라는 표현이 저는 상당히 뼈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은 후보는 3대1인데 왜 10대1이라는 이야기가 나올까? 사실은 이 그림에서 빠져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있죠? 그동안에 꾸준히 당무개입성 행위를 통해서 예.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그 저격성 발언을 해왔는데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김민석 전 총리, 송영길 전 대표, 고민정 의원 이 세 사람을 합한 것보다 당연히 비중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 정청래 전 대표가 처해 있는 구도는 10대1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여러 당대표 후보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당무 개입성 행위를 충실하게 뒷받침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 같아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런 전당대회가 과연 건전한 전당대회인가라는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1: 예. 일단은 챔피언에 도전하는 도전자들의 오늘 발언들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자, 어쨌든 이호 당대표 선출 방식이죠. 이 선호 투표제를 놓고도 지금 논란입니다. 일단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이 전준위에서는 당원당규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도 있었죠.
2: 그렇죠. 일단 근데 전준위는 좀 넓게, 폭넓게,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자는 쪽인 것 같은데 엄밀히 말하면 결선투표제와 선호투표제는 조금 다른 선거제도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선투표제를 발전시킨 게 선호투표제입니다. 결선투표제가 갖고 있는 단점들, 예를 들면 이제 두 번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비용의 문제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선거 때 투표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왜냐하면 내가 지지했던 1순위 후보가 결선투표에 올라가지 않을 경우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명의 후보가 지금 등록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잖아요. 추가적으로 한 몇 번 더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4명의 후보가 하게 되면은 이제 선호 반영률이란 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은 내가 1순위로 지지했던 사람 말고 결선투표 때 2순위를 건너뛰고 3순위, 4순위만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선호투표제를 하게 되면은 나의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를 정말 처음부터 다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호 반영률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던 결선투표제의 단점들을 보완한 제도이고 그리고 당원당규에는 지금 정확히 당대표 선거에는 결선투표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의장 선거나 원내대표 선거에는 선호투표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미 시도를 했거든요. 이거에 대한 만족도가 전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전준위에서는 이미 두 번 의장 선거 때와 원내대표 때 선거 때 도입도 했던 만큼 충분히 폭넓게 해석해서 필요하다면 뭐 당원당규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도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이 나온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1: 예. 그러니까 국회의장 선거나 당내에서 아니면 이제 원내대표 선거나 여기에는 이제 도입이 한번 됐었는데 당대표 선거는 이제 한 번도 도입이 안 됐었던 건데 근데 정청래 전 대표는 어제 당원당규 위반이면은 안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말이죠. 이게 당원당규를 해석할 여지가 지금 있는 모양이에요.
0: 제가 민주당 당원당규를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 이것은 선호투표제를 당대표 선거에 바로 도입한다고 하면 민주당 스스로가 만든 당원당규 위반이 맞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를 짚어드리면 일단 민주당 당헌에 보면요. 98조 1항에 경선 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스스로가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는 또는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서로 다른 제도라고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 자체가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는 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나 이런 데 나갈 민주당 후보를 뽑을 때 그 내부 경선 과정에서 적용하는 조항입니다. 반대로 당대표를 뽑는 그 규정에서는 25조 1항 4호에서 당대표는 유효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결선투표만을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규 중에서요. 그 당직 선출 규정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원내대표를 선출할 때는 선호투표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도당 위원장을 뽑을 때는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대표에 관한 66조 1항 1호에서는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에 관해서는 선호투표를 현재는 할 수 있는 당헌당규상의 근거가 없고 결선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고 민주당 스스로가 이렇게 결선투표와 선호투표를 서로 다른 제도라고 당헌당규에서 구분하고 있는 이상 당헌이나 당규를 개정하지 않고서는 이 선호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보입니다.
1: 그렇게 그렇군요.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이 민주당 당헌당규를 아주 자세하게 짚어보고 오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전준위에서는 이제 의결이 됐고 공은 최고위원회로 넘어갔는데 내일 최고위 열리잖아요.
2: 그렇죠.
1: 여기서 어떻게 결정이 날까요?
2: 저는 최고위에서 이것을 전준희의 의견, 전준희는 일단 이거를 해도 된다 쪽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죠. 이거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런 당원당규의 문제가 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 전당대회 때 함께 개정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선호투표제가 좋기 때문에 선호투표제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이 제도가 취지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거를 도입하겠다로 바꾸면서 전당대회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유불리로 인해서 사실 이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그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 측에서는 이 전당대회 일정 순회 일정에서 왜 충청도가 먼저 하냐, 특정 후보의 고향에서 시작하는 거는 이건 유불리가 있지 않냐, 예. 이런 주장에 대해서 사실 받아들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뭔가 투표제도, 우리 당이 추구해온 제도가 선호투표제는 맞는데 그러면 이건 당헌당규에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고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반대한다? 그럼 유불리 때문에 반대했다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고위 구성 자체가 예. 친청계라고 불리는 분들이 좀 더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 그렇더라고요.
0: 그러면은 정청래 후보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거부한 건 아니야? 이거 안 된다고 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송영길 후보나 김민석 후보는 아무래도 결을 같이 하기 때문에 예. 그분들을 1순위로 지지한 분들은 2순위로 서로를 지지하지 않겠냐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잖아요.
1: 예.
0: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불리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원 주권을 강화하자는 게 지금 현 지도부, 지금 최고위가 해왔던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선 투표제보다 선호 투표제는 유권자의 참여를 높이고 그리고 그들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원주권 강화를 해왔던 최고위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거부할 명분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부하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리면 유불리를 따졌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예.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모두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중 이제 과반이 4명이죠. 4명이 친청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문정복 최고위원하고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미 공개적으로 선호투표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내일 어떻게 전망하세요?
2: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최고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저는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호투표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후보 간 유불리의 문제만 있다면 이른바 친청계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분들도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고 표결까지 가기에는 명분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당원 당규에서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당원 당규 위반이다라는 명분을 들어서 제동을 걸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사실 민주당이 왜 이렇게 지금 당대표 선거에서 선호투표제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가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5월 10일에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권리당원 투표 과정에서 어떤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보이는 그 트위터 X 이용자가 나는 지지하는 후보가 한 명밖에 없는데 왜 여러 명을 순서대로 찍어야 되냐 이런 불만 섞인 글을 올리니까 그걸 인용하면서 선호투표제라는 것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자세히 설명을 하고 본인이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듯한 SNS를 올렸습니다. 그런 의중이 저는 민주당 전준희 의사결정에 이심전심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김이 알게 모르게 작용하는 전당대회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결선 투표제를 하는 경우와 선호 투표제를 하는 경우가 무엇이 다르냐면 1차에서 과반수가 안 나왔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연대의 가능성 말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깜짝 연대의 경우의 수가 봉쇄됩니다. 이미 표는 모두 찍어놓은 다음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신민당 1971년 대선 경선 때 김대중 후보와 이철승 후보가 예상 밖으로 결선 투표에서 연대를 해서 김영삼 후보를 꺾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정청래 전 대표도 김민석 전 총리도 1차에서 과반수 투표를 못한다. 그랬을 때 정청래 전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가 연합하는 의외의 경우의 수를 봉쇄하려는 노림수의 하나로 보입니다. 이런 예. 것들을 아마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내일 최고위 결과 한번 보기로 하고요. 다른 주제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만 좀 짚어봐야겠는데요. 일단은 김민석, 송영길, 고민정 이렇게 세 사람은 이제 출사표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정청래 전 대표만 아직 안 내고 있는데 그게 왜 이렇게 늦어질까요?
0: 저는 뭐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이 현직 또 사퇴를 했기 때문에 현직이라는 단어가 걸맞지 않을 수 있는데 일단 전직 바로 전직 당대표까지 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본인이 계속 아까 우리가 처음에 다뤘던 2대1, 3대1 이 구도를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아직 후보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약간 린치 당하듯 몰리고 있다라는 그 이미지를 쌓아가는 것도 저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들이 느낄 당원
1: 출마 여부를 고민하는 건 아니겠죠?
0: 그거를 아주 극히 소수가 혹시나 끝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도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최측근들, 그러니까 측근 의원들은 당연히 출마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정말 가까운 보좌했던 분들이 이런 분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도 한번 마지막까지 출마를 고려하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렇군요.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소문이 같이 퍼지면서 느끼하는 거 왜 그런 거지?

0: 그러면 아직도 재고를 하고 있는 건가, 고심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네.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이 같이 함께하는 지금 의원들이 분명히 있고 그분들의 이런 그 출마 의지나 이런 것들을 꺾긴 어려울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나오실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뭔가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 전직 당대표로서 본인이 취해야 하는 전략적인 전 스탠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어쨌든 다음 주에 후보 등록일이 있으니까 네, 다음 주 초쯤에는
0: 초쯤에 맞춰서 되겠군요. 하실 거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한다면 네. 다음 주 초쯤. 자, 더불어민주당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경수 완독이다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여야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2: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3: 김한율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
2: 부대표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일하고 주어가 되어 있는 조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검사를 제외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보안수사권이 현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윤기 사건은 발생한 겁니다. 보안수사권이 존치한다고 해서 장윤기 같은 사건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4: 장윤기 강간 사건, 강간 살인 사건을 보면서 경수 완독, 견제 장치 없는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 이것을 시행해도 되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민의 걱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 수순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 취소 특검법일 것입니다.
1: 예, 일단 오늘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당론으로 발의를 한 거죠. 어제 이제
0: 맞습니다.
1: 법사위에서 두 개의 네. 법안이 이제 상정이 됐었는데 그거하고는 이제 별개로.
0: 그렇죠. 그 두 개 예. 법안은 의원분들이 개별 발의했던 법안들이고 이번에는 당론입니다. 당론으로. 내용 결정적 차이는 이 지금 일단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돼서는 상정된 법안들과 오늘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이 거의 똑같고요. 이제 보안수사 요구권과 관련된 부분들이 오늘 당론으로 발의된 거에 대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조항을 아예 삭제를 해버림으로써 이거를 의무적으로 경찰이 보안수사 요구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쪽으로 바꿔놨고요. 그리고 원래 기간도 보안수사 같은 경우에는 한 달, 그리고 재수사도 3개월 이 안에 맞춰야 된다라는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경찰에 대한 압박 요인을 좀 높여놨고요. 그리고 또 만약 이거를 불이행할 경우 보안수사에 대한 요구를 해당 경찰에 대한 교체 요구도 할 수 있고 징계 요구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수사 기록이나 증거 자료 이런 것들을 원래 경찰이 판단해서 넘기도록 되어 있는데 무조건 적으로 검찰에 송부하도록 의무 조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보안 수사권 폐지를 일단 정해 놓고 이 대안이나 대책들을 좀 최대한 뒷받침해 놓은 걸로 좀 보여지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반대가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보안 수사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거에 대한 뭔가 부작용, 악용, 남용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각종 보안책들을 뒷받침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의 약간 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관련된 우려,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우려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전 반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1: 순서가 바뀌었다.
0: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당론으로는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1: 그러니까 지금 짧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보안수사권 대신에 보안수사 요구권이 구체적으로 좀 들어간 그런 법안인데 그래도 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입니까?
5: 아무 소용없죠. 자,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기록을 보고 뭔가 수사가 미진하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윤기 사건을 예로 들자면 범인의 범행 동기에 뭔가 성범죄와 연관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수사가 제대로 안 됐을까를 생각하고 보안수사 요구를 해서 내려보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던 경찰이 또다시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할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뭐가 없습니다. 라면서 다시 올려보내요. 그런데 여기서 보안 수사권이 없다는 건요. 검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수사권이 없으면 구속되어 있어도 그 피의자를 불러다가 직접 조사 한번 못해요. 피의자 신문조서 못 봤습니다. 그러면은 뻔히 보이는데도 그대로 기소하거나 아니면은 다시 내려보내도 또 똑같은 결과로 돌아오거나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안수사 요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유명무실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경수완독,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표현을 좀 더 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맞대응 의미로 경수완독이라고 한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생경해하실 만한 표현이에요. 이거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황제경찰이라고 하면 됩니다. 경찰이 앞으로 어떻게

0: 크게 부실하게 수사해도 예. 검사가 결국에는 직접 보안 수사를 함으로써 사건의 결과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범죄자들은 판치게 되고 수많은 부실 수사가 양산되고 그것을 다 경찰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황제 경찰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1: 예. 그러니까 보안 수사 요구권이 아니라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장윤기 사건 얘기를 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송영훈 대변인이 말씀하신 거는 보안 수사 요구를 했어도 경찰이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2: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만약에 그렇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검찰에 대한 교체 요구나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로 통해서 좀 압박을 해보겠다는 것 같은데 아까 제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아까 이게 전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장윤기 사건뿐만 아니라 이 이전에도 이 보안 수사를 통해서 밝혀낸 부분들 이런 결정적 국민들 공분을 샀던 사건이 많거든요. 뭐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이라든지 그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이라든지 등등의 문제 이제 등등의 사건에 있어서 경찰이 부실한 수사 결과를 내왔고 검찰이 보안 수사를 통해서 이걸 바로잡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 진영에서도 우려가 있고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했고 사실 대통령도 이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입법의 영역 이거는 또 국회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정당 우리 당 내에 있는 좀 강경하게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이 이거를 좀 일단은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강행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렇게 돼서 이 부실한 수사, 경찰의 부실한 수사가 이제 한 건씩 터질 때마다 그러면 이 법안은 비판을 받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반대로 말씀을 드렸던 게 보안 소권을 유지를 하면서 다른 보안책을 만들어 놓는 게 어떻겠냐, 남용하는 거를. 만약에 그렇게 해놓으면 만약에 검찰이 남용을 할 때마다 검찰이 이거를 왜곡을 할 때마다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보안 수사권을 남겼더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받을 비판이 아닌 검찰이 받을 비판으로 이걸 전환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전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전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더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 우리 당에 계신 이 법사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끄셨던 법안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쪽으로 좀 강행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0: 제가 하나만 더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그 고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이라든가 또는 지금 장윤기 사건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적어도 범인을 잡았죠. 그리고 구속을 시켜놓고 범행의 동기가 무엇인가 해서 더 중한죄명을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가 된 사안이었는데 작년 5월에 의정부경찰서에 정모 경리라고 하는 사람이 긴급체포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출 중개업자로부터 2억 원이 넘는 뇌물을 꾸준히 받아오는 것이 발각이 돼서 기소가 되고 1, 2심 공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정모 경리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2억 원이 넘는 뇌물을 꾸준히 받아오면서 계속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이 뇌물을 준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부터 16건이 넘게 이송을 받아서 그다음에 가짜 피의자 신문절 조서를 작성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전부 불송치하거나 불기소 의견을 올렸어요. 이게 뇌물을 받은 것이 운 좋게 발각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었지 만약에 보안수사권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양산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을 못 잡아내면요. 처벌돼야 될 사람이 처벌을 안 받으면서 계속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다녀요. 이 뇌물을 준 대출 중개업자도 같은 경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수사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야당에서 줄기차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일단은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형소법 개정안을 이제 발의를 했고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전면 그 국회 일정 보이콧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장동혁 대표가요. 오늘 원래는 한성숙 국무총리하고 접견 일정이 있었는데 이걸 취소하고 광주경찰청에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면담을 하지 못하고 30분 만에 돌아왔거든요.
0: 저는 이것은 장동혁 대표의 중대한 전략적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제1야당 대표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총리를 만나서 이 보안수사권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여론을 크게 환기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어요. 자, 한성숙 총리가 예방을 하러 왔습니다. 모두 발언 같은 건 우리 통상적으로 관례상 공개가 되잖아요. 그럴 때 한성숙 총리를 상대로 과연 그러면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김민석 전 총리가 퇴임하기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부의 공식 입장이 맞느냐. 정면으로 물어야죠. 거기서 한성숙 총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이 여론이 또 크게 한번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광주에 내려가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나 국가수사본부장도 아니고 일개 지방경찰청장을 만나러 갔어요. 그러면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왔습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 올해 지방선거를 50여일가량 앞두고 미국에 갔던 것이 상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도 국무부의 요인들을 만나지 못하고 국무부의 선임 부차관보 차관이나

0: 차관보도 아니고 선임 부차관보 그리고 공공외교 담당 차관 비서실장을 만나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국격을 떨어뜨리고 왔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그런 일들이 국내에서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바깥에서 새는 바가지가 안에서도 또 새는 지금 그런 상황을 보인 것인데 이 보안수사권 문제를 야당 대표가 이렇게 잘못 다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가
1: 그러니까요.
0: 없습니다.
1: 그러니까요. 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총리하고 대면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광주 경찰청장을 만나러 가가지고 문전박대를 당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 그런데 왜 지금 광주 경찰청장을 왜 면담을 거부했을까요?
2: 저 그것도 좀 지적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가 다분히 정치적 목적을 갖고 방문을 한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그것도 전략적으로도 미스가 상당히 심했다고 봅니다만 그렇다고 또 안 만나줄 건 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이 경찰 전체의 신뢰가 매우 하락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저는 정말 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경찰분들이 참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소수의 이런 부패 경찰들 때문에 전체 경찰 조직 전체의 신뢰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은 억울한 경찰 들은 최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일벌백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말 하나 낱낱이 다 밝혀내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은 기회를 많은 루트를 통해서 알릴 수 있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1야당 대표가 다분히 정치적 목적을 갖고 전략적 미스를 하면서까지 왔다고 하더라도 경찰청장이 안 만나줄 이유는 없지 않는가. 물론 또 모릅니다. 경찰청장이 다른 수사와 관련된 아니면 수사 지휘와 관련된 어떤 일 업무적 일 때문에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저는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국민들 보시기에는 경찰이 좀 뭔가 숨는 거 아니야? 경찰이 뭔가 더 떳떳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것 아니야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조직 전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방점을 찍는 조직의 수장이라면 나와서 좀 맞이해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1: 장동혁 대표나 광주 경찰청장이나 모두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셨고요.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요즘 계속 이 장외 정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재명화 나랑 싸우자라는 그 손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선 것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3: 여러분 대통령 호칭도 성도 빼고 싸우자라는 손팻말을 든 이 사람인지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저 화면 한번 보십시오. 고등학생 말고 나라 싸우자. 처분이 제1야당 대표 장동혁 대표입니다. 본인의 정치적 이익과 생존을 위해 국가 수반을 끌어들여 힐라라고 비방하는 못된 정치인인 것입니다.
4: 국가 원수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지키는 게 원칙 아니에요? 우리가 윤석열
5: 더불어민주당 의원
4: 파면되기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다 불렀죠?
6: 네 그렇습니다.
4: 파면되니까 윤석열 하는데 현직 대통령을 제1야당의 대표가 제명아 고등학생하고 싸우지 말고 나랑 싸우자. 이따위 짓을 하면은.
1: 예, 장동혁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대통령 호칭을 생략하는 모습. 이번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죠. 계속 이런 모습 이어가고 있는데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조차 이 비난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0: 그러니까 주어를 특정하지 말고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 했으면은 그건 그나마 말이 돼요. 주어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언행이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을 정치권에서 나서서 6개월 출전 정지라고 하는 선수 생명을 끊어놓는 조치를 합당하다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야구부를 해체하자는 주장까지 한 민주당 정치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 대표가 지적하고 반박하는 차원에서 어떤 그 문구를 제시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호칭도 붙이지 않고 제명아 나랑 싸우자 이렇게 하는 것은 적어도 중도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과는 매우 거리가 먼 행동입니다. 물론 지지층 중에 일부는 정서적 감정적 만족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자꾸 국민의힘은 민심의 중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구석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염려되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장동혁 대표 당 외에서 내거는 기준하고 당 내를 향한 기준이 같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런 그 문구를 들었을 때 그럼 당내에서 누군가가 장동혁 나랑 싸우자라고 한다면은 그런 분은 징계받지 않을까요? 지금의 국민의힘의 풍조로는 그런 분이 또 윤리위에 징계 청구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치적 예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키는 것이 스스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형성이 되어 온 것이고요. 장동혁 대표가 이런 점을 좀 유념하고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역시나 또 고언 차원에서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 근데 계속해서 이 장외로 돌고 있는데 일단 이제 전국으로 돌면서 참정권

0: 수호 집회에 또 참석하기로 했나 봐요. 왜 이렇게 밖으로 도는 건지 이게 또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 그러니까 밖으로 돌면서 지금 뭐 대구에 가기로 했던 일정을 취소했는데 거기에는 또뭐 전환길이랑 하루 차이로 가게 되는 게 부담스러워서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며칠 뒤엔 또 광주 일정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는 3일 차이로 또 전환길이랑 가게 됩니다. 그거는 괜찮고 3일은 괜찮고 하루는 피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국 순회를 하면서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주장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뭔가 목소리를 내고 그들의 힘을 얻는 게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지금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것들이 과연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심의 중앙값으로 가고 있는 제1야당 대표의 행동인가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자꾸 뭐 마스크를 쓰고 피켓 시위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제1야당 대표가 할 일인가요? 전 내용도 부적절한 내용의 부적절성은 이미 충분히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방식도 매우 부적절한 겁니다. 저런 피켓 시위라는 건요, 본인이 목소리를 낼수 있는 힘이 약한 분들, 그러니까 이른바 스피커의 볼륨이 약한 분들이 시위를 할때 쓰는 방법이잖아요. 국회의원들은 왜 저런 피켓 시위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는 국회 회의장 안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것도 저희 당뿐만 아니라 여야 모두 이제 안 해야 되는 행동이라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피켓 시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국회 내에서. 그리고 옷에도 정치적 구호가 써여지는 옷도 못 입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의회에 나와 있는 국회의원들은 당신들은 말을 할수 있지 않냐. 말을 할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통관에 언제든지 가서 기자회견할 수 있잖아요. 제1야당 대표가 기자회견이라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 하셔도 됩니다. 근데 굳이 저렇게 마치 본인의 입을 막고 있다는 듯한 그러면서 검은 마스크를 쓰고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저 모습에 누가 공감을 해주겠어요? 오히려 아까 송 대변인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본인에 대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입틀막하려고 지금 징계 정국을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오히려 그렇게 못하면서 밖에서는 뭔가 이런 좀 피켓 시위 적절하지 않은 아무도 장동혁 대표 입 막은 적 없습니다. 아무도 장동혁 대표 소통과 출입 막은 적도 없습니다. 다양한 루트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저런 식의 시위를 하는
0: 알겠습니다.
1: 방식 자체는 공감을 못살 거란 말씀 다시 드립니다.
0: 당대표가 이렇게 장외로 돌고 있는데 장 안으로 자꾸 들어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정점식 원내대표하고 만찬을 함께 했고요. 점심 때는 이제 안철수 의원하고 이제 오찬을 함께 해서 정치인들이 밥을 같이 먹는 거는 좀 다른 의미잖아요.
2: 그런데 뭐 널리 만나고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정치인들 간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인이나 정치권 관계자들을 서울시장 관저로 부르거나 또는 서울시장 집무실로 초청해서 식사 정치를 하는 것을 그동안에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안철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간에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을지는 좀 궁금한 점이
0: 그러게.
2: 있어요. 왜냐면은 어제 이제 안철수 의원이 그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재판에 출석해서 증언을 하고, 그 증언의 내용이 굉장히 또 지금 큰 논란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12.3 비상계엄의 밤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어디로 모이게 했는가에 관해서 안철수 의원의 증언이 어느 정도 수준의 진실성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맥락과 의미에 있어서 과연 계엄의 밤에 그 진실을 오롯이 담아낸 것인가에 관해서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논란이 될 만한 증언을 하게 된 배경에는 아무래도 안철수 의원이 지금 그 이른바 구친윤 집단에서 앞으로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고 난 이후에 정치적 무주공산과 같은 상황이 형성이 되면 그 공간을 노려서 뭔가 다음 당대표에 도전한다든가 정치적 입지의 회복을 모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도가 읽히는 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도가 성공할지는 별개로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가 아마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취재의 대상이 될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징계 정국이 국민의힘 안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도 이제 계속 거론되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사실 장동혁 대표가 본인에 대한 거취 압박 이런 것들을 징계 정국으로 뒤집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뭔가 당내 이 소통의 행보를 넓혀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의원은 무소속 의원입니다만 한동훈 의원과는 이제 같은 공간에도 있기 싫어하는 게 자꾸 드러나고 있고 오세훈 시장과도 사실 같은 행사장에 있어도 상당히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고 본인을 정말 당권파를 제외한 모든 당내 의원들과 소통을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내 리더십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이런 빈 공간을 파고들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다양한 이 다선 의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중진 의원들도 만나고 모르겠습니다. 소통 행보를 전더 늘려갈 것이라 보는데 아무래도 중앙 정치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 있는 이 광역단체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소통 행보를 늘려가는 거는 결국 장동영 지도부의 리더십의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전 드러내는 그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두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0: 네, 충청권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옹벽이 무너지고 토사가 도로를 덮치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충북 청주에서는 요양원 인근 옹벽이 무너지면서 입소자들이 긴급 대피했고요. 대전에서는 산에서 흘러내린 토사로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이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비탈면 아래로 무너져 내린 옹벽 잔해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크고 작은 돌덩이와 토사가 뒤엉켰고 무너진 경사면을 따라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옹벽 바로 아래에는 요양원이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 갑작스러운 붕괴에 입소자 10여 명이 다른 시설로 긴급 대피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2: 대포 터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서 와봤더니 이쪽에 다 무너져 관계자입니다.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이제 하루 종일 비가 엄청 많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걱정은 했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게 생긴 거죠.
1: 토사 유출도 잇따랐습니다. 대전 송강동에서는 산비탈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도로 위로 쏟아져 내려 주차돼 있던 차량 한 대가 파묻혔습니다. 도로 한쪽은 진흙과 나뭇가지 돌멩이로 뒤덮였고 산 위에서는 끊임없이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구 장비가 투입돼 토사를 걷어냈지만 산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도로를 막으면서 한때 양방향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3: 비가 와가지고 밖에 나와보니까 이런 난리가 생겨서 아마 나뭇가지나 이런 게 막 떠내려서 하수도에 맥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물이 못 빠져서 물이 넘어서 이런 난리가 난 것 같은데.
1: 충북 청주 현덕면 하석지구에서도 낙석 우려와 토사 유출로 차량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또 대전과 청주 등 충청권 곳곳에서 도로와 인도 주변 나무가 쓰러지는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계속된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옹벽과 비탈면, 산사태 취약 지역의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도로 통제와 응급 복구를 이어가는 한편 지역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와 위험 지역 우회를 당부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0: 네, 이렇게 충청과 수도권에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YTN에 이 비 피해 현장에 대한 제보 영상이 들어왔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4: 네, 도로 위에 서 있는 차량의 바퀴가 이렇게 반쯤 물에 잠겨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경기 시흥시 안현동에 있는 도로에서 차량 안에 사람이 있는데 물이 차오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렇게 침수된 차량 석대 안에 고립돼 있던 4명을 구조했습니다.
0: 다음 제보 보시겠습니다. 도로 옆 논에 물이 가득 찼고요. 주차되어 있던 차량은 침수돼서 뚜껑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충북 청주시 미원면 근처에 있는 휴양림 입구 도로에서 촬영한 영상인데요. 제보자는 양방향으로 통행 가능했던 도로 한쪽을 막아서 일방 통행하고 있다면서 폭우로 동네가 고립될 것이 걱정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4: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렸던 충북에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한 여성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렇게 바닥으로 물이 밀려 들어오는데요. 파도처럼 빗물이 들이치자 앉아있던 고양이가 펄쩍 뛰어서 도망가는 모습이죠. 오늘 새벽 5시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한 반려동물 카페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제보자는 문을 열자마자 빗물이 무릎까지 차올랐다며 고양이와 토끼 여러 마리를 옮기는 것도 혼자서는 역부족이라 119에 신고해 함께 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0: 그런가 하면 중부와 경북 북부를 덮친 물폭탄에 경북 영주에서 산책을 하던 70대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4: 수백 명의 주민이 집을 버리고 대피했고 시설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하천의 누런 황토물이 세차게 흘러내려갑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 쏟아진 장맛비에 하천 수위는 삽시간에 올랐고 생활지도사와 산책에 나섰던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6: 실종된 남성을 찾으려고 소방과 경찰은 하천 주변을 수색하고 있고 아래쪽에는 유실 방지망도 설치했습니다.
5: 소방은 유속이 느려지면 물가에 진입하는 등 수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7: 다리에서 현재 유관 수색을 진행하고 있고 또 거점별로
8: 경북 영주 소방서장입니다.
7: 설치를 해서 계속 추가적인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유속이 느려지면 저희들이 이제 강변까지 내려가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변 수색을 할 예정입니다.
5: 교각 윗부분까지 흙탕물이 차올랐습니다. 다리에는 출입을 막는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경북 문경과 충북 청주, 세종에선 불어난 물에 하천이 범람 위기에 놓여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 수백 명이 마을 회관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9: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 많이 왔어요. 영광천이 진짜 범람 수위까지 이렇게 올 정도로 지금 엄청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5: 사람이 고립되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대전에선 도로가 잠기면서 차 안에서 고립된 두 명이 구조됐고 충북 보은에선 주택이 침수되면서 고립된 두 명이 구조대에 업혀 탈출했습니다. 폭탄처럼 쏟아진 장맛비에 충청과 경북 북부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0: 수도권에 쏟아진 강한 비로 한때 서울 시내 하천 출입이 모두 통제됐습니다.
4: 비가 집중된 경기 남부 지역에서도 호우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도로가 모두 흙탕물로 뒤덮였고 울타리는 물에 잠겨 끝부분만 겨우 보입니다. 주변엔 하천이 통제 중이라 출입이 금지됐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른 오전부터 수도권 전역에 강한 비가 내리며 보림천이 순식간에 불어나 도로까지 차올랐습니다.
11: 많이 올 때는 여기 차고요. 좀 올 때도 이제 부분 좀 얕은 지역. 거기는 저 물이 잠겨가지고 여기서 다 막아버립니다.
10: 서울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되면서 한때 서울 시내 하천 29곳 모두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서울 목감천과 도림천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주변 신대방역과 신림역, 보라매역 인근에는 침수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도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수원과 안산, 과천 등 경기 남부 대부분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졌다가 빗줄기가 다소 약해지면서 오후 3시쯤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 내린 강한 비로 이곳 수원천은 수위가 높아지며 한때 산책로까지 물이 범람했습니다. 물은 빠졌지만 주변엔 여전히 흙이 쌓여 있습니다. 곳곳에서 도로와 주택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소방에는 천장이 무너지거나 차량이 침수됐다는 등의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에도 도로 침수, 교통사고 등 호우 피해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4: 충청권과 전북 등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에 한 명이 실종되고 660여 명이 거주지를 떠나 임시 대피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부터 오늘 오후 5시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 427세대 662명이 임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로 나무가 쓰러지거나 도로가 침수되는 등 공공시설 피해가 225건 발생했고 충남 부여와 경북 성주 등을 중심으로는 모두 13.4헥타르에 이르는 농작물 피해도 나타났습니다.
0: 네, 앞으로 비가 얼마나 또 더 내릴까요? 비구름이 다시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청, 강원을 중심으로 다시 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4: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내일까지 20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호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0: 자, 김민경 기자, 지금 비가 가장 강하게 내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12: 네, 비구름이 다시 유입되면서 지금은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 강원 남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점차 서해상에 있는 얇은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밤이 깊어질수록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 다시 빗줄기가 굵어질 걸로 보입니다. 현재 수도권 전역과 강원 북서부, 충남 북부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기상청은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200mm 이상,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중부, 충남 북부에도 최대 150mm의 많은 비를 예보했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시간당 20에서 많게는 50mm가 넘는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4: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밤사이 강한 비가 예보돼서 걱정입니다. 이번 비는 언제쯤 그칠지 이후 기상 전망도 좀 짚어주시죠.
12: 네, 내일 오전이면 정체전선이 북한 쪽으로 올라가면서 중부지방의 비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충청과 전북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남부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남과 제주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고 밤에도 더위가

0: 심할 걸로 보여 경북 포항과 경주, 제주에는 열대야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중부지방도 이번 비가 끝나면 다시 더위가 강해지겠는데요. 주말부터는 북태평양 고기압에 상층의 티베트 고기압까지 겹치는 이중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다만 장마가 끝난 게 아닌 만큼 기상청은 다음 주 중반쯤 확장했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1: 한밤중 서울 가련동에 있는 빌라에서 불이 나 초등학생 남매가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파악을 위해 합동감식을 벌였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한밤중 좁은 골목길로 소방차가 여러 대 들어오고 소방대원들이 줄지어 이동합니다. 빌라 맨 꼭대기집 안쪽에 빨간 불길이 보이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밤 11시쯤 서울 가련동에 있는 빌라 3층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3: 3층에서 이렇게 불이 났다고 소방관을 한 10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대략 한 5개, 6개 정도 나왔고 그 전에 이제 그 경찰이 왔었고 그 부분에서 이제 화재 진행이 시작이 됐고
2: 불은 50분 만에 꺼졌지만 그 사이 집안 내부는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4: 불이 난 집 창문 곳곳이 검게 그을렸고 바닥에는 깨진 창문 조각과 재가 가득합니다.
2: 화재 당시 집안에 있던 초등학교 2학년 남아와 1학년 여아는 심한 화상을 입은 채 의식이 없이 구조됐습니다. 남매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빌라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9명이 대피했습니다. 화재 당시 보호자인 아버지는 외출 중이었고 집안에는 아이들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감식을 벌였습니다.
5: 저희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지금 국가세 증거물 분석 중입니다.
2: 경찰은 거실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 초등학생 남매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늦은 밤 단둘이 있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난 불로 아이들이 숨지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서울 가련동 빌라 화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남매는 초등학교 2학년 오빠와 한 살 터울 나는 여동생입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아버지가 외출해 늦은 밤 아이들만 집에 있던 사이 불이 나며 참변을 당했습니다. 펑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된 건 8일 밤 10시 57분쯤. 소방과 구급대원들이 신고 접수 5분 만에 출동해 방 안에 있던 남매를 구조했을 땐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매는 인근 병원으로 분산 이송된 뒤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불은 거실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안방에서 잠들어 있던 남매는 불이 난 걸 알지 못해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웃 주민들은 남매가 평소 아빠와 사이가 좋았고 인사성이 밝았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7: 꼭 애들 데리고 차 태워서 놀러 가고 그랬어요. 애들이 그렇게 밝아요. 우리들 보고 꼭 인사하고 웃고 막 깔깔대고 웃고 그러고 둘이 다니고 그랬는데 그거 참 안타깝네요.
6: 지난해 6월과 7월 부산에서도 어린 자매들이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나 숨지는 등 보호자가 없는 집에서 난 화재로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선고를 통해 현직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판결에 명시하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8: 대법원은 현직 대통령이 헌법 84조에 따른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 수사까지 전면 금지되는 건 아니라고 판결에 적시했습니다. 불소추 특권 대상 범죄라 하더라도 대통령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수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9: 가령 대통령이 피의자인 사건을 접수하거나 관련 정보를 수집, 보존하는 등의

0: 기본적인 수사상 조치는 재직 중에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대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에도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실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내란죄 역시 관련 범죄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0: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죄를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 대법원은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이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거부한 행위도 위법하며 공수처의 영장집행이 정당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 범위와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의 구체적 의미를 명시적으로 판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2: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징역 7년 확정 판결에 내란특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내란특검 수사팀장인 장준호 성남지청장은 오늘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앞으로 남은 내란, 외환사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도 비상계엄 사태 최고 책임자와 관련한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내려진 대법원 확정 판결이라며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의 체포방해 사건 선고가 일반 사건보다도 촉박하게 시간에 쫓기게 이뤄졌다며 사실상 사법부의 최고심 기능을 내버린 심리 미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입장문 등을 통해 이번 상고 기각은 사법의 정치화이자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 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이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 사건 첫 대법 판결인데 김건희 씨의 상고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3: 대법원이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각각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날 진행된 전 씨와 윤 전 본부장의 상고심 재판에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통일교 청탁 사건 첫 대법 판결입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김건희 씨와 공모해 윤 전 본부장에게서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이 공모자인 전 씨와 금품 공여자인 윤 전 본부장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관심은 김건희 씨의 상고심 재판으로 쏠립니다. 앞서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1, 2심에서 윤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 제공된 첫 샤넬 가방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1심은 단순 선물이라며 무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통일교가 대선을 지원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 예견됐다는 점에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씨 사건을 심리한 1, 2심 재판부 역시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고 대법원에서도 이를 확정한 만큼 김건희 씨 상고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항소심 판결 이후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한 특검법에 따라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이번 달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4: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의 책임 등을 따져 묻기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0: 이렇게 국회의 청문회 의결이 있자마자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홍명보 감독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월드컵 결과에 대한 사과와 함께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양시찬 기자입니다.
1: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고 귀국한 지 이틀 만에 미국으로 출국한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은 출국장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2: 제가 할 얘기는 있는데 언젠가는
3: 홍명보 전 감독입니다.
2: 잘 나올 거예요.
1: 출국 일주일 만에 홍 전 감독이 침묵을 깨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홍 감독은 먼저 월드컵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감독인 자신에게 있으며 많은 분께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면서 사과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사실인 양 알려지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까지 더해졌다면서 침묵을 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에 머물게 된 것도 피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협박으로 신변 안전 위험에 놓인 가족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청문회가 열린다면 그 자리에 서야 할 사람도 본인이라고 강조하면서 어떠한 질문도 피하지 않고 알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출국할 때만 해도 즉답을 피했지만 청문회 일정이 결정되자마자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겁니다.
4: 청문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때 뭐 하게 되면 맞춰서 귀국을 하시는 건지
2: 모르겠어요. 지금 제 귀국 날짜는 언제 될지 모르니까.
3: 홍명보 전 감독입니다.
1: 축구협회도 국회의 청문회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용수 부회장과 김승희 전무이사 등 현직은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드컵 성적에 대한 비판 속 홍 전 감독과 협회 관계자들의 입에 다시 한번 국민적인 시선이 쏠릴 예정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0: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당시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 등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는 14일 당시 전력강화위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전력강화위원 외에도 축구협회 이사회 관계자 등도 참고인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800조 원이 투입되는 반도체 산업단지 사업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일대를 2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최근 산단 조성 계획 발표 이후에 토지와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자 거래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5: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단이 들어설 광주 군공항 부지. 정부가 국공유지 외 공항 부지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동구와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와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 등 약 364km제곱미터로 면적별로 보면 광주 광산구가 약 124km제곱미터로 가장 넓고 나주시, 광주 남구 등 순입니다. 효력은 오는 14일부터 발효되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정부가 산단 입지로 군공항 부지를 확정한 이후 4일 만에 나왔으며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선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투어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사고 팔 때 관할 지자체 허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주거용은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고 상업용은 실제 자기 사업을 해야 허가받을 수 있는 만큼 투기 목적의 거래는 사실상 차단됩니다. 실제 전남 광주 지역은 반도체 투자 검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지난달에 분양 및 입주권 거래가 반등하긴 했지만 실제 집값이 들썩이는 흐름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 상황. 하락폭이 다소 줄긴 했어도 이번 주 광주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2%가 떨어졌습니다.
6: 상당지구 아파트 분양했던 그
3: 광주 서구 공인중개사입니다.
6: 다른 데는 뭐 그닥 그렇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5: 국토부는 이번에 지정된 토어구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나 투기 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7: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된 경찰들을 소환했습니다. 수사 내용이 장윤기 아버지에게 유출되고 증거가 인멸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건데요. 장윤기의 큰아버지도 다른 지역에서 경찰 중간 간부로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나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나현호 기자입니다.
8: 증거

0: 인멸 혐의로 경찰 특별수사팀에 구속된 광주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 법원은 증거를 없애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 증거 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0: 강력팀장을 포함한 수사팀은 공무상 비밀 누설, 증거 인멸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장윤기 사건 담당 경찰관들을 피의자로 불러 대면 조사에 나섰습니다. 장윤기 성범죄 목적 범행을 입증할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은 이유를 캐고 있고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관련 수사 내용이 장윤기 아버지에게 흘러들어간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윤기 자취방에 있던 성인용품 리얼돌이 폐기된 경위도 검찰 수사 대상입니다. 참고인 신분인 동료 경찰관들도 이틀째 조사했는데 긴급체포나 피의자 전화는 없었습니다. 특히 장윤기 큰아버지도 중간 간부급 경찰관인 것으로 드러나 장윤기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과 전에 같이 근무했거나 개인적 친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TF를 가동해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와 보안책에 대한 당의 입장이 정리된 셈인데요.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총출동해 입법 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원 등이 참가한 TF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사실상 당의 공식 개정안으로 핵심 내용은 검찰 보안수사권의 완전 폐지입니다.
4: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전체에 거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자로 되어 있는 조항들을 정리했습니다.
3: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우려들은 시정조치권과 보안수사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을 강화해 막기로 했습니다. 보안수사 요구 기한을 1개월로 명시해 수사가 무한정 늘어지지 않도록 하고 공소청장에게 담당 수사관 교체나 직무 배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견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기존 개정안들과 병합해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할 방침입니다.
5: 저희 법안 일소위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이상 개최하여서 심사를 집중적으로 또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3: 하지만 국민의힘은 최근 벌어진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연일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한성숙 총리 접견 일정까지 취소하고 장윤기 사건을 따져 묻기 위해 광주경찰청으로 달려갔습니다. 청장 면담은 불발됐지만 보안수사권마저 없으면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만 더 커질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6: 이제 어떤 지위도
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6: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3: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 편이냐며 파상 공세도 이어가고 있는데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속 효과적인 대응책은 찾지 못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8: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7: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8: 밀어붙이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강행하겠다는 뜻입니다.
3: 오는 10월 공소청, 중수청 출범에 대비해 서둘러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여당과 이에 맞서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는 야당 사이 대립은 더욱 거칠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서서히 본궤도에 오르면서 당권 주자들이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을 찾는 빈도가 더 늘고 있습니다. 당대표 선출 방식을 둘러싼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9: 호남을 이틀째 누빈 김민석 전 총리는 전남 순천 당원들과 만나 내란 세력 비판만 하는 당대표는 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강성 발언을 이어간 정청래 전 대표를 직격한 건데 다음 총선 승리를 위해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0: 내란 세력이라면 욕만 하면 뭐예요? 정당 지지율에서 밀리고 있는데.
7: 김민석 전 국무총리입니다.
10: 제 모든 걸 다 걸고 다음 총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내겠습니다.
9: 당대표 출사표를 던진 송영기 의원도 출마 선언 다음 날 호남을 찾았습니다.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이재명 정부의 가장 든든한 힘이 돼야 할 여당이 그러지 못했다며 정청래 지도부를 다시 겨냥했습니다.
11: 이재명 대통령은 죽을 힘을 다해 일해 왔습니다.
7: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1: 돌아온 현실은 대통령 지지율 데드 크로스를.
9: 정청래 전 대표는 출마 시점을 고심 중인데 이재명 대통령 순방 이후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의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남 탓이라며 네거티브는 하지 않겠다면서도 정당 방위는 가끔 하겠다고 했고 2대1, 3대1로 두들겨 맞아 아프다는 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순위부터 3순위까지 후보를 적는 선호투표제를 놓고 친청계는 당의 근간인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거듭 반발했지만 김 전 총리는 문제없는 룰을 갖고 자꾸 시비를 거는 거야말로 집단적 자기 정치라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선호투표제를 의결했던 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도 당헌당규 위반이 아니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12: 전준위 내에서는 당헌당규 위반으로
7: 보기 어렵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대변인입니다.
12: 였습니다.
9: 다만 전준희가 의결한 안건이 확정되기 위해선 최고위와 당무위를 거쳐야 합니다. 민주당은 최고위에서 선호투표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데 전준희 결정이 뒤집힐 경우 계파 갈등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거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귀국길에 비행기를 갈아타 배경을 놓고 여러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교전이 재개되며 암살을 우려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 트럼프는 자신은 이란의 암살 1순위라고 말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형 전용기에서 내립니다. 잠시 마중 나온 군인들과 인사하더니 곧바로 활주로를 걸어가 옆에 대기 중이던 신형 전용기에 올라갑니다. 퓨리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를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저녁 구형 에어포스 1을 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2시간 만에 영국 밀드롤 공군기지에 내려 미리 와 있던 신형 에어포스 1을 타고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례적인 상황에 당장 이란의 암살을 걱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실제 전용기 안에서도 비행 내내 창문을 내리고 경계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4: 한수와 달리 왜 창문을 내리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건 우리가 상대하는 비열한 놈들 탓에 위험한 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3: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관련 보안 문제로 새 전용기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이란의 암살 대상 1순위라며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14: 대통령은 매우 위험한 직업입니다. 저는 이란에서 암살 대상 1순위라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13: 하지만 같은 질문이 연이어 나오자 신형 전용기를 영국으로 보낸 건 군 장병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둘러댔습니다. 지난해 카타르가 선물한 새 전용기는 항공기 가격만 4억 달러, 우리 돈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즈는 백악관 비밀 경호국의 요청에 따라 전용기를 갈아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카타르로부터 선물받은 항공기를 급히 대통령 전용기로 개조하면서 보안 문제가 제기됐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2: 지난 2월 말 미국의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안장식이 오늘 열립니다. 하메네이의 장례 절차는 지난 4일 테헤란에서 시작돼 현지 시간 9일 오후 그의 고향이자 이슬람 시아파 성지인 마슈아드의 이맘 레자 영묘에 안장되면서 마무리됩니다. 이란 국영 매체는 안장식에는 가족만 참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는데 후계자로 지명된 둘째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5: 최근 정치권에서 안규백 국방장관의 과거 군무 이탈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국방부는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소명했다고 일축했지만 보수 야권은 병적 기록 공개를 요구하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16: 안규백 장관의 군무 이탈 의혹은 1년 전 국회 인사청문회 때 처음 불거졌습니다. 1983년 14개월 단기 사병으로 소집됐던 안 장관이 22개월 만에 제대한 것을 두고 복무 중 근무지를 벗어났다가 영창에 갔다 온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겁니다. 당시 안 장관은 행정착오로 병적이 잘못됐다며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기록 공개는 거부했습니다.
17: 85년 1월 4일 날 소집 해제가 돼서 이렇게 복학을 합니다.

0: 국방부 장관입니다.
1: 그 이후에 6개월간 지금 22개월이라는 것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게 산입된 겁니다. 복무 기간이.
2: 가라앉았던 의혹은 최근 한 예비역 장교가 안 장관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재조명됐습니다. 병적 자료에 30일 구금 처분이 기재됐다는 여권 관계자의 전언을 들었다며 안 장관의 청문회 위증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한 겁니다.
3: 제가 공개적으로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0: 연구소장입니다.
3: 명예훼손이나 무고 등으로 재발 고소를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2: 국민의힘은 이를 계기로 다시 병적 공개를 요구하며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4: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병적 기록
0: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4: 끝날 일입니다.
2: 안 장관이 해외 출장 중인 가운데 국방부는 청문회 때 충분히 소명한 의혹이라며 장관이 정상적으로 복무를 마쳤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야권의 공세가 방첩사 해체나 사관학교 통합 같은 국방개혁 동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지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5: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는 17일까지 원 구성을 완료해달라고 여야에 최종 통보했습니다. 후반기 첫 본회의조차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검 정국을 타고 여야 신경전은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6: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1명을 단독 선출한 이후 원구성 협상에 공전을 거듭하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적어도 다음 주 금요일 17일 제헌절까지는 원구성을 마무리 지어달라 여야 원내대표에 요구한 겁니다. 본회의를 열어달란 민주당 요청도 일단은 유보했습니다.
7: 조기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빠르게 협의하라라고
0: 조금 하셨고요. 국회의장 공보수석입니다.
7: 제헌절 전까지 원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6: 조 의장의 간곡한 입소에도 불구 여야는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의 허송 세월은 없다. 국민의힘을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8: 국민의힘이 지금 허송 세월하는
0: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8: 5천만 국민의 천금 같은 시간입니다. 인내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기겠습니다.
6: 공언대로 이딴 단독 상임위를 연대 이어 특검까지 전선을 넓히고 있습니다. 24일 종합특검 시한 만료를 앞두고 3차 연장 법안을 발의했고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을 명시한 선관위 특검법도 제출했습니다. 야당 요구 특검을 외치는 국민의힘 요구는 일축했습니다.
9: 당연한 원칙을 명분도 없이 정쟁화하며
0: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수석
9: 장동혁 대표의 지령을 받아 부정선거론에 부합하는 결과를 유도하려는 것 아닙니까?
6: 국민의힘은 정녕 역사의 독재 정권으로 기록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면 원구성을 원점에서 재협상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10: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0: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0: 합리적인 토론의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강행하겠다는 뜻입니다.
6: 노답 종합특검을 연장하겠다는 건 한 톨의 먼지를 태산으로 만들겠다는 미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11: 오죽하면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조차 제동을
0: 걸었습니다.
11: 수사 대상 확대, 인력 증원 모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노답 특검이라는 겁니다.
6: 다만 국민의힘에선 보이콧이 장기화하면서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점점 힘을 받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5: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2.3 계엄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자신이 의원들에게 당사로 모이라 했다는 안철수 의원의 법정 진술에 대해 선후관계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역사의 문제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힌 뒤 SNS에서 자신의 저서를 보면 당시 당사에서 의원들을 규합해 국회로 이동한 과정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면서 거짓 선동이라 말했습니다. 이에 안 의원은 SNS에서 계엄 사흘 뒤 원내대표실 자료를 공유하면서 당시 당대표였던 한 의원 또한 국회로 의원을 소집했다가 당사로 변경했고 뒤이어 원내대표실도 당사로 공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 의원이 공유한 저서 대목을 똑같이 공유한 뒤 책 어디에 최초 최고위 소집 장소를 국회로 알렸다가 당사로 변경한 사실이 있느냐면서 무엇이 거짓이고 선동인지 반문했습니다. 몽골을 국빈 방문한

0: 이재명 대통령이 후레수흐 몽골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열고 한몽 관계의 황금 시대를 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하고 교역 규모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1: 몽골의 정치 문화 중심지인 수도 울란바타르의 수우바타르 광장에 태극기와 몽골 국기가 나란히 걸렸습니다. 광장으로 들어서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후레수흐 몽골 대통령 부부가 직접 마중 나와 환영합니다. 예포 21발 발사와 의장대 사열 등 15년 만에 국빈 방문한 대한민국 정상을 몽골 측은 최고 수준으로 예우했습니다. 이어진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몽 관계의 황금 시대를 열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2: 양국이 한몽 관계의 황금 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3: 앞으로 교류 협력을 더욱 발전해 나가고 양국 관계의 황금 시대를 열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오후나 후레수흐 몽골 대통령입니다.
1: 단순히 두 나라 관계의 미래 지향점을 합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성과물도 끌어냈습니다.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하고 오는 2030년 양국 간 교역 규모를 10억 달러까지 늘리기로 한 게 대표적입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나라 정부는 양해각서, MOU를 포함한 21건의 협력 문건도 체결했습니다. 몽골 제2국립암센터 건립 등 보건의료와 유통, 물류, 사막화 대응, 그리고 에너지 전환 등 여러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희토류 등 자원부국 몽골과 핵심 광물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등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 또한 포함됐습니다. 북한과도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몽골 측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에도 공감을 표했습니다.
4: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언제나 지지할 것이라는 뜻을 밝혀주신 대통령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이틀째인 내일은 몽골 국회의장과 총리를 각각 접견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울란바타르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5: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돈 되는 소식들만 모아 전해드리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오픈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로 유튜브 YTN 경제라디오를 구독하셨다는 인증샷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립니다. 핸드폰 열고 유튜브 들어가서 YTN 경제라디오 검색한 다음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고 화면을 캡처한 뒤 문자 메시지 보내기로 가서 샵 0945번 입력하고 사진 첨부해서 전송 버튼 누르면 끝! 7월 20일까지 진행되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9: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캐나다가 60조 원대 신규 잠수함 사업자로 한국이 아닌 같은 나토 동맹국인 독일 기업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에도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현지 시간 6일 마크카니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 잠수함 사업인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스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하나오션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는 실패했지만 탈락이 아닌 예비 공급업체 지위를 확보했는데요. 캐나다와 독일 기업 간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국의 한화오션이 협상권을 갖게 됩니다. 가장 큰 변수는 캐나다의 단계별 분할 발주 계획입니다. 캐나다 총리는 향후 도입 물량과 시기를 유연하게 가져가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현재 다수의 잠수함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독일 기업이 과연 조기 인도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만약 세부 조건 합의가 지연되거나 무산된다면 우리의 한화오션이 즉각 대체 도입될 수 있는 거죠. 만약 협상이 성사된다고 해도 독일 기업의 추가 수주 여력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그리스,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등 후속 사업에서 우리 기업의 중장기적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K-방산의 활약은 어쩌면 지금부터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10: 듀엣토의 더 클래식.
11: 7월 9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2: 생상스가 작곡한 동물의 사육제 중에서 백조 마르타 아레이치와 여러 음악가들이 함께 연주합니다.

0: 7월 9일 목요일 듀엣터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술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생상스가 작곡한 동물의 사육제 중에서 백조,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여러 음악가들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2013년 루가노 페스티벌 실황 녹음이었습니다.
0: 이번 주에는 여름과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름 페스티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유럽의 오케스트라와 오페라는 9월에 시작해서 5월 정도에 한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정규 시즌이 끝나면 연주자들은 휴가를 보내기도 하지만 세계 각지의 여름 음악제에 참가하기도 하고요. 루가노 페스티벌, 베르비에 페스티벌, BBC 프롬,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모두 여름에 열립니다.
0: 루가노 페스티벌은 스위스 남부의 도시 루가노에서 매년 6월에 열리는 여름 음악 페스티벌입니다. 특히 2002년부터 2016년까지는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르헤리치가 예술감독을 맡아 운영했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 페스티벌을 마르타 아르헤리치 프로젝트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미샤 마이스키나 르노 카푸숑 같이 아르헤리치와 친한 여러 거장들과 막 떠오르기 시작한 젊은 연주자들이 함께 모여 여러 조합으로 다양한 작품을 연주합니다.
1: 이 루가노 페스티벌이 실내악 중심이라면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오페라와 오케스트라 공연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츠부르크는 모차르트가 태어난 도시인데 매년 여름이면 세계 최고의 지휘자와 오케스트라, 성악가들이 모여서 한 달 넘게 오페라와 콘서트를 이어가고요.
0: 잘츠부르크 음악제는 단순히 음악회가 많은 축제가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지휘자, 오케스트라, 성악가, 연출가들이 모두 모여 올해 가장 중요한 공연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클래식 음악의 깐 영화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1: 2006년 잘츠부르크 음악제에서 있었던 오페라 공연 실황 준비했습니다.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중에서 사랑의 괴로움, 그대는 아는가, 그리고 이제는 날지 못하리, 소프라노 크리스티네 셰퍼, 바리톤 일데브란도 다르칸젤로,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0: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중에서 사랑의 괴로움 그대는 아는가, 그리고 이제는 알지 못하리, 소프라노 크리스티네 셰퍼, 바리톤 일데브란도 다르칸젤로, 니콜라우스 아르논쿠르가 지휘하는 빈 피라모닉의 연주였습니다. 2006년 잘츠부르크 음악제에서 있었던 오페라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1: 이 우리나라에도 여름 음악제가 있죠. 바로 대관령 음악제입니다.
0: 네, 대관령은 스키장으로 유명한 곳이죠. 여름에도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2004년부터 대관령 음악제가 시작된 거죠. 지금은 아시아 최고의 실내악 페스티벌로 자리 잡았습니다.
1: 이 대관령 음악제에 영감을 준 페스티벌이 바로 베르비에 페스티벌입니다. 베르비에도 스키로 유명한 휴양지인데 여름에 음악 페스티벌을 기획해서 1994년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0: 짤츠부르크 페스티벌이 거장들이 모이는 무대라면 스위스 알프스의 베르비에는 거장과 신예 연주자들이 함께 무대에 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세계 각국에서 선발된 젊은 음악가들이 페스티벌 기간 중에 세계적인 거장들에게 레슨을 받고 실내악을 함께하며 공연 무대에 오르게 되죠.
1: 이 베르비에 페스티벌은 한국 연주자들도 자주 참가하고 있습니다. 조성진, 임윤찬, 김봄소리 같은 음악가들이 이 페스티벌에 연주를 했습니다.
0: 베르비에 페스티벌 실황 연주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시죠. 멘델스존의 피아노 협주곡 1번, 유자왕의 피아노, 쿠르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베르비에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금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한달만쉬고오겠다고했는데몸을너무추슬렀나봅니다정신차려보니1578일무려4년4개월이나지나있었습니다약속지키기위해돌아왔습니다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다시시작합니다마이크체크는이미끝났습니다오래쉰만큼제대로갈고닦았습니다답답한시사판속시원한돌직구가뭔지정면승부가뭔지확실하게보여드리겠습니다돌아온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평일오후5시라디오와유튜브에서뵙겠습니다
2: 축구도뉴스도핵심은속도와정확성입니다대한민국의운명을바꿀월드컵소식부터놓치면안될오늘의뉴스까지가장빠르고날카롭게파고듭니다 FM94.5 YTN 라디오저구자철도함께듣습니다지금바로채널고정하세요
3: AI 는무엇이든척척만들잖아요그런데 AI 가되살릴수없는소리도있대요사라지면다시살릴수없는대한민국의푸른자연을지켜주세요공익광고협의회
4: FM94.5 MHz YTN 뉴스 FM 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뉴스채널 YTN 뉴스 FM 에서자정을알려드립니다
6: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로함께전해드립니다
7: 대선을지원한보상을요구할것이예견됐다는점에서묵시적청탁이있었다고판단했습니다전씨사건을심리한 1, 2심 재판부역시묵시적청탁을인정했고대법원에서도이를확정한만큼김건희씨상고심에서도같은판단이나올가능성이큽니다항소심판결이후3개월안에선고하도록규정한특검법에따라김건희씨에대한대법원의판단도이번달안에나올것으로전망됩니다YTN 임혜진입니다
8: 국민의힘은더불어민주당이2차종합특검의수사기간을추가로연장하고종료뒤에도공소유지를맡는공소검사제도를추진하는것을두고임기내내정치보복을이어가겠

0: 없다는 속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보연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쏟아붓고도 종합특검이 보여준 결과는 별건의 별건 수사와 특검 간 진흙탕 싸움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종합특검은 한마디로 노답특검이라며 아무리 시간과 인원을 늘려봐야 더 나올 건 없을 것이다. 한 톨의 먼지를 태산으로 만들겠다는 미련을 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 한밤중 서울 가련동에 있는 빌라에서 불이 나 초등학생 남매가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파악을 위해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한밤중 좁은 골목길로 소방차가 여러 대 들어오고 소방대원들이 줄지어 이동합니다. 빌라 맨 꼭대기 집 안쪽에 빨간 불길이 보이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밤 11시쯤 서울 가련동에 있는 빌라 3층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3: 3층에서
2: 불은 50분 만에 꺼졌지만 그 사이 집안 내부는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4: 불이 난 집 창문 곳곳이 검게 그을렸고 바닥에는 깨진 창문 조각과 재가 가득합니다.
2: 화재 당시 집안에 있던 초등학교 2학년 남아와 1학년 여아는 심한 화상을 입은 채 의식이 없이 구조됐습니다. 남매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빌라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9명이 대피했습니다. 화재 당시 보호자인 아버지는 외출 중이었고 집안에는 아이들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감식을 벌였습니다.
5: 저희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지금 국가에서 증거물 분석 중입니다.
2: 경찰은 거실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된 경찰들을 소환했습니다. 수사 내용이 장윤기 아버지에게 유출되고 증거가 인멸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건데요. 장윤기 큰아버지도 다른 지역에서 경찰 중간 간부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증거 인멸 혐의로 경찰 특별수사팀에 구속된 광주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 법원은 증거를 없애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7: 증거 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6: 강력팀장을 포함한 수사팀은 공무상 비밀 누설, 증거 인멸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장윤기 사건 담당 경찰관들을 피의자로 불러 대면 조사에 나섰습니다. 장윤기 성범죄 목적 범행을 입증할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은 이유를 캐고 있고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관련 수사 내용이 장윤기 아버지에게 흘러들어간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윤기 자취방에 있던 성인용품 리얼돌이 폐기된 경위도 검찰 수사 대상입니다. 참고인 신분인 동료 경찰관들도 이틀째 조사했는데 긴급체포나 피의자 전화는 없었습니다. 특히 장윤기 큰아버지도 중간 간부급 경찰관인 것으로 드러나 장윤기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과 전에 같이 근무했거나 개인적 친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1: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부실 수사와 유착 논란이 커지자 경찰 수사 신뢰 재구를 위한 쇄신 TF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 의원을 외부 인사로 위촉하고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유사 사건 전수조사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 비리수사대도 신설해 수사 비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 출장 중이던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일정을 앞당겨 오늘 새벽 조기 귀국합니다. 유 대행은 장윤기 부친과 수사팀 사이 유착 의혹과 증거 인멸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오늘 오전에는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조직 쇄신 방안을 구체화하고 일선의 동참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부실 수사 논란 이후 특별수사팀 운영과 관련자 인사조처,

0: 경찰 수사 쇄신 TF 구성, 내부 비리 수사대 신설 등 후속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TF를 가동해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이에 따른 보완책에 대한 당의 입장이 정리된 셈인데요.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총출동해 입법 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원 등이 참가한 TF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사실상 당의 공식 개정안으로 핵심 내용은 검찰 보완 수사권의 완전 폐지입니다.
2: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전체에 거쳐서 검사가 수사의 주체자로 되어 있는 조항들을 정리했습니다.
1: 보완 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우려들은 시정 조치권과 보완 수사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을 강화해 막기로 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 기한을 1개월로 명시해 수사가 무한정 늘어지지 않도록 하고 공소청장에게 담당 수사관 교체나 직무 배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견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기존 개정안들과 병합해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할 방침입니다.
3: 저희 법안 일소위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이상 개최하여서 심사를 집중적으로 또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1: 하지만 국민의힘은 최근 벌어진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연일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한성숙 총리 접견 일정까지 취소하고 장윤기 사건을 따져 묻기 위해 광주경찰청으로 달려갔습니다. 청장 면담은 불발됐지만 보완수사권마저 없으면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만 더 커질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4: 이제 어떤 지휘도 통제도 없이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1: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 편이냐며 파상 공세도 이어가고 있는데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속 효과적인 대응책은 찾지 못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5: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경수완독을 밀어붙이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강행하겠다는 뜻입니다.
1: 오는 10월 공소청, 중수청 출범에 대비해 서둘러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여당과 이에 맞서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는 야당 사이 대립은 더욱 거칠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6: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의 책임 등을 따져묻기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7: 홍명보 전 감독이 축구 국가대표팀 지휘봉을 다시 잡은 건 지난 2024년 7월입니다. 성적 부진으로 물러났던 사령탑의 10년만 복귀에 여론은 들끓었고 축구계 인사들 역시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 입을 모았습니다.
8: 절차대로 밟아서 감독을 선임해야겠다라는 약속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9: 이 공정성, 투명성 이런 게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7: 그러나 정몽규 전 회장이 이끌던 축구협회는 끝내 뜻을 꺾지 않았고 2년 뒤 돌아온 건 겪어보지 못한 32강 탈락이었습니다.
10: 오늘 저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7: 참사 이후 다급하게 옷을 벗었던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을 국회가 청문회 증언대 위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감독 선임 절차를 포함한 축구협회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정상화 방안까지 모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11: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청문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
7: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뿐 아니라 감독 선임 절차에 깊숙이 개입한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 역시 13인의 증인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또 박지성, 박주호, 손흥민 등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와 축구계 관계자 10명이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핵심 증인 홍명보 전 감독은 가족이 머무는 미국으로 출국했는데 청문회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원구성에 반발해 문체위 회의는 물론 청문회까지 보이콧할 가능성이 커 반쪽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6: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에 대해 재차 사과하며

0: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는 14일 당시 전력강화위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전력강화위원 외에도 축구협회 이사회 관계자 등도 참고인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홍전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해 기존의 절차와 규정에서 어긋난 부분은 없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800조 원이 투입되는 반도체 산업단지 사업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일대를 정부가 2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최근 산단 조성 계획 발표 이후 토지와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자 거래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단이 들어설 광주 군공항 부지. 정부가 국공유지 외 공항 부지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동구와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와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 등 약 364km제곱미터로 면적별로 보면 광주 광산구가 약 124km제곱미터로 가장 넓고 나주시, 광주 남구 등 순입니다. 효력은 오는 14일부터 발효되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정부가 산단 입지로 군공항 부지를 확정한 이후 4일 만에 나왔으며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선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사고 팔 때 관할 지자체 허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주거용은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고 상업용은 실제 자기 사업을 해야 허가받을 수 있는 만큼 투기 목적의 거래는 사실상 차단됩니다. 실제 전남 광주 지역은 반도체 투자 검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지난달에 분양 및 입주권 거래가 반등하긴 했지만 실제 집값이 들썩이는 흐름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 상황. 하락폭이 다소 줄긴 했어도 이번 주 광주 아파트 값은 지난주보다 0.02%가 떨어졌습니다.
2: 산단 30구 아파트 분양했던 그것만 물건이 잠기고 다른 데는 뭐 그닥 그렇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1: 국토부는 이번에 지정된 토허구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나 투기 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0: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에 제기된 하청 택배노동자들의 단체 교섭 요구에 CJ대한통운이 응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전국 택배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전 사건에서는 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재확인한 겁니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노사가 요구하는 시급 차이가 690원까지 좁혀졌습니다. 1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8.7% 오른 시급 11,220원을, 경영계는 2% 인상한 1,530원을 아홉 번째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해 인상률이 과거와 비슷해도 영향이 크다며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과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근로자 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 곧 내수 활성화로 직결된다며 가처분 소득 확대가 골목 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중부와 경북 북부를 덮친 물폭탄에 경북 영주에서 산책하던 70대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수백 명의 주민이 집을 버리고 대피했고 시설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하천에 누런 황토물이 세차게 흘러내려갑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 쏟아진 장맛비에 하천 수위는 삽시간에 올랐고 생활 지도사와 산책에 나섰던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실종된 남성을 찾으려고 소방과 경찰은 하천 주변을 수색하고 있고 아래쪽에는 유실 방지망도 설치했습니다. 소방은 유속이 느려지면 물가에 진입하는 등 수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5: 다리에서 현재 유관수색을 진행하고 있고 또 거점별로 유실 방지망을

0: 설치를 해서 계속 추가적인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유속이 느려지면 저희들이 이제 강변까지 내려가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변 수색을 할 예정입니다.
1: 교각 윗부분까지 흙탕물이 차올랐습니다. 다리에는 출입을 막는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경북 문경과 충북 청주, 세종에선 불어난 물에 하천이 범람 위기에 놓여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 수백 명이 마을 회관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2: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 많이 왔어요. 영강천이 진짜 범람 수위까지 이렇게 올 정도로 지금 엄청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1: 사람이 고립되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대전에선 도로가 잠기면서 차 안에서 고립된 두 명이 구조됐고 충북 보은에선 주택이 침수되면서 고립된 두 명이 구조대에 엎혀 탈출했습니다. 폭탄처럼 쏟아진 장맛비에 충청과 경북 북부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3: 충청 지역에 내린 폭우로 나무를 키우는 농원 축대가 무너지면서 농사를 망쳤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도로가 잠기며 교통이 통제됐고 곳곳에서 차량 침수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4: 비닐하우스 옆으로 아찔한 절벽이 만들어졌습니다. 밤새 비가 내린 충남 공주에서 농장 아래에 쌓았던 5m 높이의 축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5: 공벽이 뒤에 공터로 다 밀려버렸더라고요. 나무를 그 화분에다 심어가지고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는데 다 쓸려 내려가 버렸어요. 가서 보니까 황망하죠.
4: 비닐하우스까지도 내려앉을 수 있는 상황. 농장 옆에는 주유소가 있어서 기름 유출까지 우려됩니다. 비탈에 있던 농장들은 형편이 비슷합니다. 충남 천안에선 참깨와 들깨를 심었던 밭이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건물 안까지 물이 들어찬 곳도 있습니다. 흙탕물이 휩쓸고 간 집안은 바닥이며 가재도구가 모두 엉망이 됐습니다. 차들은 바퀴 절반이 잠긴 채 도로를 달리고 하천 옆에 주차돼 있던 차량은 아예 물에 잠겨 윗면만 가까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청주에선 사람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주차된 자동차 대여섯 대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물살은 터널까지 집어삼켰습니다. 자동차 한 대가 물살을 가르며 아슬아슬하게 주행합니다. 충남 공주 마티 터널을 포함해 도로가 침수되며 곳곳에서 오전 한때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3: 밤사이 수도권에 다시 폭우가 예보되는데 4년 전 서울 강남역 일대가 침수됐던 때가 떠오릅니다. 도심 침수가 큰 피해로 이어지는 걸 줄이기 위해 올해는 도시 침수 예보가 시범 도입되는데요. 도심 극한 호우에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민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 서울 강남에 2022년처럼 비가 쏟아지면 올해는 괜찮을까? 이런 걱정이 반복된 세 차례 여름. 다행히 1시간에 140mm 기록적 폭우는 도심을 비껴갔습니다. 하지만 호우의 계절은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옵니다.
7: 대한민국의 수도, 그것도 그중에서도 가장 잘 발전돼 있다는 강남에 비가 오면 지하철이 잠기더라. 네. 황당무계한 일이죠.
6: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서울 강남 일대 6개 자치구부터 도시 침수 예보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맨홀 아래 수위계와 CCTV를 설치해 10분마다 침수 위험을 분석하고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그동안 하천 따로, 하수도 따로 관리되던 데이터를 공유, 연계하는 게 핵심입니다. 강남역 일대에 비가 오면 빗물이 하수관을 따라 인근 반포천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폭우로 하천 수위가 올라가면 배수구가 막히고 물은 역류합니다. 강남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에 1시간 100mm가 쏟아졌던 지난해 8월 중랑천입니다. 도심의 빗물이 빠져나가는 대형 배수구 위까지 하천 수위가 올라왔습니다. 빗물이 나갈 구멍이 통째로 막힌 겁니다.
8: 환경관리입니다. 여기는 지자체입니다. 하수관건은.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연동이 안 되는 겁니다.
6: 올해 도입된 도시 침수 예보는 이 벽을 허물려는 시도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하천 모델과 하수관 모델의 데이터를 각각 가져다가 판단할 뿐 시스템을 통합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 운영 성과를 평가해 전국 확대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9: 지금까지 YTN 24를

0: A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동반자.
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과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비구름이 다시 유입되며 수도권과 충청, 강원을 중심으로 또다시 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곳곳에서 시간당 최대 50mm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20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릴 걸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호우 상황 알아봅니다. 김민경 기자, 지금 비가 강하게 내리는 곳이 어딘가요?
6: 네, 비구름이 다시 유입되면서 지금은 충남과 수도권,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다행히 아직은 보라색과 남색의 강한 비구름이 북한 부근으로 올라가고 있어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충남 서해안 부근에 얇고 강한 비구름대가 점차 유입되고 서해상에서도 비구름이 계속 발달할 걸로 보여 밤이 깊어질수록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현재 수도권 전역과 강원 북서부, 충남 북부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기상청은 오늘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200mm 이상,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중부, 충남 북부에도 최대 150mm의 많은 비를 예보했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까지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시간당 20에서 많게는 50mm가 넘는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5: 네, 어제에 오늘도 밤사이에 강한 비가 예보될 걱정인데요. 이번 비는 언제쯤 그치는지 이후 기상 전망도 짚어주시죠.
6: 네, 오늘 오전이면 정체전선이 북한 쪽으로 올라가면서 중부지방의 비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충청과 전북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남부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남과 제주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고 밤에도 더위가 심할 걸로 보여 경북 포항과 경주, 제주에는 열대야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중부지방도 이번 비가 끝나면 다시 더위가 강해지겠는데요. 주말부터는 북태평양 고기압에 상층의 티베트 고기압까지 겹치는 이중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다만 장마가 끝난 게 아닌 만큼 기상청은 다음 주 중반쯤 확장했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5: 네, 충청권에 쏟아진 극한 호우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산비탈에서는 흙탕물이 쏟아져 인근 상가와 도로를 덮쳤고 하천이 넘치면서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7: 산비탈에서 흙탕물이 무서운 기세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도로는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고 산 아래 상가들에도 토사와 빗물이 밀려들었습니다. 시간당 70mm에 육박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충남 계룡산 동학사 입구 일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8: 너무 참 당황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놀래가지고. 여기 길에 나가들 못했어요. 물이 무릎까지 와가지고 물하고 흙하고 이렇게 막 범벅이 돼서.
7: 가게 바닥은 온통 진흙범벅이 됐고 집기들도 성한 게 없습니다. 중장비와 소방호수를 동원해 도로에 밀려든 토사를 치워보지만 끝이 없습니다.
9: 물가가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 고객이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거의 주말 장사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렇게 돼서 주말에 손님이 안 오면 저희는 앞으로 걱정이죠.
7: 흙탕물이 거센 물살을 이루며 흘러가고 시민들이 오가던 하천 옆 산책로는 물에 잠겨 모습을 감췄습니다. 불어난 하천물에 비닐하우스 주변과 농경지는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10: 한번 농경지에 다 물이 잔뜩 차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못 빠져나가 고립되니까 아무래도 무섭죠.
7: 하천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 수십 대도 침수 피해를 받고 청주 지역 학교 세 곳은 건물 누수와 운동장 침수 등으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충청권에 쏟아진 많은 비로 하천 수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곳곳에서 홍수특보도 잇따랐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5: 중부와 경북 북부를 덮친 물폭탄에 경북 영주에서 산책하던 70대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수백 명의 주민이 집을 버리고 대피했고 시설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11: 하천의 누런 황토물이 세차게 흘러내려갑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 쏟아진 장맛비에 하천 수위는 삽시간에 올랐고 생활 지도사와 산책에 나섰던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실종된 남성을 찾으려고 소방과 경찰은 하천 주변을 수색하고 있고 아래쪽에는 유실 방지망도 설치했습니다. 소방은 유속이 느려지면 물가에 진입하는 등 수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12: 다리에서 현재 유관 수색을 진행하고 있고 또 거점별로 유실 방지망을 설치를 해서 계속 추가적인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유속이 느려지면 저희들이 이제 강변까지 내려가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변 수색을 할 예정입니다.
11: 교각 윗부분까지 흙탕물이 차올랐습니다. 다리에는 출입을 막는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경북 문경과 충북 청주, 세종에선 불어난 물에 하천이 범람 위기에 놓여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 수백 명이 마을 회관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13: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 많이 왔어요. 영강천이 진짜 범람 수위까지 이렇게 올 정도로 지금 엄청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11: 사람이 고립되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대전에선 도로가 잠기면서 차 안에서 고립된 두 명이 구조됐고 충북 보은에선 주택이 침수되면서 고립된 두 명이 구조대에 엎혀 탈출했습니다. 폭탄처럼 쏟아진 장맛비에 충청과 경북 북부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5: 장마전선은 수도권에도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YTN 제보 영상에 담긴 수도권 비 피해 현장을 김혜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4: 하수구에서 흙탕물이 솟구칩니다. 바퀴가 모두 잠긴 승용차 한 대가 오도 가도 못하고 멈춰서 있습니다. 오전 9시 50분쯤 경기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도로가 빗물에 온통 뒤덮인 모습입니다.
15: 하필 또 거기가 또 초등학교 근처예요. 성인 남성으로 따지면은 이제 발목보다 좀 더 차게.
14: 한때 자전거 도로였던 곳이 하천에 잠겼습니다. 나무 밑동은 거의 잠긴 채 거센 물살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정오쯤 경기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목감천 너부대교 아래를 지나는 자전거 도로가 홍수로 통제됐습니다.
16: 평소에 제가 자전거 타고 많이 지나다니는데 지금 높이가 한 2m 이상 정도 찬 것 같아요.
14: 소방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차량 바퀴 절반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꼼짝없이 고립됐습니다. 오전 11시쯤 경기 시흥시 안현동 일대에서 차량에 물이 차오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석대에 타고 있던 4명을 구조했습니다. 오전 10시 반쯤엔 인천 운현동 창고 앞 도로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소방당국이 무릎까지 올라온 흙탕물을 헤치고 출동해 창고 안에 갇혀있던 60대 여성 1명과 70대 남성 1명을 구조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5: 수도권에 쏟아진 강한 비로 한때 서울 시내 하천 출입이 모두 통제됐습니다. 비가 집중된 경기 남부 지역에서도 호우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17: 도로가 모두 흙탕물로 뒤덮였고 울타리는 물에 잠겨 끝부분만 겨우 보입니다. 주변엔 하천이 통제 중이라 출입이 금지됐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른 오전부터 수도권 전역에 강한 비가 내리며 보림천이 순식간에 불어나 도로까지 차올랐습니다.
18: 많이 올 때는 너무 차고요. 쪽 물 때도 이제 부분 좀 얕은 지역. 거기는 저 물이 잠겨가지고 여기서 다 막아버립니다.
17: 서울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되면서 한때 서울 시내 하천 29곳 모두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서울 목감천과 도림천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주변 신대방역과 신림역, 보라매역 인근에는 침수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도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수원과 안산, 과천 등 경기 남부 대부분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졌다가 빗줄기가 다소 약해지면서 오후 3시쯤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 내린 강한 비로 이곳 수원천은 수위가 높아지며 한때 산책로까지 물이 범람했습니다. 물은 빠졌지만 주변엔 여전히 흙이 쌓여 있습니다. 곳곳에서 도로와 주택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소방에는 천장이 무너지거나 차량이 침수됐다는 등의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에도 도로 침수, 교통사고 등 호우 피해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5: 주황색 옷을 입은 소방대원들이 전등을 켜고 건물 내부를 이리저리 살핍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경기 안산시 본호동에 있는 건물 반지하로 빗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이 출동했습니다. 제보자는 물을 빼내는 펌프가 작동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며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펌프를 점검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된 경찰들을 소환했습니다. 수사 내용이 장윤기 아버지에게 유출되고 증거가 인멸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건데요. 장윤기 큰아버지도 다른 지역에서 경찰 중간 간부로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나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19: 증거 인멸 혐의로 경찰 특별수사팀에 구속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 법원은 증거를 없애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0: 증거 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19: 강력팀장을 포함한 수사팀은 공무상 비밀 누설, 증거 인멸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장윤기 사건 담당 경찰관들을 피의자로 불러 대면 조사에 나섰습니다. 장윤기 성범죄 목적 범행을 입증할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은 이유를 캐고 있고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관련 수사 내용이 장윤기 아버지에게 흘러들어간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윤기 자취방에 있던 성인용품 리얼돌이 폐기된 경위도 검찰 수사 대상입니다. 참고인 신분인 동료 경찰관들도 이틀째 조사했는데 긴급체포나 피의자 전화는 없었습니다. 특히 장윤기 큰아버지도 중간 간부급 경찰관인 것으로 드러나 장윤기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과 전에 같이 근무했거나 개인적 친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5: 장윤기 사

0: 절대적인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외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경찰 수사 쇄신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출범 즉시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유사 사건을 전수조사해 수사제도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우선 사건 관계인의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이 수사관서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명운을 걸고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을 수사하겠다던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의 내부 비리 수사대도 신설됩니다. 내부 비리 수사대는 전국 주요 경찰 비위 사건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직접 수사까지 할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 귀국 직후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쇄신 방안을 논의하고 일선의 동참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논란 이후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관련자들을 인사조처한 데 이어 서둘러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인데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1: 누구보다 엄정하게 수사하고 우리 최은희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습니다.
0: 잇따른 쇄신 조치가 비판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경찰 조직이 또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TF를 가동해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와 이에 따른 보안책에 대한 당의 입장이 정리된 셈인데요.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총출동해 입법 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원 등이 참가한 TF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사실상 당의 공식 개정안으로 핵심 내용은 검찰 보안 수사권의 완전 폐지입니다.
4: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전체에 거쳐서 검사가 수사의 주체자로 되어 있는 조항들을 정리했습니다.
3: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우려들은 시정 조치권과 보안 수사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을 강화해 막기로 했습니다. 보안 수사 요구 기한을 1개월로 명시해 수사가 무한정 늘어지지 않도록 하고 공소청장에게 담당 수사관 교체나 직무 배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견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기존 개정안들과 병합해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할 방침입니다.
5: 저희 법안 일소위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이상 개최하여서 심사를 집중적으로 또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3: 하지만 국민의힘은 최근 벌어진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연일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한성숙 총리 접견 일정까지 취소하고 장윤기 사건을 따져묻기 위해 광주경찰청으로 달려갔습니다. 청장 면담은 불발됐지만 보안수사권마저 없으면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만 더 커질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6: 이제 어떤 지휘도 통제도 없이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3: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 편이냐며 파상 공세도 이어가고 있는데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속 효과적인 대응책은 찾지 못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7: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경수완독을 밀어붙이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강행하겠다는 뜻입니다.
3: 오는 10월 공소청, 중수청 출범에 대비해 서둘러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여당과 이에 맞서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는 야당 사이 대립은 더욱 거칠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2: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이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나온 윤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8: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9: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진행 중인 윤전 대통령의 8개 형사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확정 판결입니다.
8: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9: 대법원은 공수처 1차, 2차 체포영장 집행방해, 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

0: 직권 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등 제기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무죄가 나왔던 외신 상대 허위 공보 혐의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일부 혐의까지 유죄로 뒤집어 징역 7년을 내렸습니다. 다만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간부들도 같은 시각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비롯해 남아있는 7개 형사재판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1년 7개월여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두 번의 체포 시도와 지지자들의 폭동, 헌재 파면 결정과 특검 수사까지 파란만장했던 지난 과정을 염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 사흘 만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그 길로 한남동 관저로 들어갔습니다. 공수처는 수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 했지만 차벽과 인간띠로 요새화된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고 경찰까지 진입작전에 투입된 두 번째 시도 만에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3: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곧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번엔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하며 사상 초유의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던 윤 전 대통령은 결국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에 파면됐습니다. 파면 두 달여 뒤 출범한 특검은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의 체포 방해와 직권 남용 등을 추가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1심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징역 7년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4: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스크럼 훈련, 위력 순찰 등을 하게 한 행위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2: 결국 최종심에서도 이 판단이 유지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이어 형사법정에서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6: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가시나무 새처럼 난 몰래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0: 국가 YTN24 시작합니다. 충청권에 쏟아진 극한호우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산비탈에서는 흙탕물이 쏟아져 인근 상가와 도로를 덮쳤고 하천이 넘치면서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1: 산비탈에서 흙탕물이 무서운 기세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도로는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고 산 아래 상가들에도 토사와 빗물이 밀려들었습니다. 시간당 70mm에 육박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충남 계룡산 동학사 입구 일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2: 너무 참 당황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놀래가지고. 여기 길에 나가들 못했어요. 물이 무릎까지 와가지고. 물하고 흙하고 이렇게 막 범벅이 돼서.
1: 가게 바닥은 온통 진흙범벅이 됐고 집기들도 성한 게 없습니다. 중장비와 소방호수를 동원해 도로에 밀려든 토사를 치워보지만 끝이 없습니다.
3: 물가가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 고객이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거의 주말 장사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렇게 돼서 주말에 손님이 안 오면 저희는 앞으로 걱정이 돼요.
1: 흙탕물이 거센 물살을 이루며 흘러가고 시민들이 오가던 하천 옆 산책로는 물에 잠겨 모습을 감췄습니다. 불어난 하천물에 비닐하우스 주변과 농경지는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4: 농경지에 다 물이 차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못 빠져나가 고립되니까 아무래도 무섭죠.
1: 하천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 수십 대도 침수 피해를 받고 청주 지역 학교 세 곳은 건물 누수와 운동장 침수 등으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충청권에 쏟아진 많은 비로 하천 수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곳곳에서 홍수특보도 잇따랐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0: 충청권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옹벽이 무너지고 토사가 도로를 덮치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충북 청주에서는 요양원 인근 옹벽이 무너지며 입소자들이 긴급 대피했고, 대전에서는 산에서 흘러내린 토사로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5: 비탈면 아래로 무너져 내린 옹벽 잔해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크고 작은 돌덩이와 토사가 뒤엉켰고 무너진 경사면을 따라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옹벽 바로 아래에는 요양원이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 갑작스러운 붕괴에 입소자 10여 명이 다른 시설로 긴급 대피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6: 대포 터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서 와봤더니 이쪽에 이렇게 다 무너져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이제 하루 종일 비가 엄청 많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걱정은 했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게 생긴 거죠.
5: 토사 유출도 잇따랐습니다. 대전 송강동에서는 산비탈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도로 위로 쏟아져 내려 주차돼 있던 차량 한 대가 파묻혔습니다. 도로 한쪽은 진흙과 나뭇가지, 돌멩이로 뒤덮였고 산 위에서는 끊임없이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구 장비가 투입돼 토사를 걷어냈지만 산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도로를 막으면서 한때 양방향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7: 비가 와가지고 밖에 나와 보니까 이런 난리가 생겨서 아마 나뭇가지나 이런 게막 떠내려서 하수도에 맥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물이 못 빠져서 물이 넘어서 이런 난리가 난것 같은데.
5: 충북 청주 현덕면 하석지구에서도 낙석 우려와 토사 유출로 차량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또 대전과 청주 등 충청권 곳곳에서 도로와 인도 주변 나무가 쓰러지는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계속된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옹벽과 비탈면, 산사태 취약 지역의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도로 통제와 응급 복구를 이어가는 한편 지역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와 위험 지역 우회를 당부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0: 충청 지역에 내린 폭우로 나무를 키우는 농원축대가 무너지며 농사를 망쳤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도로가 잠기며 교통이 통제됐고 곳곳에서 차량 침수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8: 비닐하우스 옆으로 아찔한 절벽이 만들어졌습니다. 밤새 비가 내린 충남 공주에서 농장 아래에 쌓았던 5m 높이의 축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9: 옹벽이 뒤에 공터로 다 밀려버렸더라고요. 나무를 그 화분에다 심어가지고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는데 다 쓸려 내려가 버렸어요. 가서 보니까 황망하죠.
8: 비닐하우스까지도 내려앉을 수 있는 상황. 농장 옆에는 주유소가 있어서 기름 유출까지 우려됩니다. 비탈에 있던 농장들은 형편이 비슷합니다. 충남 천안에선 참깨와 들깨를 심었던 밭이 온

0: 군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건물 안까지 물이 들어찬 곳도 있습니다. 흙탕물이 휩쓸고 간 집안은 바닥이며 가재 도구가 모두 엉망이 됐습니다. 차들은 바퀴 절반이 잠긴 채 도로를 달리고 하천 옆에 주차돼 있던 차량은 아예 물에 잠겨 윗면만 가까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청주에선 사람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주차된 자동차 대여섯 대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물살은 터널까지 집어삼켰습니다. 자동차 한 대가 물살을 가르며 아슬아슬하게 주행합니다. 충남 공주 마티 터널을 포함해 도로가 침수되며 곳곳에서 오전 한때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1: 한때 호우특보가 내려졌던 전북에서는 어제 빗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전북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어제 낮 12시 40분쯤 완주군 상관면의 한 도로에서 1톤 트럭이 옆으로 넘어지며 70대 운전자가 복부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오후 1시 40분쯤에는 장수군 장계면 대전 통영고속도로 하행선 60령 터널 인근에서 사고가 나 20대 승용차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충청권과 전북 등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에 한 명이 실종되고 700여 명이 임시 대피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제부터 어젯밤 10시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 505세대 753명이 임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691명은 귀가했지만 53대 62명은 마을회관 등에서 머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10시쯤에는 경북 영주시에서는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린 뒤 실종돼 소방과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마전선은 수도권에도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YTN 제보 영상이 담긴 수도권 비 피해 현장을 김혜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 하수구에서 흙탕물이 솟구칩니다. 바퀴가 모두 잠긴 승용차 한 대가 5도 가도 못하고 멈춰서 있습니다. 오전 9시 50분쯤 경기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도로가 빗물에 온통 뒤덮인 모습입니다.
3: 하필 또 거기가 또 초등학교 근처예요. 성인 남성으로 따지면은 이제 발목보다 좀 더 차게.
2: 한때 자전거 도로였던 곳이 하천에 잠겼습니다. 나무 밑동은 거의 잠긴 채 거센 물살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정오쯤 경기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목감천 너부대교 아래를 지나는 자전거 도로가 홍수로 통제됐습니다.
4: 평소에 제가 자전거 타고 많이 지나다니는데 지금 높이가 한 2m 이상 정도 찬 것 같아요.
2: 소방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차량 바퀴 절반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꼼짝없이 고립됐습니다. 오전 11시쯤 경기 시흥시 안현동 일대에서 차량에 물이 차오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석대에 타고 있던 4명을 구조했습니다. 오전 10시 반쯤엔 인천 운현동 창고 앞 도로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소방당국이 무릎까지 올라온 흙탕물을 헤치고 출동해 창고 안에 갇혀있던 60대 여성 1명과 70대 남성 1명을 구조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1: 수도권에 쏟아진 강한 비로 한때 서울 시내 하천 출입이 모두 통제됐습니다. 비가 집중된 경기 남부 지역에서도 호우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최성훈 기자입니다.
5: 도로가 모두 흙탕물로 뒤덮였고 울타리는 물에 잠겨 끝부분만 겨우 보입니다. 주변엔 하천이 통제 중이라 출입이 금지됐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른 오전부터 수도권 전역에 강한 비가 내리며 보림천이 순식간에 불어나 도로까지 차올랐습니다.
6: 많이 올 때는 여기 차고요. 쪽 물 때도 이제 부분 좀 얕은 지역. 거기는 저 물이 잠겨가지고 여기서 다 막아버립니다.
5: 서울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되면서 한때 서울 시내 하천 29곳 모두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서울 목감천과 도림천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주변 신대방역과 신림역, 보라매역 인근에는 침수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도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수원과 안산, 과천 등 경기 남부 대부분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졌다가 빗줄기가 다소 약해지면서 오후 3시쯤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 내린 강한 비로 이곳 수원천은 수위가 높아지며 한때 산책로까지 물이 범람했습니다.

0: 물은 빠졌지만 주변엔 여전히 흙이 쌓여 있습니다.
1: 곳곳에서 도로와 주택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소방에는 천장이 무너지거나 차량이 침수됐다는 등의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에도 도로 침수, 교통사고 등 호우 피해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2: 쏟아지는 폭우에 강풍까지 겹치면 그 위험은 배가 됩니다. 도시에서는 침수뿐 아니라 감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장마철 반드시 숙지해야 할 행동 요령, 김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 장마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곳은 지하 공간입니다. 특히 지하차도나 지하주차장은 짧은 시간에도 순식간에 물이 차오를 수 있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운전 중 폭우로 지하차도에 물이 고였다면 차를 버리고 즉시 몸만 빠져나와 고지대로 대피해야 합니다.
4: 도시 침수 시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하 공간 출입은 피해야 하고요. 특히 신호등, 가로등 혹은 간판 주변으로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가까이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3: 벼락을 동반한 폭우가 내릴 때는 우산을 쓰기보다 건물 로비나 지하철역 같은 안전한 실내로 신속히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와 더불어 강풍까지 불면 더욱 위험합니다. 창문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창틀을 고정해야 하고 유리창이 깨지는 걸 막으려면 테이프를 붙이거나 창틈 사이를 메우는 게 필요합니다. 공사장 주변의 자재나 옥상 화분, 간판 등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미리 치우거나 단단히 묶어두는 등 예방 조치가 필수입니다. 강풍의 전선이 끊어졌다면 절대 만지지 말고 즉시 119나 한국전력에 신고해야 합니다. 침수 도로를 지나갈 때 물이 타이어 높이의 절반 이상 차올랐다면 엔진이 고장날 위험이 커지는 만큼 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0: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대법원은 공수처 1차, 2차 체포영장 집행방해, 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등 제기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무죄가 나왔던 외신 상대 허위 공보 혐의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일부 혐의까지 유죄로 뒤집어 징역 7년을 내렸습니다. 다만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간부들도 같은 시각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비롯해 남아있는 7개 형사재판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2: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의 체포방해 사건 선고가 일반 사건보다도 촉박하게 시간에 쫓기듯 이뤄졌다며 사실상 사법부의 최고심 기능을 내버린 심리 미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상고 기각은 사법화의 정치화이자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징역 7년 확정 판결에 내란특검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내란특검 수사팀장인 장준호 성남지청장은 어제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남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도 비상계엄 사태의 최고 책임자와 관련한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내려진 대법원 확정 판결이라며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대법원이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 사건 첫 대법 판결인데 김건희 씨의 상고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3: 대법원이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각각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날 진행된 전 씨와 윤 전 본부장의 상고심 재판에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통일교 청탁 사건 첫 대법 판결입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김건희 씨와 공모해 윤 전 본부장에게서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이 공모자인 전 씨와 금품 공여자인 윤 전 본부장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관심은 김건희 씨의 상고심 재판으로 쏠립니다. 앞서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1, 2심에서 윤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 제공된 첫 샤넬 가방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1심은 단순 선물이라며 무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통일교가 대선을 지원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 예견됐다는 점에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씨 사건을 심리한 1, 2심 재판부 역시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고 대법원에서도 이를 확정한 만큼 김건희 씨 상고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항소심 판결 이후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한 특검법에 따라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이번 달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2: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는 17일까지 원구성을 완료해달라고 여야에 최종 통보했습니다. 후반기 첫 본회의조차 아직 열지 못하고 있는데 특검 전국을 타고 여야 신경전은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4: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1명을 단독 선출한 이후 원구성 협상에 공전을 거듭하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적어도 다음 주 금요일 17일 제헌절까지는 원구성을 마무리 지어달라 여야 원내대표의

0: 요구한 겁니다. 본회의를 열어달란 민주당 요청도 일단은 유보했습니다.
1: 조기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빠르게 협의하다라고 촉구를 하셨고요. 제헌절 전까지 원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0: 조 의장의 간곡한 입소에도 불구 여야는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의 허송 세월은 없다. 국민의힘을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2: 국민의힘이 지금 허송 세월 하는 이 시간은 5천만 국민의 천금 같은 시간입니다. 인내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기겠습니다.
0: 공언대로 이딴 단독 상임위를 연대 이어 특검까지 전선을 넓히고 있습니다. 24일 종합특검 시한 만료를 앞두고 3차 연장 법안을 발의했고,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을 명시한 선관위 특검법도 제출했습니다. 야당 요구 특검을 외치는 국민의힘 요구는 일축했습니다.
3: 당연한 원칙을 명분도 없이 정쟁화하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지령을 받아 부정선거론에 부합하는 결과를 유도하려는 것 아닙니까?
0: 국민의힘은 정녕 역사의 독재 정권으로 기록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면 원구성을 원점에서 재협상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4: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토론의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강행하겠다는 뜻입니다.
0: 노답 종합특검을 연장하겠다는 건 한톨의 먼지를 태산으로 만들겠다는 미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5: 오죽하면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수사 대상 확대, 인력 증원 모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노답 특검이라는 겁니다.
0: 다만 국민의힘에선 보이콧이 장기화하면서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점점 힘을 받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6: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7: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8: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9: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와이튼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충청권에 쏟아진 극한호우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산비탈에서는 흙탕물이 쏟아져 인근 상가와 도로를 덮쳤고 하천이 넘치면서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이상군 기자입니다.
4: 산비탈에서 흙탕물이 무서운 기세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도로는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고 산 아래 상가들에도 토사와 빗물이 밀려들었습니다. 시간당 70mm에 육박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충남 계룡산 동학사 입구 일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5: 너무 참 당황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놀래가지고. 여기 길에 나가들 못했어요. 물이 무릎까지 와가지고 물하고 흙하고 이렇게 막 범벅이 돼서.
4: 가게 바닥은 온통 진흙범벅이 됐고 집기들도 성한 게 없습니다. 중장비와 소방호수를 동원해 도로에 밀려든 토사를 치워보지만 끝이 없습니다.
6: 물가가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 고객이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거의 주말 장사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렇게 돼서 주말에 손님이 안 오면 저희는 앞으로 걱정이죠.
4: 흙탕물이 거센 물살을 이루며 흘러가고 시민들이 오가던 하천 옆 산책로는 물에 잠겨 모습을 감췄습니다. 불어난 하천물에 비닐하우스 주변과 농경지는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7: 한번 농경지에 다 물이 차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못 빠져나가 고립되니까 아무래도 무섭죠.
4: 하천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 수십 대도 침수 피해를 받고 청주 지역 학교 세 곳은 건물 누수와 운동장 침수 등으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충청권에 쏟아진 많은 비로 하천 수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곳곳에서 홍수특보도 잇따랐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3: 충청권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옹벽이 무너지고 토사가 도로를 덮치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충북 청주에서는 요양원 인근 옹벽이 무너지며 입소자들이 긴급 대피했고 대전에서는 산에서 흘러내린 토사로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8: 비탈면 아래로 무너져 내린 옹벽 잔해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크고 작은 돌덩이와 토사가 뒤엉켰고 무너진 경사면을 따라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옹벽 바로 아래에는 요양원이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 갑작스러운 붕괴에 입소자 10여 명이 다른 시설로 긴급 대피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9: 대포 터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서 와봤더니 이쪽에 이렇게 다 무너져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이제 하루 종일 비가 엄청 많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걱정은 했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게 생긴 거죠.
8: 토사 유출도 잇따랐습니다. 대전 송강동에서는 산비탈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도로 위로 쏟아져 내려 주차돼 있던 차량 한 대가 파묻혔습니다. 도로 한쪽은 진흙과 나뭇가지 돌멩이로 뒤덮였고 산 위에서는 끊임없이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구 장비가 투입돼 토사를 걷어냈지만 산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도로를 막으면서 한때 양방향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10: 비가 와가지고 밖에 나와보니까 이런 난리가 생겨서 아마 나뭇가지나 이런 게 막 떠내려서 하수도에 맥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물이 못 빠져서 물이 넘어서 이런 난리가 난 것 같은데.
8: 충북 청주 현도면 하석지구에서도 낙석 우려와 토사 유출로 차량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또 대전과 청주 등 충청권 곳곳에서 도로와 인도 주변 나무가 쓰러지는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계속된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옹벽과 비탈면, 산사태 취약 지역의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도로 통제와 응급 복구를 이어가는 한편 지역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와 위험 지역 우회를 당부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3: 충청 지역에 내린 폭우로 나무를 키우는 농원축대가 무너지며 농사를 망쳤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도로가 잠기며 교통이 통제됐고 곳곳에서 차량 침수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11: 비닐하우스 옆으로 아찔한 절벽이 만들어졌습니다. 밤새 비가 내린 충남 공주에서 농장 아래에 쌓았던 5m 높이의 축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12: 옹벽이 뒤에 공터로 다 밀려버렸더라고요. 나무를 그 화분에다 심어가지고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는데 다 쓸려 내려가 버렸어요. 가서 보니까 황망하죠.
11: 비닐하우스까지도 내려앉을 수 있는 상황. 농장 옆에는 주유소가 있어서 기름 유출까지 우려됩니다. 비탈에 있던 농장들은 형편이 비슷합니다. 충남 천안에선 참깨와 들깨를 심었던 밭이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건물 안까지 물이 들어찬 곳도 있습니다. 흙탕물이 휩쓸고 간 집안은 바닥이며 가재도구가 모두 엉망이 됐습니다. 차들은 바퀴 절반이 잠긴 채 도로를 달리고 하천 옆에 주차돼 있던 차량은 아예 물에 잠겨 윗면만 가까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청주에선 사람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주차된 자동차 대여섯 대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물살은 터널까지 집어삼켰습니다. 자동차 한 대가 물살을 가르며 아슬아슬하게 주행합니다. 충남 공주 마티 터널을 포함해 도로가 침수되며 곳곳에서 오전 한때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3: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된 경찰들을 소환했습니다. 수사 내용이 장윤기 아버지에게 유출되고 증거가 인멸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건데요. 장윤기의 큰 아버지도 다른 지역에서 경찰 중간 간부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13: 증거 인멸 혐의로 경찰 특별수사팀에 구속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 법원은 증거를 없애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4: 증거 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13: 강력팀장을 포함한 수사팀은 공무상 비밀 누설, 증거 인멸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장윤기 사건 담당 경찰관들을 피의자로 불러 대면 조사에 나섰습니다. 장윤기 성범죄 목적 범행을 입증할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은 이유를 캐고 있고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관련 수사 내용이 장윤기 아버지에게 흘러들어간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윤기 자취방에 있던 성인용품 리얼돌이 폐기된 경위도 검찰 수사 대상입니다. 참고인 신분인 동료 경찰관들도 이틀째 조사했는데 긴급 체포나 피의자 전화는 없었습니다. 특히 장윤기 큰아버지도 중간 간부급 경찰관인 것으로 드러나 장윤기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과 전에 같이 근무했거나 개인적 친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나현우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TF를 가동해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와 이에 따른 보안책에 대한 당의 입장이 정리된 셈인데요.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총출동해 입법 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5: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원 등이 참가한 TF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사실상 당의 공식 개정안으로 핵심 내용은 검찰 보안수사권의 완전 폐지입니다.
16: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전체에 거쳐서 검사가 수사의 주체자로 되어 있는 조항들을 정리했습니다.
15: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우려들은 시정조치권과 보안수사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을 강화해 막기로 했습니다. 보안수사 요구 기한을 1개월로 명시해 수사가 무한정 늘어지지 않도록 하고 공소청장에게 담당 수사관 교체나 직무 배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견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기존 개정안들과 병합해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할 방침입니다.
17: 저희 법안 일소위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이상 개최하여서 심사를 집중적으로 또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15: 하지만 국민의힘은 최근 벌어진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연일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한성숙 총리 접견 일정까지 취소하고 장윤기 사건을 따져 묻기 위해 광주경찰청으로 달려갔습니다. 청장 면담은 불발됐지만 보안수사권마저 없으면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만 더 커질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18: 이제 어떤 지휘도 통제도 없이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15: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 편이냐며 파상 공세도 이어가고 있는데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속 효과적인 대응책은 찾지 못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19: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경수완독을 밀어붙이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강행하겠다는 뜻입니다.
15: 오는 10월 공소청, 중수청 출범에 대비해 서둘러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여당과 이에 맞서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는 야당 사이 대립은 더욱 거칠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3: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등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선고를 통해 현직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판결에 명시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쟁점이 됐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20: 대법원은 현직 대통령이 헌법 84조에 따른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 수사까지 전면 금지되는 건 아니라고 판결에 적시했습니다. 불소추 특권 대상 범죄라 하더라도 대통령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수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21: 가령 대통령이 피의자인 사건을 접수하거나 관련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등의 기본적인 수사상 조치는 재직 중에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 대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에도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실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내란죄 역시 관련 범죄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21: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죄를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 대법원은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한 행위도 위법하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정당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 범위와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의 구체적 의미를 명시적으로 판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3: 체포방해 사건 대법원 선고가 진행되던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본류 재판 출석자 서울고등법원 법정에 나와 있었는데요. 대법원 선고는 직접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잠시 휴정이 이뤄지며 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휴대전화로 시청했습니다. 유수연 기자가 당시 법정 분위기를 보도합니다.
22: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3: 대법원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가 시작되던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른 재판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상고심 대신 내란 우두머리 본류 사건 2심 재판에 출석한 겁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오후 재판 시작과 동시에 휴정을 요청했습니다. 대법원 선고를 실시간으로 볼

0: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인 뒤 옅은 미소를 지었고, 변호인단 일부는 격양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법 선고 직후 내란 특검팀과 공수처는 판단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고,
1: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요. 앞으로도 남은 내란 사건들의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윤전 대통령 측은 재판 소원을 예고했습니다.
2: 법률 유보 원칙에 바로 너무 위배되는 판결이어서 어떻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사실.
0: 체포방해 사건이 대법 확정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3: 대법원이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영우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 사건 첫 대법 판결인데 김건희 씨의 상고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4: 대법원이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와 윤영우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각각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날 진행된 전 씨와 윤전 본부장의 상고심 재판에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통일교 청탁 사건 첫 대법 판결입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김건희 씨와 공모해 윤전 본부장에게서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이 공모자인 전 씨와 금품 공여자인 윤전 본부장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관심은 김건희 씨의 상고심 재판으로 쏠립니다. 앞서 같은 공소 사실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1, 2심에서 윤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 제공된 첫 샤넬 가방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1심은 단순 선물이라며 무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통일교가 대선을 지원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 예견됐다는 점에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씨 사건을 심리한 1, 2심 재판부 역시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고 대법원에서도 이를 확정한 만큼 김건희 씨 상고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항소심 판결 이후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한 특검법에 따라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이번 달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방금 뉴스 나왔습니다.
8: 네, 감사합니다.
9: 언제 어디서나 내품 안의 뉴스. 취향은 달라도 뉴스는 YTN.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0: 일어나야지. 해가 중천에 떴어.
9: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YTN 뉴스퀘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4: 휴전선 북쪽을 지나던 강한 비구름대가 다소 남하하면서 경기 연천과 파주, 강원 철원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5: 오늘 아침까지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최대 시간당 5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호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지역 지금 비가 얼마나 내리고 있나요?
6: 네, 레이더를 보면 휴전선 북쪽을 지나던 강한 비구름대가 한두 시간 전보다는 조금 내려왔습니다. 현재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경기 연천과 파주, 강원 철원에는 시간당 10에서 3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강한 비구름대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올라온 덥고 습한 공기와 북쪽의 찬 공기가 강하게 충돌해 압축되면서 발달한 건데요. 기상청은 찬 공기가 조금 더 강하게 남하하면서 휴전선 북쪽을 지나던 강한 비구름대도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로 다소 내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밖에 수도권 전역과 강원 북서부, 충남 북부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기상청은 오늘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200mm 이상,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중부, 충남 북부에도 최대 150mm의 많은 비를 예보했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까지는 이들 지역에 시간당 20에서 많게는 50mm가 넘는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밤사이에 강한 비가 예보돼 걱정이 큰데요. 이번 비 언제쯤 그치는지 이후 기상 전망 짚어주시죠.
6: 네, 오늘 오전이면 정체전선이 북한 쪽으로 올라가면서 중부지방의 비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충청과 전북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남부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남과 제주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고 밤에도 더위가 심할 걸로 보여 경북 포항과 경주, 제주에는 열대야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중부지방도 이번 비가 끝나면 다시 더위가 강해지겠는데요. 주말부터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상층에 티베트 고기압까지 겹치는 이중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다만 장마가 끝난 게 아닌 만큼 기상청은 다음 주 중반쯤 확장했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4: 그제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주민 700여 명이 일시 대피했고 경북 영주에서는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5: 이와 함께 농경지와 도로가 침수되는 등 시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규환 기자, 전국 호우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7: 네, 그제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제부터 어젯밤 11시까지 집중호우로 505세대 753명이 일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691명은 무사히 귀가했지만 62명은 마을회관 등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종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강북 영주시 풍기읍 남원천에서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과 경찰이 실종자를 찾기 위해 밤늦게까지 수색작업을 벌였고 날이 밝는 대로 다시 현장 확인에 나설 예정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 피해도 451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나무가 쓰러지거나 도로가 침수되는 등 공공시설 피해가 35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주택이 물에 잠기고 파손되는 등 사유시설 피해는 9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농작물 피해 면적만 436.2헥타르로 축구장 600여 개 규모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군산 어청 등 여객선 5개 항로의 운항이 통제됐고 8개 국립공원의 156개 구간 통행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지하차도 8개소, 일반도로 48개소가 통제됐습니다. 여기에 오늘 새벽부터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충남 서북부에 강한 비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또 일부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와 함께 홍수특보가 발령되어 있는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은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경입니다.
4: 이번 장마전선은 수도권에도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5: YTN 제보 영상이 담긴 수도권 비 피해 현장을 김혜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0: 하수구에서 흙탕물이 솟구칩니다. 바퀴가 모두 잠긴 승용차 한 대가 오도 가도 못하고 멈춰서 있습니다. 오전 9시 50분쯤 경기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도로가 빗물에 온통 뒤덮인 모습입니다.
8: 하필 또 거기가 또 초등학교 근처예요. 성인 남성으로 따지면은 이제 발목보다 좀 더 차게.
0: 한때 자전거 도로였던 곳이 하천에 잠겼습니다. 나무 밑동은 거의 잠긴 채 거센 물살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정오쯤 경기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목감천 너부대교 아래를 지나는 자전거 도로가 홍수로 통제됐습니다.
9: 평소에 제가 자전거 타고 많이 지나다니는데 지금 높이가 한 2m 이상 정도 찬 것 같아요.
0: 소방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차량 바퀴 절반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꼼짝없이 고립됐습니다. 오전 11시쯤 경기 시흥시 안현동 일대에서 차량에 물이 차오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석대에 타고 있던 4명을 구조했습니다. 오전 10시 반쯤엔 인천 운현동 창고 앞 도로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소방당국이 무릎까지 올라온 흙탕물을 헤치고 출동해 창고 안에 갇혀있던 60대 여성 1명과 70대 남성 1명을 구조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4: 수도권에 쏟아진 강한 비로 한때 서울 시내 하천 출입이 모두 통제됐습니다.
5: 비가 집중된 경기 남부 지역에서도 호우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10: 도로가 모두 흙탕물로 뒤덮였고 울타리는 물에 잠겨 끝부분만 겨우 보입니다. 주변엔 하천이 통제 중이라 출입이 금지됐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른 오전부터 수도권 전역에 강한 비가 내리며 보림천이 순식간에 불어나 도로까지 차올랐습니다.
11: 많이 올 때는 여기 차고요. 쭉 물 때 보면 부분 좀 얕은 지역. 거기는 저 물이 잠겨가지고 여기서 다 막아버립니다.
10: 서울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되면서 한때 서울 시내 하천 29곳 모두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서울 목감천과 도림천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주변 신대방역과 신림역, 보라매역 인근에는 침수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도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수원과 안산, 과천 등 경기 남부 대부분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졌다가 빗줄기가 다소 약해지면서 오후 3시쯤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 내린 강한 비로 이곳 수원천은 수위가 높아지며 한때 산책로까지 물이 범람했습니다. 물은 빠졌지만 주변엔 여전히 흙이 쌓여 있습니다. 곳곳에서 도로와 주택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소방에는 천장이 무너지거나 차량이 침수됐다는 등의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에도 도로 침수, 교통사고 등 호우 피해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4: 네, 휴전선 북쪽을 지나던 강한 비구름대가 남하하면서 경기 연천과 파주 그리고 강원 철원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경기 포천에도 이어서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덥고 습한 공기와 북쪽에 찬 공기가 충돌하면서 비구름대가 발달했고 찬 공기가 더 강하게 남하하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까지 내려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된 경찰들을 소환했습니다. 수사 내용이 장윤기 아버지에게 유출되고 증거가 인멸된

0: 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건데요. 장윤기 큰아버지도 다른 지역에서 경찰 중간 간부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1: 증거 인멸 혐의로 경찰 특별수사팀에 구속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 법원은 증거를 없애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 증거 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1: 강력팀장을 포함한 수사팀은 공무상 비밀 누설, 증거 인멸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장윤기 사건 담당 경찰관들을 피의자로 불러 대면 조사에 나섰습니다. 장윤기 성범죄 목적 범행을 입증할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은 이유를 캐고 있고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관련 수사 내용이 장윤기 아버지에게 흘러들어간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윤기 자취방에 있던 성인용품 리얼돌이 폐기된 경위도 검찰 수사 대상입니다. 참고인 신분인 동료 경찰관들도 이틀째 조사했는데 긴급 체포나 피의자 전화는 없었습니다. 특히 장윤기 큰아버지도 중간 간부급 경찰관인 것으로 드러나 장윤기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과 전에 같이 근무했거나 개인적 친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TF를 가동해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와 이에 따른 보안책에 대한 당의 입장이 정리된 셈인데요.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총출동해 입법 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원 등이 참가한 TF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사실상 당의 공식 개정안으로 핵심 내용은 검찰 보안수사권의 완전 폐지입니다.
4: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전체에 거쳐서 검사가 수사의 주체자로 되어 있는 조항들을 정리했습니다.
3: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우려들은 시정조치권과 보안수사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을 강화해 막기로 했습니다. 보안수사 요구기한을 1개월로 명시해 수사가 무한정 늘어지지 않도록 하고 공소청장에게 담당 수사관 교체나 직무 배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견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기존 개정안들과 병합해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할 방침입니다.
5: 저희 법안 일소위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이상 개최하여서 심사를 집중적으로 또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3: 하지만 국민의힘은 최근 벌어진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연일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한성숙 총리 접견 일정까지 취소하고 장윤기 사건을 따져묻기 위해 광주경찰청으로 달려갔습니다. 청장 면담은 불발됐지만 보안수사권마저 없으면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만 더 커질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6: 이제 어떤 지휘도 통제도 없이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3: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 편이냐며 파상 공세도 이어가고 있는데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속 효과적인 대응책은 찾지 못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7: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경수완독을 밀어붙이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강행하겠다는 뜻입니다.
3: 오는 10월 공소청, 중수청 출범에 대비해 서둘러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여당과 이에 맞서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는 야당 사이 대립은 더욱 거칠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의 책임 등을 따져묻기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회 문체위는 어제 오전 민주당 등 법여권 주도로 첫 전체 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등 13명을,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 공동위원장과 손흥민, 황희찬 등 10명을 채택했습니다.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그간 축구협회 운영에 문제가 없었는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가 투명했는지 등 문제를 규명하고 협회 정상화 방안까지 함께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드컵 귀국 이틀 만에 미국으로 출국한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국회에 청문회 의결이 있자마자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월드컵 결과에 대한 사과와 함께

0: 실망과 상처를 들었다면서 사과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사실인 양 알려지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까지 더해졌다면서 침묵을 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에 머물게 된 것도 피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협박으로 신변 안전 위험에 놓인 가족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청문회가 열린다면 그 자리에 서야 할 사람도 본인이라고 강조하면서 어떠한 질문도 피하지 않고 알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출국할 때만 해도 즉답을 피했지만 청문회 일정이 결정되자마자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겁니다.
1: 청문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때 뭐 하게 되면 맞춰서 귀국을 하시는 건지
2: 모르겠어요. 지금 제 귀국 날짜는 언제 될지 모르니까. 네.
0: 축구협회도 국회의 청문회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용수 부회장과 김승희 전무이사 등 현직은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드컵 성적에 대한 비판 속 홍 전 감독과 협회 관계자들의 입에 다시 한번 국민적인 시선이 쏠릴 예정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의 본질을 고려하면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며 대통령 직무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간부들도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차장에게 징역 4년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4: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내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7월 10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휴전선 북쪽을 지나던 강한 비구름대가 다소 남하하면서 경기 연천과 파주, 포천, 강원 철원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1: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4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빗줄기도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데요. 추일 기자 연결해 자세한 호우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의 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요?
2: 네, 레이더를 보면 휴전선 북쪽을 지나던 강한 비구름대가 조금씩 내려오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경기 연천과 파주, 포천, 강원 철원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시간당 30에서 4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강한 비구름대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올라온 덥고 습한 공기와 북쪽의 찬 공기가 강하게 충돌해 압축되면서 발달한 겁니다. 기상청은 찬 공기가 조금 더 강하게 남하하면서 휴전선 북쪽을 지나던 강한 비구름대도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로 다소 내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강한 비구름이 정체하지 않고 북동쪽으로 흘러가면서 아직까진 우려했던 극한호우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역과 강원 북서부, 충남 북부에는 계속해서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기상청은 지금까지 내린 비를 반영해 예상 강수량을 다소 낮췄지만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여전히 150mm 이상,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에도 많게는 7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걸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까지는 이들 지역에 시간당 30에서 많게는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0: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비가 내리고 있어서 걱정이 큰데요. 이번 비는 언제쯤 그치는지 이후에 기상 전망도 짚어주시죠.
2: 네, 오늘 오전이면 정체전선이 북한 쪽으로 올라가면서 중부지방의 비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충청과 전북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남부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남과 제주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고 경북 포항과 경주, 제주에는 열대야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중부지방도 이번 비가 끝나면 다시 더위가 강해지겠는데요. 주말부터는 북태평양 고기압에 상층의 티베트 고기압까지 겹치는 이중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다만 장마가 끝난 게 아닌 만큼 기상청은 다음 주 중반쯤 확장했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0: 그제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주민 700여 명이 일시 대피했고 경북 영주에서는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1: 이와 함께 농경지와 도로가 침수되는 등 시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기왕 기자, 비 피해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3: 네, 충청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제부터 어젯밤 11시까지 집중호우로 505세대 753명이 일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691명은 무사히 귀가했지만 62명은 마을회관 등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종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경북 영주시 남원천에서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과 경찰이 실종자를 찾기 위해 밤늦게까지 수색작업을 벌였고 날이 밝는 대로 다시 현장 확인에 나설 예정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 피해도 451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나무가 쓰러지거나 도로가 침수되는 등 공공시설 피해가 35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주택이 물에 잠기고 파손되는 등 사유시설 피해는 9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농작물 피해 면적만 436.2헥타르로 축구장 600여 개 규모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군산 어청 등 여객선 5개 항로의 운항이 통제됐고 8개 국립공원의 156개 구간 통행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오늘 새벽부터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충남 서북부에 강한 비가 예고되어 있는데요. 또 일부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와 함께 홍수특보가 발령되어 있는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은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경입니다.
0: 충청권에 쏟아진 극한 호우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1: 산 비탈에서는 흙탕물이 쏟아져 인근 상가와 도로를 덮쳤고 하천이 넘치면서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이상군 기자입니다.
4: 산 비탈에서 흙탕물이 무서운 기세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도로는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고 산 아래 상가들에도 토사와 빗물이 밀려들었습니다. 시간당 70mm에 육박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충남 계룡산 동학사 입구 일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5: 너무 참 당황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놀래가지고.
6: 피해 상인입니다.
5: 길에 나가들 못했어요. 물이 무릎까지 와가지고 물하고 흙하고 이렇게 막 범벅이 돼서.
4: 가게 바닥은 온통 진흙범벅이 됐고 집기들도 성한 게 없습니다. 중장비와 소방호수를 동원해 도로에 밀려든 토사를 치워보지만 끝이 없습니다.
7: 물가가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 고객이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거의 주말 장사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렇게 돼서 주말에 손님이 안 오면 저희는 앞으로 걱정이죠.
4: 흙탕물이 거센 물살을 이루며 흘러가고 시민들이 오가던 하천 옆 산책로는 물에 잠겨 모습을 감췄습니다. 불어난 하천물에 비닐하우스 주변과 농경지는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8: 한번 농경지에 다 물이 잔뜩 차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못 빠져나 고립되니까 아무래도 무섭죠.
4: 하천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 수십 대도 침수 피해를 받고 청주 지역 학교 세 곳은 건물 누수와 운동장 침수 등으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충청권에 쏟아진 많은 비로 하천 수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곳곳에서 홍수특보도 잇따랐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0: 이번 장마전선은 수도권에도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1: YTN 제보 영상에 담긴 수도권 비 피해 현장을 김혜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9: 하수구에서 흙탕물이 솟구칩니다. 바퀴가 모두 잠긴 승용차 한 대가 5도 가도 못하고 멈춰서 있습니다. 오전 9시 50분쯤 경기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도로가 빗물에 온통 뒤덮인 모습입니다.
10: 하필 또 거기가 또 초등학교 근처예요. 성인 남성으로 따지면은 이제 발목보다 좀 더 차게.
9: 한때 자전거 도로였던 곳이 하천에 잠겼습니다. 나무 밑동은 거의 잠긴 채 거센 물살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정오쯤 경기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목감천 너부대교 아래를 지나는 자전거 도로가 홍수로 통제됐습니다.
11: 평소에 제가 자전거 타고 많이 지나다니는데 지금 높이가 한 2m 이상 정도 찬 것 같아요.
9: 소방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차량 바퀴 절반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꼼짝없이 고립됐습니다. 오전 11시쯤 경기 시흥시 안현동 일대에서 차량에 물이 차오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석대에 타고 있던 4명을 구조했습니다. 오전 10시 반쯤엔 인천 운현동 창고 앞 도로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소방당국이 무릎까지 올라온 흙탕물을 헤치고 출동해 창고 안에 갇혀있던 60대 여성 1명과 70대 남성 1명을 구조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0: 장용기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된 경찰들을 소환했습니다. 수사 내용이 장용기 아버지에게 유출되고 증거가 인멸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건데요. 장용기 큰아버지도 다른 지역에서 경찰 중간 간부로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나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12: 증거 인멸 혐의로 경찰 특별수사팀에 구속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 법원은 증거를 없애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3: 증거 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12: 강력팀장을 포함한 수사팀은 공무상 비밀 누설, 증거 인멸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장윤기 사건 담당 경찰관들을 피의자로 불러 대면 조사에 나섰습니다. 장윤기 성범죄 목적 범행을 입증할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은 이유를 캐고 있고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관련 수사 내용이 장윤기 아버지에게 흘러들어간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윤기 자취방에 있던 성인용품 리얼돌이 폐기된 경위도 검찰 수사 대상입니다. 참고인 신분인 동료 경찰관들도 이틀째 조사했는데 긴급체포나 피의자 전화는 없었습니다. 특히 장윤기 큰아버지도 중간 간부급 경찰관인 것으로 드러나 장윤기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과 전에 같이 근무했거나 개인적 친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0: 장용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으로 미국 출장 중 조기 귀국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 대행은 조금 전인 새벽 4시 반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경찰 수사권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되리라 생각하고 있고 논의 과정에서 경찰에서도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TF를 가동해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와 이에 따른 보안책에 대한 당의 입장이 정리된 셈인데요.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총출동해 입법 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6: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원 등이 참가한 TF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사실상 당의 공식 개정안으로 핵심 내용은 검찰 보안수사권의 완전 폐지입니다.
14: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전체에 거쳐서 검사가 수사의 주체자로 되어 있는 조항들을 정리했습니다.
6: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우려들은 시정조치권과 보안수사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을 강화해 막기로 했습니다. 보안수사 요구기한을 1개월로 명시해 수사가 무한정 늘어지지 않도록 하고 공소청장에게 담당 수사관 교체나 직무 배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견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기존 개정안들과 병합해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할 방침입니다.
15: 저희 법안 일소위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16: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입니다.
15: 집중적으로 또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6: 하지만 국민의힘은 최근 벌어진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연일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한성숙 총리 접견 일정까지 취소하고 장윤기 사건을 따져묻기 위해 광주경찰청으로 달려갔습니다. 청장 면담은 불발됐지만 보안수사권마저 없으면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만 더 커질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17: 이제 어떤 지위도 통제도 없이 경찰이
1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7: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6: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 편이냐며 파상 공세도 이어가고 있는데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속 효과적인 대응책은 찾지 못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18: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경수완독을 밀어붙이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강행하겠다는 뜻입니다.
6: 오는 10월 공소청, 중수청 출범에 대비해 서둘러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여당과 이에 맞서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는 야당 사이 대립은 더욱 거칠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의 본질을 고려하면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며 대통령 직무 수행이나 국가 원수로서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내란죄는 직권 남용죄와 배경 사실관계가 중첩되는 만큼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도 인정되고 이에 따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대법원은 이번 선고를 통해서 현직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판결에 명시했습니다.

0: 경우에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대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에도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실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내란죄 역시 관련 범죄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0: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죄를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 대법원은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한 행위도 위법하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정당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 범위와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의 구체적 의미를 명시적으로 판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0: 정치권에서는 안규백 국방장관의 과거 군무이탈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1: 국방부는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소명했다고 일축했지만 보수 야권은 병적기로 공개를 요구하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2: 안규백 장관의 군무 이탈 의혹은 1년 전 국회 인사청문회 때 처음 불거졌습니다. 1983년 14개월 단기 사병으로 소집됐던 안 장관이 22개월 만에 제대한 것을 두고 복무 중 근무지를 벗어났다가 영창에 갔다 온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겁니다. 당시 안 장관은 행정착오로 병적이 잘못됐다며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기록 공개는 거부했습니다.
3: 85년 1월 4일 날 소집 해제가 돼서
4: 안규백 국방부 장관입니다.
3: 근데 그 이후에 6개월간 지금 22개월이란 것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게 산입된 겁니다. 복무 기간이
2: 가라앉았던 의혹은 최근 한 예비역 장교가 안 장관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재조명됐습니다. 병적 자료에 30일 구금 처분이 기재됐다는 여권 관계자의 전언을 들었다며 안 장관의 청문회 위증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한 겁니다.
5: 제가 공개적으로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이나 무고 등으로 제발 고소를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2: 국민의힘은 이를 계기로 다시 병적 공개를 요구하며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6: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병적 기록 한 장
4: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일입니다.
2: 안 장관이 해외 출장 중인 가운데 국방부는 청문회 때 충분히 소명한 의혹이라며 장관이 정상적으로 복무를 마쳤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야권의 공세가 방첩사 해체나 사관학교 통합 같은 국방개혁 동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지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0: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국 38개 병원이 정부 지원을 받아 600개 가까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강릉의료원은 강원 지역에서 가장 많은 병상을 갖췄지만 정작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환자가 와도 평소에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사정인지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 병실 불은 꺼져 있고 침대는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 2012년 국비와 지방비 12억 원을 들여 강릉의료원에 설치한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입니다. 음압병상 5개를 포함해 격리병상은 모두 25개입니다. 하지만 평소 일반 감염병 환자 치료에는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담 의료 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3교대로 운영하려면 간호사 12명이 더 필요하지만 의료원 재정난으로 뽑을 여력이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감염병 환자 수용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올해 5월까지 강릉의료원에 신고된 결핵 의심 환자 10명 가운데 9명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나머지 1명은 격리 병동이 아닌 일반 병동 1인실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여러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다재 내성균 환자도 최근 늘고 있지만 격리할 공간이 없어

0: 사인 씨를 혼자 쓰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1: 인력난 때문에 의료원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렇게 잘 감염병동을 지어놓고도 아깝게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0: 강원도는 격리병동 활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인건비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2: 경영상의 상당히 또 리스크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3: 강원도 관계자입니다.
2: 한 다음에 시행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국가지정 병상 유지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만 한 해 2억 원 안팎. 하지만 정작 전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환자가 와도 격리병동을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4: 지금까지 뉴스 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듀엣토의 더 클래식.
6: 7월 10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7: 산타 루치아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가 부릅니다.

0: 7월 10일 금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저는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산탈루치아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가 불렀습니다.
0: 여름이면 바다와 계곡이 생각나게 되죠. 더위를 피하느라 이런 곳들을 찾게 되는데 유럽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지중해 연안에서는 여름이면 바다를 따라 노래가 울려 퍼졌죠. 바로 나폴리 민요.
1: 이 방금 들으신 산탈루치아도 나폴리 산탈루치아 항구에서 불리던 뱃노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 헤이야 대야 때 이때는 산탈루치아 하면서 배를 타는
0: 배가 속도가 다르네.
1: 네. 시원한 저녁바람을 맞으면서 배를 타자는 내용인데 전해 내려온 선율을 바탕으로 19세기에 정리 출판된 노래입니다.
0: 그런데 나폴리 미뇨로 알려진 여러 노래가 엄밀히 말해서 미뇨라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솔레 미뇨, 도라오라 소렌토로, 프린콜리 프린코나 같은 곡은 작곡가가 있기 때문이죠.
1: 오솔레 미뇨는 뭐 솔레가 태양이고 미뇨가 나이니까 오 나의 태양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 노래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 사랑 때문에 태양이 아름답다. 하지만 이 곡은 나폴리 햇살과 바다를 찬미하는 노래. 진짜 말 그대로 자연을.
0: 진짜 태양이었네요. 도라오라 소렌토로 많이 아실 겁니다. 소렌토 해안을 배경으로 한 노래입니다. 휴가, 바다, 석양이 모두 담겨 있다고 합니다.
1: 참 궁금한 게 근데 도라오라 소렌토로를 근데 왜 이렇게 다들 그럼 슬프게 불러요?
0: 와르다마레 솔토미엔토 노래 멜로디인 것 같아요.
1: 도르나 소리엔토 이게 뭐 휴가 바다가 이렇게 맞나?
0: 슬펐네.
1: 네, 도라오라 소렌토로 테너 주세페 디 스테파노로 부르고 이어서 들으실 곡은 오솔레미오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노래입니다.

0: 돌아오라 소렌토로 테너 주세페 디 스테파노가 불렀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 오솔레미오 루치아노 파바로티였습니다.
1: 아, 확실히 그또 나폴리 메뉴에 대한 그 아주 정열적인 느낌들이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바다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나폴리 미녀라고 하지만 사실 작곡가가 있는 곡이죠. 그런데 이런 오해는 이 노래가 작곡된 당시에 또 있었다고 해요.
0: 푸니쿨리 푸니쿨라라는 곡은 이탈리아 작곡가 루이지 덴짜가 작곡한 노래인데, 여기서 푸니쿨라는 베수비오 화산에 설치된 케이블카의 이름이라고 하죠. 케이블카를 홍보하기 위해 작곡된 노래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캠페인송이죠.
1: 독일의 작곡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이탈리아 여행 중에 이 노래를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도 이 노래를 작곡가가 없는 구전 미녀라고 생각해서 교향시 이탈리아에서를 작곡하면서 이 선율을 그대로

0: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뭐 그 요즘에 국악 가수들이 있으시잖아요.
1: 네.
0: 그분들 노래를 민요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한국에서라고 하고 그분들 걸 쓴 거지.
1: 마음 쓴 거네요.
0: 네.
1: 자 그러면 원곡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았겠네요.
0: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작곡가 루이지 덴사는 자신의 곡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에게 소송을 했고요. 결국에 슈트라우스는 아이쿠 하면서 저작권료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1: 이 곡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시죠.
0: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이탈리아에서 중 네 번째 곡 나폴리 미뇨입니다. 리카르도 무띠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토요일 슬기데이
0: 일요일 인테데이로 돌아올게요.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장윤기는 지난 5월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이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증거들이 사라지거나 누락되거나 뒤늦게 드러났다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 경찰 간부인 장윤기 아버지와 여러 차례 소통하면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1: 처음 논란이 됐던 건 장 씨의 주거지에서 발견됐다는 훼손된 성인용 인형, 이른바 리얼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3: 장윤기 차량에서 케이블 타이 발견됐다는 이야기 들었어? 더 문제는 그 케이블 타이 찍힌 영상이 있다는데 그 영상을 삭제해라. 지시 의혹까지 나왔어. 강력팀장 긴급 체포됐잖아.
4: 아, 잠깐만. 현직 경찰관이란 장 씨 아버지 말고 수사팀까지 죄다?
3: 그니까 파장이 훨씬 커진 거지.
1: 장 씨 차량에서 발견됐다는 케이블 타이, 혈흔이 남아있던 차량,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 그리고 수사 상황이 현직 경찰관인 장 씨 아버지에게 전달됐다는 의혹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3: 더 놀라운 건 그렇게 핵심 증거를 마음대로 버렸음에도 형사처벌 안 받는데.
4: 왜? 증거 인멸 아니야?
3: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그런데 우리 형법에 친족특례라는 게 있거든.
4: 친족특례?
3: 가족이 가족을 위해 증거를 없앤 경우 증거 인멸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지.
4: 아니 그런데 그것까지 감싸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1: 가족을 감싸려는 마음까지 국가가 형벌로 다스릴 수 있느냐? 이 질문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인 같은 중대범죄에서 더구나 그 가족이 법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걸 단순히 가족의 보호로만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강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강호 변호사입니다.
1: 오늘 사건은 이른바 광주 여학생 피습살인 사건, 장윤기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된 상황이죠?
5: 네, 보도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 5월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피해자를 돕기 위해 달려온 남학생을 흉기로 찔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처음 경찰은 장윤기가 과거 직장 동료에게 구애를 거절당하자 그 분풀이 대상을 여고생으로 삼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일반 살인으로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보안 수사를 진행하면서 장윤기가 피해자를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한 정황, 과거 직장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저질렀던 성폭행 사건과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범행 전 흉기와 장갑을 준비하고 유심칩을 분리한 점 등을 종합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1: 이번 재판의 핵심, 최대 쟁점, 장 씨에게 성범죄 목적이 있었느냐 이 부분인데요. 이게 인정되느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죠?
5: 그렇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바로 성범죄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검찰 주장처럼 강간 목적이 인정되면 적용되는 죄명은 강간 등 살인입니다. 이 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이라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반면 성범죄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낮아질 수 있습니다.
1: 네, 강간 등 살인일 때는 무기 이상이다. 그러니까 유기징역이 아예 없는 거네요. 자, 장윤기가 성범죄 목적을 부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찾아낸 강간 목적의 증거들이 특히 중요해 보이는데 일단 장윤기의 방에서 나온 성인용 인형, 뭐 리얼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강간살인 혐의 적용이랑 연결될 수 있는 건지 이 재판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설명해 주시죠.
5: 장윤기의 주거지에서는 사람 형상의 리얼돌이 발견됐는데 신체 일부가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네. 전문가는 이를 폭력적이고 과학적인 성적 판타지를 행동으로 구현한 흔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리얼돌 자체가 범죄는 아니지만 리얼돌은 여러 간접 증거를 연결해 범행 동기와 성범죄 목적을 입증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건 발생 후 장윤기의 아버지가 해당 리얼도를 폐기해버렸고 현재는 실물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1: 네, 그것도 상당히 큰 문제지만 자 새롭게 큰 논란이 된 부분이 나왔는데요. 차량에서 발견됐다는 게요. 케이블 타이입니다. 근데 이 케이블 타이가 50cm짜리 공업용 케이블 타이였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보도에 따르면 장윤기 차량의 수색 당시에 이 케이블 타이가 있었고 그리고 수색 영상에도 이 케이블 타이가 찍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정작 실물은 증거물로 확보되지 않았다 이거거든요. 케이블 타이가 왜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겁니까?
5: 케이블 타이는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를 결박하거나 납치하려 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핵심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장윤기의 우발적 범행이었다라는 주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왜냐하면 통상 일반 보통의 사람들은 차량에 케이블 타이를 싣고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작 실물은 압수되지 않았고 나아가 해당 영상을 삭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수사팀장이 긴급 체포되는 등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1: 심지어는 그 케이블 타이가 아버지 집에서 발견이 됐다는 추가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피해자의 혈흔이 남아있다는 그 차량도 논란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차가 그 당시에 압수가 안 됐어요. 검찰 수사 이후에 그러니까 이달 7일이죠. 7일경에 뒤늦게 압수가 된 걸로 보이는데 현직 경찰관인 장 씨의 아버지가 실제로 이 차량을 운행까지 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뭐 차량을 가족에게 돌려준 조치 법적으로나 뭐 수사 실무상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5: 뭐 보도에 따르면 장윤기는 범행 당시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미행했고 피해자를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는 과정에서 조수석 뒷문 부근에 피해자의 혈흔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피해자의 혈흔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량을 증거물로 보관하지 않고 장윤기 아버지에게 반환했고 이후 실제 운행까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물론 모든 범행 차량을 반드시 끝까지 압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피해자의 차량으로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지르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량 자체가 일반 사건의 경우처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범행이 일어난 장소이자 성범죄 목적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혈흔의 위치, 차량 내부 흔적, 추가 DNA나 섬유 증거 등을 나중에 다시 감정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런 차량을 조기에 반환한 것은 수사 실무상 상당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1: 게다가 이 장윤기가 차량 운전석에서 내려서 그 당시에 뭐 뒤로 돌아가가지고 뒷문을 열어놓고 피해자에게 접근했다는 그런 정황이 나왔어요. 이런 정황이 있는데도 차량을 반환했다는 게 사실 납득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성인용 인형, 케이블 타이, 차량, 휴대전화까지 청취자 입장에선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경찰이 왜 실물 증거들을 확보하지 않았는지 경찰에선 성인용 인형의 훼손 상태를 동영상으로 남겨놨고 DNA도 확보했다 설명을 했는데 이 정도로 충분합니까? 괜찮은 겁니까?
5: 더구나 이번에는 리얼돌뿐 아니라 케이블 타이, 차량, 휴대전화 등 여러 증거가 동시에 확보되지 않았거나 반환, 폐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증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핵심 증거에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됐다는 점 때문에 단순한 판단 착오였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까지 수사가 확대된 상황입니다.
1: 네, 일각에서는 혐의 적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더라도 실물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 측이 다툴 여지가 넓어질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증명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심지어 이제 영상은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영상 자체가 진실한 것인지에 대해서 재차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자 그러면 현재 상황만 놓고 볼 때 검찰이 장윤기 성범죄 목적을 입증하는데 실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까요? 피고인 측이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 오히려 역으로 자기가 이렇게 다툴 여지도 있습니까?
5: 예, 놀랍게도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피고인 측은 사진만으로는 실제 훼손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차량을 다시 감정해야 하는데 다시 감정할 기회가 사라졌다. 라는 식으로 증거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네. 그리고요. 최근에 장윤기가 반성문을 제출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원래 장윤기는 처음에 이제 언론에 노출될 때도 좀 약간 당당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그리고 자살을 하기 전에 누구를 한 명 데려가려고 했다 이런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주장을 해왔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반성문 제출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 범행을 인정을 하기 시작한 건지 어떻게 봐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죠.
5: 예, 통상의 경우라면 반성문을 제출하는 취지는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윤기의 이번 범행이 워낙 보통의 살인사건과 다르고 처음에는 이제 부인을 했었던 만큼 장윤기의 반성문 제출이 과연 범행을 인정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단지 여론을 의식해서 선처를 받기 위한 포석인지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이번 사안이 단순한 초동수사 실패인지 아니면 피의자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이라 수사팀 내부에서 봐주기나 은폐가 있었는지 심지어는 경찰에서 조직적 은폐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는 핵심은 뭘까요? 또 윗선 관여가 만약에 확인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5: 결국 핵심은 고의성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는 수사팀장이 긴급 체포됐고 영상 삭제 지시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또 장윤기의 아버지가 수사팀으로부터 아들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증거를 폐기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실제로 확인된다면 단순한 부실 수사를 넘어 증거인멸, 공무상 비밀 누설 등 개별 범죄의 성립 여부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시가 윗선에서 내려온 사실이 밝혀진다면 지시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실행한 사람 모두 형사 책임과 징계 책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자, 이번에는 장윤기 개인의 범행을 넘어서 경찰 수사 자체가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사건인데요.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직적인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피해자와 유가족 입장에서는 또 다른 2차 가해 아니냐, 경찰이 오히려 범죄자를 보호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5: 네,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만 보면 단순한 실수인지 여부를 검찰이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압수수색 당시 촬영된 체증 영상에는 경찰관들이 케이블 타이를 직접 확인하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즉, 경찰도 그 물건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압수 목록에는 빠졌고 이후 관련 영상 삭제 지시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담당 수사팀장이 긴급 체포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유족들은 경찰이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강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장윤기 개인의 강력 범죄만이 아니라 경찰 조직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은 아닌지까지 함께 검증받는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국민들이 같이 분노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장 씨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의 범행 증거를 은폐하고 은닉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처벌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는 거 하니 친족 특례 친족

친족상도례라고 하죠. 친족상도례 때문에 처벌이 안 된다는 거고, 가족의 범행을 은폐하는 거는 자기 범행을 은폐하는 거랑 뭐 동일하게 볼수 있어서 처벌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이제 법리 때문인 건데, 이게 이런 살인 사건 같은 강력 범죄에서까지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지금처럼 이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 또는 경찰에서 이런 일을 자행했을 때 이런 경우에도 적용이 돼야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입법론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루카스 그레이엄의 Seven Years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2: 장윤기 사건이 보여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권한을 한쪽에만 몰아주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죠. 하지만 여당은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른바 검찰 사법개혁에선 이성이 아닌 감정이, 수기가 아닌 조급함이 앞섰던 게 사실입니다. 과연 이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일까요? 의문입니다.
3: 오늘도 강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수도권 북부와 강원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는데요. 어제에 이어 또다시 취약 시간대인 새벽에 호우가 집중되면서 비 피해가 걱정입니다. 오전까지도 많은 비가 이어질 걸로 보이니까요. 출근길 교통 안전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2: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주민 700여 명이 일시 대피했습니다. 경북 영주에서는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도 났습니다.
3: 강한 비구름대가 다소 남하하면서 경기 연천과 파주, 강원 철원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최대 시간당 5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2: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호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방국의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2: 장윤기 사건으로 수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미국 출장 일정을 앞당겨 오늘 새벽에 조기 귀국했습니다. 유 대행은 불거진 수사 의혹에 대해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매우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장마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경기 연천과 파주, 포천에 이어서 강원 철원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3: 네,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희영 기자 어디 나가 있습니까?
4: 네, 경기 연천군 군남댐 앞입니다.
2: 네, 오른쪽은 홍성욱 기자인데요. 지금 장소가 어디입니까?
5: 네, 강원도 춘천의 한 계곡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그럼 먼저 경기도 연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현장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4: 네, 하늘이 짙은 구름으로 뒤덮인 가운데 비는 오락가락하는 모습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곳으로 오는 동안에도 경기 양주에 들어서면서부터 빗줄기가 수시로 가늘어졌다 굵어졌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군남댐 수문은 현재 평소 13개 중 7개 수문을 개방하는데 지금도 같은 모습입니다. 보통 댐 수위 29m가 넘어가면 수문 추가 개방을 고려하고 지금은 23.85m 수준으로 평소와 비슷합니다. 한계 수위인 40m와도 아직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초당 방류량은 68톤가량, 평소의 2배 정도 수준입니다.
3: 네, 북한에 내리는 강수량도 영향이 있습니까?
4: 네, 현재 비구름이 걸친 북한에도 강수가 예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한테는 임진강 상류인 황강댐 방류 여부가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군사분계선 남측 첫 번째 다리인 필승교 수위를 보면 새벽 5시 10분 기준 0.45m로 평소 0.3m 안팎 수준에 비하면 조금 높아졌습니다. 인근 시민을 대피시키는 수위 기준은 1m입니다. 밤새 경기 북부 소방본부에 폭우 관련 신고는 한 건만 접수된 가운데 기상청은 경기 북부 지역에 아침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 수준의 매우 강한 비를 예상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 네, 경기도 상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강원도로 떠나보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5: 네, 새벽부터 내리던 비는 그쳤다 내리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빗줄기가 다소 강해진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강원 철원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우려했던 폭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피서철을 맞아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인 휴양림 인근의 한 계곡인데요. 피서철이면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비가 내리면 계곡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데요. 잠시 제 뒤에 있는 계곡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물살이 상당히 거셉니다. 이 물도 많이 불어난 상태인데요. 폭우가 쏟아지면 계곡이 마치 폭포처럼 순식간에 변합니다. 자칫 휩쓸리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시간당 2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 미처 대피하기도 전에 계곡물이 순식간에 불어납니다. 어른 허벅지 높이까지 계곡물이 차오르면 절대로 무리해서 건너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뒤 119 신고 후 구조를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기습폭우가 잦아지면서 실제로 야영객과 등산객 고립 사고가 매년 200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이 많은 강원 지역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산사태와 낙석 위험도 큽니다. 집중호우 직후 나무가 크게 흔들리거나 산 경사면에 돌이 굴러내린다면 산사태나 낙석 발생 징후인 만큼 현장에서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비가 그치면 다시 찜통더위가 반복되면서 산간 계곡으로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피서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기상정보를 확인하시고 집중호우가 예보됐다면 물놀이나 야영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2: 네, 경기 북부 그리고 강원도 상황 이어서 알아봤습니다. 김희영, 홍성욱 두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3: 네, 이번에는 비 피해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기현 기자, 현재까지의 비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6: 네, 그제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제부터 어젯밤 11시까지 집중호우로 505세대 753명이 일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691명은 무사히 귀가했지만 62명은 마을회관 등에 머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종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경북 영주시 풍기읍 남원천에서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과 경찰은 어젯밤 늦게까지 수색작업을 벌였고 잠시 뒤 6시부터 인력 140명을 투입해 다시 수색에 나설 예정입니다. 어제까지 이틀간 내린 집중호우로 시설 피해도 451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나무가 쓰러지거나 도로가 침수되는 등 공공시설 피해가 35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주택이 물에 잠기고 파손되는 등 사유시설 피해는 9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농작물 피해 면적만 436.2헥타르로 축구장 600여 개 규모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군산 어청 등 여객선 5개 항로의 운항이 통제됐고 8개 국립공원의 156개 구간 통행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일부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또 일부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있는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은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견입니다.
2: 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곳곳에 비가 계속 내리고는 있는데요. 강한 비구름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기상청이 조금 전에 예상 강수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 내용도 취재기사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예상 강수량이 대폭 조정이 됐다고 하는데 얼마나 줄어든 겁니까?
7: 네, 기상청이 조금 전 5시를 기준으로 비구름의 이동 경로를 반영해 예상 강수량을 크게 낮췄습니다. 앞으로 강원 북부에는 80mm 이상, 경기 북부에는 60mm 이상,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릴 걸로 내다봤는데요. 하지만 예상 강수량이 줄었다고 해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레이더를 보면 아직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강한 비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이 비구름의 이동 속도가 빨라 극한호우의 가능성은 적어졌지만 곳곳에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강원 북서부의 호우 예비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다만 경기 연천과 파주, 포천, 강원 철원에는 호우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인데요. 기상청은 비가 오늘 오전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충청, 전북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3: 네, 이번 비가 그치면 중부지방에 폭염이 다시 강해진다고요?
7: 네, 현재 영남과 제주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고 경북 포항과 경주, 제주에는 열대야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중부지방도 이번 비가 그치면 더위가 빠르게 강해지겠습니다. 당분간 북태평양 고기압에 이어 상층의 티베트 고기압까지 겹치는 이른바 이중 고기압의 영향이 이어질 걸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 비가 그친 뒤에는 위험 요인이 호우에서 폭염으로 바뀔 걸로 보여 온열 질환에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2: 4년 전 서울 강남역 일대가 물난리 났었던 것처럼 도심 침수가 큰 피해로 이어지는 걸 줄이기 위해서 올해는 도시 침수 예보가 시범 도입.

0: 됐습니다.
1: 도심의 극한 호우에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서울 강남에 2022년처럼 비가 쏟아지면 올해는 괜찮을까? 이런 걱정이 반복된 세 차례 여름. 다행히 1시간에 140mm 기록적 폭우는 도심을 비껴갔습니다. 하지만 호우의 계절은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옵니다.
3: 대한민국의 수도, 그것도 그중에서도 가장 잘 발전 돼 있다는 강남에 비가 오면 지하철이 잠기더라. 뭐 황당무계한 일이죠.
2: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서울 강남 일대 6개 자치구부터 도시 침수 예보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맨홀 아래 수위계와 CCTV를 설치해 10분마다 침수 위험을 분석하고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그동안 하천 따로, 하수도 따로 관리되던 데이터를 공유, 연계하는 게 핵심입니다. 강남역 일대에 비가 오면 빗물이 하수관을 따라 인근 반포천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폭우로 하천 수위가 올라가면 배수구가 막히고 물은 역류합니다. 강남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에 1시간 100mm가 쏟아졌던 지난해 8월 중랑천입니다. 도심의 빗물이 빠져나가는 대형 배수구 위까지 하천 수위가 올라왔습니다. 빗물이 나갈 구멍이 통째로 막힌 겁니다.
4: 환경관리입니다. 여기는 지자체입니다. 하수관 거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연동이 안 되는 겁니다.
2: 올해 도입된 도시 침수 예보는 이 벽을 허물려는 시도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하천 모델과 하수관 모델의 데이터를 각각 가져다가 판단할 뿐 시스템을 통합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 운영 성과를 평가해 전국 확대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1: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5: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8개 형사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확정 판결입니다.
6: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7: 판결합니다. 이홍구 대법관입니다.
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5: 대법원은 공수처 1차, 2차 체포영장 집행방해, 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등 제기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무죄가 나왔던 외신 상대 허위 공보 혐의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일부 혐의까지 유죄로 뒤집어 징역 7년을 내렸습니다. 다만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간부들도 같은 시각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비롯해 남아있는 7개 형사재판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0: 네, 이번 윤 전 대통령의 유죄 확정 판결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뒤 1년 7개월 만입니다.
1: 두 번의 체포 시도와 지지자들의 폭동, 또 현재 파면 결정과 특검 수사까지 파란만장했던 지난 과정을 염유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8: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 사흘 만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그 길로 한남동 관저로 들어갔습니다. 공수처는 수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 했지만 차벽과 인간띠로 요새화된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고 경찰까지 진입작전에 투입된 두 번째 시도 만에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9: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8: 곧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번엔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하며 사상 초유의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던 윤 전 대통령은 결국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에 파면됐습니다. 파면 두 달여 뒤 출범한 특검은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체포 방해와 직권 남용 등을 추가해 윤 전 대통령은

0: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0: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5: 워킷 워킷 안전화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책상 목재 예스틴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틴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 지금까지 뉴스 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3: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4: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3: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4: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어떤 라디오를 자주 듣는지 조사하는 게 뭐지?
6: 라디오 청취율 조사.
5: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몇 번?
6: 02.
5: 요즘 제일 핫한 라디오?
6: YTN 라디오.
5: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자주 듣는 라디오 뭐라고 해야 되지?
6: YTN 라디오.
7: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8: 이번에도 변함없이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우리 둘이 하니까 너무 사건 X파일 같지 않아?
8: 아이,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보라니까.
5: 어떻게 다르게?
8: 아이, 그래도 다르게 해야지.
9: 라디오는 YTN 라디오. 잘 부탁드립니다.
7: 유튜브로도 실시간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1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셨죠? 이제 해봅시다. 전 국민의 산뜻한 아침을 응원하는 경제시사 프로그램 해봅시다. 오늘도 저 김우성과 함께 잘 해봅시다.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집

집중호우 문제죠. 오늘도 경기 북부 일부 지역이 그런데요. 뭐 예측할 수가 없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주십시오. 이번 주 삼성전자 역대급 실적과 또 그제 미국 증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요. 코스피 힘을 쓰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피크아웃, 즉 이제 정상 찍고 내려가나라는 우려와 여전히 AI 반도체 수요와 투자가 단단하다는 평가 사이에서 개인 투자자들 고심 크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투자 코치 금시공 장호진 대표와 함께 풀어드립니다. 나토에서 실망했다던 트럼프, 귀국길은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전용기를 갈아타기까지 했는데요. 남에게 내가 한 만큼 나도 당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일까요?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대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7년인데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단서도 포함되어 있어 관심이 큽니다. 오늘 뉴스 첫끼 셰프는 최휘 아나운서입니다. 하루의 기분이나 다짐, 아침에 많이 생깁니다. 처음 먹는 음식, 처음 마시는 차, 처음 듣는 음악. 하루의 소식은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로 시작하시면 좋은데요. 왜 유튜브 안 나오지 못 찾겠어 하시는 분들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로 들어오셔야 라이브 보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의 옆에서 저희도 응원합니다. YTN 라디오 해봅시다. 여러분, 오늘도 한번 해봅시다.

0: 아침밥 먹을 때 아이한테 좀 편식 좀 하지 마, 골고루 다 먹어 이러는데 괜찮습니다. 이 바쁜 아침에 편식하셔도 됩니다. 뉴스 첫끼 YTN 라디오 경제 라디오 유튜브 들어오시면 됩니다. YTN 경제 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의 뉴스 첫끼만 편식하셔도 오늘 하루 뉴스는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편식을 조장하는 뉴스 첫끼의 주인공 오늘 셰프는 최휘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일일 셰프 최휘입니다.
0: 네, 아니 이 이른 아침 뉴스 브리핑 되게 오랜만이에요.
1: 그러게요. 저도 약간 긴장이 되는데 오늘 재미있게 한번 해볼게요.
0: 맞아요. 이럴 때 좀 샵 연구사원으로 저 최휘 아나운서 아침 브리핑 기억나요 하시면 정말 최휘 아나운서 감동받겠습니다.
1: 네,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1: 네. 장마 소식인데요. 네. 오늘 낮이면 대부분 그치고 그 뒤엔 폭염입니다.
0: 와, 폭염이면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나요, 현재?
1: 네, 지금은 연천과 포천, 철원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0: 네, 앞으로도 더 올 거죠?
1: 네, 더 옵니다. 다만 기상청이 조금 전에 비구름의 이동 경로를 반영해서 예상 강수량을 크게 낮췄습니다.
0: 네.
1: 네, 앞으로 강원 북부에는 80mm 이상, 경기 북부에는 60mm 이상,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0: 네. 자, 출근길 좀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예보를 해드려도 요즘에 기상 상황이 국지적으로 어마어마한 호우가 내려서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장마 같은 장마예요. 굉장히 긴데 언제쯤 그칩니까?
1: 네, 비는 오늘 오전까지 강하게 쏟아지다가 낮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 충청, 전북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갑자기 쏟아질 수 있거든요.
0: 맞아요.
1: 우산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0: 자, 비도 걱정이지만 더워요.
1: 너무 덥습니다.
0: 네, 기온은요?
1: 기온은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르고요. 수원과 세종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도 이어지는 영남은 대구 33도, 포항 35도까지 올라서 아주아주 더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0: 네, 조금 더위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주말 상황도 좀 알려주시죠.
1: 네, 내일부터는 정체전선이 북한 쪽으로 올라가면서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듭니다. 대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이 30도를 넘어 합니다.
0: 네.
1: 아주아주 더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0: 더울 때 최휘 아나운서는 특히 간밤에 잘 때 덥잖아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1: 일단 에어컨을 틀지 않고서는 잠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
0: 맞아요. 에어컨 들고. 네. 근데 전기세가 걱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10시 30분 슬라생에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소비자원에서 창문형 이동식 에어컨 저렴하니까 많이 사시거든요. 간단하게 설치하고 이거 성능 비교를 해드립니다. 10시 반 슬라생 놓치지 마시고요. 아, 그거 말고 좀 돈 안 드는 방법 없어요?
1: 돈 안 드는 방법. 네. 한 가지가 있긴 한데. 네. 눕는 그 방향을 제가 바꿔서
0: 그러니까 발쪽으로 쉽게 말해서, 머리를
1: 맞아요. 거꾸로 누워서 자면. 네. 이 누워있던 그 머리의 열기가. 네. 좀 없는 곳으로 이제 머리를 바꿔서 눕는 거죠.
0: 네.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반대로 눕고 다시 반대로 눕고. 예.
1: 맞아요.
0: 이상하네요 여러분. 다음 뉴스 가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1: 네. 대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에 징역 7년 확정.
0: 어제 대법 선고였습니다. 알려주시죠.
1: 네. 어제 오후 2시 13분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0: 네.
1: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혐의인데요.
0: 네.
1: 여기에 계엄 국무회의의 일부 국무위원을 부르지 않은 혐의,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0: 예.
1: 1심에서 징역 5년이었던 게 2심에서 7년으로 늘었는데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확정을 한 거죠.
0: 네.
1: 비상계엄 583일 만에 나온 첫 확정 판결입니다.
0: 예, 같은 국가기관끼리 경찰과 경호처가 막 무력 충돌할까봐 불안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1: 맞습니다.
0: 거기에 대한 판단인데 일단 첫 대법 판단입니다.
1: 네, 그래서 더 주목을 받았고 그래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0: 네.
1: 정작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은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대법원은 출석 의무가 없거든요.
0: 네.
1: 대신 다른 법정에서 선고 생중계를 지켜봤는데 징역 7년 확정되는 순간 고개를 끄덕이며 허조숨을 지었다고 합니다.
0: 예.
1: 변호인단 쪽에서는 욕설까지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0: 지켜봤던 국민들도 좀 비슷한 허조숨과 욕설이 나오기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 수사 자체가 위법이야. 이거 말이 안 돼. 수사 권한 없어. 이런 논리로 맞서 왔잖아요.
1: 네. 그게 윤 전 대통령 측의 핵심 방어 논리였죠.
0: 네.
1: 무너졌습니다. 공수처에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 그간 펼쳐왔는데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눈여겨볼 판단이 하나 더 있는데요.
0: 네.
1: 헌법 84조가 정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0: 그 얘기도 계속해왔죠.
1: 네. 이게 재직 중 수사까지 전면 금지하는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0: 네.
1: 대통령도 재직 중에 수사는 받을 수 있다. 이게 사법부의 첫 판단입니다.
0: 맞습니다. 소추에서 기소가 되는 것은 안 되지만 수사는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원수로서의 수행에 차질을 주지 않는 선 이런 단서도 있었습니다.
1: 맞습니다.
0: 이러면 여러 가지 판단이 지금 다 나왔어요. 다음은 남은 재판들도 영향을 주겠네요.
1: 네, 아주 클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도 똑같이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0: 예.
1: 그 논리가 대법원에서 막힌 셈이라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0: 자, 윤 전 대통령 측 반응은요?
1: 재판 소원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원 합의체 심리도 없이 상고를 기각한 건 법원의 정치화라는 주장입니다.
0: 예.
1: 신분은 이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바뀌는데요.
0: 예.
1: 접견이나 외부 전화 횟수가 제한됩니다.
0: 네, 기결수가 되면 수의색도 변하고 뭐 교도소 이감도 있고 한데 그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어진 재판들이 있죠.
1: 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아직 7건이 더 남아있는데요. 가장 무거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1심 무기징역 나왔죠.
0: 예.
1: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오는 13일 1심 선고가 나옵니다.
0: 예,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전 세계 월드컵 아리를 하고 있고 우리는 월드컵에서 부진한 축구협회 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그 청문회가 정해진 것 같아요.
1: 맞아요. 홍명보 정몽규가 증인으로 채택이 됐고요.
0: 네.
1: 일단 청문회는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0: 증인석에 앉는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홍명보, 정몽규 또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1: 네. 홍 전 감독 선임 당시 실무를 주도했던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0: 네.
1: 정혜성 전 전략강화위원장 그리고 박항서 전 부회장까지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0: 네.
1: 참고인 명단 아주 화려합니다.
0: 화려하네요.
1: 네, 박지성 K축구혁신위 공동위원장 이영표, 박주호 해설위원 그리고 손흥민, 황희찬 선수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0: 해리 케인은 월드컵 무대 위에 있는데 손흥민은 무대 뒤에 있습니다. 아니, 이 황희찬, 손흥민 이런 선수들 월드컵에서 보고 싶지 청문회에서 보고 싶진 않아요.
1: 그러니까
0: 국민
1: 안타깝습니다.
0: 마음이 속상하니까 여기까지 듣고요.
1: 네.
0: 광주 군공항에 지금 어쨌든 저희 서남부 반도체 클러스터 때문에 관심이 높은데 부동산 우려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네요.
1: 네. 일단 800조 원이 투입되는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 3단 예정지를 주변으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된 건데요.
0: 예.
1: 이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0: 예.
1: 국공유지를 뺀 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 총 364제곱킬로미터입니다.
0: 예.
1: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와 나주시 장선군 화순군이 포함이 됐고요. 광산구가 가장 넓습니다. 124제곱킬로미터고요.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 묶입니다.
0: 네. 사고 팔 때 관할 지자체 허가 필요하고요. 5년 이내 반드시 실제로 이용하고 거주해야 되는 의무도 붙습니다.
1: 네.
0: 집값 좀 들썩이고 있어요?
1: 아직은 아닙니다. 네, 지난달 이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가 반등을 하긴 했는데 집값이 아직 크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0: 네.
1: 이번 주 광주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오히려 0.02% 떨어졌고요.
0: 예.
1: 그러니까 값이 뛰기 전에 미리 막아두겠다는 거죠.
0: 네. 미리미리 좀 부작용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첫 끼 최휘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와이텐 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 봅시다. 오늘은 와이텐 라디오 경제 라디오에서 스트리밍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디 있어 도대체? 유튜브 뒤지고 있는데 안 나오잖아 이러시는 분들은요, YTN 경제 라디오 치시면 됩니다. 치시고 들어가셔서 해봅시다 라이브 유튜브로도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여러분, 네, 가급적이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십시오. 그거 인증샷 보내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어디로 보내셔야 되냐고요? 샵 0945번 문자로 인증샷 보내주세요. 저 경제 라디오 구독했습니다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름에 시원한 아이스커피 드실 수 있도록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이 프로그램 7월 6일 개편에 시작을 했잖아요.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아침 6시 때에는 해봅시다 와이트 라디오 듣습니다라고 응답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들의 아침 기상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응원이 필요하거나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 우리 아이들 좀 깨워주세요. 사연 많이들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어제 그제였나요? 6학년들 진단평가 시험 치는 날. 다 일어났나요 어린이들? 네, 여러분들도 일어나셔서 기분 좋게 기지개 펴시고 장마도 뚫고 구름도 뚫고 아주 밝은 해처럼 좋은 일들 많이 겪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유료 문자로 응원, 청취율 조사 응답 다짐, 또 경제라디오 구독, 예, 뭐든지 편하게 골라서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도요 7635님 저희 개편 응원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0: 네, 밤사이 우리 대한민국이 속해 있던 이 세계 안전했을까요? 또 안녕했을까요? 이분 최고의 전문가죠. 이분과 함께 밤사이 소식들 외신 소식 짚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좋은 아침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작하기 전에 언론계에 소문이 돌고 있어서 평론가님에 대한 진위부터 먼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문희정 산타설.
1: 네?
0: 아니 밤사이 이렇게 전세계 소식을 잘 알려주시는 걸 듣고 많은 분들이 산타처럼 밤사이 전세계를 직접 돌아다니는 거 아니냐. 산타신가요?
1: 아, 요즘은요 너무 실시간으로 전세계를 앉은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세상이 좋아졌거든요.
0: 네.
1: 그래서 돌아다닐 필요는 없고요. 저 오늘 사실은 새벽 3시에 일어나기는 했습니다. 예, 앉아서 전세계가 제가 잠깐 잠든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다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0: 예, 청취자 여러분들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방 안에서 산타처럼 전세계를 돌아다신 문희정 평론가님이 오늘도 세계의 소식들 산타의 선물처럼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아주 따끈따끈하게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 여쭤볼게요. 아니 미국과 이란
1: 네.
0: 뭐 종전 협상, 양해 각서 뭐 그 길게는 안 갈 거야 말들은 넘치는데 연일 교전이에요.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1: 자, 교전은 하지만요 전면전으로는 가지 않는다가 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 예.
1: 그러면 교전을 왜 하는 거죠? 자, 저희가 지난달에 양해각서가 체결이 될 때 많은 전문가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양해각서 내용 자체가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제대로 60일 안에
0: 네.
1: 정말 구체적인 어떤 결과를 맺을 수 있는 내용으로 또는 종전협상으로 갈 수 있을까? 거기에다 의문을 표했거든요.
0: 그렇죠.
1: 그 내용이 모호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하고 이란이 각각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을 또 다르게 발표를 하는 겁니다.
0: 네.
1: 그 과정 속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거였어요.
0: 예.
1: 자, 양해각서 내용에 보면은 협상이 진행되는 60일간만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무료다. 라고 나와 있어요.
0: 참 그리고 이상하네요.
1: 네, 네, 그 이후에는 분명히 그 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란과 오만이 관리 체계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0: 네.
1: 자, 이 내용 자체가 60일간은 무료인데 그럼 그 이후는? 라는 의문부호를 달고 있었잖아요.
0: 예.
1: 자, 아니나 다를까 이란은 선박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신들이 안내하는 항로를 따라서 나가면은 통행료 무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0: 예.
1: 자, 미군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아 이제 여기 다 자유롭게 풀렸으니까 아무렇게나 왔다 갔다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0: 네.
1: 이란이 아닌데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라고 얘기를
0: 계속 그 말을
1: 거예요.
0: 해왔죠. 네.
1: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교전이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상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을 받은 거거든요.
0: 맞아요.
1: 그러면 왜 공격을 받았느냐. 이란 측이 계속해서 이란 측이 그 안내하는 항로라는 표현을 했는데
0: 네.
1: 다른 선박들이 미군 측이 꽤 호의를 받아가지고 오만 쪽으로 붙어나가다가 이란 측의 네. 공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0: 예, 뭐 멈춰있는 전쟁 상태도 어정쩡한데요.
1: 네.
0: 결국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이라는 핵심 논제를 두고 아직도
1: 그렇죠.
0: 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암, 쓰레기 이렇게 원색적 비난도 했고요. 이란 측도 만만치 않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전쟁이 다시 시작되지는 않을 것 같다.
0: 예.
1: 라고 표현을 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전면전으로는 가지 않을 정도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0: 예.
1: 심지어 8일날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에어포스1에서는 이란이 조금 전에 전화를 걸어왔어. 이들은 합의를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0: 예.
1: 자, 이 주장은 지난 몇 달간 계속 들어보셨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간절히 원하지 뭐 난 상관없어라는 식이었거든요.
0: 예.
1: 자, 그런데 결국은 이란 측의 발표는 늘 아니 우리는 합의를 원한 적이 없어였거든요.
0: 맞습니다.
1: 자, 핵심은 뭐냐면은 그만큼 지금 전면전으로 가지 않고 어쨌든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쪽은 누구다? 트럼프 대통령이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왜 자꾸 이렇게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한다면서도 말은 세게 하나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쓰는 전형적인 거래 협상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0: 네.
1: 일명 미치광이 전략인 거죠.
0: 그렇죠.
1: 상대방을 아주 정신 못 차리게 강하게 막 흔들어 놓고 살짝 누그러진 목소리로 그러면 이거라도 할래?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빨리 이거라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0: 네.
1: 그 전략을 계속해서 쓴다라는 거죠. 이란을 몰아붙이면서
0: 알겠습니다.
1: 예 사인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0: 예, 뭐 한반도에서도 내 핵폭 핵 버튼이 더 커 이런 표현을 써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 맞습니다. 방식을 다 이해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토 정상회의 뭐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가 있습니다만 귀국길에 올랐는데 네. 전용기를 갈아타요. 저는 이 경우 처음 봤어요.
1: 네. 이게 뭐냐면은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타고 다니던 그 구형 에어포스 원이 있었어요. 예. 자, 그런데 지난해 카타르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6천억 원 상당의 항공기를 선물을 했어요.
0: 예.
1: 요게 또 작년에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네네. 아니 이게 뇌물 아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 새로 어차피 구형 낡은 비행기 대신에 새 비행기를 사야 되는데 그거 미국 세금 들어가는 거 아니냐.
0: 네.
1: 미국 국민들의 세금 대신에 선물로 받겠다는데 왜 굳이 그걸 거부해? 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네.
1: 그러면서 어쨌든 그걸 좀 1년 동안 열심히 뚝딱뚝딱 고쳤습니다. 그래서 예. 그걸 신형 에어포스 원이라고 하는데
0: 예.
1: 자,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의 앙카라로 갈 때는 이 신형을 탔는데 돌아올 때는 갑자기 구형을 탔다라는 겁니다.
0: 예.
1: 그리고는 영국 밀드넌 공군 기지에서 예전 구형 에어포스 신형 에어포스 원으로 다시 갈아탔다라고 예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지? 왜 구형에 처음에 신형 네. 그렇게 자랑하더니 왜 구형을 타고 가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표현해요. 뭐 알다시피 대통령의 삶 매우 위험하잖아. 나는 이란의 암사 대상 리스트에서 1순위야 라고 얘기를
0: 네.
1: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 신형 기체가 아직 제대로 된 안전시설을 제대로 탑재하지 않았다라는
0: 네.
1: 얘기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이란의 암살 위협 때문에 비밀 경호국이 구형 에어포스원을 타시는 게 더 낫겠다라고 권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0: 알겠습니다. 자, 뭐 본인이 암살 지시해놓고 암살 위험이라고 말하는 것도 참 이상합니다.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우리 트럼프 중대장님 어제 저희가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
1: 네.
0: 있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와, 유럽은요. 더워도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차지하기 위한 경쟁도 뜨겁고요. 어떻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유럽은 전체적인 열돔 현상에 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0: 네.
1: 이게 뭐냐면은 뜨거운 공기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단 지난달 20일부터 그러니까 6월입니다. 6월에 벌써 기온이 40도 넘게 치솟았어요.
0: 네.
1: 그리고 또 다시 지금 스페인과 포르투갈, 프랑스 남부 등은 이미 며칠 전부터 기온이 30도 후반까지
0: 맞습니다.
1: 치솟고 자, 기온이 이렇게 확 올라가게 되면은 자연발화 산불도 생깁니다.
0: 네.
1: 그렇게 되면 극심한 폭염이 더 기승을
0: 심해지죠.
1: 부릴 수밖에
0: 악순환입니다.
1: 없는 맞습니다. 상황이 생기는데 지금 이번에도 또다시 뭐 43도까지 오를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원래 유럽은 그런 날씨가 아니었어요.
0: 네.
1: 우리는 뭐 여름 한여름 되면 30도 이상 올라가는 게 맞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유럽은 그렇게까지 올라가는 일이 없었거든요.
0: 지금 우리가 유럽 같아요.
1: 맞습니다.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미 너무 더운 여름에 대해서 에어컨이라는 예, 냉방 장치로 다 무장을 하고 있지만
0: 네.
1: 유럽은 이미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0: 맞아요.
1: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0: 네.
1: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놀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몰랐던 게 뭐냐면 자, 한국의 에어컨 보급률은 98%입니다.
0: 와, 다 갖고 있네요, 대부분.
1: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0: 네.
1: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 에어컨 보급률이 20에서 25% 정도밖에
0: 와,
1: 되지 않습니다.
0: 그 다섯 집 중에 한 집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1: 맞습니다.
0: 네.
1: 자, 이게 그럼 왜 그러냐? 자, 유럽은 사실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0: 네.
1: 건물들이 수백 년 된 게 기본이잖아요.
0: 맞아요.
1: 네, 옛날 건물들이라 보니까 이 오래된 건축물 문화재 보존으로 인해서 이 에어컨이라는 냉방 장치를 설치하기
0: 네.
1: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규제가 까다롭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규제를 다 지켜가면서 에어컨을 다느니 포기를 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자, 이 규제를 어떻게 뚫고 설치를 하더라도
0: 예.
1: 그 설치 비용 자체가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에 달합니다.
0: 비싸네요.
1: 너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에다 에어컨을 설치하는 건 웬만한 사람들은 포기를 한다는 거고요.
0: 예.
1: 자, 게다가 또 환경 의식이 굉장히 투철합니다.
0: 네.
1: 이 에어컨을 설치하게 되면 지구 온난화 더 가속화시키는 거 아니냐.
0: 맞아요. 그런 얘기 있었죠.
1: 맞습니다. 그런 의식들이 아직까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에어컨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0: 예.
1: 자, 요게 그래서 이제는 정치적 쟁점으로까지 번져가는 겁니다.
0: 예.
1: 자, 극우 정당에서는 오히려 에어컨 설치를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냉방기 설치 확대에 부정적이던 녹색당도 생존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0: 사람이 살고 봐야죠.
1: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나머지 지금 정당들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에어컨 설치를 만약에 이거 합법화해주고 조금 대중화시키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은 돈 많은 사람들만 에어컨을 설치하게 될 거다.
0: 에너지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1: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돈 많은 사람들 에어컨을 설치해서 실외기를 다 밖으로 향하게 되면 취약계층이라든지 또는 네. 노숙자들이 더 폭염에 시달리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형평성도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서 네. 정치적으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0: 자, 뭐 에어컨 없어서 더워서 열받고 에어컨 가격 때문에 또 열받고요. 어쨌든 유럽 사람들의 고통이 좀 덜해졌으면 좋겠고 에어컨 잘 만드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또 좀 특수가 있을까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뉴스를 전해주는 미스 산타 문희정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돈만 많고요. 뭐 여러 가지 재원만 풍부하면 뭐 에어컨이든 뭐든 유럽도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또 국가 운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이런 정치 논쟁까지 벌어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잘 투자해서 재산도 증식해야 되고요. 또 경제도 잘 돌아가야 됩니다. 과연 밤사이 미국장, 오늘 또 우리장 어떻게 바뀌고 금융 흐름이 바뀔까요? 개미들의 주식 작전 타임, 정말 대단한 코치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금시공 장우진 대표 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유튜브 경제 라디오에서 지금 라이브 진행하고 있거든요. Y10 라디오가 아니고 Y10 경제 라디오에서 라이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일일 오시기 바랍니다. 장우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3: 네, 반갑습니다.
2: 네, 아침인데 굉장히 깔끔하게 멋있는 넥타이가 잘 어울리십니다.
3: 아, 네, 감사합니다.
2: 네. 네, 자, 밤사이 뉴욕 증시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3: 네, 밤사이 뉴욕 증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우지수가 0.27% 상승했고 S&P 500도 0.8%, 나스닥이 1.3%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고요. 반도체 지수가 네. 3.06% 상승했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 이제 마이크론, 샌디스크 이런 메모리 기업인데
2: 예.
3: 메모리 기업들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2: 예.
3: 네.
2: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 사실 좀 국내 장에 좋은 영향을 미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네. 리밸런싱 얘기도 나오지만 어제도 그렇고요. 지금 한국 코스피는 그렇게 잘 뭐랄까 기대만큼은 안 됐던 것 같거든요. 오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3: 가장 큰 변수라고 하는 건 결국 지금 전쟁 관련된 이슈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가야 될 자리에서 잠깐 못 갔다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0: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면 유가를 봐야 되는데 유가가 WTI 기준 뭐 71달러 수준까지 내려섰기 때문에
1: 네.
0: 지금 전쟁 관련 이슈가 눌러졌다고 한다면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가격 반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중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1: 예.
0: 환율도 살짝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반등 줄 때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반등과 회복의 기대를 또 잘 분석해 주셨고요. SK하이닉스 ADR 산장 나스닥 관련해서 유입 기대감이 큽니다. 그런데 또 불안하다라는 분들도 있고요. 이거 어떻게 파악해야 됩니까?
0: ADR이 상장하면 SK하이닉스 ADR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네. 미국에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ADR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약 분위기를 보더라도 한 7배 정도 초과 청약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1: 네. 그러니까
0: 43조 원 정도를 조달하는데 7배면 지금 뭐 거의 300조 원 가까이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1: 예.
0: 뭐 이것만 보더라도 흥행에서는 분명히 성공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 패시브 자본도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1: 예.
0: 우리 관건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은 ADR이 올라갈 수 있냐. 지금 현재 초과 청약 수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올라갈 것 같다.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본주와 이 ADR 간의 괴리를 좁힐 수 있을 거냐라고 보면 여기는 이제 펀더빌리티라고
1: 예.
0: 우리나라 본주를 ADR로 전환할 수 있는 게 가능할 거냐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1: 예.
0: 현재 기사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 전환이 가능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1: 예.
0: 본주와의 괴리를 그래도 좀 좁혀나갈 거다. 그러면 미국에서 주가가 올라가기만 하면 SK하이닉스 주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 예, 패시브 자금 특정 주가지수 수익률을 따라가는 즉 시장 평균에 접근하고 있는 그런 돈의 흐름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만 TSMC 사례도 들면서 프리미엄 얘기도 나오고요. 이게 또 어떻게 돈의 흐름이 변화될지에 대해서 좀 개미들은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0: TSMC가 지금 본주 대비해서 한 10% 20% 정도 프리미엄을 항상 받으면서 형성이 돼 있거든요. 본주
1: 예.
0: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뭐 못해도 10에서 20%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는다고 하면
1: 네.
0: 얼마만큼 올라가느냐가 더 관건이 될 거고요.
1: 예.
0: 그다음에 TSMC는 본주와의 전환이 쉽지 않거든요.
1: 예.
0: 네, 근데 SK하이닉스가 본주와의 전환을 좀 더 원활하게 놓고 그 물량을 지금 기사 나왔던 거는 10배까지는 가능하겠다라고
1: 네.
0: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프리미엄이 좀 더 좁혀질 수 있겠죠. 그럼
1: 예.
0: ADR이 상장하는 만큼 SK하이닉스 주가가 따라갈 거기 때문에
1: 네.
0: 그 상황, 그 두 가지를 볼 필요가 있고 그럼 초반에 어떻게 될 거냐. ADR이 상장됐을 때
1: 네.
0: 일단 SK하이닉스가 따라갈 거로 보고 거기에 롱숏으로 삼성전자를 숏하고 SK하이닉스 쪽으로 롱을 하는 그런 수요가 좀 단기적으로는 붙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1: 예.
0: 초반에는 저는 이 리스크 그러니까 본주와 ADR의 차이가 초반에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일각에서는 본주 매각하고 ADR로 갈아타라, 매입해라 이런 권유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권유 받으신 분들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0: UBS 증권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이제 매매를 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UBS에서
1: 네.
0: 그렇게 전달을 했는데 우리나라 개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실익이 없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미국장에서 매매했을 때 여러분들이 양도세를 내야 되고
1: 그렇죠.
0: 그다음에 환율에서 또 여러분들이 환차 손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1: 네.
0: 그 중간 수수료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굳이 ADR을 매매해서 갈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1: 예.
0: 네. 개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펀더빌리티, 그러니까 이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게 쉽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뭐 굳이 본주를 팔고 ADR로 갈 수요는 좀 더 감소하지
1: 네.
0: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분석과 흐름을 보면 지금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에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많으신데 결국은
0: 네.
1: 삼성전자 비중이 줄어들고 삼성전자는 기대만큼은 뭔가 상승세가 없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0: 어제도 이미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삼성전자는 실적이라고 하는 호재가 이미 노출이 됐고 SK하이닉스는
1: 예.
0: ADR이라고 하는 호재가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양사 간의 격차가 좀 좁혀지거나 아니면 지난번처럼 잠시 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적 자체의 규모가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대비해서 뭐 100조 원 이상 크기 때문에 저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위에 있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서
1: 네.
0: 이게 잠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롱숏이 SK하이닉스 롱 삼성전자 숏으로 걸린다고 해도
1: 예.
0: 결국엔 풀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아, 네. 자, 이런 전망이 있고요. 또 반도체 관련해서 피크아웃이냐 아직도 KPEX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계속 투자와 확대가 이루어지느냐 두 가지를 놓고 뭐 개별 주가를 놓는 건 사실은 정확하게 연결되진 않겠지만 우려가 많습니다. 투자자들 반도체 관련해서 많이 돈을 쏟고 있으니까요. 뭐 좀 염두에 둬라 이렇게 코치 한번 부탁드립니다.
0: 지금 반도체에서 정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건 수요라고 보고 있거든요.
2: 수요. 네. 그러니까
0: 수요가 조금이라도 위축이 된다 그러면 반도체 가격에 영향을 줄 거고 이것은 결국 실적에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캐펙스보다는 2028년까지 정말로 캐펙스가 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2: 네.
0: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가 유지될 수 있는지를 첫 번째로 보셔야 되고요. 이번 달 말에 발표되는 빅테크들의 주요 기업 실적들 이 기업들이 정말 캐펙스가 늘어나느냐 이걸 유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수요단에서 그 앞단, 데이터 센터를 결정하는 그 네. 빅테크의 앞단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2: 네.
0: 전력, 용수 부족도 나타나고 있고
2: 네.
0: 그다음에 주민들의 반발도 굉장히 심하고 주정부의 환경화 같은 규제도 심해지고 있어요.
2: 네.
0: 이렇게 되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어도 돈을 내고 짓고 싶어도 이 속도가 둔화될 거고 이러면 결국 반도체 수요 감소를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2: 그러니까 예.
0: 이 두 가지 우려를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가 아니고 좋은 것도 분명히 있는데 이 우려들을 체크하면서 가시면 여러분들의 승리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예, 여러분 그냥 고속도로는 없습니다. 가면서 장애물 치워야 되고요. 규제, 또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 실제 시장에서 얼만큼 활성화되는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으니까요. 마냥 쉽게만 보지 마시고 다만 우리 좋은 코치님들 함께 하시니까 위기들 잘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요즘 레버리지 ETF 때문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난립니다. 이게 계속 문제다라고만 지적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좀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0: 레버리지 ETF는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2: 네.
0: 레버리지 ETF는 그냥 방향성을 극대화시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네.
0: 그러면 상승할 때 우리가 상승할 때 더 빠르게 오르게끔 만들었던 거죠. 그때는 당연히 좋았던 거고 지금은 하락할 때는 그 하락을 좀 더 가속화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2: 네.
0: 때문에 뭐 개민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슬프고 힘들고 하겠지만
2: 네.
0: 반대로 지금 여기서 반등을 준다 그러면 이 레버리지 ETF가 상승을 더 가속화시켜줄 거거든요.
2: 예.
0: 그럼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조건 폐지하는 게 맞냐라는 것들을
2: 네.
0: 그러니까 이미 하락한 상태에서 레버리지 ETF의 악영향만 생각한다면 그것도 좀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
2: 예.
0: 또 레버리지 ETF 투자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2: 그렇죠.
0: 그분들의 어떤 피해나 이런 것들 최소화된 상태에서 다시 논의가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레버리지 ETF가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정말 하지 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긴 해요.
2: 네.
0: 네. 일단은 지나치게 상승을 보면서 베팅을 하게 된다는 건데
2: 네.
0: 거기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혹시나 장이 이렇게 횡보하거나 아니면 왔다 갔다 변동성을 보이면
2: 네.
0: 내 본전은 본전이라고 하더라도 이 자금,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의 투자 자금은 계속 높거든요. 계속
2: 네.
0: 손실을 봅니다.
2: 그렇죠.
0: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는 단기로만 보셔야 되고
2: 예.
0: 장기 투자로 관점을 가지는 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위험 요소 잘 살펴가도록 저희 코치진들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 시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장우진 금시공 대표였습니다.
3: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는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글레오?
6: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5: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 구독, 인증, 문자 주신 모든 청취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7: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9: 김나입니다.
8: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9: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선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들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냉이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3: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2: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돌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찌르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꿋꿋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석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냉이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3: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5: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강원 북서부에는 호우예비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정체전선이 북서로 올라가면서 지금 강원도 철원에만 호우주의보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가 내리다 좀 그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29도, 대전 31도가 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출근길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 부근에서 반포나들목까지 5km 구간 속도 줄여 이동하고 있습니다. 반대 신갈 쪽으로 독립기념관 2차선에는 타이어 조각이 떨어져 있어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이 부근 각별히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서운 분기점부터 송내 나들목까지 4km 구간 밀리고 있고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남양주에서 토평까지는 3km 구간, 이제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6: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7: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9: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휴전선 북쪽을 지나던 강한 비구름대가 다소 남하하면서 경기 연천과 파주, 강원 철원에 이어 경기 포천에도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덥고 습한 공기와 북쪽 찬 공기가 충돌하면서 비구름대가 발달했고

0: 찬 공기가 더 강하게 남하하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까지 내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20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 북부, 중부, 충남 북부에도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시간당 20에서 50mm, 강한 곳은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청권과 전북 등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에 한 명이 실종되고 660여 명이 거주지를 떠나 임시 대피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제부터 어제 오후 5시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 427세대 662명이 임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621명은 마을회관 등 임시 주거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에는 경북 영주시 풍기읍 남원천에서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린 뒤 실종돼 소방과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비로 나무가 쓰러지거나 도로가 침수되는 등 공공시설 피해가 225건 발생했습니다. 또 집이 물에 잠기는 피해 등 사유시설 피해도 31건에 달했고, 충남 부여와 경북 성주 등을 중심으로 모두 13.4헥타르의 농작물 피해도 나타났습니다. 충북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일선 학교에서도 누수와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청주 용화초등학교가 건물 누수로, 운호중학교와 운호고등학교는 운동장 침수로 어제 휴업했다고 밝혔습니다. 용화초에서는 교사동 천장과 벽체에 누수가 발생했고, 31개 교실에서 천장 마감재 일부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청주 남이초와 남성초, 운천초 등에서도 교실 운동장 침수와 수목 전도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창고와 청성초 등은 등교 시간을 늦추거나 하교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몽골 국빈 방문 둘째 날인 오늘 몽골에서 인수를 펼치며 항일 독립운동을 지원한 이태준 열사의 기념관을 방문합니다. 이어 몽골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합니다. 또 몽골 국회의장과 총리를 각각 별도로 만나 한몽 관계 발전을 위한 몽골 의회와 행정부의 역할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저녁에는 후레이수우 대통령 주최 국빈 만찬에 참석해 정상 간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으로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재개된 상황 속에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대이란 작전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 9일 공군 조종사 수료식 연설에서 이스라엘군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재개를 위해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군은 제공권을 회복하고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세 번째 독자적 공습도 단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츠 장관은 이스라엘이 다시 나서야 한다면 훨씬 더 강력한 무력으로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최근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높아지는 상황과 관련해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재외 국민 안전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란과 이스라엘, 오만 등 중동 지역 재외 공관 12곳을 연결해 본부 공관 합동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중동 지역 상황이 다시 악화하는 가운데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중동 지역 각 공관은 관할 지역 내 우리 국민과 상시 소통하면서 비상 연락망을 점검하고 안전 공지를 수시로 전파하는 등 재외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재개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보다 경기 둔화에 따른 원유 수요 위축 우려가 부각되며 2% 하락했습니다. 영국 런던 ICE 선물 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6.3달러로 전장 대비 2.2% 내렸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2.08달러로 전장 대비 1.96% 하락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 속에서도 반도체주의 상승 영향과 국제유가 하락에 힘입어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3% 오른 26,206.89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81% 상승한 7,543.64에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0.27% 오른 52,487.41에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3: 교통안전 1분 턱.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 팀이 돼 서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관광정보센터에 방문하고 LAFC와 함께한 포스터를 받아보세요. 유튜브 비지서울TV에서는 손흥민 선수 등 LAFC의 대표 스타 선수들이 총출동해 케이슨에게 빠진 선수들의 편의점 먹방 등 특별한 서울이 담긴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에 서울이라는 골을 넣을 때까지 서울관광재단은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6: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7: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8: 김철의 뉴스 명단.
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이렇게 올라도 되나 싶게 오르던 반도체 대장주들이 바로 그 오르고 오른 고점에서 산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요즘 유행하는 밈이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OTT에서 화제가 된 시리즈 참교육의 한 장면이죠. 주식이 떨어져서 우리 애 아빠가 많이 화가 났거든요. 정치권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17일까지 원구성을 마무리하라며 여야를 압박했지만 양측 모두 눈도 깜빡 안 하는 모양새입니다. 곧 이런 밈도 나올 것 같은데요. 의원님들,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났거든요. 죄송합니다.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과열의 과열의 양상을 띠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 원주 친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고요. 3부, 4부에서는 도파민 터지는 본격 정치 토크, 여의도 승려 캠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 명당 잘 듣고 있다고 꼭꼭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뉴스 명당에 대한 사랑과 응원을 담은 문자 메시지 샵 0945로 보내주시면 시원하게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 뉴스에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당. 뉴하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새로운 금요일 뉴스 특보, 국민일보 윤예설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9: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 네.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명당 당원들과 만나 본격적으로 이렇게 뉴스를 전해주기로 하셨잖아요. 네. 청취자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10: 네, 그렇습니다. 제가 금요일 브리핑 맡게 되자마자 저한테 엄청 중요한 임무가 하나 주어졌는데요.
9: 임무요? 어떤 네. 임무?
10: 지금이 바로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9: 맞아요. 아, 우리 PD님 지금 막 울어요. 밤잠 못 자요, 지금.
10: 네, 그래서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게요. 02로 시작하는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온다. 그럼 일단 받아서 뭐라고 하셔야 된다?
9: 장성철의 뉴스 명당. 자, 버스 안에서 듣고 계시는 버스 기사님들 그리고 승객 여러분들 다 함께 외쳐주세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정답.
10: 네. 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뉴스 명당 딱 네 글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 네, 맞습니다. 시원한 커피 쿠폰도 양손 가득 들고 대기 중이니까요. 샵 0945로 응원 문자 팍팍 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드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윤 기자님,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볼게요. 어떤 소식이죠?
10: 네, 첫 번째 뉴스, 민주당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입니다.
9: 네.
10: 네, 민주당이 어제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를 했는데요. 오는 10월 2일 중수청 공소청 새롭게 출범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안에서 이제 수사권 조정해야 되고 수사기관 간의 견제 체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담은 법을 어제 발의한 겁니다.
9: 검찰의 이제 보안수사권을 없앤다는 건데 그럼 대신 어떤 제도가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10: 네, 이제 핵심은 보안수사권은 없애되 보안수사 요구권은 강화한다는 겁니다.
9: 오, 네.
10: 네,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보안수사권을 없애는 거고요. 그래서 검찰은 앞으로 직접 보안수사 할 수 없고 이제 경찰에다가 보안수사 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경찰에 대해서 좀 견제 장치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제 검찰의 요구 따라야 하고요.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보안수사 마쳐야 합니다. 또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 이행하지 않거나 또 부실하게 수사했다 이렇게 판단되면 공소청장이 수사관 교체 요구하거나 다른 경찰서나 중수청에 사건 맡길 수 있도록

0: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뭐 지적이 좀 있었잖아요. 민주당은 어떻게 피해 가겠다라는 건가요?
1: 네, 아무래도 이 사건 때문에 보안사건을 폐지해야 된다는 게그 당론이나 뭐 이제 정부 아니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도 좀 갈등이 있었어요.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은 검찰에 그래도 예전처럼 직접 보안수사 맡길 필요는 없다는 입장으로 정리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찰 수사가 잘 이루어지는지 요걸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법 발의했다고 설명을 좀 했고요. 그래서 검찰이 이 부분 수사가 부족하니까 다시 확인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했는데 만약에 경찰이 또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담당 수사관도 바꿀 수 있고요. 또 경찰이 연루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정한 수사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또 다른 경찰청이나 뭐 중수청에 맡길 수 있도록 그래서 경찰 수사 견제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자신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0: 담당 수사관을 바꿨는데 그 수사관이 전임 수사관 하던 대로 아 이건 뭐 그냥 마찬가지인데요 이러면은 또 바꿔요.
1: 또 박, 박,
0: 그럼
1: 네.
0: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피해자 구제라는 검찰 개혁이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죽 답답했으면 민주당 의원 나리들 정말 잘좀 검토해 보세요, 논의해 보세요 이랬겠냐고요. 참 이거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두 번째 뉴스 들어가 볼까요?
1: 네, 두 번째 뉴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대법원 현직 대통령도 수사는 가능하다입니다.
0: 와, 이거 작년까지만 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 법정에 출석만 해도 표정이 어땠네, 졸았네, 어쨌네, 그래도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징역 7년 확정됐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또 시사 방송을 몇 군데 다녔는데 거기서 아이템으로 안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참 세월이 지났구나 그런 생각 드는데 어쨌든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공수처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하려고 관저에 들어갔다가
0: 맞아요.
1: 네, 경호처가 막으면서 한 차례 무산됐던 일 다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대법원은 이 사건을 가지고 대통령이 윤전 대통령이 경호처 동원에 체포영장 집행 방해했다고 보고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0: 네.
1: 이게 윤전 대통령 사건 가운데 처음 나온 확정 판결이라서 좀 의미가 있고요. 또 대법원이 대통령도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기준도 처음으로 제시를 해서 좀 눈길을 끈 뉴스였었습니다.
0: 이제 기결수 됐다 막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윤전 대통령 측은 애초에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해왔죠. 지금도 막 계속 주장하는 것 같아요.
1: 네,
0: 네.
1: 어제도 재판이 끝나고 또 그런 입장을 또 냈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윤전 대통령 측은 이제 현직 대통령 재판도 못 받는데 수사기관이 강제로 체포하고 압수수색하는 게 말이 되냐 계속 이런 주장을 해왔었는데 대법원은 조금 생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재직 중에 이제 대통령이 재직 중에는 재판에 넘길 수는 없지만 수사 자체까지는 막을 수 없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필요한 증거 확보하거나 사실관계 확인하기 위한 수사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0: 네.
1: 또 공수처가 다른 혐의 수사하다가 내란 혐의 같이 새로운 또 혐의 발견했다면 그 부분까지 이어서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0: 네, 이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이 생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은 끝났지만 다른 재판은 계속되는 거죠?
1: 네, 이번에 확정된 건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중 하나인데요. 윤전 대통령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 일반 이적 혐의, 뭐 정치자금법 위반 7건 재판 더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이 좀 의미 있는 첫 확정 판결이긴 하지만 아직도 사법 절차 상당 기간 좀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1: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X파일 터뜨리셨었잖아요, 소장님. 이
0: 네?
1: 판결 어떻게 보셨는지 좀
0: 그
1: 궁금한데요.
0: X파일 때문에 저 죽을 뻔했어요. 왜또 기억을 또 되살리게 하세요?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 국민께 사죄하고 반성하면서 사실아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변호인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막 어제 보니까 김계리 변호사는 욕설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은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뉴스는 국민들이 굉장히 주목할 뉴스 같아요.
1: 네, 세 번째 뉴스는 국회 축구협회 청문회 추진 정몽규 홍명보 증인 검토입니다.
0: 오, 결국 국회에 나가는 건가요?
1: 네, 일단 홍명보 감독은 국회 나오겠다 입장 어제 밝혔고요.
0: 네.
1: 네, 지금 저도 명단에서도 우리가 꾸준히 축협 이야기 전해드렸었잖아요.
0: 맞아요.
1: 이제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가 좀 시작이 된 겁니다.
0: 네.
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가 어제 발표한 내용입니다. 오는 22일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추진한다고 밝혔고요. 앞서 말씀드렸

0: 도중입니다.
1: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걸까요?
0: 이게 저도 월드컵 보면서 너무 속상했던 이슈가 있어가지고 네,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요. 홍명보 선임, 감독 선임 과정 계속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불공정했었다. 그리고 또 앞서 클린스만 감독 선임 논란까지 해가지고 협회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운영 전반 점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아직 또 국민의힘이 상임위에는 좀 복귀하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1: 네.
0: 민주당이랑 뭐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 단체 같이 청문회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축구협회 운영 전반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는 분위기 같아요.
0: 네, 월드컵 부진 이번에 좀 크게 예방주사 맞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감독 선임 시스템 그리고 협회 내 이해관계 전반 손봐야 된다 이런 네. 목소리 보도도 굉장히 많고 국회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홍명보 감독은 국회 출석하겠다 입장 밝혔고요. 22일 날 누가 출석할지 또 어떤 발언이 나와서 어떤 사실관계 드러날지 또 주목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1: 근데 홍명보 감독이 나올까요? 나온다고 해놓고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측도 한번 해봅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민주당 내 충돌이 또 심화되고 있다고요?
0: 네, 마지막 뉴스. 민주당 전당대회 선호투표제 놓고 친명, 친청, 정면 충돌입니다.
1: 당대표 선출 그 선거 룰 가지고 갈등이 정말 상당하더라고요.
0: 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겁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이른바 전준위가 선호투표제 도입한다고 수요일 날 밝혔는데
1: 예,
0: 이게 이제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당원당규 위반 아니냐 네. 이렇게 좀 의심을 하면서 이제 이슈가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일제히 반대 의견을 내면서 좀 강하게 부딪히는 모양이고요.
1: 네.
0: 이제 특정 후보한테 불리한 룰이다 이러면서 반대 입장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이렇게 반발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이게 선호투표제가 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네. 이제 오늘 방송에서도 좀 계속 핫토픽이 될 예정이라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1: 좋아요.
0: 네, 우리가 투표를 이제 한 번만 하는데
1: 그래요.
0: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1, 2, 3순위를 모두 적어서 내는 방식이에요.
1: 1번 뭐 예를 들면 송영길, 2번 김민석, 3번 정청래 이렇게.
0: 네. 그런 식으로 1, 2, 3순위를 다 적어서 내면 이제 1순위를 먼저 과반을 득표를 하지 못해서 1순위를 아무도 득표를 하지 못하면
1: 네.
0: 내가 찍었던 표가 버려지는 게 아니라 미리 찍어놓은 2순위 후보에게 내 표가 같이 가는 겁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사실상 지금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이렇게 3파전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정청래 대표 측은 이제 송영길 후보가 탈락하면 그 표 김민석 총리한테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사실상 2대 1 구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되게 불리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이제 당원 단계에 이제 뭐 이게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위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1: 그런데
0: 네. 전준이 어제 선호투표제 다시 한번 검토했는데 문제없다 결론 내렸고 이제 다시 한번 또 갈등이 계속 불거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1: 그러면 뭐 전당대회 8월 17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룰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해서 결정 못 내리면 안 되잖아요.
0: 네.
1: 언제 결정돼요?
0: 일단은 데드라인은 뭐 오늘이라고 얘기를
1: 오늘이에요?
0: 했습니다. 그래서 곧 아침에 있을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의결을 할 예정이고요.
1: 네.
0: 이때도 또 의결이 안 되면 표결로 또 넘어갈 수 있다고
1: 표결로?
0: 해요. 네, 최고위원들
1: 네.
0: 사이에서. 근데 지금 현재 최고위원 구성을 보면 친청계가 조금 더 많은 상황이라서 이게 또 부결이 되면 또 전준이가 다시 의결을 올리고 다시 최고위 논의하고
1: 네.
0: 또 이게 약간 좀 공회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1: 네, 참 이게 전당대회가요. 결국엔 2028년 총선 공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측에서 사활을 걸고 전당대회 임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기자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0: 네.
1: 다음 주 금요일에 뵐게요.
0: 알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1: 국민일보 윤예설 기자셨습니다.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5: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6: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7: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0: 오케이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1: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네, 문자 9869님 오늘 제일 먼저 문자 주신 분입니다. 장성철의 뉴스 명가? 아침마다 잘 듣고 있어요. 오늘도 루틴 실천 중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뉴스 명가 아니에요. 뉴스 명당. 자, 따라해보세요. 뉴스 명당. 아셨죠? 꼭 뉴스 명당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피 쿠폰 시원하게 드시라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윤건영 의원은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좀 이따 뵙겠습니다.

0: 오렉스와 함께 오래오래
1: 오래 쓰는 건전지 오렉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5: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7: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8: 네, 날로 격화되는 민주당 당권 싸움. 이번엔 선호투표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발칵 뒤집힌 친청계에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님 모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9: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8: 아유, 감사합니다.

0: 주셔가지고요. 오님,
1: 네.
0: 민주당 전당대회 지금 전반적으로
1: 네.
0: 어떻게 느끼세요? 아름다운 경선이 될것 같다. 사생 결단식에 정말 혈투가 벌어질 것 같다. 어떻게 보세요?
1: 제 입장에서 나쁘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0: 아이, 나쁘게
1: 아쉽죠. 아쉽죠. 많이 아쉽고.
0: 직설적으로 얘기해
1: 네,
0: 주세요.
1: 아쉽고 지금의 갈등과 분열 양상이 더 고착화되거나 더 깊어진다면
0: 네.
1: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0: 네.
1: 이겨도 이긴 것 같지가 않고 승자도 반쪽의 승자. 그러니까 어떻게 수습하겠습니까? 지금
0: 그렇죠.
1: 상황에서 더 이상 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많은 방송계 패널 분들이 방송 나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레임덕이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하기 힘들다. 지난 1년 동안에 정청래 대표가 그 당대표직 수행하면서 했던 뭐 메시지 행동들을 봐라. 이러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동의하세요?
1: 반청 패널 분들만 나오신 모양인데요. 저는 꼭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당원과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바라는 마음은 같을 건데 방식에 있어서 집중을 선택할 거냐, 균형을 선택할 거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온전히 패널들의 몫이 아니라 당원과 국민의 몫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0: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패널 평론가 생활을 하니까
1: 네.
0: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메시지나 행동들은 정청래 대표는 X,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 돼야 돼.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1: 네.
0: 의원님은 그렇게 안 느끼세요?
1: 그러지 않고요. 네.
0: 아니에요?
1: 대통령께서 당의 일에 관여하거나 또는 관여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0: 네.
1: 되면 많은 큰일이 나죠. 근데 이제 여러 걱정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저런 표현을 하셨을 수는 있지만 저는 관이라고 생각지는 않고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그, 뭐, 지난 일이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셨잖아요.
1: 네.
0: 그때 이제 우리 윤건영 의원님하고 좀 상의하셨나요? 윤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는데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면 어떤 메시지 내야 되나 상의하셨어요?
1: 문전 대통령께서 저하고 상의했다라기보다도
0: 네.
1: 제가 가서 이런저런 의견을 여쭙고 했던 거고요.
0: 네.
1: 저는 전현직 대통령이 만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
0: 아니 근데
1: 아닌가요?
0: 전당대회 전에 만나니까 저희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1: 그렇죠.
0: 해석을 하잖아요.
1: 일반적으로 만나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자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0: 네.
1: 국정 운영은 이어달리기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에게 자신의 노하우와 경험을 알려주는 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0: 그럼요.
1: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마라톤 풀코스를 뛰어보신 분이니까 풀코스가 어디가 오르막내리막이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거를 들은 현직 대통령은 훨씬 더잘 마라톤을 뛸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처럼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당이 다소 분열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두 분이 만나셨다는 것은 그나마 당의 통합과 단합을 이야기하고 반전의 계기를 좀 만들진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0: 두분 만남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 간에 좀 갈등이 약간 좀 자제하게 됐다라고 평가도 하시죠?
1: 그렇죠. 중요한 건 당의 성공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통합과 단합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돼야
0: 네.
1: 돼라는 것들을 좀 깨우치진 않았나 싶어요.
0: 그럼 윤건영 의원님이 가셔야 됩니다라고 먼저 말씀하신
1: 아닙니다.
0: 거예요?
1: 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당연히 가자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0: 네, 가라고 하셨어요?
1: 저요?
0: 네.
1: 저는 거기서 뭐제 참모의 의견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0: 아니, 중요하죠. 의원님이야 측근 중에 측근이시잖아요.
1: 아닙니다. 보이게
0: 의원님이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괜히 이용당합니다. 막 이렇게 하시면 안 가셨겠죠.
1: 그럴 때가 있는데
0: 네.
1: 지금은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0: 네.
1: 대통령 레벨에서는 뭐 당연히 소위 말하는 후배 대통령이 있잖아요. 표현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현직 대통령이 뵙자고 하는데 안갈 이유가 없죠.
0: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전당대회 룰 때문에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1: 네.
0: 어느 게 맞아요?
1: 맞는 게 있겠습니까? 게임의
0: 아니,
1: 룰이.
0: 근데 지금 막 서로 대립이 심하잖아요. 뭐 결선 투표, 선호 투표.
1: 맞습니다. 선호투표제만 예를 들어도 이제 전준위에서는
0: 네.
1: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전준위에서는 결선투표제에 속해 있는 거다. 예, 선호투표제가. 그렇게 당은 당규상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선호투표제가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결선투표제하고 선호투표제는 완전히 다른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의 제도를 가지고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죠. 전 이런 문제는 빨리 해결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0: 의원님
1: 하거든요.
0: 개인적인 판단은 어떠세요?
1: 저는 이건 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헌 당규에 대한 정확한 해석, 권위 있는 해석을 통해서 정리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해석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전준희가 최고위로 공을 넘겼잖아요. 네. 그러면 최고위가 책임을

0: 가지고 정리해주면 좋습니다. 가급적 이게 게임의 룰과 관련된 거니 모든 후보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해주면 좋겠으나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신속하게 정리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1: 그러니까 그건 이제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고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선호투표제도 뭐 결선투표제의 하나의 방식이니까 이거 뭐 선호투표제 해도 괜찮은 거야? 아니면은 아니지 이거는 결선투표라고 가야지.
0: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제도에 따른 유불리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헌 당규에 규정돼 있는 대로 해석을 충실하게 하는
1: 그러니까
0: 원론에 충실하면 된다. 근데 그 해석은
1: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그 해석에 대한 문제를 물으시면 저는 당헌 당규를 제대로 공부하고 학습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1: 아니 왜 공부하고 나오셨어야죠.
0: 비전문가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의 법률국이라든지 그 부분만 전문적으로 파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1: 그 의원님이 보시기에 그럼 어느 쪽이 조금 더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0: 아니요, 그서
1: 보시는
0: 있는
1: 건 아니죠?
0: 곳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1: 예.
0: 유불리가 뭐 이쪽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저쪽은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그건 너무나 상식적인 것 같아요. 그 자체를 뭐라고 타박하기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요.
1: 아니 근데 계속 이렇게 질질 끌어가지고 결론 안 나버리면 전당대회 준비 좀 차질이 생기잖아요.
0: 제가 꼭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호투표제든 결선투표제든 또는 뭐 순회 경선 일정이든 국민들이 볼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뭐 후보와 캠프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후보의 태도를 저는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안을 대하는 태도 좀 그래서 좀 넓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후보들이 이건 특정 후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후보들이 이런 문제들은 넓게 대하는 그 태도를 보여줄 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전준희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0: 그건
1: 하시는
0: 당연한
1: 거죠?
0: 거죠.
1: 그렇죠? 알겠습니다. 고민정 의원하고 좀 친하신 걸로 알려져 있고 친문계
0: 저는
1: 분으로
0: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1: 나중에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당대표 출마하잖아요. 의원님하고 혹시 교감이 있으셨어요?
0: 사전에 깊이 상의한 건 없고요. 그리고 또뭐 의원들이 모여서 상의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고민정 의원이 개인적으로 깊게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뭐 저는 제가 볼 때는 기성의 언어와 좀 다른 언어를 쓰고 싶다라는 느낌이
1: 맞아요,
0: 들었어요.
1: 맞아요.
0: 뭐 젊은 민주당 뭐 이런
1: 맞습니다.
0: 이야기 그 자체가 저는 뭐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음으로라도 응원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1: 그럼 몸은 응원 안 하세요? 이렇게 가서 도와주시거나
0: 이게
1: 지지
0: 참
1: 선언
0: 묘한
1: 하시거나.
0: 건데요. 뭐잘 아시겠지만 저희 당 당헌 당규에 현역 의원들이 대놓고 운동하기는 안 되게 돼
1: 근데
0: 있거든요.
1: 대놓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0: 맞아요.
1: 있으시잖아요.
0: 대놓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참 형식과 내용이 괴리돼 있는 건데 저도 적절한 선에서
1: 도와주시긴 하시는 거죠, 그러면.
0: 마음이 가야죠.
1: 아니, 중앙일보 언론부도 보니까 이제 그렇게 좀 분류가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주시겠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어준 씨를 찾아간 뭐 우리 김민석 후보 그 방송 좀 보셨어요?
0: 짤로만 봤어요.
1: 짤로만?
0: 쇼츠로만. 요즘 쇼츠가 대세여서.
1: 맞아요. 그 쇼츠라도 이렇게 보면은 중요한 부분 다 이렇게 따서 보여주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어떠셨어요? 좀 조마조마하게 보셨어요? 아니면 와, 김어준 씨가 야 저렇게까지 하다니 좀 눈치 좀 보네. 어떤 느낌이셨어요?
0: 저는 뭐 일부 언론에서는 김어준 씨가 바뀐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1: 쫄았다 막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0: 저는 예를 들어 제가 장성철 진행자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당대 가장 큰 스피커라고 일컬어지는 김민석 전 총리가 출연하겠다. 당연히 오케이 오셔라라고 하겠죠.
1: 그럼요.
0: 그리고 그가 들어가 있는 논란이 되는 영상을 입수했다. 당연히 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저는 김어준 씨가 유튜브를 매개로 한 방송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 행위 자체는 가지고 뭐라고 판단하는 건 너무 이분법적인 사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밌게 봤어요. 묘한
1: 재밌었어요.
0: 긴장감이
1: 맞아요.
0: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1: 맞습니다.
0: 질문도 잘하고 답변도 제가 볼때 적절하게 잘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긴장감이 느껴지는 그런 인터뷰였다라고 봐요.
1: 근데 김민석 후보에게 뭐 분산 투자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김민석 후보가 전당대회 과정 중에서 비상금 당일을 뭐 했어? 감기약 뭐 먹었어? 성분 얘기해봐. 막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한참 당하던 때였잖아요. 근데 그 논란을 일거에 정리를 해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김민석 후보 좀 편을 들어준 거 아닌가?
0: 제가
1: 그렇게
0: 역으로
1: 평가하시죠.
0: 여쭤볼게요. 장설정 진행자께서는 그런 기회가 오면 인터뷰 안 하시고 영상을 안 뜨실까요?
1: 하겠죠.
0: 당연히 들죠.
1: 그런데 그 김어준 씨가 했기 때문에 그동안 김어준 씨가 김민석 후보 총리 시절에 상당히 좀 반감이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왔잖아요.
0: 개인적 선호와 방송인으로서의 태도는 별개라고 저는 생각해요.
1: 네.
0: 방송인으로서의 방송을 진행하는 건 전 별개라고 생각해서 네. 그걸 섞어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개인적 선호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이죠. 그런데 네. 방송 그 자체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네. 재단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네. 그 비상계엄 당일날 김민석 총리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정치인들은 막 이슈를 시키려고 하고 또 어떤 정치인들은 덮으려고 하잖아요. 그 뜻대로 안 됩니다. 저보다 더 잘하시겠지만 그런 거야말로 국민들이 판단하고 당원들이 판단하는 거라 네.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불가능한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그냥 뭐 이것도 이제 뭐 지나간 얘기가 되겠지만 이성윤 최고위원이 감기와 성분 밝혀라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좀 적절했다고 보세요.
0: 저는 여러 방송 나와서 이야기하는데요. 남의 허물이 본인의 장점으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 네. 선거에서. 네. 남의 허물은 허물일 뿐이에요.
1: 네.
0: 그 본인에게 득이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네거티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셨던데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1: 네.
0: 그런 선언을 이번에 출마하시는 네 분 후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의자로 비교하고 싶은데요.
1: 네.
0: 이번에 출마하시는 분이 네 분이세요.
1: 네.
0: 의자에 다리 하나가 빠지면 제대로 못 앉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 당의 튼튼한 기둥이라고 생각하자.
1: 네.
0: 이분들이 다 있고 올바르게 제대로 활동하실 때 우리 당이 더 튼튼해지고 강해지는 거지. 한쪽 의자가 빠질 때 즉 저 후보가 없어져야지 내가 강해진다라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 드리고 싶어요.
1: 이제 언급하시기가 조금 좀 곤란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은 이제 평론가는 김어준 씨나 유시민 씨가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를 지탱하는 주요한 뭐 버팀목이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슬쩍 전당대회 과정 중에서 좀 메시지를 자제하고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럼 정청래 대표에게 좀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러한 분석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그거는 평론의 영역인데요.
1: 네.
0: 저 같은 선수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1: 아유 얘기해 주세요.
0: 한계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그러니까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은 방송이고 개인적 네. 선호는 선호일 것이고
1: 네.
0: 그리고 또 애시당초부터 유시민 작가와 김어준 씨가 민주당 전당대회에 일정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1: 그래요?
0: 예.
1: 그럼 저랑 인식이 완전히 다르신데요?
0: 그 부분은 토론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1: 그럼 지금 그거 가지고 토론해요?
0: 네.
1: 알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어제 정청래 TV 유튜브 채널 뭐 개소를 했고 뭐 11일 날 뭐 출마 선언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출마 선언하는 게 좀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정청래 대표가 출마하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과 갈등이 불거지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난장판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안 네. 하고 백의종군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0: 지금 안 하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1: 불가능해요?
0: 네. 네. 아니, 지금까지 그런 길을 보면
1: 아니, 극적으로 내가 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나가면
0: 그렇죠. 정치는 상상력이 기본이니까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1: 네.
0: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출마할 것 같고요.
1: 네.
0: 이재명 대통령 순방을 마치고 나서 적절한 시점 직후를 택하든지 뭐 그러지 않을까? 왜냐하면 순방이라는 게 본인한테는 하나의 당의 명분으로 지금 작용하는 것 같으니까요.
1: 네.
0: 뭐 그 이후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슈를 좀 넘겨서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얘기 좀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형식은 기본적으로 윤 의원님은 그 길이 맞다고 보세요?
0: 많이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이건 국민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1: 맞아요.
0: 법이잖아요.
1: 네.
0: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꽤 많은 공론을 모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최근에 경찰발 이슈가 또 터지면서
1: 맞습니다.
0: 여론들이 막 어지럽죠. 좀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첫 번째 중심은 검찰개혁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두 번째 중심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이 두 가지 원칙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되는데
1: 네.
0: 그런 선에서 저는 민주당이 안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떨까 믿고 맡겨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1: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찬성하시는 입장?
0: 전 개인적으로는 보안수사권을 완전 폐지했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예상됩니다.
1: 네.
0: 충분히.
1: 그렇죠.
0: 그렇지만 이번만큼은 제대로 검찰 개혁을 해보자라는 네. 것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보안수사 요구권 정도로 해서 앞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조치를 해나간다면 네. 해볼 수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1: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민주당 의원님들 모인 곳에서 의원 나리들 이거 좀 제대로 좀 논의하고 숙의 좀 해달라라고 현재의 민주당 내 논의 상황에 대해서 약간 좀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신 것 같다.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건 부담이 좀 안 되세요?
0: 부담스럽죠. 해당 주무부처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고 그런데
1: 네.
0: 또 의원들이 고민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법을 다루는데 이 법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구현되고 발현될 것인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법 네. 하나하나가 그렇기 네. 때문에 가벼이 다루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나름 고민을 신중하게 하고 있고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답을 찾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결론을 내놓고 고민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안사건은 무조건 폐지해야 되고 보안수사 요구권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제도적으로 보안을 해보자. 이렇게 결론 내놓고 논의하시는 것이 아닌가.
0: 그러진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앞서 말씀 두 가지. 검찰개혁 포기하지 않고 완수하겠다.
1: 네.
0: 두 번째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겠다. 이 두 가지가 결론 같아요. 나머지는 뭐 결론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1: 네. 그 의총 이렇게 가보시면 그 비율로 따져보면 보안수사권은 완전히 폐지해야 돼. 아니야 그래도 보안수사권 조금이라도 좀 남겨둬야 되지 않을까? 사안별로 조금이라도 뭐라도 좀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0: 그렇게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하질 않고요. 네. 의원님들도 다 고민들이 중첩되어 걱정, 있는 거잖아요. 고민. 그래서 이걸 무자르듯이 야 50대 50이야 뭐 7대 3이야 8대 2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아요.
1: 보안수사권에 대한 제도에 대한 고민이 더 크신 거예요? 아니면 그 제도를 변경을 했을 때 강성 지지층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것이 무서워서 제대로 된 논의가 안 된다고 보세요?
0: 전자겠죠.
1: 그래요?
0: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들이 그래도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건데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렇다면 전당대회 전에 이게 결정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후에 결정날 것 같습니까?
0: 저는 가급적 빨리 총의를 모아내는 게 필요하다고
1: 그래요?
0: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10월 2일 중수청과 네. 공소청 출범이라는 D-Day가 정해져 있잖아요.
1: 네.
0: 그렇다면 최대한 시간을 좀 압축적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라도 빨리 하는 게 맞아요.
1: 전당대 전에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0: 뭐 전당대 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해서 보안책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10월 2일 날 전까지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어요.
1: 네. 알겠습니다. 선관위 특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지난 월요일에 2차 현장 조사 다녀오셨잖아요.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뭐 특이한 사안이나 새로 발견된 문제점 같은 게 있나요?
0: 중앙선관위하고 서울시 선관위를 갔는데 좀 황당했어요.
1: 왜요?
0: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 조사라는 건 현장에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중앙선관위를 간 이유는 상황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1: 그렇죠.
0: 걸 보러 간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근데 상황실을 없애버렸어요.
1: 없애버렸어요? 네. 어머나.
0: 저희가 6월 8일 날 여야가 공이 이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단 말입니다.
1: 그렇죠.
0: 그럼 국정조사가 시작된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런데 그 다음 날인 6월 9일과 10일 날 선관위를 해체했어요.
1: 그건
0: 말이 안 되잖아요.
1: 될 수가 있겠네요. 네.
0: 그리고 이건 선관위가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인식을 좀 드러낸다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기본적으로.
1: 네.
0: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있고 서울시 갔을 때는 저는 잃어버린 5시간이라고 명칭을 했는데 송파 선관위가 일종의 SOS를 날린 게 오전 11시 한 반 어간이에요.
1: 네.
0: 근데 실제로 오후 한 5시까지 5시간 동안 서울시 선관위는 아무것도 안 해요.
1: 안 합니까?
0: 송파구 선관위가 좀 도와달라는 취지로 예컨대 투표용지에 뭐 일렬번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요구를 해요.
1: 네.
0: 전화만 받고 하세요 이러고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1: 네.
0: 그러니까 서울시 선관위 상황 시스템도 완전히 무너졌던 것들을 확인했고요.
1: 네.
0: 앞으로 청문회가 두 번 남아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 좀 더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1: 뭐 국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법안 처리에 야당 협조도 좀 필요하잖아요.
0: 그런데
1: 지금 야당은 안 들어오고 있고 당대표는 지금 장애 집회하겠다고 그러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0: 답답하죠. 학생이 학교를 안 오고 네. 학교와 PC방에서 전전하고 있는 것 같고요.
1: 네.
0: 장동혁 대표는 밖에서 위부를 좀 만드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 네.
0: 국회로 오시면 퇴진하라 계속 그러니까
1: 네.
0: 밖으로 나가서는 오히려 이제 올림픽 공원 같은 데 가서 이제 막 응원받고 하니까
1: 네.
0: 마음의 위안을 좀 얻으시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러시지 마셔라.
1: 네.
0: 국회로 빨리 오셔라. 국회의원이 있을 때는 국회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1: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 중요한 질문인데요. 전화로 청취율 조사가 옵니다. 그럼 네. 의원님 뭐를 즐겨 듣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0: YTN 장성철의 일수 명당을 즐겨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정답입니다.
1: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셨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우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네 문자로 6397님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장성철 당대표 패널 출연만 듣고보다 오늘 처음 듣네요. 뉴스 명당 대박나서 사람 착한 장성철도 거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 보세요. 제가 얼마나 지금 거만한지 제가 지금 에? 저 엄청 거만한 사람인데 저 안 착해요. 하여간 여러 가지로 관심 보이셔서 감사하고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1: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7: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

0: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도시 안양시입니다.
1: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이거 마셔봐. 금방 집중력 좋아질 거야. 한 모금만 마셔봐.
2: 한 모금 같은 소리 하네. 집중력은 내가 올려. 난 그런 음료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거절한다.
1: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4: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부터 기온이 다시 올라 무더워지겠습니다. 서쪽 유입되던 비구름대는 약화되면서 새벽에 예보됐던 일부 지역의 강한 비는 줄었습니다. 다만 현재 강원도 철원에는 호우주의보가 남아있는 가운데 시간당 15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오에서 오후 3시 사이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다 그치겠는데요. 강원 북부 내륙에는 최대 150mm 이상,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에 50mm 넘는 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 출근길 동부 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통행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창동교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정체에 서행되고 있는데요. 한강을 따라 강변 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서강대교 지나 반포대교 일대까지 정체가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 천호대교에서 청담대교 일대 밀리는 모습이고 다시 동호대교 지나 동작대교 사이도 서행 속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 복정 나들 목부터 탄천 일교까지 이제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그 밖에 북부 간선도로 묵동 나들목을 중심으로도 이제 양방향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오늘 포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오, 오,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이번 주 마지막 코너입니다. 우리 뉴스 명당의 최고의 인기 코너죠. 우리 여의도 숙녀 캠프인데요. 문자로 3117님 국힘 지지자이자 뉴스 명당 당원입니다. 우리 대표님 거만해지셨습니다. 더 이상 거만해지면 우리 또 망합니다. 너무 거만해지셨습니다. 장동현 대표 얘기하는 건지 저 장성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1: 어쨌든 비대위 임박했습니다.
0: 비대위 임박했어요? 저도 그럼 잘리는 거예요?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장성철의

0: 뉴스 명당 여의도에서 분출되는 도파민을 책임질 여의도 승려 캠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지지고 볶는 얘기. 이번 한 주 도파민 터졌던 각종 이슈들 꼼꼼하게 종합판으로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강수영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2: 안녕하세요.
0: 예, 네, 한겨레 김한 기자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우리 여의도 승려 캠프가 명당의 최고 인기 코너입니다.
3: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이번에 청취율 때 지난번 받았던 청취율에 딱 두 배가 나와야 돼요. 아. 다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 02로 시작되는 네. 번호로 청취율 전화 조사가 오면 뭐라고요?
3: 뉴스 명당.
0: 다시 장성철의 뉴스 명당. 아, 다시 청취율 전화 조사가 오면 뭐라고요?
4: 장성철의 뉴스 명당.
0: 땡겨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2: 네네.
0: 민주당 전당대회부터 가겠습니다.
2: 네네.
0: 이번 주 최대 화제는 뭐니 뭐니 해도 김민석 후보가 김어준 씨 방송 나간 거예요.
2: 네.
0: 어떠셨어요? 볼 때.
2: 아니 일단 출연한다는 소식 자체부터 다 굉장히 신선했고
0: 그래요?
2: 와 이런 그림이 나오는구나. 뭐 예전에 뭐 여론조사에 그 서울시장 여론조사 넣지 마라 그랬는데 내 마음대로 맞아요. 할 건데요. 그때 기억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참으로 그 만남이 어색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일 놀라웠던 건 많은 분들이 평가하셨지만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이거부터 털고 갈게요라고 하면서
0: 털고 갈게요.
2: 예, 아예 그냥 그 주제가 그러니까 시작되기도 전에. 본주에 시작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어렵게 입수한 CCTV를 스스로 오픈하면서
0: 어렵게 입수 안 했대요.
2: 아 그래요?
3: 어떻게 입수했을까? 네? 어떻게 입수했을까?
2: 국회에서 입수.
0: 다 까요? 네. 다 얘기해? 네. 내가 이거 저기 네. 그냥 우리 유튜브용으로 하면 네. 내가 다 공개할 수 있는데 네. 이게 또 라디오로 나가서 네.
2: 그러니까 여러 법적인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뭐 그렇게 CCTV를 털어주면서 에이. 의혹을 해소를 시켜주니까 에이. 오 이상하다. 에이. 야 저걸 해소를 다 시켜주니 그리고 심지어는 이성윤 최고라는 성함은 말씀하지 않았지만 에이. 어쨌든 이런 문제 제기한 분들 사과하셔야 된다라는 에이. 취지의 연구까지 하더라고요. 에이. 야 김어준 씨의 스탠스가 많이 바뀌었다.
0: 바뀌었어요? 에이. 바뀐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하는 사람이니까 한 명씩 한 명씩 불려서 인터뷰하는 거다라고 윤건영 의원이 얘기하고 가더라고요. 그건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고.
2: 그거 자체가 굉장히 생경한 거죠.
0: 네.
2: 마이크를 주는 것과 그다음에 해명을 그렇게 시켜주는 것 자체가 네. 매우 생경한 모습이죠.
0: 네.
2: 없었던 모습이고. 그러니까 제가
0: 그러면은
2: 보기엔
0: 막 일각에서는 네. 김어준 씨 좀 쫄았네. 아니면 눈치 보는 거네. 막 이런 얘기도 있던데.
2: 그렇죠. 왜냐하면 뭐 눈치 본다기보다 유시민 작가가 다스베이다 출연해서 한 말에 절반 가까이를 편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시민 작가는 매우 이제 서운해했고
0: 네.
2: 그래서 자체 플랫폼 만들어서 하라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0: 네.
2: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그럼 편집된 게 뭐냐 내용이 대부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한 거일 거다.
0: 네, 그 얘기 있더라고요.
2: 예, 네, 그러니까
0: 눈치 본 거.
2: 김어준 씨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고 네. 무슨 대통령과의 적대 세력인 것처럼 구도가 짜여지는 것을 비즈니스 차원에서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고
0: 네.
2: 그럼 당연히. 나는 객관적인 언론인이에요. 방향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후퇴하는 수밖에 없죠.
0: 알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 이슈랑은 상관없지만 유튜브 댓글에 강수영님 외박하셨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외박하셨어요?
2: 아니 저는 저기 원룸에서 잤습니다.
0: 원룸에서
3: 계속 외박 상태입니다.
2: 계속 외박 상태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1: 김어준 씨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좀 놀라긴 했지만
0: 출연 자체가 아니면 예. 내용도
1: 전에도 나오셨으니까 김민석 총리는 그래서 내용은 좀 들어보니까 말투나 이런 표정은 그렇게 썩 나이스하지는 않았어요.
0: 떨떠름
1: 예 떨떠름하게 했으니까 완전히 뭐 소위 말해서 위축됐다든지 뭐 김민석 의원 쪽으로 넘어갔더니 그런 것 같지는
0: 그런
1: 않아요.
0: 건 아니에요.
1: 살짝 좀 방향을 그쪽으로 좀 돌아보는 느낌? 뭐 그 정도죠. 다만 그런 영상을 어떻게 구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도 기사가 좀 나왔던데 이런 건 참 사회적 퇴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0: 기사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1: 모른다로 나와요. 그러니까 전현직 국회의장 측에서 서로 뭔가 핑퐁하는 듯한.
0: 저 어제 국회에 있는 보좌진들과 사무처 직원들 다 취재했어요. 다 끝났어. 난.
3: 얘기해 주시죠.
2: 얘기세요.
0: 유튜브용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돼.
1: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 깔고 해석을 유발하는 그런 식의 어떤 정치 관여에 대해서도 잘 판단을 해야 한다. 물론 유권자들 판단하시겠지만 김어준 씨라는 이 문제적 인물이 가져온 폐해는 굉장히 크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편파적이다. 근데 그 편파의 과정은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법정에서 하는 얘기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0: 무슨 말이
1: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0: 소리 없는 아우성.
3: 그리고 그 얘기를 한 지 한 10년도 넘었어요.
1: 그러니까, 그래서 김어준 씨 결론은 뭐 비즈니스 한다고 우리가 좋게 표현하지만 열렬한 정치적 열망을 가지고 그 방송을 듣고 그분을 후원했던 분들이 결국 그분 식당 차려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정청래 후보가 좀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1: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청래 후보는 그분 자체도 김어준 씨하고 어떤 관계인지 서로 이용하는 관계 아니었을까요?
0: 네.
1: 이 정도로 확 갑자기 관계가 바뀌고 할 정도면 그렇게 오랜 관계, 깊은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죠.
0: 그러네요.
1: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 뭘 섭섭해합니까?
0: 김한 기자님은 어떤 부분에 제일 주목해서 보셨어요?
3: 김어준 씨의 감각이죠. 역시 김어준 씨의 감각.
0: 감각?
3: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여기서 그래도 유일하게 아니 유일은 아닌가? 그래서 으송장에 나갔던 고정도 했었던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면
0: 작년에
3: 아, 김어준 씨는 김대중 대통령이 말한 거와 정반대 유형의 감각을 갖고 있어요.
0: 어떤요?
3: 상인의 문제 의식과 서생의 감각을 갖고 있어요.
0: 네.
3: 그때 저는 이런 부분에서 보면 김어준 씨가 저는 이제 이 방송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좀 과잉평가되는 지점이 있고 인상비평당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김어준 씨는 결국엔 자기 미디어가 화제가 되고 자기 미디어 영향력이 커지고 자기 미디어가 주목받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보면 지금 이제 김민석 의원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김민석 후보의 의혹도 털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지금도 이 방송에서 얘기해야 되는 것처럼 어떤 작용들을 일으키잖아요.
0: 네.
3: 그리고 그 작용을 통해서 민주당 와의 관계 속에서 본인이 이제 말하자면 그 지점 포지션을 계속 잡아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그런 전략이라고 보고 제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김어준 씨 입장에서 김민석이 되는 것과 뭐 정청래가 되는 것과 송영길이 되는 것에 근본적으로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포지셔닝의 차이가 있는가 뭐 이런 면에서 놓고 보면 뭐 저는 김어준 씨가 누구 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김어준 씨가 뭐 팀 김어준이 뭐야 뭐 멸칭 쓰면서 얘기했을 때도 아 이거 좀 과잉이다 김어준 씨는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이번에도 뭐 그런 지점들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정청래 당대표 찍고 2030년에 조국 전 대표 대선 후보 만들고 이게 로드맵이다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3: 저는 뭐 장 소장님이 그런 얘기 방송에서 저랑 할 때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0: 왜 동의하네요.
3: 네, 근데 김어준 씨는 원래 그런 정도의 호흡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늘 이제 자기 중심, 자기를 중심에 놓고 자기가 하는 채널, 자기가 하는 미디어가 주목받고 화제받고 그 영향력을 통해서 민주당을 자기가 견인하고 뭐 이런 과정의
0: 사고방식이기
3: 때문에 저는 이제 뭐 그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에도 마찬가지로 김어준 씨 입장에서 조국이 대통령이 되는 것과 뭐 예를 들면 김민석이 대통령이 되는 것과 뭐 강훈식이 대통령이 되는 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을 거냐. 왜냐하면 나는 그 과정을 누구라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메이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0: 좋습니다.
3: 뭐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니지 않나
0: 싶습니다.
2: 저는 조금 생각이 약간 다른 부분은
0: 좋습니다.
2: 예, 그 합당 논의 때 있잖아요. 네. 지난 1월, 2월 이때 합당 논의 때부터 민주당에서 반발이 굉장히 강하게 쏟아져 나올 때도 김어준 씨는 합당 뭐가 문제냐 도대체.
0: 그러니까
2: 유시민 작가 불러서 절차 말고 이유를 얘기해봐. 합당이 안 되는 이유. 합당하면 다 좋은 건데 왜 반대하는 건지 절차 제외하고 이유를 얘기해보라고 막 강변했었어요. 그리고 평택을 공천 관련해가지고 야 정치가 이럴 수 있냐.
0: 그렇죠.
2: 굉장히 그 감에 젖은 표정 굉장히 애석해하고.
0: 조국 편을 들어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2: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딴지 게시판 보면 거기는 거의 조국 혁신당 당원 게시판 같이 그렇게 논조가
0: 그렇습니다.
2: 된 지가 한참 됐고.
0: 네.
2: 그리고 만물 이제 김민석. 우주 만물의 모든 원인이 김민석에 있다. 왜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행동하시지?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자꾸 거꾸로 가시네? 저거 다 배후에는 김민석이 있는 거야.
0: 네.
2: 그런 식으로 한 지가 한참 됐어요. 그 모든 것들이 전당대회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도 안 하고 대통령 집권 1년 차에 막 드라이브에 관심 가질 때도 다음 권력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방향을 설정해왔던 게 김어준 씨였다. 저는 그렇게 보니까.
0: 네.
2: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2연패했고 3연패까지 갈 위기에 처하니까 이제 방향을 쓱 바꾸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0: 유시민 씨는 왜 조용할까요?
2: 지금 만들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0: 네. 아, 유시민 팀이?
2: 개인 플랫폼을 만드시려고
0: 참전한대요.
3: 그런데 위축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위축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뭔가 막 그때는 이제 열기가 막 있으니까 막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좀 지나면서 보니까 이제 본인이 했던 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썩 본인에게 우호적이지 않을 거고 그거는 제가 보니까 딴지 게시판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아, 예를 들면 이거는 너무 이제 말하자면 후배들인데.

0: 말하자면 진영에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뭐 유시민 씨를 옹호하면서 하는 얘기지만, 근데 이제 그런 면들이 본인이 그러니까 뭐 요새 유행하는 말로 하면 현타가 좀온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보면 김어준 씨도 뭐 파리 식당이 화제가 되고 뭐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돌고 뭐 이런 과정들 전체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집권 2년차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립감이나 대통령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뭔가를 도모하는 거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1: 그렇죠.
0: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할거 하고 있는 것 같고, 대통령이 유시민 씨가 촉법이란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그 사람을 샷아웃하고 여기가 최고위원에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유시민 씨도 정치를 해봤던 입장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거잖아요. 근데 그래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내말안 들어? 이렇게 나올 상황은 제가 볼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1: 유시민 씨 참전할까요?
2: 뭐라도 하겠죠.
1: 뭐라도 해요?
2: 그런 지금 우리가 판단하듯이 상황이 이러니까 이분이 이제는 좀 자제할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그분의 세계관에는 통용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처음부터 뭐 ABC부터 시작해서 안 했겠죠. 예, 그렇게 봅니다.
1: 그 전반적인 판세는 지금 외부의 시선으로 어떻게 보세요? 누가 유리하고 누가 좀 분위기 잡아가고.
2: 뭐 대통령이 뒤에 계시니까 김민석 후보가 제일 유리할 거고, 결론적으로는 선호투표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김민석 후보가 1차에서 과반이 되겠죠. 예. 과반을 만들잖아요, 그렇게.
1: 김민석
2: 예.
1: 후보가 될
2: 김민석으로
1: 가능성이
2: 되겠죠.
1: 높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2: 그렇게 돼.
1: 강승윤 변호사님, 선호투표제가 김민석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봐야 돼요?
3: 좀 선호투표제나 결선투표제는 차이가 없을 것
1: 이미
3: 같습니다.
1: 그 흐름 분위기가 끝났다?
3: 네네. 전혀 없을 것 같고, 결선투표 가도 송영길 후보의 표가, 만약에 송영길 후보, 죄송합니다. 송영길 후보님께, 만약에 3위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결선에 김민석 대 정청래 편이 그 구도가 됐을 때 송영길 후보의 표가 당연히 저는 거의 대부분 김민석으로 간다고 보는 게 맞지. 갈릴 가능성이 있다? 전혀 그럴 것 같지가 않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인데, 근데 왜 이거 룰 가지고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 결국엔 지고 있다는 걸 지금 직감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들이 지금 밀리고 있다는 걸 직감하는 게 1번. 그다음에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어쨌든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주어진다. 1차와 2차 사이에. 그 사이에 어쨌든 변수를 만들어내고 뭐 어떤 네거티브 흑색 선전을 심하게 하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처음부터 결선 투표하고 첫 투표하고 당시에 하는 것처럼 해버리면 그 기회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득달같이 이거 당원 당규 위반인데요. 저는 그렇게 주장한다고 생각합니다.
1: 결론은 어떻게 될것 같아요?
3: 저는 조금 답답한 게 최고위에서 전준희 그 의견을 안 따를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3: 예, 제 예상은 최고위에서 거듭 아니야,
1: 오늘이잖아요.
0: 오늘인데.
3: 우리가 봤을 땐 당원 당규 위반이 맞는 것 같아.
1: 아, 그렇습니까?
3: 저는 그렇게 될것 같아요.
1: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3: 결선 투표로 계속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전준희 의원한테 당원 당규 위반인 근거는 이러하다고 계속 얘기할 것 같습니다.
1: 아니, 전준희가 이미 이건 위반 아니에요라고 얘기했는데 최고위원회에서 위반이에요라고 얘기한다고 전준희의 위원들이 그래요? 그러면은 위반이에요. 이렇게 바꿀까? 전준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잖아요.
3: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없잖아요.
1: 아, 이거는 어떤 정보를 좀 분위기를 들으신 거예요?
3: 분위기를 저는
1: 최고.
3: 그렇다고, 그러니까 반대하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최고위원들이 일부 최고위원들이 완고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1: 김만 기자님, 기자의 시선과 눈으로 판단으로 이거 당원 당규 위반 맞습니까? 아닙니까?
0: 애매한 지점은 있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0: 애매한 지점. 예를 들면
1: 애매하다고.
0: 확실하게 하려면 뭐 당규 정도는 개정을 확실하게 해놓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전준희의 해석이 그렇다고 해서 뭐 무리하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괄되는 거로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당원상에는 결선투표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당규에는 선호투표에 대한 내용이 있고, 선호투표라고 하는 형식이 결선투표에 포괄된다라고 볼수 있는 지점이 있어서 뭐 무리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제도 자체가 아직 직관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자들도 그냥 결선투표하는 게 깔끔하지 않아?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할수 있는, 그러니까 못한다 이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느낌이겠죠. 뭐 그런 것 같고. 근데 저도 이제 강 변호사님이랑 똑같은 생각은 뭐냐면, 어차피 시험은 공부 잘하는 애가 잘 보는 거지. 이거를 시험지에 답을 써서 내냐, OMR카드에 표기하냐로 성적이 갈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걸 왜 적극적으로 그런 당권파였잖아요. 네. 지난 1년 동안 지금 이 문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네. 당권파였는데 당권파였던 분들이 며칠 만에 왜 갑자기 돌변해서 이게 뭐 일을 안 해놨던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 저는 이제 유불리의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 변호사랑 달리 오늘 최고위가 어쩔 수 없이 변준이 의견을 따를 것 같은데.

0: 보십니까?
1: 그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고요. 그만큼 정청래 의원 쪽이 굉장히 절박하구나. 이거라도 붙잡아서 이슈 파이팅을 해야 한다. 할게 없어졌잖아요. 강수영 변호사 말씀대로. 그건 확실히 알수 있겠는데, 야, 소송까지 간다.
2: 그러니까 자기가 한다는 게 아니라 지지자들이 소송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 지지자 탓을 했군요.
2: 네.
1: 예.
0: 하여간 이 상황 어떻게 정리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정청래 대표 출마 선언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11일이냐 아니면 15일이냐 뭐 그러던데.
2: 16일부터 등록이니까 그 만약에 출마한다면 그 전에는 해야겠죠.
0: 아직도 불출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와 함께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시는 김한 기자님.
2: 아니, 대표를 사퇴하고 하는 이유가 다음 대표에 도전하기 위해서인데, 그거를 지금 한 달째 공식적으로는 말을 못 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를 정청래 대표가 잘 복귀해 봐야 된다. 왜? 대표 한번더 하셔야죠. 아, 연임하셔야죠. 이렇게 흔쾌하게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이 상황. 그걸 넘어서서 본인이 페이스북에 2대1로 두들겨 맞고 있다, 3대1로 두들겨 맞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너무 아프다라고 하는 이 상황 자체에 대한 고민을 정청래 대표 의원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출마 선언을 바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출마한다고 보시죠?
1: 네, 100은 없으니까 저는 98% 할것 같은데요.
0: 그래도 출마 안 하는 게 그래도 낫지 않나, 그래도.
1: 정치가 그렇게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0: 그러니까요.
1: 아니, 소송한다면서요, 지지자들이.
2: 뭐 그런 얘기까지.
1: 네, 한민수 형 같은 경우는 더 절박할 거예요. 본인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0: 나가서 지면은 진짜 정치 그 플랫폼 안에서 정치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전 생각이
1: 다른
0: 계속
1: 방법이
0: 들거든요.
1: 있겠죠.
0: 다른 방법?
1: 네, 다른 방법이 있죠. 바깥에 세력이 있고 당도 있고. 분명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같은 당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0: 강수영 변호사님 최종 전망을 듣고 이 이슈는 넘어갈게요.
3: 네, 저는 출마할 것 같습니다.
0: 할 것 같아요.
3: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긴 하나. 근데 지금 분위기는 우리 예전에 그 뭐 이렇게 수련회나 그 수학여행 가면 레크레이션 할 때 그런 거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 많이 했는데 신문지 같은 거 깔아놓고 그 신문지 위에 서있기. 그래서 신문지가 점점 이제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팀끼리 어깨동무도 해야 되고 매달리기도 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신문지가 한 장 남았다, 한 장. 설 공간이 없어서 물론 처음부터 친척계로 분류되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셨지만 지금은 서로 얼싸안고 지금 어거지로 이렇게 균형 잡으려고 뒤퉁뒤퉁 하고 있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 신문지 한 장도 반장으로 더 줄 것 같고 갈수록 공간이 줄어들어서 위태할 것 같지만 정청래라는 정치인이 여러 가지 그 공적 의식보다는 자기에 대한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였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이대로 그대로 드랍했다가는 지금 모양새가 더 이상하다. 나의 미래는 더 어둡다. 지금 그만두는 것도. 왜냐하면 기존 지지자들이 실망하니까.
0: 네.
3: 그러니 약간 장동혁 대표하고 유사한 느낌이 자꾸 듭니다. 이런 얘기 제가 할 때마다. 그래서 못 먹어도 고.
0: 네.
3: 그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0: 단답형으로 좀 몇 개 여쭤볼게요.
3: 네.
0: 의원 빼놓고 그냥 패널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친청계 하면 정청래 대표를 좀 옹호하거나 입장 대변하는 패널 분들이 좀 있어요?
3: 한 두세 분 계신 것 같은데요.
0: 아, 있긴 있어요.
3: 네네네. 근데 레거시 언론에 출연하는 분들 중에는 드문 것 같아요.
0: 드문 것 같아요?
3: 네. 두 분? 한 분? 두 분?
0: 예를 들면 누구?
3: 뭐 선명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비교적 장윤미 변호사.
0: 당직자. 지금 당직자니까.
3: 네. 하긴 그러네요. 그냥 패널 중에서 거의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0: 찾기 어려운 거죠.
3: 네.
0: 그리고 저기 고민정 의원도 출마 지금 대표 출마하셨으니까 한 말씀 좀 평가해 주세요.
3: 네, 뭐 왜 나왔는지.
0: 알았어요. 그래도. 네.
3: 아, 의도는 명확한데요. 세대.
0: 아니, 되게 거룩한 얘기, 좋은 얘기 많이.
3: 세대 교체 저는 정말 동의합니다.
0: 네.
3: 민주당이 낡은 정당이 됐다는 것도 문제식도 동의하고.
0: 네.
3: 청년 정치를 하려면 지도부의 리더십이 젊게 바뀌어야 된다. 100% 동의합니다. 100% 동의하고 본인도 그 기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래도 내심의 그 출마의 진정한 동기는 아무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사. 신문 세력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지 마. 정청래는 신문 아니야. 라는 그 드러내는 의도가 더 강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0: 고민정 의원에서 항의 오겠네. 네. 이게 내부 세 분 이상이 되면 컷오프가 있는 거죠? 세 분으로 줄이죠? 그럼 처음에 출마할 때 기타금 얼마예요?
2: 500만 원이라고 그러던데.
0: 500이에요? 네. 1500이 아니고?
2: 네.
0: 그리고 그러면 본선 가게 되면?
2: 그거는 본선까지 제가 못 들었는데 그래서 물어봤는데 500이라고 하더라고요.
0: 아, 이번에 500, 4000 뭐 이 정도 되나 보네. 그럼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 얘기는 다음 주에 또 해보도록 하고요. 윤희석 대변인님, 국민의힘 징계 국면 이거 언제까지 갈까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1: 좀 길게 끌 것 같은

0: 이게 끌어요?
1: 지금 윤리위원 한 명을 추가 인사를 했잖아요.
2: 네.
1: 그 이유가 이제 뭐 판사 출신 여성 변호사라고 하는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가 법원에서 번번이 징계 의결된 게 가처분으로 무력화되니까 그런 법적인 문제까지 잘 판단해보자 해서
2: 네.
1: 뭐 보강됐다는 얘기가 있는 걸로 보면 하긴 하는데 심사숙고하여 대상부터 징계 수위까지 시간을 좀 많이 쓰면서 과정을 밟지 않을까 그렇게
3: 근데
1: 봅니다.
3: 그 명단 한명 추가됐을 때 기자들이 엄청 물었어요. 누구냐? 왜 추가한 거냐? 누가 그만뒀냐? 뭐이 의미가 뭐냐? 한마디도 설명을 안 했어요. 그래갖고 첫날 그걸 이유를 못 들었어요. 결국 기자들이. 예. 근데 지금 이제 윤석 대변인 말에 따르면 여성 판사 출신의 여성 변호사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날 그걸 설명을 해줬으면 좋은데 대변인이나 누가.
1: 대변인 몰랐을 수가 있어요.
3: 예.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사안에 대해서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도대체.
1: 대변인 다 알지 않아요. 그냥 회의에 와서 나가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진짜
3: 어쨌든 뭐
1: 그래요.
3: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 그 윤희석 대변인님도 우리 새누리당 때부터 좀 당원이셨고 좀 활동을 하셨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1: 한나라당부터인데요.
2: 한나라당 때부터인가요?
1: 네.
2: 와, 이렇게 한 50명 이렇게 윤리위에서 징계하겠다 그러고 당대표 너도 징계받아라 막 이런 경우 처음 보시잖아요. 이당 이래도 됩니까?
1: 안 되죠. 이 누가 당대표일 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를 생각하면 그 자체로도 당대표는 도의적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2: 네.
1: 근데 이것을 자꾸 본인에게 주어진 어떤 고난이고 이거를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해서
2: 종교인이에요?
1: 뚫고 나가겠다는 자세만 보이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괴로워하잖아요. 본인도 그 아실 텐데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 사람 괴롭히는 거 그만하시기 바라고 윤리 차원에서도 보면은 윤리가 이렇게 각광받은 적이 없잖아요. 뭐 과거 이왕이 윤리위원장 때 잠깐 그런 적은 있지만 윤리위원들도 좀 생각이 많이 나뉜다고 들었어요.
2: 네.
1: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징계를 하는 거지? 징계의 논리는 뭐고 또 비난 나중에 후과 이런 걸 생각하면 그래서 징계하긴 할 텐데 이걸 기점으로 해서 저는 상황이 많이 정리될 가능성이
2: 오,
1: 크다고 봐요.
2: 그래요?
1: 예.
2: 강수영 변호사님,
4: 네.
2: 뭐 법조인으로서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 정치 이상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4: 좀 개탄스러운 모습이죠, 사실. 그 아까 이제 윤리위원 추가한 것도요. 사실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막 명단 이미 막 돌고.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정적 제거를 해서 당을 완전히 재편하겠다. 그런 것들이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윤리위원을 추가를 하면 혹자들은 그렇게 볼수 있죠. 결과를 만들어내려니 윤리위원 구성상 윤리위원장 뜻대로 안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가까운 사람, 성향이 가까운 사람, 좀 결과가 담보된 사람을 넣은 거 아니야?
2: 네.
4: 그런 생각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2: 네. 그래도 상대 당 저렇게 좀 시끄럽고 난장판스러운 모습 보이면
4: 네.
2: 그래도 뭐, 야, 우리가 지지율이 좀더 오르겠네. 국민의힘 지지율 낮아지겠네. 아이, 더 싸워라.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아요?
4: 아니요, 저는
2: 좀.
4: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2: 네.
4: 이것도 저 노여워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상대 정당이 하는 나쁜 짓을 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2: 맞아요.
4: 예, 저들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저 정도는 해도 돼. 저들이 한100 정도 잘못했으면 한90 정도만 해도 돼. 잘못을. 다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이렇게 윤리위를 가동해가지고 징계 정치를 하면 민주당도 언젠가 선례가 있지 않냐?
2: 그러겠네요.
4: 저들보다는 약하게 하지 않냐?
2: 네.
4: 이게 무슨 뭐 징계 정치냐? 저는 그렇게 된 양당제의 폐해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우려가 되니까 국민의힘 당장 뭐 혼란상 있다고 해서 좋아하면 뭐 오만함으로 비출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정상화 되기를 원해요, 저도.
2: 조경태 의원이 장동현 대표 윤리위원회에 뭐 이렇게 징계하라고 제소했잖아요. 그 상황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1: 아, 이거는 저희 당 이제 징계 국면에서 이제 별도의 하나의 트랙이 만들어진 거라고 봐야
2: 아,
1: 되겠죠.
2: 그래요?
1: 조경태 의원이 국회 부의장 후보 선출에 참여하면서 벌어진 일이고 그동안 저희 당 안에서 벌어졌던 징계 정치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같은 동료라서 비교하기는 좀 그런데 일단 조경태 의원에 대한 윤리위 또는 이제 당의 분위기는
2: 네, 어때요?
1: 굉장히 세게 징계를 할것 같다. 국회 이게 사실 그래요. 그 본인표가 28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2: 그러니까 부의장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떨어졌는데 박덕흠 의원이 본회의에서 표결을 잇기 전에

0: 모든 정당의 의원들에게 다 전화해서 박덕흠 찍어주면 안 된다고.
1: 나를 찍어라.
0: 네. 이게 28표 나왔잖아요. 본회의에서.
2: 그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네. 이게 해당 행위냐라고 말할 때 직권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네. 당락이 바뀌진 않았지만.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다른 것까지 섞어서 많은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 당대표까지 누가 해당 행위인지 가려달라고 하면서 누가 해당 행위자냐 하면서 한 것은 참 뭐라 그럴까요? 좀 죄송스러운 상황이죠.
0: 저 어제 네. 인터뷰했는데 엄청 혼났어요. 제가 좀 예. 이렇게 질문을 들었습니다. 했더니 그러면은 내랑 옹호 세력 편을 드는 겁니까?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좀 그런 사람 아닌데요. 그 저 좀 찾아보세요. 막 그랬더니 말로만 그랬잖아요. 막 이렇게 저 엄청 혼났거든요. 김한 기자님. 네. 이러한 국민의힘의 상황. 이게 조경태 의원이 조금 좀 이렇게 오버한 부분이 있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어때요?
3: 근데 이분이 정치를 계속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을 앞세우고 본인 외에 다른 상황들을 다 이제 말하자면 문제적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 이제 뭐 입장을 바꾸거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이제 능숙하게 그걸 하고 하는데 어제 이제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무소속 후보를 도왔다든지 자당 후보를 비판했다든지 뭐 이런 거는 국민의힘이 지금 징계를 내리기에 예를 들면 당권파도 그거에 대한 과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를 뽑았을 때 무소속이었던 한덕수 후보를 하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뭐 조광한 최고위원도 지상파 라디오 나와서 뭐 오세훈 후보를 뭐 비난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 얘기를 하다 보면 공방이 길어지고 네. 근데 조경태 의원권 같은 경우에는 네. 비교적 징계의 사유도 명확하고 명확해요. 징계를 줘도 별 이제 말하자면 부담이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오. 왜냐하면 또 조경태 의원 주변에 누가 세력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이유 그러니까 조경태 후보를 징계 줘야 되는 이유도 지금 뭐 소상하게 다 드러나 있는 거고 그게 윤석 대변이 얘기한 것도 숫자로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분위기는 있는 것 같고. 근데 조경태 의원은 여기서 약간 이제 논점 이탈을 해서 본인에 대한 징계 국면에 징계 얘기가 나오니까 그걸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원래 내가 타깃이 아니라 뭐 한동훈계 뭐 누구를 징계하려고 하다가 다 어려워지니까 네. 나를 타깃으로 잡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이 징계 자체가 굉장히 허구적이고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대표도 내가 그러면 맞진 게 요구를 하겠다라고 가면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은 내란 세력이다.
0: 그렇게
3: 이렇게 가는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런 주목을 계속 받아 오셨던 분이라 뭐 그런가 보다 기자들도 하는데 사실 이게 이 징계 50여 명 가까운 이들이 징계 리스트에 올라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뭐 희화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뭐 크게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0: 정당이라는 곳이 정치하는 곳인데 윤리위라는 곳에 징계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한다?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한 과정 중에서 지금 장동현 대표는 국회에 좀 많이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올림픽 공원에 가서 이제 마스크 쓰고 피켓 시위도 하고 이제 지방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장애 집회 한다고 하던데. 그 피켓에서 제명아 막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국민의힘 당원이시긴 하지만 좀 어때요? 그렇게
2: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 또는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야 뭐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순간 그 뒤에 말이 안 들리잖아요.
0: 안 들려요.
2: 우리가 그 맞아요. 호칭에만 집중을 하고 네. 대통령을 호칭 없이 그리고 성도 떼고 이름만 부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멸칭이에요.
0: 네.
2: 그런 식으로 거의 욕이죠.
0: 그렇죠.
2: 그래 놓고서 무슨 주장을 한다는 거. 그것도 본인 스스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피켓에?
0: 네, 공서체.
2: 그건 제1야당 대표가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0: 하여튼 여러 가지로 참 답답하시죠.
2: 제가 참 단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3: 장동태 아, 오늘 원래 한석수 국무총리를 예방하는 네. 일정이었어요.
0: 어제 아니었나?
3: 어제. 그러니까 어제. 그걸 안 하고 지방을 간 건데 그것도 갑자기 통보를 했어요.
0: 네.
3: 국무총리실하고는 어떻게 뭐 의견 조율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행보를 뭐 그런 이제 피켓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야당 대표로의 일정 관리로서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
0: 네. 강 변호사님.
4: 장동태 대표가요. 그 계속 평가받았던 게 뭐 극우 세력에 기대고 있다. 극우 세력에 기대서 정치한다. 그런 평가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는 어디 기대는 게 아니라 본인 자체가 극우 세력이 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걸 보면.
0: 네.
4: 그러니까 선동을 한다는 게 문제인데 문제 제기하고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 여론 환기하고 하는 건 좋죠. 근데 그게 거짓말이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 환기가. 뭐 가령 제명아라는 그 호칭도 중요하지만 문제지만 뒤에 보면은 고등학생하고 싸우지 말고 나랑 싸우자. 그런 얘기잖아요. 그 말은 배제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배제고에 징계한 게 대통령이 아니에요.

0: 대통령이 할 수도 없고요. 대한 소프트볼 야구 협회에서 민간 사단법인이 결정해가지고 위원회 열어서 한 거를 마치 정권 차원에서 무슨 탄압이 있었던 것처럼 그건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그 광장에 있는 젊은 사람들, 비교적 젊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지금 민주당이나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젊은 사람들한테 별로 인기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인기가 많으니까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대항만은 나야. 결국 장기적으로는 그 그림을 그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 좋은데 그걸 거짓말을 하면서 해버리면 사회 갈등이 생기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너무 무책임한 극우 세력이 돼가고 있다.
1: 알겠습니다. 3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4부에서는 안철수, 한동훈 요 두 분의 설전 좀 윤희석 대변인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고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 기자님 네. 전화 왔어요. 청취율 조사 전화 왔습니다.
2: 전성철의 뉴스병당
1: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0: 네, 문자 소개 몇 개 하고 가겠습니다. 6176님, 장 대표님, 청취율 조사 전화 오면 장성철의 뉴스 명단이라고 외칠 준비를 하고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데

0: 전화 좀 하라고 해주세요. 빨리 전화 좀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6417님. 저도 정치 비상구에서 보고 아침에 뉴스 명당 들어요. 커피 쿠폰 주세요. 두 분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은 조금 좀 곤란한 분인데 8406님. 이동영 작가님 진지하고 중립적인 멀쩡한 모습에 좀 놀랐어요. 응원합니다. 오늘 오후 5시 이동영의 정면 승부 거기 들으시고 거기 가서 커피 쿠폰 받으세요. 장성철의 뉴스 명당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와서 왜 뉴스 정면 승부를 왜 얘기하세요? 너무
1: 플랫폼에서 새로 시작한 라디오인데.
0: 안 돼, 경쟁자예요. 네. 그분은 경쟁자라고 생각 안 하겠지만
2: 시간대가 다른데 뭐 괜찮잖아요. 네.
0: 알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네. 안철수, 한동훈 이 계엄당일 진실 공방 요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2: 이건 진실 공방도 아니고.
0: 아니에요? 오. 근데 계속 막 SNS상으로 설전을 이어가고 있던데.
2: 그게 확대 재생산돼서 네. 소위 말하는 장동혁 대표 측 이런 분들이 그거 봐라. 한동훈이 당사로 오라고 했네. 이런 맞아, 식으로 맞아. 네, 네. 바이럴 해서 그런 거지.
0: 추경호가 뭔 잘못했냐 아마. 네,
2: 그렇죠. 핵심은 그거죠. 당사로 의원들을 모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계엄해제 표결에 있어서 국민의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현 대구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네. 당사로 오라고 한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걸 얘기한 거 아니냐. 네. 이게 안철수 의원의 증언에 대한 비판이죠. 네. 그럼 한동훈 당시 대표는 무슨 말을 했느냐. 처음에 11시 3분을 기억을 하는데 그때 최고위원회를 당사에서 하자고 소집을 해요. 의원이 아니고 최고위원. 네. 그 이유는 국회가 봉쇄가 돼 있어서. 그렇죠. 그 이후에 국회로 민주당 의원들이 담넘어서 넘어가고 한두 명씩 본회의장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갑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요. 본인은 국회의원 단톡방에 들어갈 수 없는 신분이어서 네. 다른 의원의 폰에다가 한동훈입니다 하면서 올린단 말이죠. 국회로 오라고. 지속적으로 그다음부터는 국회예요. 그런데 네. 안철수 의원의 얘기는 맨 처음에 11시 3분에 당사로 오라고 뭐 누굴 대상으로 했는지 모르고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으니까 네. 의원들이 다 국회로 간 거고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 국회 당사 얘기했다 하더라도 처음에 당사로 가라고 한 사람이 당대표니까 네. 추경호 의원이 뭐 일부러 당사에 가라고 한 거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당사로 가게 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신 거다. 네. 이렇게 본 거죠.
0: 안철수는 왜 자꾸 여거에 집착을 하고 공격을 하는 걸까요? 당대표 선거 뭐 나오려고 그러나 아니면
2: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변제? 말씀하셨으면 네. 뭐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해석하면 되는 건데 네. 이분 또는 이분 측과의 대화 과정을 이렇게 보면 시점이라든지 맥락을 자꾸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진전이 안 됩니다. 이게 네. 맥락이 있잖아요. 맨 처음에 그 상황에서 얘기한 것은 한 대표가 당사로 최고위원들 모이라고 한 것은 국회 표결과는 관계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지금 중요한 건 국회 표결 과정에 있어서 의원들을 어디로 모이게 했느냐라는 건데 한 대표는 의원이 아님에도 당대표니까 국회로 와라. 이거 막아야 한다. 얘기를 지속적으로 단톡방에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추경호 의원은 당시 원내대표는 갑자기 당사로 바꿔요. 본인도 국회로 오라고 했다가 네. 0시 3분부터 바꿔요. 네. 계속 문자를 낸단 말이죠. 그럼 그게 뭐냐는 거를 판사는 듣고 싶어 하는 건데 안철수 의원이 엉뚱한 말씀하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네. 저는 이 문제는 가장 핵심을 봐야 되는 게 왜 의총을 그 긴박한 상황에 했어야 하느냐.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지. 네. 장소가 당사냐 국회냐 의총 장소가 그건 본질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우리 생중계로 다 그 현장을 봤지만은 계엄군들이 오니 마니 막 지금 국회 경내에 들어와 있는데 맞아요. 한가롭게 무슨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총의를 모으냐고요. 아니 그 텔레그램방 보면은 의원들이 막 우왕좌왕하면서 어디로 모여요 어디로 모여요 비상의총합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막 혼란스러운데 생각해보면은 아니 그 해제할 사람 해제하고 표결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난 이거 계엄 내란 아닌 것 같아 왜 해제해 뭐 이런 사람들 표결 안 하면 되는 거고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온라인으로 다 모여 있는데 아 그냥 일단 지금 한시가 급하니까 네. 만약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말처럼 의총은 죽어도 해야 된다. 네. 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국회로 장소를 바꾸지 않았냐 의총 장소를 그 얘기도 하시는 것 같던데 그건 전 본회의장 들어가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끄집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나쁘게 보면. 아 지금 일단 의총부터 하고 해야 돼. 바로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서 그

0: 국회의장한테는 좀 밀어달라. 아니 지금 계엄군이 들어왔는데 그런 한가로운 얘기를 할 때가 맞냐 이거예요. 그게 결론적으로는 네. 내란을 더 용이하게 하는 중요 임무 종사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1: 변호사님 생각에 추경은 지금 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네. 이게 좀 유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0: 저는 유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의원총회를 처음에 하는 것까지는 용인할 수 있어도 계엄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계속해서 그런 것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건 네. 이건 분명히 저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요 사항은 이렇게 넘어가고 김한 기자님께는 네. 우리가 한 6개월 전만해도 네.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법정 출석했네 뭐 물 마셨네 표정이 어땠네 이거 정말 관심 많았는데 네. 어제 대법원에서 네. 체포 방해에 대해서 7년 확정 판결 나왔는데도 네. 별로 안 다뤄요.
2: 아, 안 다루고 이 재판에 윤석열도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뭐 대법원
1: 출석 안 했다.
2: 대법원 재판이니까 뭐 출석을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어제 다른 내란 관련 본류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잠깐 이거 선고하는 동안 변호인단이 우리 이거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정해서 이제 맞아. 봤다라고 하는데 네. 김기래 변호사 같은 사람 그냥 욕해버려요. 이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욕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태도라서 근데 어저께 이제 그 체포방해 관련해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윤석열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고 이거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관저를 요새화해서 버티면서 뭐 공수처가 수사 권한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이 영장도 불법이다. 영장 청구를 중앙지법에 안 하고 서부지법에 한 것도 불법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어제 이제 대법원이 싹 그 부분이 다 문제없다라고 네. 이제 판결을 해서 7년형 확정을 했습니다.
1: 그러면은 다른 분들도 영향을 좀 많이 받겠네요.
2: 어제 같이 1심이 나온 게 그 김성웅 경호처장이랑 네, 그 경호처장
1: 5년, 네,
2: 5년 뭐 이렇게 받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 사법질서를 방해한 형격한 이제 말하자면 공무집행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적용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600일 가까이 밖에 있다가 현장에서 바로 구속시켰거든요.
3: 법정구속.
2: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 그런 풍경들이 있었습니다.
1: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좀 만나본 윤희석 대변인님 이런 판결 나오면 좀 반성할까요?
3: 윤 대통령이요?
1: 네.
3: 그럴 만한 성정을 갖고 계시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1: 알겠습니다. 네.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찰 수사 보안 사건 좀 논의를 해볼게요. 윤희석 대변인님 비판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하셨는데 네, 네. 좀 정리해서 한번 입장을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3: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을 누가 갖느냐는 것 때문에 민주당이 이러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1: 네.
3: 검찰이라는 조직 또는 검찰에 있었던 그래서 공소청으로 바뀌긴 하지만 그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수사에 시옷자도 주면 안 된다는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 논리를 자꾸 끌고 가는 거다라고 보는데 국민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익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보안수사권이라는 뭐 용어를 떠나서 수사기관 간의 견제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고 하나의 조직의 수사권을 다 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1: 그러니까요.
3: 뭐 최근에 광주에서 있었던 장윤기 사건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문제점으로 보는 것은 그걸 자꾸 덮으려고 이상한 논리를 얘기를 해요.
1: 어떤지요?
3: 어제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대표적으로 형소법 개정안을 내면서 한 얘기가 수사기관의 뭐 견제 이거에 충실하면 되지 어떤 잘못된 걸 자발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네.
3: 장윤기 사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것 때문에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검찰에 의한 그게 뭐 논리적으로 맞다 이건 아닌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보안수사권을 보안수사 요구권이라든지 이런 간접적인 방식으로 존재했을 때 경찰 내에서 어떻게 견제가 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수사 주체는 바뀌지가 않잖아요.
1: 이 수사가 말고 다른 경찰에 맡긴다.
3: 다른 경찰은 경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검찰에 대해서도 그랬잖아요. 다른 검찰에 넘긴다 했을 때도 민주당에서 그랬잖아요. 이거 악마인데 네. A 악마, B 악마, C 악마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논리지 않습니까? 네. 제 얘기는 경찰이 악마란 얘기가 아니라 단순한 논리, 견제와 균형이라는 차원에서는 어떤 것을 놓고 다른 주체가 있어서 서로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구도를 머리에 넣고 이 정치적인 뭔가를 추진해야 하는데 그거 없이 결과를 정해놓고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안 맞는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민주당에 가도 이거 안 될 거예요.
1: 강수영 변호사님 입장이 궁금합니다.
0: 좀 저도 이게 슬픈 건 뭐냐면요. 이런 논의는 국회의원보다도 더 전문성이 있는 현장의 이야기들을 듣고 결정할 문제인데 이런 의제조차도 극히 논리를 단순화시켜가지고

0: 보안수사권 검사한테 주는 거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거야. 수사권 1g이라도 주면은 그 검찰주의자야. 그 구도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화나게 만든 다음에 자, 보안수사권 폐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여론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정책을 만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 의견들을 먼저 듣고 숙고해서 지지자들에게 균형 있게 전달해 준 다음에 찬반을 물어야 되는 거지. 한 집단을 악마화시켜놓고 결론을 내놓고는 전문가 집단이 디테일을 따지면 그 단순화된 거에 오류가 많다. 저렇게 단순화하면 안 돼요. 보안수사권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보안수사권의 범위를 줄이는 방법도 있어. 이런 얘기하면 처저 검찰주의자들 이렇게 돼버리는. 이거는 민주당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국회의원들이라도 중심을 잡아가지고 아 그렇게 단순화시키면 안 됩니다. 저 전문가 집단이 우려하는 건 이런 겁니다라고 토론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입만 떼면은 그냥 뭐 당원들한테 찍혀갖고 당원 공천 날라갈 수도 있어.
1: 그렇죠.
0: 아 이런 식으로 비겁하게 정치할 거면 배지를 왜 달고 있냐 이거예요. 김민석 후보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을 강경하게 목소리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1: 아이고.
0: 당원들이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아, 그래도 이런 걱정하는 전문가들 집단이 많고, 민변조차도라고 이제 언론에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우려를 한다면 이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좀 들어보고, 아, 보안수사권 폐지를 하더라도 그 다음이 어떨지를 갖다 고민하자는 얘기까지도 다저 검찰개혁 지연시키는 사람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거 정말 잘못됐습니다.
1: 네, 김한 기자님.
2: 네.
1: 생각은 어떠세요?
2: 좀 전략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좀 실패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실패해요?
2: 네. 왜냐하면 이거 보안수사권 없으면 어떡할 거지? 근데 그거 없으면 있던 게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나? 이 정도의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1: 네.
2: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뭐 최강욱 전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했던 사람인데 나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언론에 알리면 된다 이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 황당하잖아요.
1: 황당하죠.
2: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최욱 씨가 사과도 하고 그 방송을 최욱 씨 방송에서 했는데, 그 다음날 김용민 의원을 불렀는데, 김용민 의원은 피해자도 수사에 참여,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수사를 뭐 이의 제기하고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1: 저
2: 해요.
1: 말이 더 웃겨요.
2: 예, 네, 그러니까 수사 뭐 예를 들면 인권심의관이라든지 뭐 수사심의제도라든지 이런 거를 도입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연 이틀을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이 보안수사권이 없어도 되는 건가? 이런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이제 이게 제도기 때문에 사실 제도는 100% 옳고 100% 그런 게 없어서 문제가 예상되는 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보완하고 미비점을 개선하면서 가야 되는데 대통령 표현대로 따지면 이거를 정치 슬로건화 해갖고 여기까지만 동의하면 우리 편, 동의 안 하면 우리 편 아니야. 이런 구도로 몰아가서 지금 결국엔 이 제도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강수영 변호사님,
0: 네.
1: 부작용이 심할 것 같은데 민주당 내에서는 이 보안수사권은 그냥 무조건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아까 윤건영 의원님 나오셔가지고도 이제 이것은 뭐 전당대회 전후를 통해서 빨리 결정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0: 네.
1: 여지가 조금이라도 없어요 이거는 보시기에.
0: 좀뭐 제가 그냥 보기에는
1: 네.
0: 옳고 그름을 떠나서 민주당 내에서는 이거는 전쟁이 생길 수도 있다. 자꾸 당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이렇게 일단 넘어가 보고 문제가 생기면은 나중에 보완하든지 수정하든지 하자는 쪽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 워낙 사실 예견했잖아요. 전당대회 무렵 돼 갖고 보안수사 문제 가지고 싸움 날 거라고 크게. 그랬더니 이거는 일단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자. 이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요. 국회 계속 열릴 수 있고 뭐 아직까지 국회의원 임기들 한 2년 정도 남아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은 목소리 계속 낼 거예요. 이거 이대로 가다가 정권이 무너지게 하는 원초가 될 수, 단초가 될수 있다.
1: 그렇죠.
0: 검찰개혁이 오히려 수사기소 분리조차도 원위치 되는 정권 바뀌면 법 바꾸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검찰이.
1: 28년 총선 때
0: 그럼요.
1: 민주당이 어려울 수 있다?
0: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어쨌든 실무자로서는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는 어쨌든 지금 선거 부실, 그다음 재선거 여기 좀 집중하는 것 같거든요. 장동혁 대표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국회도 지금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임위도 지금 안 들어가고 이런 상황.
3: 그 뭐 다른 말씀 많이 들으셨으니까.
1: 네.
3: 장동혁 대표는 나쁜 정치라면 어떻게 된다는 전형을 자꾸 만들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어떤 의미죠?
3: 본인이 정치를 계속 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제1야당의 대표인데 당대표가 당대표스러운 행위를 하지 않고 자꾸 밖에서 또 본인 신분도 감춰요. 왜 모자랑 마스크를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 장외를 갔으면 장외를 가는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설파했다고 치면 다른 의원들이 그래도 좀 있어야 그게 인정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 내에서조차. 네. 근데 지금 재선거는 당에서 선을 그었단 말입니다. 네. 의총에서도 선을 그었고 그렇죠. 당내 구성원 대다수는 그렇게

0: 생각하지 않아요. 부실 선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규탄을 합니다. 근데 본인은 계속 재선거를 주장한다면 지금 나가서는 장외에서의 행동은 당대표 장동영으로서의 행동이 아니라 그냥 국회의원 장동영으로서의 행동으로 봐야 한다.
1: 네.
0: 그렇다면 그 무거운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가시면 훨씬 가볍지 않을까 생각이
1: 들어요,
0: 듭니다.
1: 그런데.
0: 거기서부터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1: 예. 예. 마스크 속에 귀마개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윤희석 대변인님. 네. 지난주에 예. 윤 대변인님이 좋아요 땡겨주세요 안 해가지고 좋아요가 좀 부족했어요.
0: 아, 그래요? 지금 몇 개입니까?
1: 지금 1000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0: 아,
1: 929개 지금 3000여 분이 보고 계시는데
0: 명당이 비대위가 되면 안 되죠.
1: 해주십시오. 좋아요.
0: 자, 3000만 땡겨줘요.
1: 아, 알겠습니다. 아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다시 여러분께 청취율 전화 조사가 갔습니다. 띠링띠링 뭐라고요?
2: 장성철의 뉴스입니다.
1: 여의도 숙녀 캠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8: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9: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11: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네, 1052님. 하루라도 뉴스 명당 안 들으면 귀에 가시가 돋쳐요. 언제나 아침은 뉴스 명당과 활기차게 시작.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도 활기차게 함께 시작해 주시고요. 내일은 주말입니다. 주말에도 청취율 조사는 계속되니까요. 꼭 오시면, 전화 오면 장성철의 뉴스 명당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물러갈게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7시 10분에 만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뉴바 안녕.
3: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0,000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0,000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5: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0: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1: 안녕하세요. 이세돌입니다. 유익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YTN 라디오.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청취해 주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정체 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강원도 철원에서도 호우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다만 오늘 낮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다 그치겠는데요. 강원 북부에는 80mm 이상, 경기 북부는 60mm,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26도 안팎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29도, 대전 31도, 포항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수원 부근에서 신갈 분기점까지 5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8km 구간 정체인데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광명역에서 금천 나들목까지 5km 구간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 흐름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순산 터널 부근에서는 1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월드컵 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 4차로를 점유하고 녹지 관련 작업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일대 각별히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마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채공입니다. 비구름대가 북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이번 장맛비는 일단락됐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상보다 강해서 비구름이 수도권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북한으로 올라갔다며 오늘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강원 북서부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이번 비가 그치면 더위가 빠르게 강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중반까지 북태평양 고기압과 태베트 고기압이 이중으로 한반도를 덮는 열돔 현상으로 전국에 폭염과 열대야가 극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충청권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에 한 명이 실종되고 700여 명이 임시 대피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제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 508세대 758명이 임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693명은 귀가했지만 52세대 65명은 마을회관 등에서 머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10시쯤에는 경북 영주시에서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린 뒤 실종돼 소방과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 공모가가 주당 149달러로 확정됐습니다.